0: 거 맞지?
1: 네, 맞아요, 할아버지.
0: 그거 다행이네. 이제 좀 먹어볼까? 너무 맛있네. 근데 여기서 혼자 먹어야 하는 거지?
1: 휴대폰에서 TV를 보셔도 좋아요. 네, TV 앱이 있어요.
0: 좋아. 빅.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1: 네.
0: 그래,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앱 누구나 만들 수 있어?
1: 아, 그럼요.
0: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겠지?
1: 네.
0: 그래, 알았다. 이거 좀 빌렸어야겠네. 소시지 다 먹었고, 후식도 좀 먹어볼까? 빅, 파블로바.
1: 오, 파블로바 주문이 막 들어왔어.
0: 여기 간다.
1: 거의 다 됐어, 배달기사님. 준비? 삑! 삑! 좋아요. 이건 여기 넣을게요.
2: 아버지! 뭐? 동안에 아버지 있어! 아! 빨리 가네! 빨리 가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3: 누가 좀 꺼내줘요!
0: 여기! 내가 악어 앱을 만들었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악어 사냥꾼이 문 앞에 나타날 거야.
2: 저희가 지금 필요해요!
3: 앱 다운받아줘!
2: 어떤 그림이에요, 할아버지?
0: 작은 악어 머리 그림이야. 아주 귀엽게 생긴.
1: 알겠어요.
0: 오, 손님이네.
3: 도와줘!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죠, 그죠?
1: 혹시 앱에 있는 악어 사냥꾼이세요?
0: 네, 맞아요.
3: 여기 악어 잡아줄 수 있어요?
0: 물론이죠.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집안에 악어가 돌아다니게 되면 안 되죠.
3: 이제 뭐예요?
0: 당신이 악어 입을 꽉 잡아요.
1: 저요? 그럼 사냥꾼은요?
0: 저는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려요.
1: 좋아요, 꽉 잡아 빙고. 잡았어!
0: 등 위에 올라타요. 이제 어떻게 하죠?
1: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악어 사냥꾼이시잖아요.
0: 앱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3: 할아버지.
0: 아, 그래, 그래. 혹시 애완동물이 없는 집이 어딜까? 머리를 조심해, 머리를.
4: 따라라라라라라.
0: 아, 저리 떨어져.
4: 만세.
0: 아, 야구 녀석아.
1: 15개짜리 앱.
0: 고마워, 여러분.
5: 저녁 준비됐어요.
3: 와, 저녁이다.
5: 허리맛 소시지야.
3: 와!
0: 맛있는 거.
5: 가세요.
0: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보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
5: 네.
0: 그래도 아직 애들은 애들이야.
6: 여보, 당신 차례야.
5: 나도 알거든.
6: 잘해봐.
5: 왜 항상 내가 지는 거야?
6: 게임은 머리를 굴려야 돼.
3: 엄마, 냉장고에 있는 파블로바 케이크 먹어도 돼요?
5: 안 돼.
3: 빙고 배고파요.
5: 그럼 완두콩을 먹으면 돼요.
3: 완두 뭐라고요?
5: 완두콩이야.
1: 회전 초밥집에서 먹는 거야. 쏙! 엄청 맛있어.
3: 괜찮아. 빙고는 완두콩 별로 안 먹고 싶어.
5: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3: 아.
5: 그럼 배고픈 거 아닌데.
1: 빙고 생각났어. 우리 카페놀이 하는 건 어때?
3: 아니, 빙고 그냥 파블로바 먹을래.
1: 그럼 카페놀이를 같이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3: 오, 알았어.
5: 가보는 게 좋겠어.
6: 갑니다.
3: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파블로바 케이크.
1: 여기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주시면 돼요.
3: 파블로바 주세요.
1: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왜 그러세요?
7: 봉주.
1: 어?
7: 봉주.
3: 아빠가 셰프 하시고 싶나봐.
1: 안 돼요, 아빠. 아빠가 셰프 안 하셔도 돼요. 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게임 계속 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셰프 하세요.
7: 만세!
1: 파블로바 한 조각 준비해 주실래요?
7: 파블로바?
1: 네, 파블로바. 냉장고에 사요.
7: 파블로바?
1: 아니, 그건 다석이고 냉장고 안에. 보세요.
7: 아하, 파블로바.
1: 네, 파블로바. 손님에게 가져다 주세요.
7: 봉주르. 봉주, 봉주르.
1: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파블로바 곧 나올 거예요. 새로운 셰프가 준비 중이에요.
7: 봉주, 파블로바.
3: 잠깐,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1: 네,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7: 제가 여기 셰프입니다.
1: 이건 완두콩이잖아요.

0: 아위?
1: 완두콩이라고요.
0: 어디 있다는 거예요?
1: 여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파블로바.
0: 아, 이거로군요. 파블로바.
1: 네.
0: 완두콩.
1: 네, 그건 완두콩. 완두콩은 필요 없어요. 우린 파블로바가 필요해요.
0: 알았어요.
1: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왔거든요.
2: 히히, 괜찮습니다.
0: 여기 왔습니다, 파블로바.
1: 파블로바 어딨어요?
0: 여기 보세요, 파블로바.
2: 진짜 이거예요?
1: 너무 작잖아요.
0: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1: 돌아가셔서 이만큼 큰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이만큼 큰 거.
0: 어, 봉주.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괜찮아요.
0: 봉주, 파블로바. 확인해 보세요.
1: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됐어요.
0: 봉주.
2: 감사합니다.
1: 아! 뭐 하시는 거예요?
0: 울랄라, 케첩.
1: 파블로바에 케첩 뿌려먹는 거 아니에요.
0: 울랄라, 울랄랄랄랄라.
1: 그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0: 오, 봉주.
1: 가세요.
0: 오, 봉주, 봉주, 울랄라, 봉주.
1: 셰프가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손님이 파블로바 못 먹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2: 히히히, 말하는 건 재밌어요.
1: 다른 곳에서 재밌게 말하면 돼요. 여긴 카페라서 안 돼요. 그럼 다시 파블로바 준비해 드릴게요.
2: 봉주르. 저기 언니.
0: 어? 오랄랄랄랄라.
1: 잠깐!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시면 어떡해요?
0: 어, 봉주르.
1: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메뉴를 좀 보고 싶어서요.
1: 금방 오세요. 파블로바가 준비됐어요.
0: 오르바.
2: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0: 메뉴 보여줘라.
1: 메뉴는 뭐가 있어요?
2: 완두콩 하나만 보이는데요.
1: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파블로바가 없잖아요.
0: 오호, 오호, 아하, 오호하.
2: 다른 재료들을 아하. 올려서 오호. 예쁘고 아하.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0: 오, 봉주.
2: 근데 사실은요, 파블로바를 정말 먹고 싶어요.
0: 아, 울랄라.
2: 원하신다면 완두콩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0: 그거 좋죠.
2: 하지만 파블로바랑 완두콩 중에서 뭐 먹을지는 빙고가 정할래요. 빙고는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0: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 카페 메뉴 대결이네요. 능성이 설탕가루. 저기요.
0: 봉주르.
2: 도와드릴까요?
0: 우와, 엄청 좋죠.
1: 만세!
0: 완성! 봉주!
2: 좋아요. 결정했어요. 파블로바!
0: 만세!
2: 이제 먹어도 되겠죠?
0: 봉주! 올라라 모르고.
1: 감사합니다.
3: 아빠가 방금 코딱지라고 한 거 알아?
1: 네?
0: 예?
1: 아빠, 너무해요.
2: 아빠가 주셨어요.
3: 알아요. 아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엄마도 괜찮아.
0: 오, 올라라.
1: 어떻게 코딱지라고 할 수 있어요?
2: 엄마, 여기 이거 보세요.
3: 우와, 아주 잘했어. 어서 와, 아빠 찾으러 가보자. 아빠 차례니까.
2: 좋아요, 엄마.
1: 아빠 안녕.
3: 둘 다 잘 다녀와.
2: 안녕.

0: 근데 좀 무섭게 보이는 걸로 부탁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해골에 칼이 있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칼 같은 거. 해골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냥 멋지게 코브라 뱀이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오토바이. 뭔가 불타오르는 게 좋아요.
1: 알았어요.
0: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타투를 봤을 때 바로 우와, 저 사람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특공대원처럼 멋지게 보여야 해요. 아우, 아우, 아, 아파요. 아파. 아우! 이제 다 돼가는 거죠?
1: 네, 끝났어요.
0: 아, 드디어 끝났군요. 요청한 대로 엄청 무섭고 남자답죠?
1: 그럼요.
0: 좋아요, 고마워요.
1: 뭘요?
0: 어떤지 한번 볼게요.

실제 3일만 새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거든요. 예.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1: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2: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3: 아, 맞아, 맞아요. 네.
0: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3: 어, 진짜요?
0: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2: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4: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0: 씩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4: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가지고 없었어요?
2: 어, 깜짝이야.
0: 야, 이게 레이저구나.
4: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0: 국내 최초고
4: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0: 탑3.
4: 우리께 훨씬 좋아요. 한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0: 야,
3: 넘산데요, 가성비가?
2: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3: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네. 쓰이는 걸까요?
5: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6: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철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갑니다.
0: 대한독립 만세!
3: 진짜 너랑 나랑 호흡이 안 맞네. 너 다른 기름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0: 대로.
3: 야, 내가 하는 그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 이런 씨.
7: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매진.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7: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참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장롱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

0: 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우리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기보다 미디어를 통해 먼저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는 정보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넓혀주는 힘을 갖는데요. 이번 한 주의 방송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전했는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평가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김예람 교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첫 번째로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부터 살펴볼까요?
2: 지난 7월 2일 방송된 최고다 호기심 딱지 자외선 전쟁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최고다 호기심 딱지는 호빵이 호떡이와 함께하는 상황극으로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 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수영장에 다녀온 호빵이 호떡이 남매의 볼이 빨개지고 따가워지면서 시작됩니다. 왜 피부가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진 남매가 자외선 딱지를 붙이고 자기 피부 속 피부 마을로 들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자외선 왕자가 침입해 한바탕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기 볼이 따가운 이유를 알게 된 호빵이와 호떡이는 앞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자고 다짐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 이야기를 전쟁 이야기로 바꿔서 보여준 점입니다. 햇볕을 쬐면 얼굴이 왜 빨개지고 따가워지는지, 그리고 피부가 왜 까맣게 타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아이들이 늘 겪으면서도 그 이유를 알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침입한 자외선 왕자로부터 피부 세포를 지키기 위해 히스타민과 멜라닌 세포가 맞서는 극적인 이야기로 풀어지니까 아이들은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멜라닌 세포가 피부 세포를 대신해서 까맣게 타는 장면이 좋았는데요. 피부가 타는 게 사실은 나를 지키려고 생긴 일이라는 걸 어려운 설명 없이 장면 하나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자외선을 나쁜 악당으로만 그린 부분인데요. 물론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악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외선은 우리 몸이 비타민D를 만들 때 꼭 필요하기도 하고, 햇빛 아래에서 뛰어노는 건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줘 아이들에게 권하는 일이거든요. 만일 자외선을 무조건 나쁜 존재로만 인식하게 되면 아이들이 햇빛 자체를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극 마지막에 햇빛은 우리한테 꼭 필요하지만 너무 셀 때는 막아줘야 한다, 이런 한마디만 더 있었어도 훨씬 균형 있는 마무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쁜 얼굴, 고운 얼굴이라는 말이 반복된 점도 아쉬웠습니다. 피부세포들이 나올 때마다 예쁜 얼굴, 고운 얼굴을 자랑하는 우리는 피부세포라고 노래를 하는데요. 피부가 까맣게 타버린 다음에는 마치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려집니다. 피부가 까맣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멜라닌 세포가 피부를 지키기 위해 멜라닌을 생성했기 때문인데요. 극에서는 자외선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피부의 건강 때문이 아니라 예쁜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따라서 자외선을 막아야 하는 진짜 이유를 피부가 다치고 아프기 때문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면 건강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게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는 눈에 안 보이는 몸속 일이라는 어려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끝까지 재미를 놓치지 않은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자외선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건강 때문이었음을 명확히 짚고 있고 좀 자연스럽게 풀어내려면

0: 그걸 어떻게 전개했어야 될까요?
1: 이번 회차에서는 자외선 왕자가 악역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요. 사실 요즘 매체에서는 악당은 완전한 악당보다는 양면성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이 상황이 자외선 왕자랑 약간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외선은 피부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비타민 D도 주고 어떻게 보면 기분도 좋게 해주는 그런 좋은 영향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표현했다면 아이들이 자외선 왕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외선이 셀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0: 다음으로 또 EBS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 한국기행 한번 살펴볼까요?
1: 지난 6월 29일에 방송된 한국기행 마이웨이
0: 감사합니다.
1: 1부 닭이 먼저, 개가 먼저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기행은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과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전달하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전북 진안 마이산 자락에서 토종 제레닭 8,000마리를 자연에 풀어 키우는 최영대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영대 씨는 축구장 46개 넓이의 산에 닭을 풀어놓고 그 닭을 산짐승에게서 지키기 위해 개 60마리와 함께 살아가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실패하는 장면을 잘라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농장의 개들은 닭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닭을 쫓고 싶은 사냥 본능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깡순이라는 개는 목줄에 묶인 채 닭들과 함께 지내며 본능을 참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 훈련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주다가 결국 깡순이가 닭을 물어버리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데요. 훈련이 잘된 장면만 방송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치 훈련 이전처럼 다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와 닭이 함께 사는 일이 훈훈하기만 한 풍경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을 어르신들과 백숙을 나눠 먹는 장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닭을 결국 먹는 것인데 보통은 그간 키운 정으로 먹지 않는 모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최영대 씨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닭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들 습성대로 살게 해주고 싶다고요.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았는데요. 이는 닭이 사는 동안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되 언젠가는 가축으로서 쓰임을 할게 될 것이라는 걸 굳이 감추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사실 동물복지 축산이라는 것은 동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우느냐를 따지는 개념인데요. 최영대 씨의 농장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 없이 최영대 씨의 하루를 그대로 보여준 것만으로도 진정한 동물복지가 무엇인지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달걀 껍데기에 찍힌 숫자를 설명해준 부분도 유익했습니다. 모든 달걀에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앞에 네 자리가 닭이 이 달걀을 낳은 날짜이고 맨 뒤에 숫자가 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뜻한다는 건데요. 방송에서는 이 농장처럼 동물복지에 맞춰 풀어 키운 건강한 닭의 달걀이 1번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무척 실용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청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까지 전달받을 수 있어 유익한 방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 이런 휴먼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제작진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들은 뭐라고 보시나요?
1: 이번 방송도 동물복지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의 하루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기만 했음에도 시청자가 동물복지, 생명존중이란 무엇인가 의미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휴먼 프로그램은 좋은 모습을 뭔가 꾸며내서 보여주기보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 담아낼 때그 가치가 좀더 빛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감동을 억지로 쥐어짜내기보단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더큰 울림을 남긴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역시나 진정성이 돋보이는

0: 있는 프로그램이죠. 명의 한번 얘기해 주시죠.
1: 지난 7월 3일에 방송된 명의 한여름의 불청객 뇌졸중 부르는 신방세동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네. 명의는 각 분야 최고 의사들이 환자와 질병을 대하는 노력과 질병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들려주는 의학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는 여름철 무더위에 신장이 지치면서 일어나는 질환 신방세동에 대해 다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병을 사례로 풀어낸 구성이었습니다. 신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다가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병인데요. 그럼에도 정작 환자 본인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신방세동이 증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병이다 보니 설명 대신 환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보여줍니다. 환자들이 신방세동을 발견한 경위를 보면 가슴 통증으로 심장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병원에 찾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증상이 없다는 말이 왜 무서운지를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로 확인시켜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뽑아 이 병이 왜 생기는지를 정리해준 점도 유익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가장 큰 원인이고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는 술이며 그 밖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수면 무호흡증, 스트레스와 비만까지 원인으로 짚어줬는데요. 증상으로 알 수 없는 병인 만큼 사례 속 인물들과 내 생활이 닮아 있지는 않은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만든 구성이었습니다. 환자 사례가 다양했던 점도 좋았습니다. 40대 초반 직장인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등장하고 복싱을 10년 넘게 해오신 분과 40년 가까이 체육교사로 일하신 분도 나오는데요. 신방세동은 나이 든 사람의 병이라던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예기기 쉬운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여러 사례를 통해 자연스럽게 보여줘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작 여름철 대처법이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방송은 신방세동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며 나타난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방송이 알려주는 대처는 술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장기적인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그건 계절과 상관없이 늘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번 방송에서 시청자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여름철 더위 속 신방세동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어컨에 작동하는 실내와 바깥의 온도차를 어느 정도로 두어야 하는지,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처럼 여름에 맞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만 있었어도 제목대로 계절에 꼭 맞는 방송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는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병인 신방세동을 다양한 사례와 설명으로 차근차근 풀어낸 방송이었는데요. 아프지 않아도 한 번쯤 내 심장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회차였습니다.
0: 명의는 굉장히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잖아요. 정보만 많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받을 순 없을 텐데 수많은 그 의학 정보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자의 신뢰를 받는 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1: 저는 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어려운 의학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점입니다. 심장이나 다른 신체 기관이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설명만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명의에서는 이 기관의 움직이는 부분을 다 영상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예전에는 배우들이 연기했었던 재현 부분을 AI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을 좀 흥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이걸 다 어떻게 찾았을까 싶은 만큼 정말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내 경우와 닮은 사례를 하나쯤은 만나게 되고 해당 질병을 나와 가까운 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병을 무섭게만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맥박을 짚어보라는 것처럼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회차 안에 다양한 사례부터 실생활 조언까지 많은 정보가 알차게 담겨 있는데요. 그것을 어렵지 않게 또 나와 가깝게 그리고 쓸모 있게 전해주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친근함까지 사랑받는 이유가 확실하네요. 자, 이번에는 부모의 첫 성교육 리뷰해 주시죠.
1: 지난 6월 29일에 방송된 부모의 첫 성교육, 우리 아이 왜 자꾸 만질까?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은 아이를 키우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성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실전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부모들이 꺼내기 어려워하는 주제인 아이의 자위행동을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유아기부터 사춘기까지 연령대별로 나누어 아이들이 왜 자위행동을 하는지,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자위라는 단어를 끝까지 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송 초반 MC와 패널들은 성과 관련된 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부모들이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이번 방송은 그 말을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정확한 용어로 사용하며 직접적으로 다뤘습니다. 유아에게 자위행동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도할 때 강하게 통제하며 한 번에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역효과라는 점을 짚어준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사탕을 무조건 못 먹게 하면 아이가 밖에서 몰래 먹게 되니까 왜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자위행위 역시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여러 번 설명해야 한다는 비유가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한 점도 좋았습니다. 성기에 상처가 나거나 배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위가 다른 놀이로 전환이 잘 되지 않을 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함을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아이 행동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성적 학대나 성인 콘텐츠 노출을 의심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그 기준을 방송에서 명확하게 언어화해 준 점이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성인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사춘기 청소년의 사연이 성인 콘텐츠를 매일 보고 그것을 보면 자위를 하게 된다는 고백이었는데요. 방송은 청소년기 자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잘 전달해 주었지만 청소년들이 성인 콘텐츠를 보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성인 콘텐츠를 아예 못 보게 막아야 하는 건지,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지 말이죠. 아이의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큼 아이가 접하게 되는 성인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지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뤄줬다면 훨씬 완성도 높은 회차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회차는 부모도 아이도 서로 꺼내기 어려워하는 주제를 세심하게 짚어준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들이 좀 가장 막막한 게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어떻게 좀 논의를 해야 할까, 현실적인 기준을 좀 제시해 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답이 궁금한 대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방송에서 답을 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에요. 네. 보통 텔레비전을 가족끼리 함께 보다가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면 아이의 눈을 가리는 게 이제 기본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TV 방송에는 영상물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미성년자가 봐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완전하게 구별이 가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사실 그런 등급 개념이 없다시피 하니까 인터넷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런 성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가정에서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람불가 콘텐츠가 아닌 이상 보호자의 지도하에 다소 수위가 높은 콘텐츠도 아이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정작 그 보호자의 지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부모가 집에서 그런 콘텐츠를 두고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보호자의 지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알려줬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0: 자, 지금까지 김예람 교사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0: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EBS 국제 다큐 영화제 EIDF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IDF는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23년째 EBS에서 선보이고 있는 국제 다큐 영화제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대중화를 목표로 매년 동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는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조명하며 국내외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EIDF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두일 PD와 현건 PD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0: 지금 너무 바쁜 시기 아니세요?
2: 네, 지금 저희 너무 바쁘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도 관객 여러분들께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0: 네.
2: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들 PD님, 사무국장으로서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죠?
2: 네네. 사무국은 영화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준비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선정, 그리고 부대 행사의 기획, 그리고 집행, 홍보도 하고요. 상영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경험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스태프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현건 PD님은 2004년에 EIDF를 시작부터 함께
1: 네.
0: 하셨잖아요. 지금은 총괄 디렉터 역할도 하고 계신다고요.
1: 예, 그러니까 뭐 2004년에 이제 프로그래머라 그래가지고 작품 뽑는 그런 프로듀서로 참여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없었던 인더스트리 마켓이라고 피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마켓을 총괄하고 있어서 그렇게
0: 자, EIDF의 시작이 정말이나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우리 EBS가 다큐 영화제를 시작하게 됐는지 좀그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1: 그 초창기에 2004년경에는 우리나라 국내 이제 공중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어떤 군웅할고 시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송사에서 다큐들을 했었습니다. 약간 이제 방송 이외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만드는데 좀뭐 많이 보는 독립 다큐라고도 그렇고 독립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아우르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주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0: 다른 영화제와 EIDF만의 어떤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가장 큰 거는 이제 보통 영화제는 극장 가서 이제 관객들이 극장에서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다큐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0: 네.
1: EIDF는 극장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저희가 선정한 다큐멘터리를 방송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송으로 보시는 그 다큐멘터리 대부분 그 최신작들입니다. 최신작으로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큰 영화제 뭐 예를 들면 썬댄스라든가 뭐 암스테르담 다큐 영화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최근에 선보인 작품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 극장 가서 볼수 있는 다큐를 갖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그런 그 이점이 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큐가 이렇게 다른 드라마나 어떤 예능 프로에 비해서 이렇게 소구력이 아주 높은 장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다큐를 소개함으로써 사실 아무래도 공익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성도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장르라서 그런 그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다른 영화제와는 굉장히 큰 차별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열심히 작품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EIDF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2: EIDF는 일단 방송 TV를 통해서 소개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가 제일 첫 번째로 고려하는 대상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좀 방송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좀 너무 아깝다. 이런 영화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또 상영관에서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0: 네, 이 매년 영화제의 슬로건이 달라지죠. 사실 슬로건이 영화제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슬로건은 보통 어떻게 좀 결정을 하는 편인가요?
1: 보통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어떤 시대 정신을 담는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그 시대의 어떤 그 화두, 방향성 같은 걸 많이 반영하는 게 다큐멘터리 작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그 장르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시대성, 그 다음에 당시의 어떤 화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있나 그런 부분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올해 2026 슬로건은 뭔가요?
2: 올해 EIDF 2026의 슬로건은 시대의 초상이라고 정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담아내는 작품들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0: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슬로건에 맞게 올해 EIDF 부문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 올해 EIDF는 개막작을 비롯해서 총 9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경쟁 부문인 페스티벌 초이스인데요. 다양한 국적과 소재를 가진 다큐멘터리 가운데서 작품성을 고려해서 엄선한 12편의 작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아트앤컬처 섹션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문화예술 다큐멘터리 섹션입니다. 그리고 동시대 곳곳에, 세계 곳곳의 삶의 모습을 또 심도 있게 비춰주는 월드 포커스 시네마 섹션이 있고요. 아시아를 무대로 펼쳐지는 다큐멘터리들을 소개하는 아시아 커런츠, 그리고 한국 다큐멘터리의 제작 흐름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코리안 웨이브, 다큐멘터리 역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다큐필, 요즘 거의 모든 분야의 AI가 화제잖아요. 과연 AI와 다큐멘터리는 공존할 수 있을까? AI 영상의 트렌드와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전 오브 AI. 그리고 공식 출품 공모를 통해서 또 접수된 단편 다큐멘터리 중에서 8편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단편 화첩. 이렇게 섹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0: 개막작도 항상 저는 모든 영화제마다 좀 궁금했는데, 영화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개막작을 혹시 선정하는 것에 어떤 특별한 기준도 있을까요?
2: 개막작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작품들 중에서 작품성과 화제성을 가진 작품들을 고르게 되는데요. 올해 EIDF의 개막작은 요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문에서 소개가 된 작품이고요.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인 안나가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요라는 할머니를 기억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할머니와의 그 나이를 불문한 두 사람의 우정을 볼 수가 있고요. 할머니를 추억하기 위해서 이 감독이 선택한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할머니가 살았던 집과 그 공간을 실제 크기의 3분의 1 사이즈로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 사이사이에 할머니와의 추억을 소개를 하고 있어서 보시는 재미가 아주 충분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길들지 않는 새라는 제목은 또 오페라 카르멘에 나온 가사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그 길들지 않은 사랑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자, EIDF는 이제 훌륭한 작품과 제작자를 발굴해내는 어떤 산실이기도 한데, EIDF를 통해서 주목받은 작품들, 보통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후지에라는 그 몽골 소녀의 얘기인데요. 감독이 한 8년 정도 이 소녀를 촬영을 하고, 그 이제 몽골이 어떤 그 지구 온난화로 환경 변화를 위해서 그 유목민들이 갈 길을 잃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아주

0: 거기에 닥치는 여러 가지 비극, 뭐 변화 이런 걸 쭉 추적해서 한 8년 정도 했던 건데 저희도 이제 우연히 이제 발굴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 거의 한국에서 엄청 인기가 있었고 아직까지도 포털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 작품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다큐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 과정이 그렇게 이제 항상 그렇게 여유로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글로벌 마켓이나 글로벌 시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지원 같은 걸 저희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 좋은 작품을 어떻게 뭐 소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작품을 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역할도 이아이 대표가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자를 위한 지원도 EBS에서 EIDF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EIDF 인더스트리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아까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이제 그 보통 그 큰 영화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3대 영화제라고 부르는 뭐 베를린이라든가 그 다음에 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베네치아 뭐 그런 영화들을 다 보면 영화를 보는 그런 섹션이 있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 감독들을 지원하는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섹션 마켓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EIDF는 한 5, 6년 전에 저희 이제 인더스트리 같은 조그 마켓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K독이라는 인더스트리도 있고 EIDF 인더스트리를 따로 저희가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냥 그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을 저희가 보고 경쟁에 의해서 그 피칭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심사위원들이 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뭐 영화제, 배급사, 그다음 프로듀서, 방송사 다 모여가지고 어떤 작품이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소구력이 있고 향후에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작품들을 저희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작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 혹시 그럼 지원 프로젝트로 발굴된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때까지 많긴 하는데 그래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얘기하면 양지연 감독의 양양이라는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그 감독님의 그 고모, 돌아가신 고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다큐로 국내에서도 상영이 됐고 그다음에 토론토 핫독 영화제에서도 그 뭐 상영을 했던 반향이 좋았던 그런 다큐 하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3: 고발 같은 거 안 하셨어.
0: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저희가 K독이라는 공공 펀드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수상했었던 그 이일하 감독의 그 호르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일교포의 어떤 차별에 맞서서 싸우시는 어떤 여성분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아직 뭐 그 정식 개봉은 안 했는데 K-Dog 페스티벌에 이런 데서 소개를 했었던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 이야기도 재미있고 성과도 굉장히 있어서 그 작품 분위기가 생각나고요. 4, 50편 정도 저희 지원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요즘 다큐멘터리가 국내에서도 보통 보면 프로덕션 하우스라든가 어떤 좀 규모가 좀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3억에서 한 5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 감독님이나 제작들이 일일이 다 마련할 수 있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다큐멘터리가 뭐 그렇게 대중적인 장르도 아니고 엄청 상업적인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저희 말고도 다른 영화제에서도 지원을 하고 어떤 뭐 그 다른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 일부로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제작비를 모아가지고 그 끝내 이제 그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1: 이제 여름을 대표하는 EIDF를 기다리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요즘은 방송에서 이제 딱딱 다큐멘터리를 그 맞는 시간에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시고 쭉 한번 그 좋은 작품을 접하시면 분명히 그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4: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관심을 가진 시청자분들이 모두 좋아하실 만한 그런 작품들로 엄선을 했습니다. EBS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EIDF 다큐영화제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도 부탁을 드리고요. 한여름밤에 그 일산 호수공원에서 펼쳐지는 야외 상영 온 가족이 또 함께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영화제의 문턱을 낮추며 다큐멘터리 대중화를 이끌어가는 EIDF의 여정은 공영방송 EBS이기에 가능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의 초상을 들여다보는 올해의 EIDF 역시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 도전이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로운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큐멘터리 K,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2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선 20대부터 60대까지 프로젝트 참가자 10인과 함께 대한민국 양육비의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는 생애 주기 비용 분석기를 공개하는데요. 예상을 뒤엎은 반전의 결과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2: 제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애를 낳고 싶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못해도 막 1억, 2억, 억 단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4: 여성이 직장 다니면서 육아를 동시에 한다라는 게 너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나오면 한 명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5: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둘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하나만 갖자니 그 한 명한테 좀 못할 짓인 것 같기도 하고 두 명?
4: 저도 한 두 명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얘랑 나랑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 호기심도
6: 세 명이요. 저를 닮은 인격체가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쁨일 것도 같고
3: 두 명까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취업도 아직 안 된 상태이지만 아이를 놓고 가정을 꾸리는 그 행복감은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7: 합계 출산율 0.78명과는 거리가 있는 두 명이라는 숫자. 청년들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을 때의 답변입니다. 여전히 자녀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반증. 우리는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주목해보기로 했습니다. 생애 주기별 비용을 계산하는 특별한 공간에 10인을 초대했습니다. 20대 미혼 청년들부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부모들까지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비용을 함께 계산해 보기로 했습니다.
8: 영유아기 유치원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유아기 사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녀 양육비용 계산이 완료됐습니다.
7: 양육비 계산이 끝난 뒤 술렁이는 참가자들.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데 1억 원대에서 6억 원대까지 다양한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9: 저는 1억 9천 정도 나왔는데요. 정말 베이스다, 기본이다라는 생각으로 막 하다가 예체능 비용으로 이제 미술학원비 이런 거 추가하다 보니까 몇천이 훅 올라가는 현실에 네, 웃겠습니다. 웃음만 나오네요. 네.
10: 네, 저는 2억 7,400만 원 나왔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학비까지는 지원해 줄 생각이 있는데 이 학비도 모아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 되네요.
11: 6억 7,400, 7만 6천 원 나왔어요.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학군지에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열심히 시키는 입장으로서는 이 정도 충분히 나옵니다.
12: 저는 2억 6,600이 나옵니다. 저 젊은이들이 돼서 이 금액을 감내하라 그러면 전 절대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출산을 안 하는 이유를 이 생애 주기 비용을 계산하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7: 그렇다면 부담이 되는 항목을 줄일 의향은 없을까요?

0: 자녀 양육비를 대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할 것이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원 안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1: 열 사람 중 일곱 명이 원 안으로 이동합니다.
2: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만큼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3: 학비가 너무 비싸고 학자금 대출이란 제도가 있지만 결국에 사회에 나왔을 때 그것 또한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그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1: 이번엔 양육비 중 가장 부담이 큰 사교육비에 관한 의견을 들어볼까요?
0: 나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원 안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1: 의외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들이 4명이나 됩니다.
4: 대부분이 부모 불안 해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뭔가 학업과 관련된 사교육은 시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1: 사교육을 시킬 거라는 쪽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5: 네, 저는 남편이 왜저 앞에 서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의 상황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퇴근 시간대까지 그 아기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좀 사교육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6: 저도 어릴 때는 학원을 그렇게 맹렬하게 보내지 않을 거야. 사교육에 막 미쳐있지 않을 거야. 근데 막상 키우고 나면 아이들이 커가면 아이들이 원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환경이 분위기가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1: 그렇다면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단지 과도한 양육비만의 문제일까요? 이쯤에서 떠오르는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효용과 비용 계산에 따른 결과라고 봤던 게리 베커. 자녀가 주는 기쁨인 효용이 비용보다 클때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봤는데요. 이 비용에는 양육비 외에도 출산으로 포기해야 하는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잠든 아이 몰래 방을 빠져나간 아연 씨.
7: 네, 집에서 6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아이와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한 채 집을 나섭니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출근 시간을 당기다 보니 매일 아침 전력 질주로 하루를 엽니다. 아연 씨가 회사로 향한 그 시각, 성배 씨는 아이를 깨웁니다. 하원을 아내가 맡는 대신 등원 준비는 성배 씨 담당이죠.
3: 정신없어요. 저도 비슷하게 일어나자마자 아기 깨우고 준비하느라. 사실 그래서 맨날 조금씩 늦어요.
1: 성배 씨는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이의 등하원 시간에 맞춰 짜여진 엄마 아빠의 시간표. 하원 시간에 맞춰 엄마는 또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8: 엄마 까꿍.
1: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처음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아이와 엄마.
8: 아빠. 아빠.
1: 가족 상봉도 잠시. 아빠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바통은 엄마에게 넘겨집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하루 중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8: 이제 애기 낳기 전에는 영 아니면은 둘이라는 생각에 하나만 낳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막상 낳고 키워보니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도 사실 좀 현실 자체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진짜 역부족하거든요. 이거를 또 둘째가 생기면은 이 시간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약간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들고.
1: 효용과 비용 이론 기억하시죠? 우리는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0: 나는 아이로부터

0: 는 효용감이 양육 비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1: 아이를 가지면서 또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한테도 되게 뭔가 삶이 뭐 바뀌고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도 되고 또 애를 보면서 느끼는 저의 이제 감정도 되게 많아지고.
2: 저희 아이가 요즘에 강낭콩을 키우는데요. 그걸 보면서 자라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줬습니다. 너가 요만한 콩알일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라서 낳고 자라나는 걸 보니 엄마는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다라고요.
3: 우선 저는 아이를 낳지 않고 싶다고 밝혔지만 그만큼 가치 있고 행복한 일임을 알아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나 그 배움의 가치가 양육 비용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 프로젝트를 마치며 모두가 떠올린 생각은 비슷했습니다.
5: 아이를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들 거야. 그 다음에 내 시간은 얼마나 줄어들 거야. 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건 숫자로 환산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엄마 아빠 말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는 모습. 근데 이런 것들은 숫자가 되기 어렵고 상당히 질적이고 무형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간과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4: 불안정한 일자리와 높은 집값 그리고 경쟁적인 사교육비. 출산으로 가는 끊어진 사다리를 잇기 위해선 한 가지 해법으로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두 명의 자녀를 꿈꾸는 청년들. 그들이 먼저 깨닫길 바랍니다. 그 평범한 행복을 누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6: 네, 생애 주기 비용 분석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해 본 결과가 꽤나 충격적입니다. 선생님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7: 네, 저도 크게 공감하며 봤는데요. 미혼 남녀들이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로 높은 집값을 꼽은 것도 100번 이해가 갔습니다. 결국 핵심은 청년들에게 아이를 그냥 많이 낳아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이 치열한 교육 경쟁 체제를 좀 완화하고 주거 부담을 낮춰서 내 소득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는 안심을 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6: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총 10부작이라는 방대한 스케일로 제작된 인구 대기획 초저출생. 이번 작품의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 전편을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먼저 딩동댕 딩동댕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요일별 다른 코너를 통해 아이들에게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알려주는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7월 7일에 방송된 귀신보다 무서운 해파리 편에서는 바닷가로 놀러 갔던 댕댕 간호사가 해파리에 쏘여 병원에 왔는데요. 이를 통해 여름철 해수욕장 필수 안전수칙과 해파리 대처법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파리에게 쏘이면 온찜질을 해야 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으며 여름철 물놀이를 가기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았으니 조심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AI 드라마 부활 수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AI 드라마 부활 수업은 AI 기술로 복원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남기는 형식으로 역사적인 기록에 의거해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7월 5일에 방송된 능록은 상좌, 한산도 대첩 출정 전야 편에서는 판옥섬 밑창에서 묵묵히 노를 젓던 노비 출신의 노꾼 상좌의 시선으로 임진왜란을 재조명했는데요. 영웅들의 화려한 승리 뒤에 가려져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이들의 희생과 노고를 글을 통해 대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산대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일기 3강, 텔레마코스 여행의 의미 편에서는 아버지 오디세우스를 찾아 나선 아들 텔레마코스의 여정을 통해 그가 소년에서 진정한 영웅이자 이타카의 통치자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짚었습니다. 이준석 교수는 그의 여행이 고대 히라빈들이 중시했던 인간의 도리와 윤리를 배우는 인문학적인 통과 의례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동일한 소재의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 강의 덕분에 오디세이아를 재독하기 시작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고전을 이준석 교수의 강의 덕분에 가까이 하게 됐다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은 장르를 불문한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음악이 주는 감동과 울림을 깊이 있게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8일에 방송된 1709화 허키와 친구들 편에서는 힙합 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듀서 허키 시바세키가 동료 뮤지션인 이센스, 제이통, 권기백과 함께 강렬한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친구들과 음악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와닿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EBS 스페이스 공감은 라이브 공연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감은 음악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아티스트와 관객의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는 호평도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무대 촬영 시에 카메라가 너무 흔들면서 촬영됐다는 의견들도 있었으며 일부 출연자가 교육방송에 출연하기 부적절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다수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7월 8일에 방송된 초중등생 100%, 서술형 논술형 추진, 지역 교사들 현장 준비 부족 뉴스에서는 전남 광주 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일부 학년에 서논술형 평가 100%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성적과 관련된 민원 증가가 예상되고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교사가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 일기 쓰기 등 글쓰기 활동 없이 평가도 객관식으로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술형을 도입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글쓰기와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아 문해력이 낮아진 학생들에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남깁니다.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하나, 누군가를 향한 배려도 모두 삶의 흔적이 되죠. 오늘도 좋은 흔적 하나를 남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그건 정말 특별한 문화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군만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0: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1: 안녕하세요. 남자분 걸로 나와요. 잠깐 말씀 당시에 최하 금액 8호 40입니다. 4천만 원이요.
2: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첩 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3: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3: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0: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다큐와 만나는 특별한 영화관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고향 풍래시가 함께하는 야외 상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첫날 상영작 우리 땅을 지키는 노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든 노래로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감동 스토리를 선사합니다. 둘째 날 킨더가튼에서는 유치원에서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며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워가는 가장 초기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 으라차차 씨름소년단에서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 씨름부 아이들의 6개월간 성장 이야기로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찾아갑니다. 도심 속 야외 상영관에서 EIDF와 함께 한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 위기, 기후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무엇이 궁금한가요?
3: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2: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4: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즐거운 박영란의 행복한 요리법. 강원도에서 먹는 맛 그대로 재현한 옹심이 레시피. 동글동글 만드는 재미와 쫀득쫀득 씹는 재미가 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

0: 시작부터 김치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열무의 대변신. 이번엔 된장에 조물조물 무쳤다. 밥도둑의 신흥 강자, 열무 된장 무침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염둥이 강이고요.
2: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여름에 찬 음식만 먹으니까 가끔은 끈한 국물이 당기더라고요.
2: 그렇죠. 예.
1: 차가운 속을 달래줄 들깨 감자 옹심이 재료부터 볼까요?
2: 네. 감자 들어가고요.
1: 네.
2: 호박, 그 다음에 고추.
1: 네.
2: 들어가고요. 들깨가루 들어가고요.
1: 네, 이게 주재료고요.
2: 네.
1: 자, 그리고 이 오리지널 감자 옹심이를 맛볼 수 있겠는데요.
2: 네.
1: 선생님, 양념재료는 어떤 게 들어갈지 궁금해요.
2: 뭐, 애호박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들깨가루.
1: 들깨가루하고,
2: 그 다음에 이제 멸치 육수를, 예, 맛있게 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1: 오, 간단한 재료로 맛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2: 네.
1: 자, 짠득짠득 옹심이 씹는 재미가 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깨 감자 옹심이 시작해 볼게요.
2: 네.
1: 자, 일단 오늘 주재료가, 네, 이 감자잖아요.
2: 네, 네.
1: 자, 이 감자를 옹심이로 만들어야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감자를 이제 껍질 벗겨가지고, 네, 강판에 갈아주세요. 예, 강판에 하나만 갈아볼까요?
1: 그럴까요?
2: 예.

0: 이게 그냥 믹서에다 가는 것보다 이렇게 네. 강판에 갈아야 입자가 곱거든요. 오. 그래서 더 조직감이 더 좋아요.
1: 아, 조직감이?
0: 네네네. 더 쫀득쫀득하고.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판에다가 네. 이제 갈아서.
1: 확실히 핸드셋으로 할 때랑 네네. 강판이랑 할 때랑 뭐 다를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질감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강판에 하면 훨씬 곱거든요. 그 입자가.
1: 예.
0: 예, 예. 그래서.
1: 한번 이제, 볼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강판에 네. 직접 갈았습니다, 네. 저희가.
0: 네. 이렇게 갈아서, 갈아서 이제 준비를 네. 해놨고요.
1: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미리 네. 갈아 놔봤는데요. 네. 섞어볼까요?
0: 네, 네, 이거 여기다 섞어 들어갈게요.
1: 이게 한 몇 개 분량이에요, 선생님?
0: 한 6개, 7개.
1: 6개, 7개. 자, 네. 주시고. 자, 이렇게 갈아봤습니다.
0: 네, 이렇게 갈면 네.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맞아요. 아무래도 감자에 요거, 수분이 많으니까.
0: 네, 이거를 이제 짜야 돼요.
1: 아, 이거 짜는 거예요? 네,
0: 짜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네, 여러분 감자 옹심이 만드는 과정 보고 계십니다. 선생님 근데 감자 옹심이가 네. 이 옹심이가 이 무슨 뜻이에요? 사투리예요?
0: 예,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고 아. 새알을 의미하는
1: 새알
0: 네, 새알을 의미하는 강원도 예. 사투리 이렇게 이제 꼭 짜주시면 되고요.
1: 예.
0: 짜주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 안에는 건더기가 남을 거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앙금이
1: 예?
0: 앙금이 이제 밑으로 가라앉아요.
1: 아, 이 전분 물이 떨어지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네, 지금 여기는
0: 네,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1: 예?
0: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앙금만 따로 이제 가라앉으면 아. 그 앙금하고 요 건더기하고 같이 반죽을 해 가지고
1: 예?
0: 이제 옹심이 끓이는 거예요.
1: 아. 근데 이거 얼마나 짜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0: 그러니까 이제 너무 꼭 짜면 이게 너무 단단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수분이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
1: 어, 이렇게 예. 꽉 눌렀을 때 더 이상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예.
0: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게 부드러워요. 너무 꼭 짜면 딱딱해서 맛이 없어요.
1: 아, 그러게요.
0: 네네.
1: 그리고 꾹 눌렀을 때 수분이 나오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0: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1: 건더기가 남은 거죠.
0: 예, 건더기가 이제 나왔죠.
1: 예.
0: 그렇죠? 네, 건더기가 이거 나왔고요.
1: 자,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내린 이 물이 가만히 두면 전분이 가라앉는다고요?
0: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이제 앙금이 가라 조금 벌써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1: 어, 이렇게 하얗게.
0: 네네네.
1: 보이시나요?
0: 예.
1: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가라앉혀놓은
0: 네.
1: 전분물이 있죠.
0: 네.
1: 감자 전분물이 있는데요. 조금 색깔이 바뀌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네. 아래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0: 네.
1: 이게 감자 전분이에요?
0: 네네. 이건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예. 가라앉힌 거니까 요거. 그래서 물을 따라버리고 요 앙금을 쓸 거예요,
1: 아,
0: 지금.
1: 그럴까요?
0: 네네.
1: 자, 이거 물 한번 따라볼게요.
0: 네. 그것도 이제 따라보세요.
1: 한 몇 분 정도 두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0: 어, 이게 이제 시원한 데 있으면은 금방 가라앉아요.
1: 예.
0: 예. 근데 좀 더운 데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리고요. 네. 근데 가라앉았잖아요?
1: 예. 예. 그렇게

0: 걸리진 않죠?
1: 예.
0: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네. 이거를 네. 같이 여기다 넣고.
0: 네.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1: 여기다 이걸 넣어주세요.
0: 예. 이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나온 건더기랑 네. 그다음에 그 내려온 물에서 감자 전분만 넣으면
1: 네.
0: 반죽을 하게 되면 이 네. 감자 옹심이가 되는 거죠.
1: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전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네. 마른 전분을 섞어 주셔도 돼요.
0: 아, 갖고 계신 마른 네. 전분은 네.
1: 지금 이제 소금이 네. 소금이 여기 조금 굵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이제 간을 할 건데 이제 이게 굵으니까 제가 조금 갈을게요.
0: 네. 아, 이 반죽에 간을 해주시네요, 미리.
1: 간을 해줘야 돼요.
0: 그래서
1: 아까 소금이 굵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옹심이 처음에 뜻을 몰랐을 때는 그냥 네. 수제비랑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감자는 네. 더 쫀득쫀득하니까.
1: 네, 그렇죠.
0: 감자 전분하고 감자를
1: 감자 예, 갈은 거하고 이제 섞어주는 거죠.
0: 예. 예. 이게 옹심이 반죽이고요, 그렇죠?
1: 네네.
0: 이 옹심이 만든 특징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감자 옹심이?
1: 쫀득쫀득하고
0: 예.
1: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0: 맞아요. 왜 감자 부친 게만 먹어도 네. 뭔가 쫀득하면 다르잖아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많이 짜면 이게 뻣뻣하다 그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잖아요.
0: 맞아요, 촉촉해요.
1: 예, 너무 많이 짤 필요도 없고요.
0: 예.
1: 될 수 있으면 가루를 안 넣고 요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0: 그렇죠.
1: 예, 예. 요거 지금 준비해놓고
0: 예?
1: 육수를 끓이도록 할게요.
0: 자, 한번 준비를 해놓고
1: 네,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자, 육수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1: 육수는 물에다가
0: 네.
1: 멸치 육수를 끓이는 거예요.
0: 멸치 육수요.
1: 자, 이제 대파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저기, 다시마, 무, 그 다음에 표고버섯.
0: 네.
1: 멸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멸치. 멸치는 이제, 내장하고,
0: 네.
1: 머리, 대가리를 좀, 저기, 정리하시고.
0: 조금 예. 번거로우시더라도, 초반에 네. 그런 작업을 해두면, 좀
1: 네네.
0: 다음에 사용할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끓이는데
0: 네.
1: 끓여서 8분 정도 끓이면 다시마는 건져내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 건져내고 5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돼요.
0: 선생님 그러면 네. 밑국물이 끓는 동안
1: 네네.
0: 다른 재료도 한번 손질해 볼까요?
1: 예. 자. 애호박은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어가지고
0: 저희가 한 주 동안 요리하면서 네. 이 호박 애호박 네. 뭐 둥근 호박도
1: 네.
0: 나왔었죠.
1: 네. 이게 이제 호박이 지금 여름 제철 채소기 때문에
0: 네. 네,
1: 지금 이제 많이 드시면
0: 맞아요. 제철 채소를 네.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많이 나올 때, 신선하게 나올 때 그렇죠?
1: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0: 맞아요.
1: 제철에 나오는 게.
0: 사실은 오늘 들깨 감자 옹심이 저는 이제 대본 보면서 상상하기를 아 약간 수제비 같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비슷한 느낌은 맞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납작하게 하면 수제비처럼 되는 거지.
0: 아.
1: 이 반죽을 납작하게 누면은.
0: 맞아요.
1: 예, 예. 근데 오늘은 이제 동그랗게 이제 해가지고.
0: 새알처럼, 그쵸?
1: 네네, 예. 그렇게 들 거야.
0: 만약에 들어가는 채소 다른 걸 넣는다면은, 뭐 예를 들면 수제비에 뭐 당근이나 버섯도 들어가잖아요.
1: 예.
0: 그럼 당근 버섯도 오늘.
1: 그런 것도 조금씩 넣으셔도 되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는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는.
0: 네.
1: 찬물에다가 얘를 한번 살짝.
0: 헹궈서.
1: 넣었다가. 빼면 이제 씨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넣도록 할게요.
0: 조금 더 국물 깔끔하게 먹기
1: 네네.
0: 위해서. 네.
1: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지금 이제
0: 미국물 끓고 있나요?
1: 네, 다 끓었고요.
0: 네.
1: 이제 옹심이를 만들어 미리 이제 좀 만들을게요. 만들어서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럴까요?
1: 네.
0: 수제비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떠서 넣는다고 하잖아요.
1: 네.
0: 이거는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0: 오. 한입 크기로
1: 네.
0: 너무 동그랗지 않아도 되는 거죠?
1: 네, 좀 못생겨도 괜찮고
0: 두박스럽게 선생님도 이 감자 옹심 자주 해드셨어요?
1: 예, 아니 이거는 진짜 막 많이 해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0: 예, 예.
1: 여기다가 막 오늘은 이것만 넣잖아요
0: 예?
1: 여기다 국수 같이 넣어서 좋거든요
0: 너무 맛있죠?
1: 예.
0: 그럼 취향에 따라서 오늘 이 감자 반죽 있잖아요.
1: 예.
0: 이 반죽을 좀 넓게 펴서 넣어도 되는 거죠?
1: 그래도 돼요. 예,
0: 되고.
1: 그래도 되고요. 또 얘를 이제 떡처럼 쪄서 먹기.

0: 도 하고.
1: 어, 맞아요.
0: 넣도록 예. 하겠습니다.
1: 자, 넣어볼까요? 예. 자, 하나씩.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동동 떠오를 거예요, 이거.
1: 어. 이 어느 정도 익으면 떠오르는 거예요?
0: 익으면. 근데 여기 익으면 이제 나머지 저기
1: 재료를
0: 호박하고 이제 그런 걸 들어가겠습니다.
1: 어, 너무 좋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확인 안 해도 되고 알아서 올라와진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감자무심히 하나씩 빚어서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예. 오늘 감자 옹심이랑 에어버섯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네, 호박하고 또 저기 감자하고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부드러운 거죠.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또 이 호박하고 감자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거 넣고 수제비 또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지금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했죠?
1: 네.
0: 예, 그럼 여기다 이제 호박을 넣어주세요.
1: 네. 호박 넣고서는 네. 얼마 정도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0: 네, 호박이 호박 금방 익거든요.
1: 네.
0: 막 금방 익으니까.
1: 홍고추 넣고
0: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 간이 들깨가루가 언제 넣을지 네.
0: 조금 이따 넣을 거예요. 지금 그럼 호박이 어느 정도 익으면
1: 예. 네, 예. 자, 이 들깨가루는 호박이 어느 정도 예. 익은 후에 넣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색깔 너무 예쁘죠.
1: 그러게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국물이 깔끔해서 네. 그렇죠.
0: 여기서는 이제 호박만 익으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1: 지금요.
0: 네. 마늘 넣어주시고요.
1: 마늘 넣어주시고. 마늘.
0: 국간장 넣어주시고
1: 국간장 넣어주시고
0: 이제 부족한 간은 이제 소금으로 해주시면 네. 돼요. 소금.
1: 아, 양념도 깔끔하네요 정말 선생님. 완벽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진한 맛으로. 네. 자, 그리고 옹심이가 감자 옹심이가 네. 위로 많이 올라왔어요.
0: 네.
1: 색깔도 아까랑 좀 다른 색이에요. 그렇죠? 좀 투명한 느낌 들면서
0: 이렇게 하고 이제 호박이 거의 이제 익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한 1분만 제가 놔둘게요. 그리고 네. 나서 들깨가루를 넣도록 할게요.
1: 아, 들깨가루가, 네. 들깨가루는 식탁에 내기 직전에
0: 네, 네.
1: 넣네요.
0: 네. 그러니까는 다 그 들깨 향을 우리가 이제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1: 네.
0: 조금, 마지막에.
1: 마지막에?
0: 네.
1: 자, 선생님하고 요리했을 때는 이 들깨가루, 이제 고소함을 내주는 것들은 거의 마지막에 넣었던 것 같아요. 네.
0: 이렇게 거품이 떠오르면 이제 멸치가 들어가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1: 네.
0: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네. 국물이 맛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걷어주시면 되고.
1: 걷어주시고.
0: 네, 들깨가루도 들어가겠습니다.
1: 들깨가루 넣겠습니다.
0: 네, 들깨는 이제 뭐 좋아하시면 넉넉히 넣으시고요.
1: 네.
0: 저는 한 이 정도도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들깨를 그냥 다 겉이 껍질 벗기지 않은 그 까만 들깨를 어, 네. 물을 넣고 쌀하고 같이 네. 갈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더 칼죽하게 좀 농도가
1: 진직하게 예.
0: 그럼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1: 원래는
0: 갈아가지고 예, 예. 지금 이제 거의 다 네. 됐어요. 다 돼가지고 이제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자, 위에는 거품 살짝 네. 건져주시고 이야 네. 국물은 굉장히 진하고
0: 네.
1: 고소할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 네.
0: 이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쭉 잡으시고 네. 네. 와, 감자 옹심이 좀 보세요, 선생님.
0: 이야.
1: 와, 얼마나 쫄깃쫄깃할까요, 선생님. 마지막에 들깨가루 들어가서 국물이 좀 더 진해졌어요. 그쵸?
0: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묽은 거보다는 약간 네. 또 요렇게 되는 게.
1: 와, 투박해서 더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냥 못생긴 대로 그냥 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1: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네. 면을 넣어서 먹어도 그렇죠?
0: 네, 면하고 같이
1: 예.
0: 옹심이하고 같이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많이 해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메밀,
1: 네.
0: 메밀 국수를 같이
1: 아.
0: 그렇게 해서 하셔도 아주 훌륭하죠.
1: 아, 정말 국물이 뜨끈하고 네. 아주 고소할 것 같습니다. 진하고 물론 여름철이지만 날씨가 네. 덥긴 해요. 근데 실내에 있을 땐 저희가 추울 때도 있거든요.
0: 맞아요. 예.
1: 추울 때.
0: 그렇죠.
1: 이렇게 따끈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름에 너무 찬 음식만 많이 먹고 그러니까는
1: 네.
0: 이렇게 해가지고도 맛있는 옹심이가 만들어졌네요.
1: 네. 네. 자, 이렇게 따끈하고 맛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들깨 감자 옹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강판에 감자를 갈고 물기를 짜낸 뒤 앙금을 분리해주세요.

0: 감자는 강판에 갈아야 더 곱게 갈리고 쫀득해요. 간 감자에 불리한 앙금, 소금을 넣고 섞어 옹심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물, 대파, 다시마, 무, 표고버섯, 멸치를 넣고 8분 정도 끓여주세요. 애호박은 채 썰고 홍고추와 풋고추는 엿을 썰어줍니다. 반죽은 동그랗게 만들어 끓는 육수에 넣어주세요. 반죽이 떠오르면 애호박, 홍고추, 풋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 국간장, 소금을 넣어 1분 정도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황백지단을 올리면 들깨 감자 옹심이가 완성됩니다.
1: 매번 김치로만 먹었던 열무, 오늘은 된장 양념에 버무려서 색다른 별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재료부터 볼까요?
2: 네. 열무, 연한 네. 열무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2: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양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된장, 네. 고추장, 깨 네. 같이 넣고 이제 갈아가지고 된장 양념에다 이제 묻히는 거예요. 예예.
1: 자, 입맛을 훔쳐갈 밥도둑 반찬 열무 된장 무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열무를 준비하셨는데요. 네. 이 열무 손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2: 열무는 그냥 밑에 이제 뿌리는 이제 안 먹으니까 고기 이제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1: 예.
2: 다듬어 가지고 이제 끓는 물에다가 네. 끓는 물에다가 이제 소금 좀 넣고 한 3분 정도, 3분에서 한 4분 정도 데쳤습니다.
1: 그래서 예. 데쳐서 찬물에 헹궈낸 네. 열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양이 이렇게 줄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2: 예. 예. 많이 줄었죠.
1: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만큼 네. 양 준비한다고 해서 뭐 너무 많지 않나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데쳐낸 열무가 네. 여기 있고요. 네.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쓰시나요?
2: 네. 이렇게 열무나 아니면 얼갈이 같은 것도 예. 많이 묻혀서 드시거든요. 된장에다.
1: 네.
2: 그런데 이렇게 데쳐서 그냥 하시면 약간 씁쓸한 맛이 나기 때문에
1: 네.
2: 그 열무 같은 경우는 미리 삶거나 데친 다음에 찬물에다 좀 담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좀 씁쓸한 맛이 빠지거든요.
1: 아, 맞아요.
2: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기 제거하시면 되고요.
1: 네.
2: 물기를 너무 꼭 짜지 마시고
1: 네.
2: 그러니까 음식할 때 너무 꼭 짜면
1: 맞아요.
2: 수분이 너무 다 빠져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좀 그냥 썰어주세요.
1: 네. 네.
2: 벌써 그냥 소리만 해도 이제 부드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1: 맞아요. 네, 부드러우면서 네. 또 식감은 살아있고.
2: 네.
1: 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열무 좋아하시는데.
2: 네.
1: 오늘 열무 된장 무침.
2: 네. 이렇게
1: 해서.
2: 네, 이제 이렇게 준비해놨고, 이제 네. 양념을 섞어주시고, 이거 깨를 네.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1: 네,
2: 핸드 믹서에다가 한번 갈아 볼게요.
1: 볼게요.
2: 네. 이제 깨를 한번 넣어보고요. 여기 놓고.
1: 아까 저희 이제.
2: 이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1: 예. 네.
2: 그리고 이제 다시마. 우림물을 넣으시고 된장 넣으시고
1: 네.
2: 네.
1: 다시마 우림물은 네. 정말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 네. 뭐 우리가 이제 밥할 때 예. 반찬 할 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2: 지금 이제 갈릴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해가지고
1: 네.
2: 양이 적으니까 안 갈리면 이렇게
1: 네.
2: 조금 이런 걸 조금 넣으세요.
1: 물을 네. 좀 넣으셔도 네. 되고요. 네. 육수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다시마 물 넣으셔도 네. 되고 근데 곱게 갈아요.
2: 예예예. 예, 예.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1: 그렇죠.
2: 예예. 좀 들었다 놨다 이렇게.
1: 들었다. 선생님 고소한 네. 향 엄청난데요 지금 네. 고소한 향이.
2: 네. 그래서 이제 갈아서 쓰는 거예요.
1: 한번 이제 볼까요?
2: 네.
1: 자.
2: 그래도 많이 갈렸네요.
1: 어때요, 선생님?
2: 이제 더 곱게 갈을 수 있으면 더 곱게 갈면 좋아요.
1: 아, 근데 선생님, 네. 이 고소한 향과 그 된장의 네. 고소한 향,
2: 네.
1: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추장, 근데 매콤한 향 이런 것들이
2: 네.
1: 섞여가지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2: 된장만 넣었을 때하고
1: 예.
2: 네, 그냥 또 양념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마늘을 넣어주세요.
1: 예.
2: 마늘도 넣어주시고, 마늘, 그다음에 파 다진 거.
1: 네.
2: 파 다진 거. 생강 조금 생강 네. 좀 넣어주시고요.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1: 좀 넣고
2: 설탕, 네.

0: 참기름 좀 넣겠습니다. 네.
1: 지금 만든 이 고소한 양념장은 네, 네. 다른 나물 무침할 때 써도 되나요?
0: 예, 지금
1: 올릴 것 같은데.
0: 예. 지금 나물 데쳐서 하는 나물 있잖아요.
1: 예.
0: 그런 나물 다 하시면 돼요.
1: 아, 진짜로?
0: 네.
1: 아, 향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집에 가서.
0: 이렇게 하시면은.
1: 네,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그냥 통깨를 넣어서는 많이 먹었는데.
0: 그리고 많이 짜지 않고.
1: 예, 맞아요.
0: 예,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1: 네.
0: 이제 묻혀주시면 돼요.
1: 자,
0: 네, 묻혀드릴게요. 네.
1: 야, 또. 무침 간장 하나만 있으면 또 밥 한 모기 또 딱인데.
0: 이제 미리 이제 양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를
1: 예.
0: 그냥 두시고 조물조물 무치시면 돼요.
1: 아, 맛있겠어요, 선생님.
0: 고소한 냄새가 나.
1: 그러게요. 맨날 열무김치만 많이 먹었는데 이 열무를 또 무침으로 또 고소하고 구수하고 매콤하게.
0: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물로 두시고요.
1: 예?
0: 나물로 두시고 요거를 국 끓이셔도 좋아.
1: 요거 해서.
0: 네.
1: 아, 맞아. 국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간을 좀 더 해야겠죠.
0: 그렇죠.
1: 근데 그리고 또 열무하니까
0: 네.
1: 그 보리밥.
0: 네네.
1: 보리밥 비빔밥.
0: 네.
1: 보리비빔밥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0: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0: 밥에 이제 보리밥 아니어도 또 밥 비벼 먹으면.
1: 맞아요. 열무 네. 비빔밥 되는 거죠.
0: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자, 와서 담아볼게요. 아, 정말 뚝딱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됐어요. 이 열무는 진짜 여름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요 양념으로 쑥갓 같은 거 데쳐가지고
1: 네.
0: 이렇게 무쳐 드셔도 좋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이 열무는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데 이맘때 꼭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열무 된장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삶은 열무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믹서에 참깨, 다시마물, 된장, 고추장, 물을 넣어 갈아줍니다. 간 양념에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생강즙, 설탕,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열무에 양념을 넣어 무치다가 송송 썬 홍고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감으면 열무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가성비 끝판왕 레시피를 대공개한다. 달걀로 만드는 일품 반찬부터 두부로 만드는 가성비 최고 요리까지 물가 상승으로 한숨 쉬는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가성비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핫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5: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6: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7: 전 태어나서 한 번도
8: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6: 아, 아시겠죠? 아,
9: 맞아, 맞아요. 네.
6: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9: 어, 진짜요?
6: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8: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10: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6: 쥐익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10: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그럴까요? 가지고 없었어요?
8: 어, 깜짝이야.
6: 야, 이게 레이저구나.
10: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6: 국내 최초고
10: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6: 와, 탑3.
10: 우리 게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6: 야,
9: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11: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오기로 해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3: 해도 용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0: 보고 즐기고.
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0: 먹는 즐거움.
1: 이가탄탄, 이가탄.

0: It's something new.
1: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중부 여행 출발합니다.
2: 저 진짜 원시 시대에 돌아간 것 같아요.
1: 개미 집이 이 안에 있는데.
3: 헬로.
1: 헬로.
4: 현지인들의 삶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1: 와, 진짜.
4: 뜨는 베트남 중부 여행의 필수 로드. 전 세계 배낭 여행객들이 먼저 알아본 중부 여행 코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한 다낭에서부터 동허이까지 친숙한 도시를 새롭게 만나는 여행을 떠납니다. 남북으로 길쭉한 베트남의 딱 가운데라고 하면 여기가 아닐까요? 잘록한 허리 부분,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은 중부의 대표 여행지 다낭으로 갑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해안선과 하얀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해변은 전 세계 여행객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입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화려한 조명들이 불을 밝히면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뽐내는 곳. 동남아에서 가장 핫한 휴양지 다낭입니다. 북쪽에 있는 행정수도 하노이와 남쪽의 경제수도 호찌민시를 이어주는 중간 거점 무역항으로 자연스럽게 커진 도시입니다. 꿈의 로드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1: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중부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동 트레일인데요. 이 다동 트레일은 다낭에서 후에를 지나 동허이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가는 방법도 다양해서 정말 찐 중부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동 트레일 출발합니다.
4: 놀라운 자연 풍경에 반하고 화려했던 베트남 왕조의 역사 도시에서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봅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액티비티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할 꿈의 로드. 다낭에서 후에를 거쳐 동허이까지 새 도시를 색다르게 여행하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다낭의 해변을 지나 조금은 한적한 마을로 향합니다.
1: 이곳 다낭은 사실 관광지나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사실 이 다낭의 곳곳에는 작은 마을들이 이게 숨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베트남 음식 하면 떠오르는 대표 소스 그 느엉맘의 이름을 따서 느엉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기 일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5: 다행아! 진짜요? 우와! 행사 삼지요?
6: 아, 안 남겨 오게, 푸나이.
5: 푸나이야?
6: 엠, 벌려 다니잖아.
5: 아, 뭐죠? 엠에 담디면서 모두 랑 골린 건데, 늑맘? 나 러레일라 고 린 건데, 늑맘 코면?
6: 랑, 아이, 랑, 랑, làm nước mắm và đây là làng Nam Ô nổi tiếng về nước mắm, làng đầu tiên được công nhận là nghề văn hóa phi vật thể.

0: 토박이 어르신께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남호마을 주민들은 300여 년 전부터 느엉맘을 만들어 왔다는데요. 문득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그 생선이 많이 잡혀서 느엉맘을 만드는 집이 많은데요. 무려 100가구 이상이라고 하니 느엉맘 대표 마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통을 지켜온 주민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남호마을 구시가지는 호텔이 들어선 신시가지와는 달리 새로 지은 건물을 찾기 힘든데요. 다낭에서 유일하게 몇백 년 된 골목으로 15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세워진 유서 깊은 건축물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역사가 깊은 마을이라 그런지 어린아이들이 견학도 오더라고요. 아저씨도 집에서 느엉맘을 만든답니다. 우리나라 장독과 비슷하죠? 흙으로 만든 거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생선과 소금을 5:2 비율로 넣고 숙성시킨 느엉맘인데요.
1: 아, 여기에서 제가 느엉맘에서 맡아왔던 냄새가 드디어 나기 시작했습니다.
0: 보통 18개월을 숙성시켜야 먹는다는데 14개월 된 맛은 어떨까요?
1: 향과? 신기한 게 지금 엄청 비릴 것 같아서 사실 먹을 때 지금 좀 걱정을 했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오히려 그 짠맛이나 단맛이 싹 돌아가지고 이거 뭐 음식 야채를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밥 먹을 때 고기나 생선은 안 먹어도 느엉맘은 꼭 먹을 정도로 베트남 국민 소스인데요. 베트남에서 쌀과 함께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입니다. 숙성된 느엉맘은 흰 천에 붓고 여러 차례 걸러내는데요. 맑은 갈색이 나올 때까지 30분 정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 맛도 좋고 색깔도 좋은 고품질의 느엉맘이 만들어진답니다. 근데 이 마을에선 느엉맘을 좀 다르게 먹는다고 하는데요.
1: 이렇게?
0: 얇게 썬 생선에 느엉맘을 붓고 채소와 고추, 땅콩 등을 넣어 먹는 고이가입니다. 우리나라 물회랑 비슷하죠? 중부 특산 요리, 그 맛이 기대됩니다.
1: 우리나라 물회랑 이 생선 맛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도 비린 맛이 안 나서 좀 놀랐어요. 좀 비릴 줄 알았거든요.
0: 찍어 먹는 소스가 아니라 물회로 즐기는 느엉맘. 다낭을 여행한다면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나무 마을을 떠나 다시 다낭 시내로 갑니다. 미케 해변은 시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다낭의 랜드마크로 꼽힙니다. 약 10km에 달하는 긴 화이트 비치, 북쪽으로는 선자반도가 이어지는데요.
1: 와, 여기서 보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여기 선자 해안도로가 이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도 손에 꼽는 아름다운 해안도로인데요. 여기서 바람을 시원하게 맞으면서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기는 것도 이 다낭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색다른 즐거움 중 하나 같아요.
0: 바다와 산악지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 도로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갛게 물든 석양. 다낭은 평소 구름이 많이 껴 석양을 보기 힘든데 정말 귀한 풍경입니다.
2: Đi Sơn Trà, đi bán đảo Sơn Trà này mà vừa đi ô tô xong bỏ kính ra xong nghe nhạc chill lắm.
0: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과 함께 달리는 선자 해안도로 일주. 우! 와! 다낭을 즐기는 색다른 방법입니다. 바다 물결 위에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잠시 여행의 쉼표를 찍어봅니다.

0: 다낭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죠. 선짜 야시장입니다.
1: 여기는 사실 외국인도 많이 오지만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야시장인데요. 야, 이게 참 낮에 다낭이 좀 조용하고 편안하다면 여기 지금 밤에 이 다낭의 야시장은 정말 에너지 넘치고 활기 넘치는 그런 곳으로 바뀝니다.
0: 선짜 야시장은 시내 중심가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데요.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으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1: 음식점이구나. 너무 다양해서 이 뭐 먹으러 오는지 결정을 안 하면은 뭘 먹을지 진짜 못 고를 것 같아요.
0: 가판대가 총 200개 정도라는데 구경만 하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1: 이쪽에는 약간 아까 꼬치구이랑 막 이런 걸 많이 팔았는데 여기는 특이한 음식을 파는 것 같은데.
2: 센조엠호일라미꽝레드야.
0: 넓은 쌀국수면, 양념돼지고기, 삶은 닭과 닭 육수로 만드는 중부지방의 대표 국수 밑광인데요. 중부의 성 중 하나인 꽝남의 국수라는 뜻입니다.
1: 이게 45,000동이에요. 근데 45,000동이면 한국 돈으로 한 2,200원, 500원 사이 가격 정도가 되는데 야, 2,500원에 고기가 이 정도 들어가 있으면 너무 푸짐한 것 같습니다, 진짜.
0: 가격에 놀라고 국물 맛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0: 하는데 되게 국물이 좀 깊습니다. 약간 오래 이렇게 끓인 것 같아요. 안양의 수문 맛집이 이렇게 야시장에 숨어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1: 선짜야시장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을 위해 다낭시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었는데요. 현지 분위기와 여행의 재미를 다 느낄 수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0: 색다른 다낭의 풍광과 맛을 뒤로하고 원시림 속 삶을 품은 역사도시 후에로 떠납니다. 다낭에서 후에까지는 기차를 타야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차 시간에 맞춰 들어가려는데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1: 티켓의 시간은 지금 10시 8분 차인데 앞에 전광판을 저렇게 보는데 15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생각보다 연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좀 여유롭게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연착이 자주 있는 일인지 다들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드디어 기차가 도착합니다. 호찌민시에서부터 출발해 하노이까지 남북을 길게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일반 객실과 침대칸이 있는데요. 가격은 두 배 정도 차이 나지만 짐이 많아서 침대칸으로 예약했습니다.
1: 아, 이 칸이 제 침대칸입니다. 아, 이렇게 표시를 문 앞에다가 다 해뒀어요.
0: 양쪽으로 침대가 3개씩. 맨 아래 침대 공간이 제일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그래서 가격도 다릅니다. 열차에 짐칸이 따로 없어서 침대칸을 선택한 건데 큰 짐이 안 들어갑니다. 기차를 탈 땐 가방 크기도 꼭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짐을 겨우 정리하고 나니 좀 눕고 싶더라고요.
1: 우와.
0: 살짝 걱정했는데 편안합니다.
1: 제 키가 178인데 침대 이게 딱 누우니까 그래도 제 키에 딱 맞아서 생각보다 기차 이 침대칸이 긴 것 같습니다. 이게.
0: 평균 시속 50km로 천천히 움직이는 기차.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는데 주택가의 중심도 지나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삶까지 엿볼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우리는 사실 기차가 이렇게 가면은 큰 벽들이 이제 소음대로 쳐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말 그냥 사는 가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 기차 여행에서 느껴볼 수 있는 진 풍경입니다.
0: 시내 중심에서 다른 시내 중심으로 이동하는 기차.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일상의 풍경에 한참을 푹 빠져 있었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간식 카트인가 했는데 김까지 나는 게 밥과 국입니다.
1: 여기 밥이 지금 팔고 있어요. 약간 국물 냄새가 확 났는데 밥은 예약 안 하고 그냥 여기서도 바로 사 먹을 수 있대요. 4만 동이면 2천 원 돈이니까 엄청 쌉니다.
0: 양도 푸짐합니다. 기차를 장시간 타는 현지 승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도 제공한답니다.
1: 야, 이게 그냥 식당에서 먹을 때보다 자, 여기 기차를 타면서 경치를 이렇게 감상하면

0: 밥을 먹으니까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풍경이 반찬입니다.
2: 우와.
1: 다낭과 후에 구간은 대부분 해안을 따라 달려 멋진 전망이 펼쳐지는데요. 이만한 바다 열차가 없죠? 이 구간의 아름다움은 배당 여행객들에게도 유명합니다.
3: Ireland.
4: Ireland.
3: Yes. So today we're going to Fungna. Fungna.
5: Fungna.
3: Yeah. So,
4: Fungna Gyabang National Park.
3: Yes. Yes. Yes. Few euro on a difference. It wasn't too much.
5: And with the views, it's worth it. Definitely take.
3: And we kind of wanted experience just the train because we have experience enough buses, so just change it up a bit.
5: Yeah.
3: I think it's a good choice so far, anyway.
5: Yeah.
3: Yeah.
1: 낭만이 있는 기차 여행, 풍경을 보며 힐링도 하고.
6: 오.
1: 잠깐 누워 피로도 풀었습니다. 낯선 경험이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잖아요. 좋은 추억이 쌓입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문화 역사 도시 후에. 베트남을 통일한 최초의 왕국, 응우엔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일 정도로 베트남 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역사적 기념물과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주에 많이 비유되죠. 도심에서 차로 20분 거리 후에의 색다른 풍경을 찾아갑니다. 맹그로브의 일종인 짜나무가 군락을 이룬 후에의 유일하게 남은 원시림 루짜 숲입니다. 루는 후에 방언으로 숲을 뜻하는데요.
7: 와, 진짜 이 후에 근처에 이런 원시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벌써 뭐 몇백 년 된 나무가 쫙 깔려 있어 보이고 약간 어두워지는 게 벌써 이 베트남에서 좀 처음 느껴보는 그런 숲이라 뭐 좀 신기합니다, 지금.
1: 짜나무가 숲의 90%를 이루고 있어 루짜 숲이라고도 한답니다. 아열대나 열대 지역의 해변이나 하구 숲지에 형성되는 맹그로브 숲은 염분을 중화시키고 해안 지반을 지지해주는 건 물론 수질 또한 깨끗하게 유지시켜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됩니다. 이 루짜 숲은 1999년까지 벌목과 양식장으로 상당 부분 파괴됐다는데요. 숲의 중요성을 깨달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노력 끝에 지금의 모습이 보존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원시림 한가운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7: 여기 맹그로브 숲에 누가 저기 사시는 것 같습니다.
8: 나오자, 엄마. 나오자, 엄마. 아, 자외 덴탐냐 엄마 비르 고마. 아빠 감사 엄마.
1: 이런 곳에 집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8: 여자 봐, 여자 엄마. 자 오늘 안에 갖고. 우리 줄리가 맨날.
1: 루짜 숲에 사는 밥 할아버지입니다.
8: 오늘 다 썸을 해놓으셔야.
9: 마음이 또 안 남아.
8: 마음이 또 안 남아? 이야, 등 썸을 해야 니한테 나와.
9: 놀짱 뭐라야.
8: 놀짱 뭐라야?
9: 응.
8: 아, 꼬, 놀이야, 동부지야?
9: 놀이야, 동고, 싸.
1: 오래전 이곳에 들어와 간소한 살림살이만 갖춰놓고 할머니와 단 두 분이 살고 계시는 사연이 궁금해졌습니다. 루짜 숲이 할아버지 삶의 터전이 된 거죠. 멀리서 온 절 위에 맹그로브 숲을 직접 안내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최근에 사용을 안 한 데 같은데 이걸 타야 한답니다.
8: 자, 올래나?

0: 할아버지가 낚시할 때 타신다는데 배가 한쪽으로 넘어갈 것만 같아 조마조마합니다.
1: 다른 배랑은 다르게 지금 물이 엄청 고요한데 바람이 세게 불면 배가 넘어갈 것 같아서 살짝 무섭습니다 지금.
0: 40년 가까운 할아버지의 베테랑 운전 솜씨에 금방 안정을 되찾습니다. 할아버지는 짜나무를 보고 날씨를 예측한다는데요. 꽃이 많이 피면 그 해에는 반드시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니 울타리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갑자기 배를 크게 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고요하죠?
1: 새가
0: 소리를 못 들었는지 새가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새를 보고 할아버지가 코코넛 숲으로 돌진합니다.
1: 와, 저 이렇게 배 타고 이런 곳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2: 오, 뭐야, 날마다 좋아. 오, 내려가.

0: 사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건강이 안 좋아 요양차 이곳에 왔다는데요. 그 곁을 묵묵히 지켜온 할머니. 그날 그날 잡은 것들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1: 날이 고양소이 누가 아미 비니 구워 또 누가 왜 구워 또 부피우람 고기 넣 모자 고기 먹 모자람 이 좋은 거.
0: 처음엔 이곳에 잠깐만 머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맹그로브 숲이 조용하고 마음도 편안해 이제는 못 떠난다 하는데요.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고 그냥 찌는 게 전부. 할머니는 어쩌다 만난 낯선 사람들이 어색하신지 자리를 금방 피하시더라고요.
2: 자자와. 자, 가만히요 봐.
0: 신경을 안 쓰는 척 하면서도 껍질을 까주시는 할아버지에게서 따뜻한 정이 느껴집니다.
2: 뭔가.
1: 농자 구하면 막 từ riêng cho phải là chỗ ăn ruộng chứ mà thả từ riêng nữa thôi. Không cho ăn. Từ hàng kiểm ăn ăn thôi.
3: 오, 삶았는데 이게 퍼석퍼석하지가 않고 엄청 탱탱해서 땡글땡글해서 야 이게 그냥 어디 시장에서 한국에서 사 먹은 것보다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지금.
2: 엄마 드.
1: 엄마 드나도.
2: 언니 엄마.
1: 엄니 엄마.
3: 자 어머예.
1: 이상람.
3: 자 어머이 벌란 자.
0: 많은 걸 바라지 않으니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라는 답 할아버지.
2: 어머.
1: 보 con cái con tôi bùa lư đây có món ngon mới bắt có một củ trứng mới bắt có món củ trứng thả trong này đó còn có một ọp thả ra rồi 50 ngày sau 53 ngày sau không chắc là mình bắt lên không phải bắt nhãn đâu mà có muốn bắt ăn vì bạn quá
0: 무뚝뚝하신 듯하면서도 유머가 있으신 할아버지가 더욱 친근해졌습니다.
3: 저는 여기 루짜 숲이 그냥 이제 원시 자연이림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왔는데 야 이게 그냥 보기에 원시림인 곳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생계의 터전이 된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0: 루짜 맹그로브 숲이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삶의 터전으로 계속 남아주길 바랍니다. 원시림에서의 따뜻한 만남을 뒤로하고 자연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동허이로 갑니다. 이번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슬리핑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4: 이 버스가 제가 탈 버스인데요. 사실 여기 하노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노이까지 쭉 올라가면서 사이사이에 동허이도 들리고 여러 도시를 들리면서 내려주는 버스입니다.
0: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베트남엔 슬리핑 버스가 많은데요. 가장 먼 경우 40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슬리핑 버스는 신발을 벗고 타는 게 필수. 신발을 비닐봉투에 담아 개인적으로 보관합니다. 버스 좌석이 2층이라 꽤 많은데요. 손님이 많을 땐 통로에도 누워서 간답니다. 앞 좌석 아래에 신발, 가방은 좌석 뒤에 보관하면 되는데요. 오늘의 최연소 승객 5개월 된 아기입니다.
3: 자, 고와. 고랑 내려와.
5: Cô bảo thế chơi giờ cô về Thanh Hóa.
3: À Thanh Hóa. Okay. À, thì từ đây đến Thanh Hóa thì mất bao lâu ạ? À?
5: Bây giờ cô đi này là tháng mai cô mới về đến Thanh Hóa.
3: Cô thường là dùng xe buýt là nằm giường nhiều quá.
5: Cũng là bình thường.
3: Bình thường.
5: Đâu không thuận tiện nhất.
3: Thuận tiện nhất.
5: À. Thì nhiều khi ví dụ mình muốn đi máy bay mà cái đường bay nó không có vào tới nơi là xe giường nằm cũng tiện hơn.
0: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이불은 필수.
3: 혹시 이불이 없는 자리면 앞에 직원에 그냥 다른 말 필요 없고요. 베트남어로 짠 한마디 해주시면은 이 짠이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불을 바로 가져다 줄 겁니다.
0: 이불이 필요하면 짠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슬리핑 버스는 편안하게 자면서 갈 수 있고 숙박비나 일정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바빠지는 직원, 버스 요금을 이제야 받습니다. 일일이 목적지를 물어보고 잔돈을 내주는 게 옛날 우리의 버스처럼 정감이 갑니다.
6: 근데 여기 버스가 지금 동호회까지 3시간을 가는데도 이 가격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3천 원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 가성비 최고입니다, 최고.
0: 운전은 기사님에게, 하차 걱정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푹 잠이 듭니다. 24시간 운행의 전국 노선망을 갖춘 슬리핑 버스, 베트남 여행의 묘미입니다. 친숙한 것도 새롭게 보는 꿈의 로드, 마지막 목적지 동허이에 도착합니다. 한국인에겐 아직 덜 알려져 있지만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탐험을 원한다면 꼭 들러야 할 여행지입니다. 시골 풍경을 만끽하며 동허이에서 놓치면 안 될 아름다운 관광지. 홍냐깨방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홍냐깨방은 홍냐마을과 깨방 석회암 산림지역의 이름을 붙인 말로 동굴과 산을 아우릅니다. 산속이라 공기부터 다릅니다.

0: 홍약개방 국립공원은 대부분 동굴 투어를 하러 오는데요. 엄청난 규모와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는 석회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홍약개방을 대표하는 동굴 중 하나를 보러 가는데요. 동굴 입구까지 꽤 걸어야 합니다.
1: 드디어 동굴 입구가 보입니다. 와,

0: Little. Little.
1: Okay, thanks a lot.
0: Thank you very much.
1: Yeah, have a nice trip.
0: Bonne journée.
1: Yeah, bonne journée.
0: Merci.
1: Au revoir. Merci.
2: 힘들어도 환상적이라고 하니 얼른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3: 야, 지금 잠깐 내려왔는데 온도가 벌써 이렇게 시원해져가지고 야, 동굴 안쪽은 날씨가 완전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와.
4: 와, 여기 동굴이 입구에서 들어올 때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크지 않나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엄청나게 넓어요, 지금. 엄청 넓어요. 와.
2: 지구상의 에덴이라 불리는 티엔드엉 동굴입니다. 티엔드엉은 베트남어로 천국이란 뜻인데요. 이곳을 탐사한 영국 탐험가들이 황홀한 동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파라다이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답니다. 거대하고 웅장함이 마치 다른 행성에 온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4: 영화 속에서 봤던 그 아바타에 등장하는 큰 그 원시림 나무 같아요. 마치 위에서 새가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와, 이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5: 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베트남의 전통 가옥이라는 뜻입니다. 딱 보니까 진짜 제가 이전에 가봤던 약간 바나족의 그런 어떤 전통 집이 좀 떠오르는 모양인데 여기 보이는 종류석은 이 앞에 보니까 약간 큰 개구리가 이렇게 오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진짜 그 모양이 재밌네요. 이 종류 티엔동 동굴 생각보다 이게 뭔가가 자꾸 좀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상상력을 또 자극하게 만들어주니까 재밌습니다.
2: 베트남 친구들이 적극 추천했는데 200% 대만족입니다. 수백 개의 폭약 개방 동굴 가운데 실제로 탐사가 이루어진 건 20개. 그중 대중에게 공개된 건 13개뿐인데요. 석순과 종류석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더욱 재밌습니다. 상상에 빠져 여행을 하다 보니 어느덧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4: 입니다 벌써. 아니 오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막 이렇게 즐기다 오니까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진짜 근데 여기 보면 문이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오면 이쪽에 물이 있어서 사실 두 번째의 또 다른 또 여정을 할 수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음번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꼭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
2: 여행은 아쉬워야 또 오잖아요. 미지의 저 안쪽까지 탐험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동허이의 또 다른 매력을 찾아 여정을 이어갑니다.

0: 이색적인 곳이 있습니다. 바다 옆 모래 언덕 해안사구입니다.
1: 베트남은 이 동쪽 해안을 따라 해안사구가 꽤 많이 발달했는데요. 사실 이 동쪽 해안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바다 속에 있던 모래가 차츰차츰 오랜 세월에 쌓여서 이 해안사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해안사구에서는 그래서 이 사막에서나 즐길 수 있을 법한 그런 재밌는 즐길 거리들이 있는데요.
0: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는 사륜 오토바이. 사막을 달리는 것 같은 짜릿한 스릴, 속까지 뻥 뚫립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느낌. 해안사구는 모래가 많고 바람이 강한 지역에 잘 발달하는데요. 이곳 동허이 해안사구는 특히 지형이 높아 주변 풍광을 내려보기에도 좋습니다.
1: 여기가 이 해안사구의 정상입니다. 여기 보면 바다가 보이는데 사실 무인에는 바다밖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와, 여기는 마을까지 같이 보이니까 진짜 장관입니다.
0: 진짜 액티비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래가 곱고 깨끗해 다칠 염려도 적어 보이는데요. 사구 높이가 무려 100m. 경사도 가팔라 엄청난 스릴이 기대됩니다.
2: 까까까올라 쪼쪼야?
3: 아, 니나야? 니나야? 아, 아, 뱃나, 쩜 뱃나.
2: 당방.
3: 아, 당방.
0: 첫 번째 도전입니다.

0: 와, 이게 속도가 주체가 안 돼요, 갑자기. 살짝만 기울어지면 제가 다시 몸무게가 75kg인데. 야, 이게 진짜, 야, 저 정도 되니까 그냥 닿자마자 바로 올라갑니다. 와. 아, 근데 이게 별로 무섭진 않아요. 이게 딱 떨어질 때, 오! 하긴 하는데, 오히려 구르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1: 한번 타보니까 요령을 알겠더라고요. 동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즐겨봅니다. 이미 맛봐버린 짜릿함에 다시 힘들게 올라가는 수고쯤은 문제가 아닙니다.
0: 그래, 그건 내 컴.
2: 내 거.
0: 그거 두비 컴.
2: 내 거. 내
3: 물레. 한 물레?
0: 작은 다리로 저보다 더 잘 올라갑니다, 진짜.
1: 다 올라가니까 만세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0: 컴맷. 컴맷.
3: 주소 말해야.
0: 땅구야? 디랜드의 디졸리가? 아.
4: 땅구 나세요. 조금 쪄쪄.
3: 아, 야, 저리나. 디졸까? 디런도 뛰어나? 알론도 뛰어나?
1: 원래 자연은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죠. 베트남 중부 꿈의 로드라 불리는 다낭 동허이. 잠시 이곳의 주인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5: 푸엔성에 오면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는 현지인만 아는 곳입니다.
6: 이렇게 진실한 라스 처음 봐요.
5: 자연 그대로의 원시의 섬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베트남 여행 오시면 꼭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방문 상담 완료 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3분기까지 모두 증정.

0: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2: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3: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2: 네?
3: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2: 와.
3: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2: 어떻게?
3: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2: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딥이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왜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이번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삼나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7: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실제 3일만세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입니다. 예.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내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EBS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부분은 광복절의 날짜와 의미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10명 중 8명은 그 의미가 예전보다 희미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을 했는데 학교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1: 14세 이상 국민 1000명에게 광복절이 언젠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96.5%가 8월 15일 광복의 그날을 정확히 적어냈습니다. 또 95.1%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란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광복절이 나의 일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98.2%였던 반면, 나와 내 가족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한 비율은 64%에 그친 겁니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절의 의미가 과거보다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근현대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현대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3%에 달했습니다.

0: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근현대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어제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1: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 변경 사항 중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고교의 선택 과목 신설하는 내용을 진행하기로 정책 연구를 통해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고교의 융합 선택 과목 시안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0: 바뀌는 교육과정은 오는 2030년부터 중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김창우입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등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 듣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국교위 내부에서도 불거졌는데요. 새로운 사교육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내신에서도 이를 더 늘릴 것인가. 국가교육위원회가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첫 지역 토론회를 연대 이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받습니다. 29일부터 이틀 동안은 국민 참여위원 200명이 수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국교위 안에선 절차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차정인 위원장이 이끄는 대입제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오는 동안 정작 본 위원들에게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 위원들은 서논수령 도입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아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4: 이미 답을 정해놓고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니냐. 우선 고교 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이제 막 적용된 시점에서 그 결과 부작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지금 내신 수능 절대평가 서논수령 수능까지 한꺼번에 논의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3: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의 복잡성과 촉박한 일정 속에서 추진된 과정이라며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5: 객관식은 악이라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타당한 평가 방식인데 그걸 한쪽 일변대로 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3: 또 다른 쟁점은 사교육입니다. 차 위원장은 회의 전날 국회에서 서논술형 평가에 대비해 학생들이 할 일은 폭넓게 독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교육 부담을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차 위원장은 전날 발언에 대해 몇 년에 걸쳐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 집중된 과잉 경쟁, 살인적인 경쟁이죠, 사실은. 한 해에 240명이 자살했습니다, 학생이. 그 질서를 그냥 둔 채로 논서술을 한다라고 하면 초등생부터 논서술하고 등록 안 하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3: 채점 기준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교사의 평가 부담과 채점 역량을 어떻게 뒷받침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교위가 대입제도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 오는 10월. 의견 수렴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국교위 내부에서 절차와 내용 모두 이견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2: 여름방학을 맞은 박물관이 아이들의 배움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의 밥상을 살펴보고 직접 작품으로 표현해보는가 하면 손상된 유물을 되살리는 보존과학자가 돼보기도 하는데요. 놀이와 체험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견하는 현장을 황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조각난 청동검을 조심스럽게 맞춰봅니다. 유물의 빈 곳에 재료를 덧대고 손끝으로 모양을 다듬어 사라진 부분을 채워넣습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하듯 손상된 문화유산에 다시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8: 무게를 가할 수 있어서 나무에는 마감은 면봉을 원래 많이 사용해요.
7: 국립중앙박물관이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마련한 체험 행사입니다. 실제 보존과학자에게 유물을 조사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배우며 오늘만큼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꼬마 보존과학자가 돼봅니다.
9: 보존과학자들이 되게 멋지고 대단해 보였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재밌고 뿌듯했어요.
7: 문화유산을 배우는 또 다른 교실도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밥상에서 출발해 옛사람들의 식생활을 알아가는 수업입니다.

0: 입니다. 그림과 유물 속에서 쌀과 콩부터 꽝알까지 다양한 식재료를 찾아보고 조상들이 먹던 밥상이 어떻게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봅니다.
1: 예전 때도 김치를 먹은 줄 몰랐는데 김치를 먹어가지고 신기했어요.
0: 눈여겨본 문화유산은 직접 그림으로도 표현합니다. 전시실에서 본 유물을 떠올리며 저마다 기억에 남은 모습을 그리고 꾸며봅니다.
2: 그 앞에는 청자가 있긴 했는데 이제 아이는 청자 그리는 것보다는 아까 봤던 첨성대가 좀 인상 깊었다고 해서 첨성대를 그렸거든요.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0: 어린이 박물관도 여름 방학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맷돌과 절구, 시루 등 옛 조리 도구를 직접 다뤄보며 우리 음식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오는 17일까지는 하루 관람 횟수도 기존 5회에서 6회로 늘렸지만 대부분의 시간대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 식생활의 밥상 위에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우리 옛 선인들의 지혜와 정성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가깝게 친숙하게 우리의 식생활 문화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유산을 직접 만지고 만들고 되살려보는 경험. 박물관이 아이들과 문화유산을 잇는 살아있는 배움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4: 네, 이상으로 8월 14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친일파의 후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은 가난과 빈곤, 질병에 시달리는 참 참담한 현실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건 우리 정부가 국민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국가를 대신해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 후손분들도 돕는 지원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벌써 10년이 넘었답니다. 정상규 대표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0: 원래 한국 역사 독립운동사 전공자세요?
1: 원래는 아니었고요. 네. 이제 학부 때는 수학이랑 경제학이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0: 그 수학이랑 경제학 하시면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1: 아닙니다. 그럼요. 나이대가 완전 다르고요. 수학이랑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제 장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장교 복무 도중에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면서
0: 어디서 만나셨어요?
1: 군부대 안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중대 안에 있는 중대원이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고요. 그 동생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그때 중대장으로 갔기 때문에 면담을 해야 됐어요. 예, 예. 면담을 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데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0: 왜요?
1: 이해가 안 되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그러니까 왜요?
1: 할아버지가 이제 당시 무장투쟁 계열로 활동했던 의열단원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실제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연금까지 다 박탈되는 독립운동가로 인정이 안 되고 굉장히 좀 역사에서 좀 많이 좀 고통을 입으셨습니다. 집안 자체가. 과거에는 그런 걸 이제 연좌제라고도 불렀었죠.
0: 아, 그러니까 의열단 활동하신 건 맞는데.
1: 네.
0: 그 후의 행적이 또 문제가 된 거군요.
1: 네.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로 인해서 부모님이 고통을 받게 되고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되면서 당시 이제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던 동생이었고
0: 네네.
1: 그거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고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군복을 입고 있을 때였으니 그런 걸 좀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와 이런 스토리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가
0: 그렇죠.
1: 궁금해졌고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국가보훈처와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서 전체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분들 중에서 약 80% 이상이 기초수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0: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분들의 자녀분들이?
1: 네, 70%가 넘습니다.
0: 아.
1: 그런 통계 수치를 확인하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는데
0: 네.
1: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좀 고민을 했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핸드폰을 사용하니 내가 저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장교 신분이다 보니까 장교는 이제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다 비영리만 가능했었고요.
0: 예.
1: 그래서 비영리로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쓰는 핸드폰이 있으니 비영리와 핸드폰을 연결해서 비영리 어떤 앱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이어졌고
0: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어떤 이런 보훈과 관련된 독립운동가를 예우하고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군생활 도중에 앱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0: 그 앱을 개발한 게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게 몇 년도예요?
1: 2015년도입니다.
0: 2015년.
1: 네.
0: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처음의 시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해 잊혀진 영웅들을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진과 양력 같은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앱을 설치를 해놨을 때 여기는 아무런 광고도 없는 완전히 비영리 공익 앱인데
0: 예.
1: 이 앱을 설치해 놓았을 때 내 핸드폰에 그 독립운동가분이 돌아가신 서거일에 핸드폰에 문자 알람이 오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앱을 설치해 놓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문자 알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0: 알겠어요.
1: 아 오늘이 이분의 서거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런
0: 네.
1: 앱을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0: 그래서 2015년에 처음 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운 받던가요?
1: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충격적인
0: 그래요?
1: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 참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니 현역 장교가 우리의 과거의 독립군 선배 군인을 기리는 이런 최신 ICT 기반의 무슨 핸드폰 앱을 만들었다. 차라리 이거를 정훈과 관련돼서 홍보를 하자. 국가관과 관련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K방송국에 이제 다큐멘터리 광복절 특집에 주연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요.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처음 들어보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제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이분을 독립운동가 앱에 업데이트하고 올리는 그거를 이제 방송을 찍었어요. 그때 그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가 시청률이 거의 한 7%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시청률 7%가 작은 건 아니잖아요.
0: 아유, 높은 거죠.
1: 근데 7%가 딱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그날 저녁과 다음날 제 이메일에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쏟아지는
0: 거예요. 그렇겠죠.
1: 전국에서 저희 할머니도, 예, 저희 할아버지도, 예,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이 앱에 넣어달라. 그걸 보면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내가 뭐라고, 나는 그냥 이런 앱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80대 어떤 할머니분들은 손녀한테 부탁을 해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그렇죠, 저한테 또 연락을 취하고 그런 걸 받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내가 군복을 입고 있는 이때는, 그리고 이분들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만큼은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0: 알겠습니다.
1: 네, 이렇게.
0: 그러면 우선 맨 처음에 그 앱을 개발했을 때 그 앱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몇 분 정도가 거기 등록돼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1: 처음에는 이제 160여 명 정도.
0: 그 160명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러면?
1: 160여 명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그러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라는 걸 선정합니다.
0: 있죠.
1: 근데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기억을 할 수가 없죠. 그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분들은 다 교과서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이나 공무원시험 정도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안 바뀌니 지금 거의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 교과서에 나오는 분들만 거의 계속 반복돼서 실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약 17,000명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0: 예, 예,
1: 실제 우리는 한 20명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수명도 모릅니다, 사실은.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이분들을 그러면 내가 유명한 분들을 제외하고 유명한 분들을 제가 또 알리는 거는, 예, 크게, 예, 의미가, 예, 없으니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적으로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나온 분들을 먼저 내가 알려보자.
0: 그럼 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정부가 발표하는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된 분들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네,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들을 160여 명을 처음 알리기 시작했다?
1: 네, 그게 그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0: 그렇죠,
1: 이제 독립유공자와 훈장을 받지 못하신 독립운동가분들까지도 이제 제보가,
0: 알겠습니다,
1: 다 오게 된 겁니다.
0: 그런데 아무튼 초반에 그렇게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표창까지 하고 일약 TV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어온 제보,
1: 네,
0: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전공자도 아닌데.
1: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만나보자 해서 주말마다 KTX 열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신만이처럼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됐던 겁니다.
0: 예.
1: 그게 2017년도에 나왔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책이 또 이달의 책, 화제의 책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0: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도 올리고,
1: 네,
0: 책으로도 펴내고,
1: 네,
0: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모두 몇 분이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까?
1: 총 620여 명 정도까지가 지금 확장이 되었고요.
0: 620명.
1: 예, 그 중에 한 100여 명 분이 이제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620명에는 기존의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많죠.
1: 네, 맞습니다. 훨씬 많죠.
0: 훨씬 많죠.
1: 네.
0: 인정받은 분도 있지만 널리 안 알려진 분도 일부 포함되고.
1: 네.
0: 그다음에 620명 한 분 한 분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을 이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주세요. 이분 훈장 주세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제보는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한참 활발하게 하던 때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인터뷰부터 강연 그리고,
0: 그렇죠,
1: 방송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런 인물들을 제가 소개하고 이분들에 대한 좀 재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좀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결국 이제 훈장을 받게 되신 거죠. 그래서,
0: 네,
1: 620...

0: 한국에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새롭게 발굴해낸 분 가운데 우선 오늘 좀 몇몇 분 소개해 주실 만한 분 있습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분들 특히.
1: 기억에 남는
0: 예.
1: 좀 인연은 독립 유공자죠. 이제는 홍재하 선생님.
0: 홍재하 선생.
1: 네, 그리고 이제 신홍균 선생님과 이제 윤세주 선생님 이렇게 세분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0: 한분한분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홍재하 선생.
1: 홍재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도 물론 있겠지만 국외에서 이제 독립운동도
0: 아니,
1: 있잖아요.
0: 많죠.
1: 근데 당시 이제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북해 근처에 무르만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무르만스크는 1년 내내 거의 영하 20, 30도인 매우 추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마을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시기가 일제강점기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1차 대전 때 연합군의 시체를 치우는 굳은 정말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때 번그 돈을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던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0: 야.
1: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 힘든 곳에서도 독립운동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근데 당시 그곳에서 약간 한인 마을의 한인회장 같은 분이 이제 홍재하라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너무 그런 힘든 일들을 잘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또 표창을 받아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이 이들을 영하 구남도 있잖아요. 그처럼 실제 구남도로 강제징용으로 다 송환을 시킵니다. 그때 이분들이 이제 가지 않고 저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근면했는데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당시 프랑스에 있는 파리위원회에 있던 이제 독립운동가 황기환 선생님에게 SOS를 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있던 200명이 이제 프랑스 쉬프라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0: 러시아에서 프랑스로.
1: 네, 영국 에든버러 항을 건너서 이제 결국 프랑스 쉬프까지 가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200명이 다 이주가 허용이 돼서 왔는데 당시 프랑스에서도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있으면서 이 200명에서 갑자기 3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0: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1: 나머지는 결국 다 군함도로 끌려가시고 전부
0: 아이고.
1: 다 이름조차 못 남기고 다 현재에서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그 30명이 프랑스 한인 1세대가 되었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프랑스로 온 유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또 이제 M모 방송국에서 이제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을 그때가 이제 2019년도에서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실제 나가서 러시아, 중국, 유럽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저희 한인 동포 후손분들을 국내로 초대하는 그런 어떤 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홍재하 선생님이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작가분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이 방송 이후에 우리의 목표는 이 홍재하 선생님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 그리고 홍재하 선생님이 독립유공자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 방송 이후에 결국 건국훈장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0: 네.
1: 이제 가족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0: 그 후손분들은 프랑스에서 쭉 사셨던 거예요.
1: 네.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귀화를 신청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0: 예.
1: 이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리랑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불렀다고 하면서 뜻도 모릅니다. 근데 아리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근데 자신의 꿈은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 이런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을까 방송을
0: 그러네요.
1: 통해서 그게 또 홍재하 선생님이었습니다.
0: 두 번째가 아까 신홍균 선생.
1: 네.
0: 이분은 또 어떤 스토리입니까?
1: 신홍균 선생님은 제가 또그 발굴을 하다가 어떤 한의사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발굴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가 이제 역사학계에서 독립군 3대 대첩이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도 만들어졌지만 봉우동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있고요.
0: 유명하죠?
1: 그리고 대전자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0: 그건 처음 들어봐요.
1: 그렇죠. 그래서 요세 개가 이제 3대 대첩인데요. 그 대전자 전투 그리고 이 청산리 전투, 봉우동 전투는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우동에서 싸웠던 분들이 또 청산리에서 많이 싸우셨고 또 그분들이 또 대전자에서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편제나 이런 걸 보면 좀 인물들이 겹칩니다. 근데 이 대전자 전투에는 그전 전투에서 없었던 군인이 나타납니다. 군의관이 등장한 거예요.
0: 군의관,
1: 군의관이 그러니까
0: 예.
1: 의사가

0: 독립군으로 총을 들었던 사람이 나타난 거죠.
1: 응.
0: 근데 그 의사가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에서 당시에 근대 의학을 배운 의사가 군의관으로 이렇게 활동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봤더니만 한의사인 게 밝혀지면서 한의사가 독립군 3대 대체부에서 활약을 했다고 누구지? 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왜 깊이 들어갔냐? 그분이 훈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 그럼 이분은 잊혀진 영웅이다. 이분을 알려야겠다. 그분의 성함이 당시에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신흘 혹은 신굴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연히 역사학회에서 어떤 옆에 앉은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도 한의사였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아버지하고 작은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 하면서 대화를 듣는데 뭔가 이상하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대화를 할수록 점점 제가 아는 분하고 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이름이 신을이나 신굴이 아니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신홍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이상하다 해서 점점 더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동일 인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결국 신홍균이라는 분이 독립운동할 때 이명 가명을 신을과
1: 가명으로.
0: 신굴로 썼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
1: 아.
0: 자료가 일본하고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결국 다시 이제 또 독립유공자로 이제 훈장을
1: 네.
0: 받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1: 한의사 군의관이라 참
0: 네.
1: 독특하네요, 그것도.
0: 네.
1: 아까 또 윤세주 선생.
0: 윤세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국사학과, 역사학계에서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분들은 윤세주라는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1: 왜요?
0: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실제로 이분에 대한 어떤 뭐 기리는 행사 같은 게 없는데 놀랍게도 중국 현지에서 그 현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위패를 모시고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1: 와.
0: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대체 누구길래? 대체 이분이 뭘 했길래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그럴까? 이제 1930년도에 한중연합작전으로 일본하고 이제 저희 독립군들과 중국의 독립군들이 같이 이렇게 전쟁을 치른 횟수가 많았었는데요. 당시 이 윤세주라는 분께서 동료들을 살리면서 본인이 퇴각로를 만들면서 너희는 살으라고 자신이 앞에서 결사대처럼 싸웠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윤세주 장군의 희생으로 중국의 총사령관부터 수많은 정치 고위 공직자들이 살아남아요. 근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덩샤오핑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말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김구 선생님부터 신채호 선생 그 정도 인물,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가진 인물들이 그때 많이 살아나요. 그래서
1: 근데 이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0: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1: 아.
0: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치르고
1: 알겠습니다.
0: 이러면서 이슈가 되는데 제가 이분을 왜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중대장으로 있다가 제가 중위 계급을 달고 제가 수원에 있는 10전투비행단이라는 곳으로 와서 이제 군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때 제가 친하게 지냈던 윤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중사님이 아니신데. 근데 이 윤중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한참 이런 인물들을 발굴할 때여서 그냥 편하게 사석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형 혹시 형하고 성이 같은데 되게 멋있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누구냐? 그래서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근데 관이 같은 거예요. 같은 윤 씨고. 그래서 근데 내가 어릴 적에 할머니한테 뭐 들었던 내용과 비슷한 것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다라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할머니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깜짝 놀라서 할머니가 또 누가 그런 말 해줬냐. 근데 알고 보니까 무장투쟁 계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좌익 계열로 몰려서 할머니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손자가 또 직업군인이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자가 평생 비밀로 하고 있던 내용을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야? 이랬던 거죠. 그러면서 같은 인물이라는 것이 결국 밝혀졌고 자신은 심지어 직업군인으로 살고 있는데 평생 동안 40 넘는 나이까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런 독립운동가인 것도 몰랐고 자신은 이름조차 몰랐던 분이 중국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제 앞에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영어처럼
1: 그러네요.
0: 특별하다, 특이하다.
1: 정
0: 딱 있어요.
1: 대표님이 발굴하던 분하고 그 주변 그 인척 후손이 되는 분들이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네요.
0: 정말 신기합니다. 무슨
1: 그러니까요.
0: 만날 사람을 만나는 건가? 이런 느낌을 계속
1: 그러니까요.
0: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누군가를 소개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1: 하하.
0: 독립운동가였고.

0: 후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그 새롭게 지금 소개받은 분들 아주 흥미로워서 몇 분 좀 더. 아주 나이 어린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발굴하셨다고요?
0: 많은 분들이 안중근 이사의 하얼빈 의거는 압니다. 근데 그걸 과연 안중근 이사 혼자 했을까?
1: 아니죠.
0: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같이 현장에 있던 동지가 4명이나 있었고요. 그 4명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재판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은 17살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유동아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는 안중근 이사의 하얼빈 의거를 알지만 그때 함께 재판을 받았던 그 17살 고등학생 소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실제 이 소년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면서 내가 어떤 귀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안중근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죽습니다.
1: 그렇죠.
0: 끝까지 독립운동가로 살다가 너무 불꽃같이 살다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사망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왜 유관순 열사를 기억할까?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꽃다운 나이에 그런 어떤 하나의 아이콘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나이 때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인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굴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동화 선생 같은 17살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또 14살 소운명이라는 또 여성 독립운동가도 발굴이 되었고
1: 14살.
0: 14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1주년 때 만세 운동을 했다가 붙잡혔었고 또 소운명의 언니인 소운숙 선생 역시 16세. 그러니까 2살 많은 언니죠. 그러니까 자매가 다 같이 독립을 하다 붙잡히고. 그러니까 또 울산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가분 중에는 이제 또 15살에 또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청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 대체 10대와 20대와 30대 이런 어떤 연령층별로 독립운동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게 되거든요. 전체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훈장을 받으신 독립유공자분 중에서 30대 이하가 70%가 넘어요.
1: 그렇겠죠.
0: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당시의 청년 세대와 당시의 젊은이들이 이때 그 자유와 억압과 이 모든 것에 자신들이 모든 걸 걸었던 그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독립정신이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도 그 서사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어떤 양반이나 특정한 나이대의 어른들이 했던 어떤 운동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수많은 제2의 제3의 정상교들이
1: 그렇죠.
0: 그들이 그렇게 뛰어들었던 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국가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17,000명이지만 실제 3.1 만세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 만세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8명 중에 한 명꼴이거든요. 당시 한 집에 6명에서 최대 10명 정도의 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1: 그렇죠.
0: 증거거든요. 그러면 1919년도만 해도 200만 명이면 1945년 해방까지는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왜 독립정신이, 왜 3.1정신 이런 것들이 왜 헌법에 들어가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관과 역사의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여기서부터 좀 저는 시작된다고
1: 그
0: 생각합니다.
1: 독립운동가 기록된 분들 중에 30대 이하가 70% 말씀하셨으니까 독립운동가 기록된 분들 중에 그 당시에 이른바 고관대작 양반집 자손들은 별로 없죠?
0: 거의 한3% 미만, 거의 1에서 한3% 정도로 생각하시면
1: 그죠?
0: 되고요. 그리고 양반, 그러니까 거의 중인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인과 천민 계급에 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 그러니까 진짜 그 당시에 계급이라는 신분제가 철폐된 지는 좀 됐지만 그런 것이 완전히 문화적으로까지 사라지진 않은 때였으니 그걸 생각해 보면은 대다수는 저희와 같은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 시민, 일반 백성들의
1: 그렇죠.
0: 운동이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1: 그 외에도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발굴하셨죠?
0: 한 분은 상대적으로 좀 알려지신 분인데요. 그 이제 독립운동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또 특정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연구하고 정말 많은 알리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졌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윤희순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영화 암살에,
1: 암살에
0: 배우 전지현 씨가
1: 아, 그
0: 윤희순 선생님이거든요.
1: 그럼 그러니까,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어요. 그, 어떤 분인지 다 알아야지.

0: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니존 선생이냐 아니면 남자인 선생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두 분이 좀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두 분을 좀 섞어서 모티브로 만든 건데 이 유니존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독립군으로 총을 들고 싸우셨던 분이기도 하고 독립의병가를 또 많이 만드셔서 굉장히 많은 또 당시에 대한 그 당시 제국과 어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청년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던 여성 어떤 어머니죠. 어머니고 여성 운동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분 떠오르는 분은 이제 안중근 선생의 동생이었던 그 안성여 선생님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 아, 동생분이 안성녀
0: 네, 안성여
1: 선생이에요.
0: 선생.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라는 분 때문에
1: 가려졌네요.
0: 가려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안중근 선생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면의 한계랄까요? 역사 편찬의 한계가 모든 사람을 다 다룰 수는 없다
1: 그렇죠.
0: 보니까 이제 안성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묻혀 있는데 이분께서는 자신의 오빠가 이토 히로부미를 그 당시 그랬으니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하얼빈과 이제 만주 지역에서 계속해서 독립군들의 군복을 실제로 지어줬고 또 그때 일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상해 임정으로까지 보내는 이 일을 하다가 고초를 겪었던 인물이 또 안성여 선생이에요.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가부에서 한 3년 정도 여성 독립운동가를 연구하고 좀 알리는 그런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은 너무나 많은 미발굴 유공자가 많고
1: 많죠.
0: 근데 왜 미발굴일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안 될까? 이게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시에 독립유공자를 지정하는 그 법에 약간 해석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독립운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된다 나와요.
1: 그건 당연하죠.
0: 근데 그 뚜렷한 공적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처럼 총을 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인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뚜렷한 공적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군복을 지어주고 밥을 지어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이거는
1: 아니죠.
0: 뭔가 인과성과 정량적인 수치로 뭔가를 증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뚜렷한 공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뚜렷한 공적이 무장투쟁과 관련된 의병이나 독립군, 그러니까 청산이나 봉오동전에서 총을 들었던 이런 사례는 뚜렷한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1: 네.
0: 그게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교육과 학교를 짓는다든지 외교적인 방법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 독립운동의 뚜렷한 공적으로 이걸 입증하는 것이 너무
1: 어렵다.
0: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료가 다 불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 등지에서 자료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1: 그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한다가 1번이고, 그 다음 또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0: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형무소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옥고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옥고 기준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수감이 되었는데 두달 있었다. 그럼 훈장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여성들, 남성들을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분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딸이었던 안맥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 방송에 얘기할 때만 해도 훈장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방송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훈장을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세달 기준에 걸려서 훈장을 못 받았고요. 당시에 임신 상태였는데 결국은 고문에 의해서 성고문을 받았고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으로 두달 넘게 고문을 받아서 유산까지 되었는데 그세 달이라는 기준이 안 돼서 이분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1: 알겠습니다.
0: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이었던 2019년에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그런 법들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분들 혹은 다른 종류의 어떤 이념, 사회적인 어떤 독립운동가분들이 다 대거 좀 훈장을 받게 되면서 그 가족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았어야 할 명예를 좀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1: 그리고
0: 있었습니다.
1: 아무튼 공식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지금 우리 정부가 법과 제도상 그 후손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0: 선순위자 한 명에게는 실제로 연금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집안 전체에는 독립유공자로서의 국가 혜택을 받는데 대표적으로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0: 대학교 입학할 때 그리고 취업할 때 공공기관과 공무원 이런 거에서 별도의 우대 채용, 특별 채용 제도가 다 현재 있는 상태고요.
1: 예.
0: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보낼 때 농어촌 자녀
1: 특별전형.
0: 전형이란 게 있잖아요. 거의 그거 이상의 어떤 혜택을 받게 되고요. 대학을 가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을 할 때도 이런 형태의 어떤 지금 기업에서도 이제 지원을 할때 아예 그 보훈 대상자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혹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다 그러면 별도의 가점이 있고 별도의 심사 기준이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후손이 되면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1: 예.
0: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마땅히 그래야 되는
0: 네.
1: 게 독립유공, 국가유공, 사실은 젊은 나이에 가정을 팽개치고 희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0: 네.
1: 마땅히 도와야죠.
0: 맞습니다.
1: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후손 지원 사업도 하신다고요.
0: 후손,
1: 어떤 지원을 하고 계세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은 사실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독지가라면 만약에 되게 많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는 못했고, 제가 했던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글을 쓰고,
1: 널리 알리는 거,
0: 널리 알리는
1: 그
0: 방송에
1: 발굴해서
0: 얘기하고
1: 알리는 거.
0: 그리고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왜냐면 실제 보훈처 보훈부에서요 독립유공자 훈장을 주기 위해서 심사를 할때
1: 네,
0: 거기 역사 교수님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 당연하죠.
0: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기준이 학술 논문입니다. 이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친 어느
1: 예.
0: 정도 증명이 된 자료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그런 학술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죠.
1: 알리는 거,
0: 근데
1: 발굴하고 알리고.
0: 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독지가 분들이 사실 또 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 내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어 이런 것들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전국에 굉장히 많은 병원을 갖고 계신 병원장 님이 또 저와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그분의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를 또 이렇게 독립운동가 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이분이 이제 오히려 이제 저를 도와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린 것이 전국에 이런 병원이 있으니 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계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있다면
1: 후손분들에게
0: 그분들을 좀 무료로 치료해달라. 근데
1: 예.
0: 이제 그쪽에서도 워낙 큰 병원이고 재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공헌 사업으로 이제 정관을 개정을 해서
1: 인정받죠, 또.
0: 그분들을 돕는 이런 일을 이제 결국 몇년 동안 진행하면서
1: 네.
0: 제가 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알게 된 분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또 보건 사업도 해보고요. 그리고 복지 사업도 해봤고 교육 사업도 해봤고 또 실제로 또 제보받은 내용 중에는 이분들을 알리기 위한 어떤 안내판 설치 사업도 해봤고 정부 부처 안에서 했던 거는 독립운동가 분들 집에 이제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명패가 이렇게 붙어
1: 명패.
0: 있습니다. 그런 명패 사업도 하게 됐었고
1: 네.
0: 이런 보훈 관련된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 때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서 이런 어떤 형태의 게임이나 웹툰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이제 기능성 이제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성 콘텐츠의 심사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잘될수 있도록. 그래서 뭐 다음에 예전에 독립운동가 어떤 웹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독립운동 관련된 역사 관련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제 심사나 자문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 되게 혼자서 할수 없었던 일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을 쓰고 연구하는 건 제가 혼자 할수 있는 거였는데요. 하다 보니까 점점 지금도 저희가 그렇잖아요. 방송에서 함께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1: 협업을 통해서
0: 협업을 통해서 단체의 이름으로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재능의 어떤 총합으로 좀 계속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전국의 독립운동가 묘소 4,500여 곳에 안내판을 다셨다고.
0: 처음에는 이제 대전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4,500개를 다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대전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던 것이 제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그 안내판 제보를 받은 분들의 산재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묘소를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현충원에 안장이 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시죠. 근데 과연 모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다 현충원에 계실까요?
1: 아니죠.
0: 아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밖에 계십니다.

0: 것입니다. 근데 현충원에 있으면 국가가 관리를 하죠.
1: 예.
0: 그래서 벌초도 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밖에 있으면 후손이 끊기면 거기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럼 되게 을씨년스럽게 바뀝니다. 근데 그 을씨년스러운 봉분밖에 없는 그런 산재묘소가 전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그리고 당연히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여기 왜 봉분이 있지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느꼈거든요. 최소한 현충원처럼 어떤 분의 묘소인지 정도에 대한 어떤 표지석이나 안내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그때 시범적으로 대전 지역에 시작을 했던 것인데, 당시에 그 사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자금도 모였고, 이제 후손의 제보도 받았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확장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산재묘소의 어떤 후손들께 연락을 취해서 동의를 얻어야지만,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묘소의 안내판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유가족의 동의를 얻으려면 유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보훈처에서 연락처를 안 알려주는 겁니다. 개인정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때 딱 막혀버린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부와 관련된 이런 어떤 공익사업들은 정부를 껴서 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1: 함께 할 수밖에 없죠.
0: 그래서
1: 정부와
0: 그러면서,
1: 지자체까지.
0: 예, 자연스럽게 이제 대전시와 대전보훈청과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때 했던 것들이 결국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조례를 만들고 나서 결국 전국적으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어떤
1: 알겠습니다.
0: 국립묘지 관련된 법안과 함께 확장이 된 사례입니다.
1: 그 10여 년 전에 군부대에서 우연히 만난 부하 병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부터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제 일약 그게 이제 전국적 스타덤에 오르면서 지금 10년 넘게 이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예.
1: 그런데 각종 제보를 받고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등록 신청하고 뭐 하고 이 모든 게다 노고가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갈 텐데
0: 네.
1: 누가 돈 주는 거 없잖아요.
0: 없습니다.
1: 무슨 돈으로 하세요?
0: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이 앱의 회원 수가 거의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아무런 광고를 싫지 않은 이유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광고를 넣어라. 그럼 광고 수익으로 앱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이 독립운동가란 앱에 유명한 무슨 학원 광고를 붙인다든지 이러면 이 얼마나 웃길까? 그러면서 내가 결국 그러면 또돈 벌려고 이런 앱을 만든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비영리로 놔두고 내가 다른 쪽에서 영리로 돈을 벌면서 이쪽은 내가 그냥 흘려보내자. NGO로 놔두자. 그렇게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좀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따로 생업이 있으시고.
0: 네, 계속 그래서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 역사학 박사로서 강연을 하고 이제 글을 쓰고 뭐 방송을 하고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그
1: 예.
0: 돈을 버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해왔던
1: 참 대단하십니다.
0: 겁니다.
1: 나에게 독립운동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0: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뭐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타협하는 것이 마치 사회생활이고 지혜라고 또 여기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신념과 양심과 자유를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그들도 두려웠을 거고, 그들도 꿈이 있었을 텐데, 또 그들도 아내가 있고, 그들도 남편과 자녀가 있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백 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무언가를 도전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빚진 감정이라는 것이 생각이
1: 그럼요,
0: 납니다.
1: 그럼요.
0: 근데 오늘날,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가를 그런 소중한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시대라고 요즘 또 말이 많잖아요. 그런 시대일수록 저는 또 인문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인문학 중에서도 저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했고 그들이 물려주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1: 예.
0: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 독립운동가 분들한테 우리 모두가 빚진 심정입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정 대표 같은 분한테 빚진 심정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정상규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안 해도 국가를 통해서 이런 일이 할
1: 그럼요.
0: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사명을 향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제 목표는 저런 사람이 없어도 이런 것이 보훈 문화가 하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라고 말할 때 대한민국은 높은 차원의 보훈 문화를 가진 나라야. 그런 나라를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사실.
0: 네.
1: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처음에 제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어찌 보면 우리 정상규 대표 같으신 분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더 탄탄히 공고하게 다져질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껴 쓰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3: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0: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 차단속 전쟁.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최하 금액 8호 사시는 4천만 원이요.
2: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적 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3: 우리가 하는 것은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3: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0: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4: 어디서도 꺼내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이름하여 성스러운 상담소입니다. 집안에서 옷을 훌러덩 훌러덩 벗어 던지고
5: 한국은 약간 미국은
6: 이상해.
7: 왜? 뭐가?
8: 나 몸으로 놀지 말라고 했잖아.
7: 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9: 어디까지가 지금 너희가 괜찮은 정도인지를 설명할 수가 아예 없겠더라고요.
10: 칭찬, 인정, 애정 표현은 정말로 강력한 보상이고
11: 성교육의 기본이 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12: 엄마, 한 번 너무 힘들었어.
13: 그랬니? 어떻게 힘들었니?
14: 잘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4: 세상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사랑해주세요.
1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가는 이렇다.

기획적인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겨울.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포기업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결치는 세월에도 휘지 않고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늘 푸른 이 대나무처럼요.
5: 고든 선비 정신이 있어야 좋고 또 항상 푸르러
6: 향기만 보고 걸어왔으니까 대나무같이 쭉쭉 뻗어서
4: 부부의 인생도 이 대나무 같았답니다. 정직함과 정성이란 마음의 원칙을 따라 묵묵히 걸어온 을길.
5: 제가 만든 부채는 접선이라고 접었다 비었다 하는 부채인데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4: 한결같이 푸르고 고든 대나무처럼 긴 세월 함께 걸어온 부부를 만나러 담양에 갑니다. 전라남도 담양. 곳곳에 걷기 좋은 푸른 숲길이 많아 이 계절 힐링 여행지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담양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단연 이 대나무죠. 이맘때면 어김없이 대숲에서 지낸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5: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7: 이거, 이거요.
5: 아, 이거다니까.
7: 아니다니까, 응? 이거다니까요.
5: 이거 종어지네.
7: 반드도
5: 반드도니.
7: 하나도 잃지도 않고.
4: 한참 대나무 숲을 걷는 두 사람, 뭘 찾는 걸까요?
7: 부채 만든 대나무 찾으러 왔어요.
4: 이렇게 대나무가 많아도 다 부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 보군요.
7: 여보, 여기 대나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와 봐보실래요? 이거 참 좋은 것 같네. 어때요?
5: 아주, 아주 좋은 집, 층도 좋고, 상급이도 아주 좋은 집. 여기로 부채나무 만들어놓으면 아주 좋겠네. 어?
8: 아주 좋은 거 찾으셨어요?
7: 네, 네, 좋은 거 찾았어요. 너무 좋네요.
4: 아내의 눈썰미로 마침내 부채용 대나무를 찾아냈다는데요. 저희 눈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특별한 걸까요?
5: 왕대 3년생짜리가 제일 좋습니다. 대신 왕대라도 곱게 뻗어야 한다는 거.
8: 저희가 보기엔 그냥 다 똑같고 아무거나
5: 다 될 것 틀리죠. 같아요. 이 대나무고 이 대나무고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틀리지 않냐. 굽고 중간에 매듭이 총총이 안 붙어 있습니까? 이 대나무고는 못 해요. 부채가 30cm 부채인데 30cm 이렇게 나갑니까? 요건 차이 나요 안 나요?
8: 차이가 나네요.
5: 차이 나죠? 네. 요 부채를 못 해요.
7: 이게
5: 이런 대나무는.
4: 설명을 듣고 자세히 보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마음에 드는 대나무를 찾았으니 집으로 옮길 차례. 그런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5: 자, 앞으로. 앞으로 빼.
7: 옥차. 옥차.
4: 키를 몇 배나 넘는 거대한 대나무. 아내와 힘을 합쳐 넘어뜨리고 들고 가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냅니다. 채취부터 운반까지 모든 걸 부부가 해냅니다.
5: 자, 가.
7: 두 개만 들었는데
5: 아직. 아, 됐어. 두 개 되나?
7: 아, 세 개 되나? 두 개 되나?
5: 아, 두 개. 균형만 맞으면 돼. 아직 균형만 맞으면 된다니까.
7: 양쪽 간대로 한 개씩 들고 가면 되겠네요.
4: 부부가 대나무를 들고 도착한 곳은 담양읍 만성리, 예로부터 부채마을로 불리던 곳입니다. 이곳에 김대석, 정명순 부부의 집이 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 대석 씨는 곧장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8: 주인, 작업이 무슨 작업이에요?
5: 예, 부채를 만들기 위해서 대나무를 저 한 통씩 하나씩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이걸 물매답이라고 합니다. 이걸 피해서 잘라야 해요. 그래야 대를 뜰 수가 있지. 그러려면 물매답까지 썰어보면 대가 잘 안 떠집니다.
4: 대나무를 부채 크기에 맞게 자르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8: 이렇게 하시는 거, 작업하시는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5: 가업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채법을 먹고 태어나서 언제나 없었고 하여튼 뭐 철이 들면서부터는 그 앉아서 부채 심으로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하고 그러다가 습득하게 됐죠.
4: 3대째 63년 한결같이 부채와 함께 살아온 대석 씨. 지금은 담양에 유일하게 남은 부채 장인이라는데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쓰던 도구들까지 모두 간직하고 있을 만큼 부채는 대물림된 자부심이랍니다.
5: 요건 지금 위에 것은 지금 현재의 앞날입니다. 요건 아버님이 쓰시는 것 앞날이고.
8: 앞날이 뭐예요?
5: 부채를 만들 때 대패 역할을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100년 됐다고 봐야죠. 오래됐죠, 이것은.
4: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에게 숙명과도 같았던 부채.
5: 이거 홍선입니다.
4: 그가 만드는 부채는 민합죽선. 화려한 장식이나 색을 배제하고 한지와 대나무만 사용한 소박하고 실용적인 부채죠. 어렵던 시절 집안을 건사하게 해주었던 보배였던 부채. 아버지는 가벼운 부채 하나에도 무거운 책임을 담으셨죠. 그 뜻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기계가 발달한 지금도 대석 씨는 옛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공정을 오롯이 손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5: 이거 이 썰기가 보통이 아니야. 왜 그러냐? 부채마다 이 넓이가 다 달라요.

0: 근데 전부 다 감으로 온 거예요.
1: 속이 비칠 만큼 얇게 속대를 깎고 일정한 크기로 다듬어 부채살을 만들기까지 높은 집중력과 오랜 숙련이 필요하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답니다.
2: 근데 흉내도 못 내겠네요. 아버님 감으로만 하는 거니까.
0: 그래서 배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그 장인 정신 없진 않은데요.
1: 남편이 살대를 만드는 사이 아내 명순 씨는 완성된 부채살의 발을 풀 씁니다.
3: 한 5일 정도 쌀을 발효시켜요. 그래야 풀이 써놓으면 안 물러지고 올해까지 그대로 단단하게 있어요.
1: 직접 농사지은 쌀을 2주간 불려 곱게 빻고 물과 섞어 천천히 끓이면 품질 좋은 자연 풀이 완성되는데요.
2: 이 부채에다가 쓰는 풀은 좀 일반 풀들이랑 다르나요?
3: 네, 달라요. 좀 대직은 있어요, 되게. 풀이 누구면은 흘러내려갖고 부채 발라놓으면 종이가 빨리 떨어져.
1: 고되고 더뎌도 정성이 쌓여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걸 알기에 쉽게 넘길 수 없답니다.
3: 아, 풀 다 써가지고 왔어요. 그만하세요. 풀 써가지고
4: 풀 자체가 지금?
3: 네, 다 채서졌어요.
1: 풀이 완성되면 이제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의 호흡입니다.
4: 요 날씨가 건조한 게 풀을 다른 때보다 좀 다쳐줘요.
3: 네.
1: 아내가 부채살을 펼쳐 톡톡톡 두드리며 풀을 바르면 남편 대석 씨가 넘겨받아 미리 접어둔 한지를 살대에 꾹꾹 눌러 붙입니다. 그런데 두 분 너무 일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2: 말씀을 많이 안 하시네요.
3: 우리 원래 말 잘 많이 안 해요.
4: 볼 때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1: 말이 없어도 척하면 척. 부부로 살아온 세월이 쌓은 호흡이겠죠.
2: 아버님, 어머님 실력을 점수로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 따지고 보면 50%요. 절반 일을 넘게.
3: 90점은 주겠죠. 100점은 안 줘서.
0: 지금 현재는 전수 장학생 5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더 해야 해요.
3: 아니, 90점 주다니까.
2: 몇십 년을 하신 분 어머니께도 50점밖에 못 주셔요?
1: 살짝 섭섭하신 것 같죠?
3: 항상 더 열심히 해라고만 하지. 더 잘해야 된다고. 점수 안 줘요.
2: 어떤 남편이에요, 평소에?
3: 평소에 좀 자상하고 좋으셔. 잘해주셔. 많이 도와주고. 그라임은 혼자 하면 힘드니까.
1: 서운할 건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아니까요. 종이 위에 바람을 담아내던 부채. 한때는 여름이면 누구나 손에 쥐고 다니던 호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선풍기와 에어컨이 생기며 부채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많은 것이 사라져가는 세상. 그럼에도 부부가 부채를 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부부의 휴식 시간.
3: 보리수 나무. 자, 보리수. 한번 잡숴보세요. 맛이 어찌인가.
5: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좋아. 마음속에 담아뒀던 작은 것.
0: 아이고, 일 끝내고 차 한잔 마신 게 저기 시원하네. 답답한 것이 다 풀어지고 막.
3: 오이 하나 꽂아줘봐. 오이
4: 오이. 수박 들어봐. 아주 시원하다니까.
3: 맛있어요?
4: 응, 맛있어요.
3: 미안합니다.

0: 진짜 단해요. 아 맛있어. 달아. 언제 더웠냐 하네. 속이 시원하니.
1: 행복이 뭐 따로 있어요. 날마다 건강하니 부부간에 할 일 하면서 살고 또 조금이라도 예의가 있으면 부채로서 재능력 해주고 그거 행복이지 뭘 행복이겠어요.
0: 자식 해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낸다 생각하고 그만. 그래서 행복하죠.
2: 부부의 행복한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부부를 다시 만난 곳은 담양의 대표 명소 중록원. 부채를 알리겠다는 마음으로 벌써 17년째 주말마다 부부는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꼬마 손님이 왔네요. 부채를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어쩐지 마음이 손보다 더 앞서는 듯하죠.
3: 누나 천천히 알려주시면
4: 딱 맞았다.
1: 천천히 천천히 성질이 너무 급하다. 천천히 가만히 있어.
3: 성질이 너무 급해.
1: 자
3: 천천히
1: 천천히
3: 아 이거 쉽지 않네.
5: 부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3: 처음이지요. 아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좋았어요.
5: 자 이건 네 거.
2: 열심히 배웠으니 상 받아야죠.
3: 감사합니다 해야지 도원아. 이거 부채 여기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부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체험 교육까지 힘들지는 않으세요?
1: 힘들는 데는 없어요. 그냥 이제 몸에 배부르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체험 한 자리를 해가도 즐겁게 해가시고 온 게 우리 마음이 또 즐겁죠.
2: 관람객들이 돌아간 뒤 찾아온 부부의 점심 시간. 외식 한번 해볼 법도 하건만 부부는 벌써 17년째 같은 자리에서 도시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 먹던 반찬인데 여기서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1: 여기서 와가지고 17년 동안 여기 와서 먹었어요. 점심 이제 소풍한 기분으로. 여기서 밥 먹으면 훨씬 양이 더 많이 먹어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5: 아 그래요?
1: 나는 더 많이 먹어요.
5: 왜 그럴까요?
1: 그 아마 분위기가 얘가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죠.
2: 단지 분위기 때문일까요? 긴 시간을 함께 걸어준 든든한 내 편, 내 사람이 있어서일 테죠.
0: 대나무 좋다. 물도 연못이 있고.
2: 매일 걷던 길인데 오늘은 왜 이리 새로울까요?
5: 여기 매일 이렇게 걸으시는 길인데도 좋으세요?
0: 네. 아, 항상 좋죠. 좋아요.
1: 건강만 하면은 제사장 갈 때까지 부처님을 나는 하고 싶은데 자네 생각 어때요?
0: 그래요.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직업인데 해야지.
1: 그러면 뭐 마음 놓고 건강할 때까지.
2: 함께 걸어 더 단단했던 길. 두 분의 고든 여정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5: 선물이요? 오, 이거 뭐예요?
1: EBS 한국대행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너를 사랑해.
6: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선물 날 거거든요.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7: 천사 왜 이렇게 가벼워졌는가.
6: 승덤얼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

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0: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멀리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본 때는 한 장.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 장.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0: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의학 박사 이현숙입니다. 자, 우리가 나 갱년기 아니야. 나 갱년기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때, 갱년기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용어죠.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짜증스럽거나, 뭔가 많이 우울하거나, 이럴 때 가족들이 저보고, 갱년기인가 봐. 했는데 참그 소리 듣기 싫었었습니다. 자, 갱년기라는 것은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기간이죠. 자, 이 갱년기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 것인지, 우리부터 먼저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려놓고 좀더 적극적으로 갱년기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성의 3대 변화기가 있는데요. 월경이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임신할 때, 그 다음 폐경기. 이 모두가 힘든 과정이었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았음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리 시작할 때 요즘은 막 케이크로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이 완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동안 잘 달려왔다. 이 완경이 되면 축하와 격려를 해주고 이 몸과 마음을 좀더 적극적으로 다독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는 마인드 컨트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멈추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자. 자, 대부분 갱년기를 맞는 여성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그 나이가 되면, 아,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도 이게 가속이 붙어서 쉴 수가 없는 상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그렇지만, 잠시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어떤 화가 있는지, 어떤 엉어리가 있는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나를 표현해 보세요. 자, 나를 표현하는 방법은 제가 나 표현법이라고 해서 특히 우리가 조금 소심하고 아주 여성적이고 조용하신 여자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인데요. 연습해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그냥 부엌대기가 된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슬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자존감이 올라가네. 이렇게 좋고 싫고에 관한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 좋은 표현들을 할때 대부분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게 주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 평탄한 목소리로 따박따박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느껴져. 그리고 끝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다 보면 상대방도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지라고 이제 재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갱년기가 되면 이 갱년기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이 해마층을 건드리고 장기 기억, 오래된 기억들이 표면 위로 올라온다고 했죠. 그것에 의해서 주로 우울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에만 집중하라. 뭐냐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 음식의 맛과 색깔과 향에만 집중을 하고요. 차를 마셔도 그 차의 온도와 향과 색깔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애들하고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바람도 느끼고 이 나무의 변화도 느끼고, 잎사귀 변화도 느끼고, 이 하늘의 변화도 느끼고, 이 자연을 그대로 느끼면서 자연 속에서 내가 흘러가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

가면은 길을 걷는데 무슨 오로라처럼 내 생각에만 휩싸여가지고 주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울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현재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 자르기를 함께 훈련을 시키는데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뭔가 훌륭한 발상이 나오거나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을 중단하고 현재에 모든 감각을 깨어 있게 하는 것. 이제 그게 결국은 명상의 하나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에 집중할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과거나 미래에 자꾸 집착을 하고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서 머리를 계속 이렇게 돌리게 되면 혈액의 소모도 많아지고 체력적 소모도 높아집니다. 이 단순하게 아이처럼 단순하게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오감을 살려라인데요. 자, 제가 9개월 정도 치료했던 우리 환자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좀 저려오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 52살이었는데 너무 고생을 하셨던 분이에요. 9개월 후에 이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요. 원장님, 이제 꽃이 보여요. 처녀 때 감성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한 이분의 그 지난 2, 3년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요. 갱년기를 치료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갱년기 치료에 대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꽃을 보면 예쁜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향기롭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가여운 갱년기 여성분들은 못 느껴요. 꽃을 봐도 이쁜 줄도 모르고 향도 모르고 왜냐하면 자기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 속에 나만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바깥으로 좀 돌리시라고. 시선을 내몸 밖으로 돌려서 자연도 바라보고 꽃도 바라보고 예전처럼 꽃이 예쁘면 그냥 돈 주고 좀 꽃도 사고 이제 그렇게 내 마음을 자꾸 말랑말랑하게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서의 물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갱년기에 많은 분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나 예전에는 꽃도 좋아했고 음악도 좋아했는데 그런 시간들을 못 가지고 마치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서의 물주기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감성들이 살아나면서 이 갱년기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잔잔한 행복감으로 스스로를 채우자입니다. 자,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나만의 행복감은 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키워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잔잔한 행복감, 뭐 갑자기 1억을 누가 준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순간적인 기쁨일 뿐이죠. 그 1억으로 인한 걱정이 또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잔잔한 행복감,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이 진정한 행복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만의 이 행복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일기를 쓰자입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 굉장히 유명하죠. 그분의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을 극복하게 된 것이 감사일기라는 제가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져 있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갱년기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한 것을 한번 말해보라. 감사할 게 없어요.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있죠. 평범한 것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이, 아침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냥 기적이지 않을까요? 나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 것. 정말 누구에게인가는 아주 간절한 하루였다는 것.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해서 감사하고, 제가 잠자기 전에 이제 감사를 한세 가지 정도 떠올리라고 했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별일 없이 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금 자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요.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큰 사고 안친 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냥 아프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증폭시켜 보시면 이 행복감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라인데요. 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 저는 매년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킷리스트를 그 해에 못 이루면 그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꼭 해보고야 마는 그런 아주 재미난 그런 습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새로운 목표라는 것은 어두워지는 이 정부에 반짝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목표 없이는 사실은 아주 짜릿하거나 행복한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50대 이후에 운동을 시작해서 모델로 데뷔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은 54세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외로움을 그림으로 달래다가 80세에 이제 그림으로 데뷔하신 분도 계셔요. 나름의 새로운 목표들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기능 강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몸의 면역만 올라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 면역력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훈련법, 아까 제가 생각 자르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 명상, 그 다음에 생각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를 건강하게, 뇌파를 안정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정말 운동이 아주 필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갱년기가 여성의 끝이다, 남성의 끝이다, 이제 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의 무대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죠. 여름은 여름대로 무성해서 아름답고, 가을은 풍성해서 아름답고, 겨울은 멋있죠. 겨울은 겨울대로 모두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중하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인 갱년기를 잘 맞이하고 현명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노년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 오늘은 기업운과 부양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업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아니면 뉴스 기사,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분할할 때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병원비나 간병까지 내가 다 도맡았는데 왜 동생이랑 똑같이 상속 재산을 나눠야 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인정한 양자의 효도라고 해서 양자에게 유산의 절반을 기업운으로 인정했다라는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바로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정하고 있고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제 상속분을 가산한 액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어떤 한 명의 기여가 50억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50억을 떼서 그 사람 이름으로 따로 떼놓고 그러면 상속재산은 50억만 남았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상속분대로 나누겠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에서는 이러한 그 기여분에 대한 협의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되지 않았을 때 혹은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이제 청구를 해서 그 기여분을 정하도록 할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는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여분이 많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증으로 이미 먼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항에서는 기여분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청구가 있을 때에만 법원에 이제 기여분을 산정해 달라고 할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 산정 심판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걸 정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여의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내 상속 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행위를 한 자녀들이 기여분을 가져갈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피상속인의 부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동거 및 간호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행위들도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특별하게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조금 엄격히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동거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거 및 간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수준의 동거 및 간호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을 내드리고 그리고 빨래나 뭐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드리는 것도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행위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도 이제 기여의 유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인데, 뭐 단순히 아들이 이제 아버지 회사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건 이제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고, 무상으로 혹은 특출난 재능으로 어떠한 성장에 유지나 증가 뭐 이런 것들에 기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은 기여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을 관리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채무를 변제해드리는 이러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기여분에서 말하는 기여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여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이 몇 가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재반 사정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은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여의 시기, 방법, 기여의 기간, 정도, 그리고 상속 재산의 규모,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의 형평성, 기타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기여분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여의 시기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정말 힘든 시점임에도 내가 부모님을 부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넉넉해져서 비로소 부모님을 부양을 했다라는 것은 그 기여도의 판단이 좀 다르겠죠. 또 기간도 힘들 때 했지만 한달 하고 말았다와 내가 힘들 때 10년 동안 부양을 했다라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속 재산이 10억 이 정도 수준일 때 기여도가 1% 왔다 갔다 하는 것과 1000억 이 정도 수준일 때 1%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여도의 판단 기준의 하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여도와 조금 결은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부양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이제 효도계약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미는 효도를 조건으로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효도를 불이행했을 때 재산을 되돌려받는 그러한 형태의 계약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한 점, 자녀 등에게라고 했죠. 자녀에게도 있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좀 정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한 장치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양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담부 증여 그리고 증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민법 제554조에서는 증여에 대해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민법 제561조에서는 부담부 증여를 정하면서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즉, 증여에 대한 내용 외에 쌍무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담부 증여는 증여의 성질도 가지지만 쌍무 계약의 성질도 가진다는 것인데요. 양쪽 당사자가 다 쌍방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을 바로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부담부 증여란 결과적으로 증여이기도 하면서 일반적인 계약이기도 하다. 이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부양계약은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즉, 내가 재산을 증여를 하지만 동시에 너도 일정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으로서 해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대법원이 관련돼서 낸 판례를 한번 같이 볼까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 요건, 즉 적법성, 가능성, 확정성의 내용을 구비하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법한 것, 그리고 실행이 가능한 것,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확정이 되어 있는 것, 이 정도만 되면은 부담으로 붙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효도나 부양 같은 것들은 적법하고 실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범위가 되는지 확정적인 거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양계약이나 효도계약이 부담부 증여계약 형태로서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판례를 통해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계약이 없는 경우를 아예 산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부양료 청구 소송 등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974조에서는 부양의무라고 해서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호의 직계혈족 및그 배우자 간, 2호는 지워졌고 3호는 기타 친족 간인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양계약이 없는 내 직계 비속이 아닌 아니면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여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돌아서도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여계약은 한번 증여가 되고 나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양계약이 없을 경우 자녀에게는 부양료 청구 소송은 할수 있겠지만 자녀와 송사가 발생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계약이 있는 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정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없을 때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 분명히 또 인지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노년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개의 주제를 엄선한 거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 지인들과 그리고 꼭 전문가까지 함께 상담을 받으신 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금동윤입니다. 오늘은 평생학교 마지막 시간으로 피부 장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장벽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장벽은 영어로 스킨 배리어라고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스킨, 피부, 배리어, 보호장벽. 말 그대로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입니다. 요즘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졌는데요. 이 피부 장벽은 우리 몸 전체, 전신에 다 있는데, 특히 피부층에서는 각질층, 그러니까 피부의 가장 표면에 있습니다. 피부가 표피와 진피로 나뉘는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은 다섯 가지 층으로 나뉘어지는데, 다섯 가지 층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각질층이고, 여기 각질층에는 각질 세포가 약 15층에서 20층 정도로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각질 세포들 사이에는 시멘트처럼 잘 발려져 있는 지질 장벽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질 세포와 각질 세포 사이에 시멘트처럼 잘 발라져 있는 지질 장벽까지를 포함해서 이 구조를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부 장벽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피부 장벽을 어떻게 복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의 pH, 약산성을 유지를 하고, 두 번째는 염증을 완화하고, 세 번째는 지질 장벽 성분을 공급해 주고, 네 번째는 지질 장벽을 재구성해 주고, 다섯 번째는 칼슘 킬레이션입니다. 먼저, 피부 약산성을 유지를 해 주고, 지질 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 여기까지가 화장품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로 염증을 완화해 주는 것이 피부과 진료 영역이고, 지질 장벽 재구성과 칼슘 킬레이션이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관리, 즉 메디컬 스킨케어의 영역입니다. 피부 장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벼락 구조 중에서 벽돌에 해당하는 각질 세포는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벽돌 사이의 시멘트, 즉 지질 장벽도 물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지질 장벽을 매일매일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질 장벽을 보충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질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세 가지 성분을 넣어주는 것인데 그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요즘 흔히 줄여서 세콜지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중 하나만 바르거나 아니면 세 개를 모두 바르지만 비율이 잘못돼서 양을 적게 바르거나 비율이 안 맞게 되면 오히려 장벽이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으로 세콜지의 비율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지성 피부인 사람이 지방산의 비율이 높은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여드름 같은 염증이 악화된다거나 피부가 자극이 돼서 화끈거리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콜지 중에 세라마이드의 비율이 높은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지질 장벽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이루는 성분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질 장벽은 층층이 쌓여 있는 층판 구조, 즉 라멜라 구조라고 하는데 이 라멜라 구조의 세콜지를 발라주어야 우리 피부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지질 장벽으로 생리적으로 피부 장벽처럼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과 유사하게 우리 피부에 있는 지질 장벽과 가장 유사하게 우리 몸의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 보습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보습제는 우리가 MD 크림이라고 부르는 메디컬 디바이스 크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어 있는 병의원 전용 보습크림을 말하는데요. 피부 장벽의 손상이 아주 심한 상태, 그러니까 물만 닿아도 따가워요, 붉어져요 하는 분들은 가벼운 물세안과 함께 MD 크림 단독으로 약 2주에서 4주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앞선 시간에 제가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도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최근에 화장품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나오고, 그 안에는
우리가 뭐 피부에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피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부 장벽이 튼튼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써보시는 게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 장벽에 손상이 심한 상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색소침착을 해결하기 위한 뭐 하이드로퀸온 제품이나 레티노이드 제품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많이 고농도로 들어간 제품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따가운 증상과 함께 피부가 붉어지고 알러지도 생기고 뭐 심하면 염증도 생겨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병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선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발라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시고 오히려 간단하게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저자극성에 향도 없고 pH도 약산성, 우리 몸의 정상 피부 pH와 유사한 약산성의 제품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피부 염증의 제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부 염증의 원인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에 있는 모낭충, 또 피부 상재

기근 등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춘기, 갱년기 등의 몸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나 불균형적인 식사에 의한 피지의 이상 과다 또는 피지의 변형이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안이나 면도 같은 물리적 자극을 주는 습관이 있고, 네 번째로는 접촉 또는 환경적인 노출로 인한 알러지 반응,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신경 염증에 의해 염증이 일어나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낄 시에는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하에 염증의 원인을 찾고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후에 장벽이 조금 튼튼해져서 염증이 완화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될 만한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인데 이것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이 펠라그라라고 하여서 정신 이상, 피부염,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프리머처 에이징까지 생기게 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도 좋아지지만 여드름 자국, 또 여드름 자국에 의해 생기는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2% 혹은 4%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줄기세포 추출 화장품이랑 같이 바르게 되면 안티에이징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 이상 고농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농도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바를수록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바르다 보면 적응이 돼서 붉어지는 게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량으로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농도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발랐을 때 장기간 썼는데도 계속해서 붉어지는 증상이 있다면, 사용은 중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다섯 가지 원칙 중에 염증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증을 제거하려면 염증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하므로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건 염증의 원인을 찾는 것이고요.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린 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예방을 하는 것이 이 질환에 대한 대처법이 되겠는데요.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햇빛을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UVB 같은 경우는 SPF 50 이상, UVA 같은 경우는 PA4 positive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자주 바르면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챙이 긴 모자나 팔토시나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 섭취에 의한 특이한 표고버섯이나 레몬 같은 이제 식품에 의한 식물성 광피부염 같은 경우도 해당 음식을 피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2: 전 태어나서 한 번도.
3: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1: 아, 아시겠죠?
4: 아, 맞아요, 맞아요. 네.
1: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3: 진짜요?
1: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3: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5: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1: 지익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5: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가지고 오셨어요? 깜짝이야.
1: 이게 레이저구나.
5: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3: 국내 최초고
5: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1: 탑3.
5: 우리께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란
1: 말이에요.
6: 넘산대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7: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8: 안녕하세요.

0: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당시가 최하 금액 8억 40만 4천만 원이에요.
1: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400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2: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3: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3: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2: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4: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5: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재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갑니다.
4: 대한독립 만세.
6: 제 노랑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다른 기능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내가 아는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씨.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

0: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0: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이님을 모시겠습니다.
3: 기현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어머, 제가 초대해 드렸나요?
3: 아, 네. 그러니까 좋네요.
2: 잘 오셨어요.
3: 네.
2: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3: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량아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들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전체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톱에 한번 힘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했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 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집어 좋아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렇게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한 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요 정도 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제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한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로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었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아,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와,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할지,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we plus miracle,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라는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효전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진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 수 없게 되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달릴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강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 파이팅!
3: 파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능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의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번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개사 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에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20살의 나이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나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사람들이 나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0: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할때 행복하지? 내가 뭐할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어요.

0: 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이건 정말 특별한 부분이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군만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깨깨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든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매진돼서.
1: 레디 고.
3: 해도 용룡의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6: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갈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조선소가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상해에서 압송된 윤봉길 의사가 도착했던 곳입니다. 원래 윤봉길 의사는 고향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리다 보니까 윤봉길 의사를 쾌속선으로 갈아태운 다음에 바로 저 미쓰비시 조선소로 압송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오사카 미수 연구소가 있던 터입니다. 그 당시에 윤복민 의사가 이제 수감됐던 곳이 육군 미수 연구소인데, 그러니까 스루 아키라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미수 연구소 터에서 이제 수감됐다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예전부터 오사카성 내부에 있는 육군 미수 형무소 터였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제 등 뒤로 보이는 이 신사가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들어가는 길이 윤봉길 의사가 투옥됐던 위수형무소 터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저기에 투옥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이 길을 그냥 오가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일본인들은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전몰자 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가 밑에 암장합니다. 46년도에 윤봉길의사의 유해가 발굴돼서 손만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일본인들이 그 암장지를 밟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0: 이어서 모두 함께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하라. 제발.
2: 경계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1: 아들아. 경계.
2: 기다려.
1: 안돼. 경계 보석검이. 아버지?
3: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 행복했어요?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4: 아빠가 행복해지면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5: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4: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5: 꼭 행복해져야 할까?
4: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6: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7: 덜 잘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 항상.
3: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3: 말랑물집팩 네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게 쿡. 못 찍듯이 와글와글.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0: 와, 시원해.
2: 스텔라 냉떡볶이. 자,

거의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짐을 한가득 싸야 해. 새 집으로 이사가는 친구를 도와줘야 하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테이프 롤러인데 짐 상자를 붙일 때 필요해.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이사 도움이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이사 도우미 놀이 할래? 우와 좋다고? 아우! 잘됐다. 우리 다 같이 새 집으로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자. 잘 준비됐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찍. 뚜뚜루. 이 상자 너희가 테이프로 붙여줄래? 찍. 우와,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이사도!

0: 안녕 비씨, 안녕 데이지. 이사 도우미 놀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그럼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갈래. 바닷가에 있는 집.
0: 그럼 짐을 꽁꽁 싸보자.
1: 나 싸야 할 짐이 엄청 많아. 농구공, 됐고, 슬라임,
2: 됐어.
1: 내 마이.
0: 그럼 붙여볼까?

0: 다음은 또 어떤 물건이 나올까? 실로폰 스케이트보드야? 어, 뭐야? 손이랑 같이 붙었잖아. 내자, 힛. 됐다. 이제 뭐 남았어?
1: 내 침대.
0: 그럼

0: 이렇게 해볼까? 안 돼.
1: 밧줄로 묶어서 밑으로 내리면 어때?
0: 좋아! 아참, 근데 밧줄이 없는데.
2: 아무거나 써도 돼.
0: 밧줄, 밧줄.
3: 찾았다!
0: 여기 빙글 감고 저기 꽁꽁 묶고. 야!
3: 야! 됐다!
1: 피씨, 깔리면 안 돼! 이제 나도 가야지.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반짝이 등! 한번 볼래? 오! 꼭 조심해서 싸줘, 알았지?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
2: 좋아, 이사 도우미들. 이제 이삿짐을 저 트럭에 실어보자. 으아! 오지, 나랑 침대 옮기자. 천천히.
0: 이건 좀 무겁겠는데. 어? 이제 다 실었어, 이사 도우미 딜런.
2: 좋았어, 자 출발.
0: 어? 너도 같이 가야지.
2: 맞아, 이사 도우미는 짐을 빠뜨리면 안 돼.

0: 이제 짐을 풀어보자. 삐, 삐, 삐.
1: 짜잔! 어서와, 여기가 내 새 바닷가 집이야. 이 상자엔 뭐가 들어있을까?
0: 기타 같은 건가? 아, 맞다! 점심 도시락! 오, 기타 도시락 맞지?
1: 아니, 내 반짝이 등을 찢어!
0: 농구공이잖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1: 그럼 반짝이 등이 여기 들었나? 어, 슬라임 통이잖아! 이건 슬라임 방에 부탁해!
0: 마지막 짐이야. 오직 나 힘없어. 고마워.
2: 아이, 고맙긴 뭘.
0: 근데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2: 조그만 피아노인가?
3: 우와, 실로폰이야.
1: 이것도 슬라임 방에 부탁해.
0: 침대도 옮겨보자. 그냥 기분 탓인가? 침대가 더 무거워졌는데.
1: 아이, 참 뭐야. 침대가 문에 안 들어가잖아.
2: 더 작은 침대가 필요해?
0: 아니, 더 큰 문이 필요해. 고마워, 비씨. 됐다! 대지방 완성! 봐봐!
1: 이야! 여기 진짜 편하다. 이제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반짝이 등! 어디 갔지?
0: 어? 이상하네. 여기엔 없는데. 아까 챙기지 않았어?
2: 여기에도 없나 봐.
1: 여기에도 없으면 그럼 저 바깥에 있는 거야.
0: 좋아, 우리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서 찾아보자.
2: 근데 벌써 밤이잖아.

0: 쳐줘. 밤이니까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반짝이 등은 빛이 나거든. 친구들, 가자! 반짝이 등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또 저기도 없어. 뭐야, 그냥 반짝이는 웅덩이잖아. 저건 그냥 달빛이잖아. 반짝이 등 없으면 잠 못 자는데 어떡하지?
1: 이사 도우미들, 손상안경으로 같이 찾아보자. 반짝이 등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야!
0: 너무 보고 싶었어.
1: 좋아, 친구들. 이제 마무리하러 가자.
0: 여기가 내 집이야.
1: 다 옮겼다고?

0: 예. 그럼 또 만나.
1: 베이직 소원 미러봐. 내 소원은 자면서 춤추는 파티를 여는 거야.
2: 좋아. 빵빵빵.
3: 스포츠 매장 주인.
0: 너희 왔구나. 어서 와. 오늘은 매장을 열 거야. 온갖 스포츠 용품을 파는 매장. 야구용품, 테니스용품, 또 농구용품도.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건 매장 종인데 물건을 팔면 울릴 거야. 띵띵.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스포츠 매장 주인이거든. 너희도 같이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할래? 우와 진짜? 아우! 좋아, 매장 물건을 전부 다 팔아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띵띵. 어때? 이 공 사볼래? 간다, 너희가 받아봐. 우와, 잘 받았어. 이제 너희가 던져볼래? 아차차. 이건 밖에서 해야겠다. 가자! 나가서 해볼까?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이제 팔러 가자. 농구공, 야구공, 골프공, 또 피클공.

0: 저건 용처럼 보이는데?
1: 딜런 스포츠 매장에 오세요.
0: 어? 딜런 목소리 아니야? 어, 안녕 딜런.
2: 얘들아 안녕. 우리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3: 좋아. 난 손님 할래. 그것도 아주아주 특별한 손님.
0: 나도 손님 할래. 그냥 아주 평범한 손님.
2: 좋아. 그럼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 종을 울려줄게.
0: 종소리면 이런가? 띵링링. 아님 띵동.
2: 그건 물건을 사봐야 알.

0: 말지. 그래?
1: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오, 여기 돈 있어. 또 여기도. 우와, 여기도 있네.
0: 쟤는 이쪽에 놔두고, 야구방망이는 저쪽으로, 축구 고깔은 여기 짠.
2: 일로 소심하라.

어디서 오세요? 어떤 스포츠 용품을 찾으시나요? 아, 골프요? 난 피클공일 줄 알았는데. 매장에서 제일 멋진 골프채예요. 밖에서 직접 쳐보실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0: 그럼 이제 내 차례. 난 물에서 이렇게 첨벙첨벙 하고 싶어요.
1: 어, 돈이야.
0: 어, 난 몰라. 지갑이 필요하겠네.
2: 근데 지갑이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2: 지갑, 지갑.
0: 우와, 찾았다. 됐어, 딱 좋아.
2: 어쩜, 이렇게 할 땐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0: 어프, 어프, 어프, 어프.
1: 아, 수영이요?
0: 자, 여기 물안경, 그리고 수건, 또 오리발도요. 내장 수영장에서 써보세요.
1: 와,
0: 간다, 첨벙. 어프, 어프, 어프. 이거 다 살게요. 띵띵, 띵띵. 네, 좋아요. 오, 예. 오.
1: 그래도 아직 팔 게 잔뜩 남았어. 새 손님이 와야 할 텐데.
3: 나 같은 손님 말이에요?
0: 야!
3: 팔이 다섯 개나 되는 손님은 뭐가 필요하죠?
1: 팔이 다섯 개? 장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3: 맞아요. 이렇게 팔 다섯 개를 막 흔들면서 달리는 그런 스포츠가 뭔가요?
1: 술래잡기! 그럼 보호대가 필요하겠네요. 팔꿈치 보호대 다섯 개!
3: 그렇구나! 그럼 내가 술래!
1: 도망쳐!
3: 잡았다! 너희가 술래!
2: 우와! 너 진짜 빠르다!
3: 그치? 나 잘하지? 근데 말이야, 좀 더 오래 재밌게 할 수 있는 스포츠 뭐 없을까?
1: 아, 그렇지. 그럼 다섯 팔로 다른 스포츠를 하나씩 해보자.
3: 오, 그거 좋지.

0: 찾고 있는 게 이 팔이야.
1: 그 긴 팔에 어울리는 건 바로 야구지. 어, 근데 야구 방망이가 안 보여. 스포츠 매장 주인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같이 찾아보자. 야구 방망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2: 자, 이걸로 등 긁으면 진짜 시원해.
0: 어때? 나 진짜 멋지지, 그치?
1: 더 넓은 데로 가보자.
0: 좋았어. 그럼 어디 한번 장비가 어떤지 볼까? 자, 공 발사!

0: 나랑 맞는 운동이 하나도 없나 봐.
1: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사면 딜런이 종을 못 치는데.
0: 그럼 여기 청소하는 걸 경기처럼 해보면 어때?
2: 우와, 좋은 생각이야. 그 경기에 필요한 장비도 여기 다 있다고.
3: 그게 뭐냐면
2: 청소놀이 스포츠.
1: 청소놀이?
2: 응, 바로 그거야. 팀을 나누자. 데이지 대 오지하고 비씨.
1: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똑같아.
2: 그럼 두 팀 중에 더 많이 치운 쪽이 승리야.
0: 예! 여기 우리 골대.
1: 응, 그럼 우린 여기
4: 제자리에 준비.
5: 마지막 키울 물건인데요.
0: 내꺼!

0: 가서도 청소놀이 할래.
1: 그럼
0: 전부 다 살게. 예! 자, 여기.
2: 고마워.
3: 우와, 딜런, 너 내장에 있는 거 다 팔았네.
2: 전부 다 팔았다고?

0: 그럼 또 만나.
1: 네.

0: 이어서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2: 말랑물질팩 네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모찌팩이 와글와글.

0: 된 것 같기도 하고.
1: 그건 또 뭐냥?
0: 슈퍼 울트라 모냥을 만들어주는 신약이야. 이걸 먹으면 지구 최강이 되는 거지.
2: 슈퍼 울트라 모냥이 된다고?
3: 또 시작이다.
4: 그럼 자기가 먹어보든가.
0: 니넨 떠들지 마.
1: 어허! 지난번 것도 별로였는데.
0: 이번엔 정말이야. 한번 믿어봐.
1: 믿으라고? 못 믿겠다. 어?
0: 괜찮다니까.
1: 어, 싫어.
0: 믿어보라니까. 그래, 이거야. 모든 걸 부숴버리는 초강력 펀치. 울트라 하이 점프.

0: 시시하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더 엄청난 게 있어.
1: 엄청난 거? 그게 뭐냐?
0: 텔레파시.
1: 텔레파시?
0: 눈에 힘주고 상대를 노려보면 상대가 쓰러진다고.
1: 눈에 힘주고 노려보라고? 어디? 좋았어!
2: 아, 뭐 하는 거예요?
1: 말 시키지 마라!
3: 뭐 하는 거야?
2: 하라는 대로 다 하네.
1: 안 쓰러지잖아!
0: 힘을 더 줘야지!
3: 우와, 정말 쓰러졌다!
1: 이거냐?
4: 윤호야, 성

0: 다녀올까?
1: 그래, 난 포근히 데려갈게.
2: 미아야, 뭐해?
0: 아니야.
3: 며칠째 모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4: 또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거야?
5: 잘했어. 이번엔 오른팔.
0: 오른팔? 이건가?
5: 다리 말고 팔을 들어야지.
0: 오른팔?
5: 이게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있잖아.
0: 방금 누른 버튼 위에? 찾았다.
5: 그렇지, 잘했어.
6: 왜 이러는 거냐?
5: 칭찬은 냥이도 춤추게 해요. 심심이 똑똑해요.
0: 아이발.
3: 옷줄에 하는 것 보소.
0: 정신 차려.
5: 다음은 다리 움직이기야. 오른발. 그렇지. 다음은 왼발. 잘했어. 이제 좀 걸어볼까?
0: 뭐, 그 정도야.
5: 그렇지. 잘하고 있어.
0: 가자. 모르는 거 아니야. 잘 봐. 가자.
6: 이쪽으로 오는데.
0: 뭐냐. 나의 실수.
3: 제발 좀 잘해.
7: 오늘도 모냥이 나타나지 않았어.
8: 선계로 돌아간 거 아니야?
3: 아니.
7: 그러려면 북한산 동굴로 가야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어.
3: 잡아서 데려가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
9: 빠리뿌, 뿌리빠빠.

0: 뭐야? 어디 있는데 보이지 않냥? 응? 뭐 하는 거냐?
1: 로봇 점검하고 고치는 중이야.
0: 그거 뭐 하러 고치냐?
2: 툭하면 고장이나 나고.
1: 조종을 엉터리로 해서 그렇지. 로봇은 멀쩡해.
3: 그럼 다 내가 잘못했단 거네.
2: 그럼 자기가 해보든가. 심심이도 잘못했지.
3: 뭐라도.
0: 그나저나 세상은 언제 정복하냐고.
1: 빨리 끝낼 테니까 좀 기다려봐.
0: 기다리라고?
4: 도모. 응? 응? 나오세요.
0: 그냥 우리끼리 나가자고?
2: 고쳐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게 뻔해요.
3: 맨날 큰 소리만 치고.
2: 출발하시죠.
0: 좋아, 가자. 응.

0: 마법 반응이야.
1: 나타났어. 응? 찾았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2: 부모님 화이팅!
1: 니들이요? 안녕.
3: 뭐냥?
4: 며칠 안 보여서 어디 도망간 줄 알았는데.
1: 이 좋은 데를 두고 왜 도망가냥? 그런데 해치는?
3: 오늘 못 봤는데.
4: 안 보여서 섭섭해?
1: 안 보여서 좋네. 닐리리오!
3: 걸레리오! 걸레리오!

0: 됐다! 로봇 고쳤어! 어디 간 거야? 차를 가져갔구만. 찾았다! 함부로 나가다니! 뭐냐? 너 거기서 뭐해?
1: 빨리 시끄러워.
0: 빨랑 안 돌아와?
1: 금방 끝내고 갈게요! 알았다고!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2: 안 되겠다. 얼레리오!
3: 얼레리오!
1: 야! 야, 자자자! 바쁘니까 빨리 끝내주마!
2: 얼레리오!
1: 니는 이리야!
2: 안 되겠어! 아라리오!
1: 갑자기 난 뭐냐?
2: 이번엔 안 놓친다! 아라리오!

0: 헐레리요!
1: 헐레리요!
0: 상대를 노려보며 키를 모으라고!
2: 좋아! 다시 해볼게! 니는 이리야!
3: 어?
0: 저건 또 뭐야?

0: 이어서 로보카 폴리가 방송됩니다.
1: 얜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0: 정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2: 로로 코딩 컴퓨터 마우스로 한글을
3: 클릭. 같은 글자 찾기
2: 마우스로 코딩을
3: 클릭. 코딩으로 문서를 만든다.
2: 로로
3: 컴퓨터
2: 선생님 로로 코딩 컴퓨터
3: 리미월드.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원더의 꿈.
1: 제발 빠져라.
2: 안녕.
3: 안녕. 내가 좀 도와줄까?
1: 와, 고마워.
3: 내가 앞에서 당길 테니까 넌 뒤에서 밀어줘.
1: 응.
3: 자, 그럼 당길게. 야!
1: 도와줘서 고마워. 난 원더라고 해.
3: 만나서 반가워, 원더. 난 구름수탄 구조대 헨리야. 그나저나 바퀴가 고장난 것 같은데 비가 그치면 구조대 본부에 가서 수리를 하고 가는 게 어때?
1: 정말? 그래도 돼?
3: 물론이지.
4: 다 됐다. 이젠 문제 없을 거야.
1: 고마워, 진.
4: 천만에. 그나저나 수레가 참 멋지다.
5: 맞아.
3: 사실 나도 아까부터 그 수레가 정말 궁금했거든.
1: 아, 이건 이야기 극장이야.
5: 이야기 극장?
1: 응. 이 수레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형극을 보여줄 수 있거든. 궁금하면 좀 보여줄까?
5: 응, 보여줘.
1: 좋아.
5: 우와, 멋지다.
1: 그럼 시작할게.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무시무시한 불을 뿜는 스피노라는 용이 살았습니다. 스피노는 마녀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스말다 공주를 납치하러 왔지요. 마침내 공주는 스피노와 함께 마녀를 쫓아내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5: 우와, 재밌다.
6: 난 이렇게 멋진 공연은 처음 봐.
4: 나도. 게다가 그 많은 걸 혼자 해내려면 연습도 많이 했을 것 같아.
1: 연습은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어. 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자동차가 되는 게 꿈이거든.
3: 정말 멋진 꿈이야.
5: 맞아.
1: 고마워.
4: 원더, 그럼 우리 마을에서는 언제 공연할 거야?
1: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사실 난 많은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6: 그래? 그럼 우리 마을에서 해보는 건 어때?
1: 여기서 공연을? 내가 할 수 있을까?
4: 그럼 우리한테 보여준 대로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7: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
1: 어쩌지? 솔직히 자신 없는데.
3: 원더, 용기 내봐. 이런 멋진 공연을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깝다고.
4: 맞아.

0: 알았어. 한번 해볼게.
1: 우와! 잘 생각했어, 원더. 분명히 멋진 경험이 될 거야.
0: 응, 나도 열심히 해볼게.
2: 원더의 이야기 극장?
0: 그래. 멋진 수레가 순식간에 극장으로 변하면서 연극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신기한 공연은 처음 봤다니까.
1: 정말?
0: 응, 다들 보러 올 거지?
1: 물론이지.
2: 난 제일 먼저 가서 맨 앞에서 볼래.
0: 아스말다 공주는 용감하게 맞서며 불을 뿜는 스피너에게 칼이 이게 아닌데.
3: 자꾸 틀리네. 친구들 앞에서도 실수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공연을 못한다고 말할까?
4: 모두들 공연 소식은 빠짐없이 알린 거지?
5: 물론이지.
6: 관객들도 엄청 많이 올 것 같아.
0: 게다가 친구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해. 스푸키는 맨 앞에서 보겠다고 벌써부터 벼르고 있고.
3: 난 몰라. 모두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 이대로 공연을 했다간 창피만 당할 거야.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해.

0: 유대 친구들이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1: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정비실로 모여주세요.
2: 무슨 일이야, 진?
0: 얘들아, 원더가 사라졌어.
2: 뭐?
0: 원더에게 마을 소식을 전해주려고 잠깐 들렀는데 보다시피 술에도 원더도 보이지 않아.
3: 본부의 다른 곳은 찾아본 거야?
0: 응, 본부 안엔 없는 것 같아.
4: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걸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0: 그러게. 그래서 말인데 밖으로 나가서 원더를 찾아보는 게 좋겠어.
5: 알았어. 우리가 지금 당장 찾아볼게.
6: 이야기 극장이라니 진짜 기대된다. 빨리 원더를 만나봤으면 좋겠다. 어? 어? 원더잖아. 원더!
0: 누군데 날 부르는 거지?
7: 원더! 빨리 숨어야 돼.
6: 기다려, 원더! 원더! 왜 도망가는 거야?
7: 전 원더가 아닌데요.
6: 에? 분명히 맞는데.
7: 잘못 보셨습니다. 그럼 전 실례하겠습니다.
6: 어, 원더! 어, 어디가?
7: 전 원더가 아니라니까요.
6: 안 돼! 원더! 어떡해!
7: 도와줘!
6: 원더!
5: 무슨 일이야, 진?
0: 얘들아, 큰일 났어!
1: 방금 스푸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원더가 강물에 빠져서 트튼자리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대!
0: 모든 대원들은 지금 바로 출동해줘!
2: 알았어!

0: 빨리 서둘러서 안전 그물을 설치해줘.
1: 알았어.
0: 로이, 멤버, 난 다리를 건너가서 구조 준비를 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준비해줘.
1: 알았어.

0: 지금이야. 좋아.
1: 헨리, 큐브의 감지께. 언더, 다친 데 없니? 다행이다. 이제 수리를 분리해줄래? 됐어, 엠버. 좋아, 천천히 당길게. 잠시만.
0: 뭐? 공연을 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거라고?
1: 원더, 왜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건데? 그게 아까 낮에 공연 연습을 하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너희들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 마을 친구들은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공연을 하다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엄청 창피할 거 아니야. 그게 너무 겁이 났어.
2: 그랬구나.
1: 아무 말도 없이 도망쳐서 미안해.
3: 아니야, 원더. 이런 공연은 처음인데 걱정되고 겁이 나는 건 당연해.
4: 맞아.
5: 원더, 나도 친구들한테 마술을 처음 보여줬을 때 엄청 떨렸거든. 실수도 엄청 했고 말이야.
1: 그때 창피하지 않았어?
5: 당연히 창피했지. 하지만 친구들이 다 이해해주던걸.
1: 정말?
5: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6: 그래, 원더. 실수해도 괜찮아.
0: 다시 한번 용기 내봐.
3: 우리가 응원할게.
1: 알았어. 다시 용기 내볼게.
5: 야호! 신난다!
7: 옛날 옛날에 무시무시한 불을 뽑는 스피노라는 용이 살았답니다. 스피노는 마녀의 명령으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스말다 공주를 납치하러 왔지요. 내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 아스말다 공주는 용감하게 맞서며 불을 뽑는 용에게 칼을 뽑았습니다.
1: 아, 끝이다! 어쩌지?
5: 원더! 실수해도 괜찮아.
7: 아스말다 공주는 스피노에게 꽃을 건넸어요.
6: 원더가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아.
3: 게다가 정말 즐거워 보이고.
7: 아무래도 원더의 꿈이 곧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0: 원더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자동차가 될 거야.
7: 맞아. 마음이 아주 착한 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0: 데이지 할머니의 친구.
3: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8: 엠버,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3: 지나가는 길에 할머니가 보여서 잠시 들렀어요. 노래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8: 내일 아침 우리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든. 손님을 맞이할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설레는구나.
7: 정말? 데이지 할머니 댁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3: 응,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시는지 무척 기대하고 계시더라고.
4: 그렇구나.
0: 그나저나 할머니의 친구분은 어떤 분이실까?
9: 할머니의 친구라면 아주아주 친절한 분이실 거야.
6: 할머니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실지도 모르고.
7: 우와, 어떤 분일지 진짜 궁금하다.
3: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2: 맞아.
7: 엄마, 물렁계곡은 아직 멀었어요?
8: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도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
7: 좋아요. 야호! 드디어 무지개꽃을 찾으러 간다!
8: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잘 모르겠네.
2: 안녕하세요!
8: 어머, 안녕하세요.
10: 저희는 이곳을 지키는 사막구조대예요. 전 샌디라고 해요.
1: 전 드론이에요.
11: 전 키튼이에요.
8: 반가워요. 전 한나예요. 여긴 제 딸 마야고요.
12: 안녕하세요.
13: 반가워, 마야.
10: 길을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8: 네, 저희는 울렁 계곡을 찾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10: 그랬군요. 지도에서 보이는 뾰족 바위를 지나 북쪽으로 쭉 가다 보면 모래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울렁 계곡이 보일 거예요.
8: 그래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12: 저희 지금 무지개꽃을 찾으러 가요.
1: 무지개꽃?
11: 그 꽃은 찾기 쉽지 않을 텐데.
12: 저도 알아요. 무지개꽃은 평소에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씨앗을 퍼뜨려야 할 때만 반짝반짝 빛을 내거든요. 지금이 씨앗을 퍼뜨릴 시기니까 운이 좋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1: 우와, 너 굉장한 식물 박사구나.
12: 네, 전 꽃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거든요.
13: 그렇구나.
8: 마야, 그럼 가볼까?
12: 네, 엄마.
4: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세요.
8: 네, 고맙습니다. 위험해!
12: 빨려, 빨리! 무지개꽃 찾으러 가요!
8: 알았다니까.
12: 무지개꽃들아, 마야가 왔어! 어딨니?
10: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자.
1: 좋아!
11: 그럼 이쪽에 자리를 잡을게.
1: 그나저나 그 마야라는 아이 무지개꽃을 찾을 수 있을까?
10: 글쎄, 찾기가 쉽진 않을 거야. 그 근처에서 무지개꽃을 찾았다는 여행자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11: 혹시 모르지. 운이 좋다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1: 그랬으면 좋겠다.
12: 여기도 없네. 여긴 없네. 정말 어디에 숨은 거지?
8: 마야, 찾아볼 만큼 찾아본 것 같은데 이만 돌아가자. 잘못하다간 배를 놓치겠어.
12: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내보자!
8: 마야! 거기서! 거긴 들어가면 안 돼! 마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12: 죄송해요.

0: 마야, 괜찮니? 안 다쳤어?
1: 엄마, 무서워요.
0: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입구가 막혀버렸네.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0: 걱정 마. 누군가 반드시 여길 지나갈 거야. 그때 도움을 요청해보자.

0: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잠깐, 씨씨! 승객들은 전부 다 나온 거니?
1: 네, 안에는 이제 짐들만 있어요.
0: 뭐? 그럴 리가 없는데.
2: 네? 할머니 친구분이 오늘 항구에 도착하지 않으셨다고요?
0: 그래, 사막을 여행하고 온다고 했는데 여행 중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는구나. 혹시 그쪽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2: 그건 저희가 알아볼게요.
3: 네, 사막 구조대에 연락하면 여행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0: 정말? 별일 없어야 할 텐데.
4: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5: 네.
6: 마야와 한나 씨? 그 가족이라면 어제 본 적이 있어.
7: 그래?
6: 무지개꽃을 찾으러 울렁계곡으로 간다고 해서

0: 가는 방향을 가르쳐줬거든. 그런데 무슨 일이야?
1: 마야와 한나 씬 우리 마을 데이지 할머니란 분의 손님인데 오늘 브름스타운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었어. 그런데 배도 타지 않고 연락도 없는 상황이야.
0: 뭐?
1: 그 사람을 좀 찾아봐 줄 수 있을까?
0: 걱정 마. 우리가 찾아볼게.
1: 그럼 부탁해.
2: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0: 응. 모두 지금 당장 출동하자.
2: 알았어.
3: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모자를 주우러 오지만 않았어도.
4: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그냥 사고란다.
3: 엄마, 무서워요.
4: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0: 거의 다 왔어.

0: 세상에! 돌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모양인데! 얘들아, 저기 봐! 마야와 한나씨의 바이크야!
1: 이 근처에서 사고를 당한 게 분명해!
2: 드론이 계곡 주변을 수색해줘! 알았어!
3: 엄마,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요?
4: 걱정 말래도 누군가 꼭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3: 빛이 나요.
4: 그러게.
3: 저기요. 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엄마, 이것 봐요. 우리가 무지개꽃을 찾았어요.

0: 얘들아, 마요와 한나 씨를 찾았어.
1: 정말?
0: 무너진 동굴 안에 있어. 가보자.
2: 응. 예쁘다.
3: 마야, 한나 씨. 어?
1: 마야, 누군가 우리 부르는 것 같아.
2: 네.
3: 마야, 한나 씨, 거기 계세요?
1: 네, 저희 여기 있어요. 어,
4: 다행이다.
1: 곧 구조해드릴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2: 네. 동굴 안에 엄청 많아요.
3: 축하해, 마야. 넌 정말 운이 좋은 아이구나.
1: 사막 구조대를 만난 것도 저희에겐 행운이었어요. 이렇게 저희를 구해주셨으니까요.
5: 그건 저희가 드린 행운이 아니에요. 두 분을 찾게 된 건 구름스타운의 데이지 할머니 덕분이거든요.
0: 데이지 할머니요? 두 분이 구름스타운에 도착하지 않아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었거든요.
3: 할머니의 신고 덕분에 두 분을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2: 엄마, 데이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1: 그래, 얼른 만나러 가자. 마야!
2: 할머니!
1: 마야, 내 소중한 친구야. 정말 보고 싶었단다.
2: 저도요.
6: 할머니의 손님들이 구름스타운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야.
7: 어, 할머니도 무척 행복해 보이셔.
8: 그런데 할머니의 친구가 저렇게 어린아이였다니 상상도 못했어.
1: 친구 사이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9: 맞아! 맞아.

0: 이어서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트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트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함정에 빠진 개미를 구하라.
1: 오늘 안개가 정말 심하네.

0: 앞이 잘 안 보여. 무슨 일이야?
1: 길을 잃어버렸어.
2: 페로몬 냄새로 길을 찾지 않아?
3: 맞아. 분명 여기에 냄새 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어? 안개 때문에 지도 레이더가 안 잡혀.
1: 어? 어? 페로몬이야! 어? 드디어 길을 찾았어.
4: 다행이야. 가자.
5: 얘들아.
3: 가보자.
6: 좋았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어.
3: 뭔가 수상해. 어? 개미들아.
7: 같이 가.
1: 뭐지?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6: 무서워. 괴물이라도 나올 것 같아.
3: 누구야?
4: 아이 참 깜짝 놀랐잖아.
2: 미안 얘들아.
3: 개미가 모두 사라졌어.
6: 도와줘.
3: 스톱!
6: 살려줘.
4: 베리 궁극 발사.
3: 여긴 어디지?
8: 렉스, 슈퍼 걸그룹 발사!
3: 영주 잠자리의 유충인 개미 귀신이야.
6: 개미 귀신?
3: 응. 여긴 개미 귀신이 만든 함정인 개미 지옥이야. 사라진 개미들도 개미 귀신이 데려간 거야.
6: 뭐라고?
9: 아, 너네 혹시 내 먹이를 노리는 거야?
3: 내가 막아볼게. 헥!

0: 레스큐킹! 레스큐킹! 워터캐논!
1: 나도 친구 있다고! 얘들아 도와줘! 감히 내 친구를 괴롭히다니!
2: 매운맛을 보여주지!
3: 개미귀신 모래폭풍!
4: 이게 뭐야?
1: 아무것도 안 보이지?
4: 어디 있는 거야?
5: 야! 렉스 슈퍼 갈고리!
6: 개미귀신도 거기 서지 못해!
1: 나 잡아봐라!
6: 녀석들 대체 어디

0: 여기 있지. 우리 못 잡겠지.
1: 레스큐 킹, 괜찮아?
0: 모래만 없었어도.
2: 아, 맞아. 윈드 캐논으로 날리자.
0: 좋은 생각이야.
2: 레스큐 킹, 윈드 캐논.
1: 개미들에겐 내가 갈게.
3: 안 돼, 내 먹이질이야.
2: 우리가 상대해 주지.
3: 그렇다면 개미 귀신 모래 폭풍.
1: 또 모래 폭풍이야. 어떡하지?
4: 아, 물이 약점이었어. 물을 뿌리면 모래 폭풍을 만들 수 없어.
2: 왔어. 레스큐 킹, 워터 캐논 발사!
3: 도망가자! 안 되겠다. 개미 귀신 총공격!
2: 레스큐 킹, 파워 워터 캐논!

0: 너무 늦어지길래 데리러 왔어.
1: 정말 잘됐다.
2: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다 너희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1: 빨리 집에 가자.
3: 안녕.
1: 잘가.

0: 이어서 도토리 문화센터가 방송됩니다.
1: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2: 저 중장비들 좀 봐!
3: 정말 멋져!
1: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

0: 척척 맞는데요? 과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힌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막힌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잘 지내자, 친구야.
4: 꾸러기, 물고기.
3: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4: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펌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치킨.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누구세요?
3: 어?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좀 부탁할게요.
2: 잠깐만 둘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안 되지?
4: 네? 엄마 집 가는 중이라고? 언니가 웬일로?
3: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없어?
4: 있어. 언니,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위험약 먹어?
3: 왜?
4: 그 얘기하니까 엄마 충격 먹었나 보더라.
5: 뭐? 그 얘기를 네가 왜 해?
6: 죽고 싶냐?
4: 덕분에 엄마 전화 좀 줄었잖아. 고맙지.
3: 차단했거든 어차피.
4: 언니, 우리 옆집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다? 서유리 되게 예뻐해 주셔. 주에 한 번씩 꼭 문고리에 서유리 간식 걸어놓고 가시거든. 나도 만난 거 생기면 할머니 나눠드리고 아프신 데 없나 여쭤도 보고. 근데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의절했대.
7: 소문에 젊을 때 애들한테 지독하게 굴었나 봐.
3: 요점만 말해 고하나.
4: 엄마한텐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잖아.
7: 동네 아무한테나 친절할 수 있는 거면 엄마한테도 친절해보고 싶어.
4: 토리동 구석에 사는 어떤 아줌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고 발버둥치다 그 발길질에 애들이 나가떨어진 그런 아줌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잘해줬던 것도 기억나더라. 먹는 거 하나는 악착같이 챙겨준 거, 아빠가 우리 신용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죽어라 싸워서 막아준 거,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양말 속에 선물 넣어놓고 출근한 거.
3: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
4: 뭐, 난 그래도 햇볕 좀 쬐면서 컸잖아. 고두리가 지켜준 덕분에.
3: 참나. 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넣어둔 거거든? 향기라는 볼펜.
4: 아니, 언니가 준 거 말고. 양말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잖아. 편지 한 장 없이 덜렁.
7: 응? 엄마도 참, 누가 산타 선물을 돈으로 주냐.
3: 내 양말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4: 아, 왜 없어? 그날 아침에 내가 내 양말에서 1,000원, 언니 양말에서 2,000원 거... 아이고, 서유리 깼다. 끊는다, 언니.
6: 야, 고아나! 야!
2: 아, 너 두고 간 짐 정리하다가 있길래 꽃다발 조그만 거라도 들려보낼걸. 에이, 나도 참, 짐 정리하다 보니까 둘이 네가 참 열심히 살았더라.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알아봐주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
3: 엄마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2: 내 국 좀 먹어봐, 둘이야. 둘이 네 건 오이 안 넣고 했어.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데서 조금만 했는데 딱 두 끼 나올 정도니까 괜찮으면 이따 갈 때
3: 가져갈게요.
2: 가만히 있어봐. 가자마자 시원하게 먹으려면
3: 내 냉동실에다가 넣어. 아니, 일단 식사하시고.
2: 아이, 보자기 어디 갔어. 아, 참, 엄마 너한테 줄 거 있다. 온 김에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3: 근데요,
2: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도 막 잘린다잖아. 엄마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무지하게 용한 도사님이더라고. 네 성격, 외모, 무슨 일 하는지 다 맞히더라니까. 이거 엄마가 큰맘 먹고 써온 거니까 너 침대나 소파 같이 몸 닿는 데다가 딱 붙여두기만 하면 절대 잘릴 일 없대.
6: 그걸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니,

0: 준다고 막 받아오면 어쩌냐고요.
1: 아, 막 받다니. 복채 안 주면 운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 거랑 네 거까지 넉넉히 드리고 왔는데.
0: 내 정보도 털리고 돈까지 털려.
2: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3: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0: 부하 직원을 울렸잖아.
1: 엄마가 뭐 실수했어?
3: 혹시 그 도사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1: 그럼 너 이제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야?
3: 엄마, 응? 저는 하나와는 달라요. 갈게요.
1: 둘이야, 아, 그래도 반찬은 가져... 갔네?
2: 사장 말도 안 듣고 미친 듯이 꼬리 흔든 나에게 그렇게 얄짤없이 돌아설 수가 있냐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어? 나쁜 사람.
4: 소나, 같이 일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 같지. 근데 나오면 그냥 아는 업계 동료일 뿐이야. 그러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5: 오, 역시 회사원.
3: 소은아, 아, 잠들었네.
6: 어차피 버릴 거면서.
7: 어차피 버릴 거면서 소은애비는 뭘 그렇게 자기가 키운다고 고집을 폈대?
0: 우리 소은이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데려온 거야.
8: 제발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요, 엄마.
7: 속상해서 그러지. 누군 소은이 안 아껴서 그래?
3: 소은아, 뭐해?
9: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예요.
0: 너 누가 위험하게 가스레인지 쓰래? 그러다 화상이라도.
9: 엄마, 우리 집에 저 없으면 안 되죠. 소은이 없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죠.
6: 갔다 해버려. 이놈의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친다. 부장님.
3: 사과 완벽하게 하는 법. 네, 나갑니다.
0: 어?
3: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소은 씨와 일하는 고두리라고 합니다. 아, 고두리 부장님? 이러면 슈퍼갑이잖아.
0: 저희 아들이 정말 신뢰가 많았습니다, 부장님.
3: 아닙니다. 신세는 오히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소은 씨 같은 인재를 길러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0: 어머나.
2: 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없대요. 아이스크림.
0: 소은아, 얼른 와서 앉아. 부장님 오셨어.
2: 저 깜빡한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0: 소은아,
10: 거기 서은.
0: 설마 우리 아들 횡령한 건가?
10: 거기서!
0: 제발 그만 좀 서라니까.
2: 그만 쫓아오시라고요.
0: 지금 관절 젊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2: 볼부리도 없는데 왜 혼자 넘어져요? 그런다고 누가 설 줄 알고?
0: 잠깐이면 됩니다, 소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3: 부장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10명이면 그중 최소 3명은 다시 만나게 된다.
2: 에?
3: 회수율이 무려 30%인 셈이죠.
2: 그게 무슨...
3: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소은 씨가 30%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소은 씨가 이 업계 어딘가를 돌고 돌다가 그 사람과 일하는 거 꽤 즐거웠다. 한 번 더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날 떠올려주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와 일한 시간이 소은 씨에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은 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상사가 돼버렸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께는 제가 잘...
2: 제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부장님은 저 없으면 혼자선 일을 못하시나요?
3: 당연하죠. 소은 씨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갑니다.
6: 필수카노 세트였으면 용서 안 했어요, 진짜.
3: 부장님, 이거 차 안에서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6: 부장님, 배고프시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짬뽕 맛집이
3: 있는... 업무 공유문서 확인해보세요. 따라잡을 게 많을 겁니다.
6: 에? 옷길쌤이 꿀밤문화센터에요? 그것도 수영장 VIP? 옷길쌤 과 사별한 두 분께서 도토리 문화센터 공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그래서 도토리 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
3: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공사한 현장이 평생에 걸쳐 수백 곳은 될 겁니다. 근데 왜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6: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장님? 옥길쌤께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 증축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욕하던 꿀밤까지 가셨잖아요.
3: 사실은 이미 해봤습니다. 법무팀 쪽에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전달했고, 지옥길 씨도 정순 회원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나와주셨죠.
11: 엄마야, 그게 뭐고? 끝내준대.
3: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흔들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7: 됐다마!
12: 지 회장님, 저희랑 더 이야기를...
6: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네요, 부장님.
3: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앞뒤를 연결해 줄 단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필 회사 차가 오늘 고장날 게 뭐야.
13: 이번 역은 토리고 개역, 토리고 개역입니다.
3: 좀 내리겠습니다.
13: 오른쪽입니다.
3: 빨리 가야 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잠깐, 뭔데? 웃겨. 얼마나 다녔다고 벌써 여기가 편해진 거야. 정신 차려, 고두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14: 도리 회원님 아니신가?
3: 안녕하세요, 마태주 회장님.
14: 자군자 교실 다시 열렸으니까 또 와요.
15: 여기 센터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3: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 사람인 줄 아나? 3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왼쪽 복도를 쭉이요.
15: 감사합니다.
3: 참. 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16: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3: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16: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3: ATM은 왼손으로도 뽑을 수 있을 텐데. 보이스피싱범들이 현금 인출책으로 취약층을 이용한다더니. 이건 또 뭔 신종사기야?
16: 저쪽이에요, 아가씨.
3: 여기 사람들이 다 바보로 보입니까?
16: 예?
3: 팔 다친 거 가짜잖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16: 무슨... 아니에요.
3: 팔 다쳐서 버튼도 못 누르시는 분이 매니큐어는 참 곱게도 칠하셨네요.
16: 아, 이건...
3: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는데 이래도 거짓말이...
17: 내가 해줄게요. 일로 어디서. 그게 뭐 어렵다고.
16: 고맙습니다.
3: 선생님, 저분 뭔가 속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추궁을...
17: 네 참 똑똑타. 근데 머리 혼자서는 사방을 다 못 보는 거다. 놀랬지요? 우리 수강생인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가. 살펴가 있어. 봤지요? 별일 없지요?
3: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17: 어허! 그만하라니까!
3: 네.
2: 옥길쌤! 소은이가 돌아왔어요!
17: 아이고, 우리 소은종각 왔나? 한달은 못 본 것 같네.
2: 저도 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둘이 회원님도 잘 지내시...
17: 애교 왔다 어서 타자.
3: 황당하군. 좀 실수했다고 없는 사람 취급이라니.
17: 지역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거든. 매년 지원 요청하는 센터가 늘어나니까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가 발표를 하라고 하더라고.
6: PPT 심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17: 지영이 도움을 받아가 우리끼리 해본다고 했는데 안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소은 총각이 본 느낌만 말해주면.
3: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
17: 둘이 회원님이요?
3: 이래봬도 제가 회사에서 PPT 장인으로 불립니다.
2: 잘 됐네요. 그럼 같이 해요. 의견은 다양하면 좋으니까요.
3: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토리 문화

0: 스타일이라 나름 조심하고는 있는데 아까 방심했는지 너무 저처럼 굴었다 살짝 억울해진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1: 아니에요. 어른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그게 부장님 장점인데 옷길쌤이 진짜 언짢으셨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한번 슬쩍 여쭤볼게요.
0: 에?
1: 부장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0: 안 속상해.
1: 첫인상은 차가워도 지내보면 좋은 사람인 거 다들 아시게 될 거라고요.
0: 아시게 하고 싶지 않아.
1: 부장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괜찮습니다. 소은씨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옥길씨 약점을 쥐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그럼 수업 끝나고 시간 맞춰서 자취회실에서 봅시다.
2: 도토리 자취회 위원님들 다들 환영해 주이소. 그러면 지영아 우리가 만든 PPT 들어봐주라.
3: 제 작품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걸 보고 제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판단하지는 말아달라.
4: 저거 내 아이디어라니까.
3: 그라데이션 언니야. 저기 클리마트는 내가 하나하나 심어놨지. 지영이가 절대 안 된다는 효과는 내가 다 찾아냈다.
2: 어떻는겨 둘이 회원님. 고칠 게 좀 보이는겨.
0: 지적하고 싶은 게 최소한 100개는 돼. 지적하고 싶다. 너무나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지르고 나면 나랑 소울씨가 죄다 떠안게 될 텐데. 고들이 참아야 한다. 참아. 엉망진창이네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1: 괜찮은데요? 유니크하고 그 발랄하고.
2: 아이 소중각! 조용히 해봐라.
0: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 정보잖아!
3: 저는 성약이 있어서 이만.
0: 이 배경음악은 무슨 의도로 넣으신 거죠?
2: 아, 신나잖아.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맨키로.
0: 발표자 목소리가 묻힐 겁니다. 주목도를 높이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인데 이 폰트는 자꾸 빙글빙글 돌아서 도저히 읽히지가.
2: 큰일 납니다. 이거 만든다고 한 달 걸렸는데 왜 다 고친단 말이고.
5: 그냥 보내볼까 언니야.
0: 지옥길 선생님께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는 건 처음 듣네요. 딱 하룻밤만 세우는 걸로 충분합니다.
2: 아이고 늙은이들 저승사자 인사시킬 일 있나. 우리 나이 돼봐라. 초저녁만 돼도 기절이다 기절.
0: 걱정 마시고 푹 주무시죠.
6: 커피도 왔어요.
0: 좋은데요? 현재 활동 중인 회원들 목소리를 삽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지옥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가장 처음 들으셨던 수업이 뭔가요?
2: 뭐? 그게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이것저것 많이 해가.
0: 강사의 회원의 자치회 회장까지 하고 계신 선생님 이야기라면 아마 더 울림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생각해보니 충분할 것 같네요.
2: 그러면 내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어 앉아 있을 거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1: 옥길쌤!
2: 됐나?
1: 먼저 가보셔도 돼요. 이제 필요한 소스는 다 찾았어요.
7: 근데 뭘 그렇게 집중하셨어요? 저 쌤 두 번이나 불렀는데.
2: 여거 소설책 필사. 요새 내 취미다.
7: 우와, 쌤 진짜 멋지세요. 저 쌤처럼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봐요.
2: 아이고 뭘, 이게 뭔 공부라고.
7: 역시 우리 쌤 지성미가 철철 넘치시는 게.
3: 우리 회장님 출세했다. 젊은 회원한테 지성미 같은 소리도 다 듣고.
5: 그러게.
3: 그럼 믿고 맡길게요, 서울 씨.
2: 수고해요.
1: 네, 선생님.
7: 옥길쌤 저렇게 주눅드신 거 처음 봐요. 근데 부장님, 왜 갑자기 PPT 작업 직접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0: 이걸 봐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대강 흐름은 잡았으니까 소은 씨는 제가 요청하는 이미지 좀 찾아주세요.
1: 네, 부장님.
0: 소은 씨, 눈 떠요. 페이지 넘기는 속도 체크해야 합니다.
2: 소은 총과 배 안 고프나?
0: 언제 잠든 거지?
2: 소은 총각이랑 같이 드이소. 내는 오늘 수강 신청 날이라 아빠가 먼저 갑니다.
0: 그러고 보니 오늘이
8: 수강 신청일이잖아! 일어나! 웨이크! 벌써 9시라고!
0: 역시 일단 아무 주례라도 서야겠어요. 빨리빨리!
1: 부장님.
0: 왜요?
1: 저희 이번 달부터 등록할 필요 없지 않나요?

0: 그렇네.
1: 죄송합니다. 본인이 작성해 오셔야 해요.
0: 내가 팔을 다쳐서 그래요. 개인정보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1: 아, 곤란한데.
0: 저분은...
1: 그럼 불러주세요.
2: 소은 씨는 회의실로 먼저 올라가세요.
3: 네?
2: 전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3: 갑자기요?
1: 어느 수업 신청하시게요?
0: 실력.
1: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여기.
1: 아, 그 수업은 줄 안 서셔도 돼요. 저쪽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으로 한층만 내려가세요. 거기 강의실 앞에서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빠져버렸네.
2: 역시, 팔을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대체, 목적이 뭐야, 당신?
4: 잘했다! 진짜로 잘했어요!
2: 성인 문외교실?
1: 자, 이건 입학 선물이에요. 교재랑 학용품 세트니까 수업 시작할 때 꼭 가져오세요.
0: 고맙습니다, 선생님.
1: 우리 문외교실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 수업 특성상 전단지 홍보가 어려워서 참고 좀 하려고요.
0: 아, 그게...
4: 목마른 사슴이 옹달샘을 찾은 기지 뭐.
0: 어르신은 기계도 능숙하게 다루시네요. 저는 영 어렵던데.
4: 어려워도 배우면 또 금방 해요. 내 60살 넘어서도 까막눈이었어. 근데 여기 센터에 와가 글자 깨치고 나니까 못할 게 없더라고. 혼자 버스도 타고 은행도 가고 누가 글자 써보라 할까 봐 깜짝깜짝 안 놀라도 되고. 자, 금액 확인하이소. 사람이 목이 너무 마르면 물 나올 때만 보이는 거 아니겠나?
5: 여기 한글도 가르쳐주나 보다.
6: 아, 요새도 문맹이 있어?
5: 그럼. 우리 시고모님도 여기 와서 배우시면 좋을 텐데.
4: 바람 부는 날, 지옥길. 나도 우태처럼 학교에 가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졸랐다. 아버지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하셨다. 우리 소 아롱이는 바람만 불었다 하면 음메 음메 크게 운다. 그러면 나는 소풀 먹이러 나간다 하고 아롱이랑 같이 울었다. 음메 음메.
1: 꽃이 예쁘다.
7: 꽃이 예쁘다.
1: 공이 구른다.
7: 공이 구른다.
1: 어떻게 굴러요?
8: 해골 해골.
4: 듣기 좋지요? 꼭은 아들 노랫소리 안 같은겨.
0: 네.
4: 내는 가끔 속 시끄러울 때 듣고 간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속이 조용해지거든. 여기 문외교실이 내 첫 수업이에요. 그래도 내심은 그게 아직도 부끄러운기라.
2: 어제 ATM 앞에서 뵀던 분도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4: 아니다.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노. 이래 글자로 꽉 찬 도시에 아직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9: 마음에 쏙 들어요, 부사장님.
10: 저 작은 타일들로 어쩜 예술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복자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0: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하라. 제발.
1: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2: 얘들아, 번개.
1: 기다려봐.
0: 안돼, 번개 보석검이. 아버지?
3: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제 행복했어요? 분명 언젠가는 행복했을 거예요. 파란 하늘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제일 행복해.
4: 아빠가 행복해지면 가족들이랑 함께할 때
5: 목표에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4: 굳이 왜 행복해져야 할까? 그리고 행복해질 필요가 있을까?
5: 꼭 행복해져야 할까?
6: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7: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8: 덜 잘하더라도 남는 게 있어, 항상.
3: 누구나 한 번쯤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9: 널 누르고 있을 때면. 아, 불이 났어요.
10: 그랬대.
11: 무슨 소리지?
9: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9: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9: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12: 안 돼!
9: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9: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1: 도와주세요!
9: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원하!
1: 원하! 잘 지냈어?
0: 나 잘 지냈지, 원진은?
1: 아, 나 안 본 사이 한 3kg 쪘나?
0: 더 쪄도 돼, 더 쪄도 돼.
1: 더 쪄도 될까?
0: 그럼 여름에는 원래 찌는 거야.
1: 아, 그럼 여름에 쪄야지.
0: 아, 근데 잠깐만, 원지. 여름하니까 지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또 원지가 또 여행 박사잖아요.
1: 나 여행 박사지, 척척 박사지.
0: 아니, 그럼 여행 휴가 어디로 가는 걸 좀 추천하십니까?
1: 아, 내가 아주 좋은 휴가지가 있는데, 또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0: 그렇죠. 원래 여행은 뭘 사는 것부터가 시작이야.
1: 그게 제일 재밌어, 사실.
0: 그럼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재밌어.
1: 그게 제일 재밌어.
0: 자, 그럼 준비하러 갑시다.
1: 가자.
0: 자, 이곳은 바로
1: 필요한 게 있어, 필요한 게. 여기, 여기.
0: 야,
1: 입장.
0: 와! 야, 이거 뭐야, 이거?
1: 젠지 바라기잖아.
0: 아, 바라기가?
1: 아, 또 따라가야 되잖아. 나 또 최신 트렌드를 알아야지.
0: 그치, 그치. 또 트렌드 빠질 수가 없어.
1: 아, 그럼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지. 나 옛날에 어릴 때는 젤리 슈즈가 팔았는데 그거 다시 유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0: 어머!
1: 이런 거. 젤리 같은 슈즈.
0: 이거 화장실 신발 아니야?
1: 맞아. 화장실 슈즈인데 요즘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
0: 이거를. 야,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구만.
1: 이거를 막 꾸미는 게 유행이야. 신발에다가 이런 거 골라가지고 달면 돼. 평소 신발 사이즈가 있을지 모르겠네.
0: 아, 그럼 이거야?
1: 아, 한번 돌아볼까, 그래도. 아, 근데
0: 잠깐, 이거는 오해 소지가 아닌 친구입니다.
1: 이거 누가 봐도 펭수 신발 아니야?
0: 잠시만요. 요즘에 펭귄이 많이 입고 그랬나 봐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사야겠구만. 이게 내가 아니면 이건 영원히 못 팔 것 같은데요?
1: 펭수는 파츠를 몇 개를 붙여야 되나? 본격적으로 한번 아주 그냥.
0: 좋았어.
1: 쓸어담아!
0: 다 담아!
1: 쓸어담아!
0: 이제 시작이야!
1: 야, 나는 좀 강렬한 걸 좋아해가지고.
0: 강렬한 거.
1: 이런 거. 이게 뚫려있어야지.
0: 오, 이거 이쁜데, 이거?
1: 그 펭수가 발 사이즈가 뭐야?
0: 650.
1: 650? 그러면은 이런 큰 걸 해야지 좀 비율이 맞겠다.
0: 오, 귀여워, 단추.
1: 티가 나겠네.
0: 오, 귀여워! 이 색깔 좋아.
1: 이 색깔 좋아? 아, 펭수 근데 컨셉이 있어? 꾸민 컨셉?
0: 어, 컨셉?
1: 어.
0: 다다익선.
1: 다다익선?
0: 오, 감.
1: 어, 감? 아, 야, 이거 망고 좋아해, 망고.
0: 감 왔다.
1: 망고.
0: 망고 좋아.
1: 꽃. 또 담자.
0: 술을 담아!
1: 보지도 않고 막 담네. 이야.
0: 나의 운명.
1: 이것도 예쁘다.
0: 웨인스픽. 팍팍팍팍팍 쭉쭉팍. 이거 담아, 담아. 뭘 담는지는 몰라도.
1: 근데 이거. 뱅크 이거 얼마인지 알아?
0: 이거 다 통이었어?
1: 뱅크 계산하러 가자. 뱅크 쇼핑 좋아하네?
0: 아, 우리 또 이거 쇼핑 많이 해봤잖아.
1: 어,
0: 또
1: 여기. 어, 야, 잠깐만 있어봐.
0: 이건 뭐야?
1: 아, 모자를 파네?
0: 오, 우와. 잠깐만, 여기는 다 원지가 잘 어울릴 만한 것들이야.
1: 오, 야, 나 이 색깔도 귀엽네.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잖아. 오늘 약간 핑크 스타일에.
0: 오! 자, 계산합시다.
1: 아, 계산하러 가자. 그럼 잠깐만, 펭수야.
0: 왜?
1: 내가 여기 안경이 멋있는 게 맞네?
0: 아니, 지금 안경 쓰고 있잖아.
1: 나 장바구니 좀 잠깐만 들어봐. 안경은 좀 양손이 필요해. 내가 이런 안경이 없어. 핑크도 있어, 핑크.
0: 아니, 느낌이.
1: 이거는 내가 이런 안경이 없어.
0: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고
1: 살면서. 아, 펭수야, 나 좀 갔다 올게.
0: 야, 왜 물어보는 거야?
1: 이야.
0: 지금 제가 환청이 들리나요?
1: 펭수야! 펭수야, 이거 어때?
0: 그거.
1: 이게다.
0: 어, 둘 다 이뻐.
1: 아, 이거 하나 골라줘야지.
0: 오, 빨간색 예쁘다.
1: 빨간색으로 할까?
0: 어, 그거 다. 다 했어?
1: 펭수야, 이건 좀 멋있지? 아이고, 펭수 전화기 하네. 우와, 양말도 팔고 막 난리가 났네.
0: 여기는 왜 계산하러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어?
1: 여기 젠지들의 지옥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 요즘에 볼펜도 꿈인데 또 휴가 가려면 템을 해야 돼.
0: 이 젠지 바라기야. 그런다고 당신이 젠지가 된 것 같아.
1: 나 이름 젠지잖아 이제. 나 쟤 젠지라고 불러.
0: 아, 젠지의 하루.
1: 나 젠지라고, 젠지의 하루.
0: 아, 젠지.
1: 안녕하세요.
0: 제발 계산해주세요. 어, 맞니, 이거?
2: 찍을 때 한참 걸릴 것 같아서 30분 일하겠어.
1: 계산만 지금 30분 걸리겠어.
0: 어, 근데 많긴 하다요.
1: 야, 저, 나 얼마 나올지 궁금하다. 야,
0: 잠깐.
1: 9개인데.
0: 잠깐. 어. 내가 한 움큼이 9개였던 것 같은데. 한 움큼에 65,000원인 거야? 야! 우와.
1: 어이구. 큰 손이네.
0: 우와. 어, 도대체 이런 유행이 왜 유행해가지고.
1: 내가 알기로는 소확행 유행인데. 펭수 스팽글 값만 20만원.
0: 이게 소확행이라고?
1: 내가 지금? 알기로는 소확행 유행이야 이거.
0: 잠깐. 이게 뭐죠?
1: 이야.
0: 부자가 나왔어요.
1: 이야. 이제 가자 펭수야. 일로 나가자.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계세요. 이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너무 마음에 들어.
0: 한 짝당 12만원.
1: 한 짝당 12만원. 여기가.
0: 근데 뭔가 든든해.
1: 그래도 좀 귀엽다.
3: 야, 왜?
1: 내가

0: 봐봐.
1: 나 좀 시크하게. 오! 블랙 앤 레드 앤 화이트야.
0: 너무 좋은데, 이거?
1: 괜찮지?
0: 야, 이게 또 꾸미는 맛이 있니? 아, 확실히.
1: 나 이거 이제 착착착착 하고 가려고.
0: 근데 있잖아. 이제 어디 가야 돼? 약간, 조금 힘들거든.
1: 평소 우리 집 갈래?
0: 어! 맞다! 이사이 하고 나 못 갔잖아.
1: 우리 집 가서 그냥 누워서 TV나 보자.
0: 어, 너무 좋아.
1: 아, 그래. 덥다.
0: 아싸, 가자.
1: 젤리 술 주고 먹어.
0: 젤리가 녹겠어, 지금.
1: 이제 내가 녹겠어. 가자.
2: 오! 첫 손님이야.
0: 진짜로?
2: 나 장난 아니야. 나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어.
0: 잠깐만.
2: 예.
0: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 뽀쩍하다도 잘한다.
0: 이거 뭐야? 아, 참, 그 쇼핑 중독이야, 이 정도면은. 어, 실례합니다.
1: 첫 공개야.
0: 진짜로?
1: 펭수한테만 특별히.
0: 대박이다. 와, 집 너무 깔끔한데요? 그거 내가 급하게 또 집을 오느라, 딴 건 못 준비했고, 이거.
1: 우와, 이거 뭐야? 어머, 귀여워.
0: 귀엽지, 이거.
1: 오, 파스텔 펭수네?
0: 맞아.
1: 우와. 여기 집구경 한번 해볼래?
0: 어, 시켜야죠.
1: 아, 여기.
0: 여긴 과연 어떤 방일까요?
1: 거의 내가 뭐가요? 아주 누워있는 곳. 아. 아무것도 없어. 침대.
0: 아니, 딱 진짜 잠자기 딱 좋겠다, 여기.
1: 뭐.
0: 뭐았어요?
1: 뭐았어요?
0: 자, 다음은 어딥니까?
1: 아, 뱅은 내가 이제 평생의 로망. 홍로 드레스룸.
0: 와우!
1: 펭수 여기 올 때 낄 수도 있어, 펭수는. 펭수 낄, 여기 좀 자랑하고 싶은 게.
0: 어머, 이거 뭐야?
1: 니트 딱 색깔별로 하고, 이거 옷도 착 색깔별로 딱 하고.
0: 어머나.
1: 이거 모자는 근데 아직 정리가 덜 됐어. 모자는 아직
0: 좀. 이게 정리가 다 모자라고?
1: 아니, 모자가 내가 정리가 좀 안 됐어.
0: 아니, 모자가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 뭔지 모르잖아, 원기야.
1: 다 알아.
0: 그럼 나 하나만 줘. 하나 없어져도 절대 모르잖아.
1: 아니야, 문 닫아버려야지. 예, 왜?
0: 그거 어디 갔어? 우리 같이 샀던 거 조끼 있잖아, 조끼. 김장 조끼.
1: 아, 김장 조끼? 너무 맘에 들어요, 사장님. 내 스타일이에요.
3: 감사합니다.
0: 조끼 있잖아, 조끼. 김장 조끼.
1: 아, 김장 조끼?
0: 응.
1: 아, 그게 너무 더워가지고. 없어졌어. 버렸다기 보다는 그냥 이사를 하면 더 없어진 거지.
0: 버렸네.
1: 아니, 없어졌어.
0: 중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지.
1: 버렸다기 보다는 없어졌다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
0: 쟤 그럴 수가 있어?
1: 방사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0: 가자.
1: 가자. 서로 상처만 받겠다.
0: 여기서 또 원지의 그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 거구만. 어, 뭐야?
1: 뭐야?
0: 고화질 잊지 말자. 이게 뭐야?
1: 아, 내가 맨날 저화질로 출력을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항상 20년 되냐고. 근데 저거 붙여도 자주 잊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내가 이거 굿즈 좋아하잖아.
0: 굿즈구나. 이건 뭐야? 앨범이다. 뭐야 이거?
1: 나 비행기 티켓이야.
0: 우와. 비행기를 몇 번이나 탄 거야?
1: 아, 몇백 번 탔어.
0: 우와.
1: 저기 더 있어. 이번에
0: 더 있다고?
1: 더 있어. 이거 또 꼽아야 돼. 저 자랑 한번 해보고 싶었어.
0: 자랑할 만하다, 그건.
1: 평소 좋아하는 거 많지?
0: 너무 좋은데, 이거?
1: 아이, 그럼.
0: 아인슈타인 좋아해?
1: 나 천재를 좋아해.
0: 그래서 날 좋아하는구나.
1: 평소 좋아한다고 한 적 없는데.
0: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안 되겠어, 원지.
1: 뭐가 안 되겠어?
0: 원지, 내가 원지를 위해서 이거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버릴 건 버리고.
1: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야?
0: No. 저한테 버리게 해드릴게요. 자, 버리러 가봅시다.
1: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펭수.
0: 이겁니까?
1: 아, 내가 사실 나눔하려고 벌써 모아놓은 박스가 있어.
0: 이걸 왜 넣었어, 지금?
1: 나도 모르게.
0: 왜 나눠, 이거를?
1: 아니, 이거 나도 모르게 들어갔네.
0: 잠깐만, 이걸 다 나눔을 하려고 이게 모아놓은 거다.
1: 이거는.
0: 그건 뭐야?
1: 이거 모로코에서 산 필이야.
0: 이거 해봐.
1: 안 나, 소리가 안 나.
0: 아니야.
1: 이거는 손목가지인데.
0: 버려!
1: 순간 소음 없이 운동하기 딱 좋대.
0: 저게 뭐야?
1: 이게 내가 이걸로 유지어트 하고 있잖아. 사실 이거 두 번째 펴봐. 이게 봄 알아. 이게 운동이 싹싹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1시간에 만 칼로리가 찬대. 그러면은 이제 뼈말라 되는 거예요, 이제.

0: 이거 넣어줄게. 어, 야, 현준. 와. 어, 백희야, 이거 너한테 잘 맞는 거. 내가 선물로 줄게. 이거 가져가.
1: 이건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 이게 필요 없어.
0: 이거 어때?
1: 오, 필요 있어.
0: 이거 어때? 옛날 거야.
1: 이거 뭐야?
0: 옛날 거.
1: 자, 요런 게 묵혀두면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0: 이거 이제 평소 이게... 얼마 줄 거야?
1: 이거?
0: 어. 이거 4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어.
1: 자, 야, 너 또 카메라 하면 우리 카메라 박사들 있죠? 레드랙.
0: 이거 얼마 할 거야? 옛날 거, 옛날 거. 고프 나인. 오?
1: 오?
0: 어, 야, 내놔!
1: 아, 준다매!
0: 아, 내놔!
1: 뭐야!
0: 아, 됐어. 평소 미안해, 줄 거 없어.
1: 뭐야!
0: 매트 가져가, 빙판길 같은 거. 아, 미안하다.
1: 저리 가! 왜 안 가져? 아, 저리 가!
0: 아, 됐어. 아니면 이거 모로코 피리 가져가.
1: 염치 있지만, 먹을 것 좀 주세요.
0: 집에 갑자기 왔잖아.
1: 응.
0: 할 게 없고, 응. 이제 해먹는 거 해줄게.
1: 오! 직접 또 요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0: 내가 좀 좋아하는 게 오븐 요리를 좋아해.
1: 어, 저는 그러면은 셰프님 제 스타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소스가 일단 멕시칸 스타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지중해 스타일 플러스 애드.
0: 이거를 내가 맨날 해먹는 게 있어.
1: 오! 옛날 토스트!
0: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요리는 오븐 컷이야. 여기서 굽기만 하면 컷이야.
1: 그 셰프님 모쪼록 맛있게 잘 부탁드려요. 오랜만에 신이 나요. 신이 나나 나나나 신이 나나.
0: 아니 너무 시끄러워요. 헛소리 그만하고 이것 좀 와서 도와줘.
1: 뭘 도와줍니까?
0: 도와줘. 나 혼자 하니까 좀 열받아.
1: 아니 오븐 컷이라며.
0: 화가 난다.
1: 화가 나냐.
0: 화가 난다. 나냐.
1: 화가 나냐. 화가 난다. 오.
0: 어때?
1: 야 뭔가 비주얼은 좋아.
0: 아이고 냄새 맛있을 것 같지 않아?
1: 그냥 양배추 냄새 나는데요.
0: 이거를 내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집을 거야.
1: 오, 어, 스케보시신가요?
0: 와, 나 근데 사실 처음 해봤어.
1: 오, 잘하는데?
0: 와, 살짝 돌았다.
1: 아, 재능이 있네.
0: 아, 나 요리 유튜브 하려고. 나 이제 여행 접을 거야.
1: 오, 야, 비주얼 뭐야?
0: 완전 추억 돋지 않니?
1: 처음 먹어보는데요?
0: 아, 평소는 이런 추억이 없겠구나.
1: 저는 몰라요. 아, 근데 그냥 살짝 설탕 쫙 뿌려줘야 맛있는데. 자,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0: 이게 한국인의 소울푸드라는 거요.
1: 토스트는 또 우유가 좋죠.
0: 남극에는 이런 소울푸드가 뭐야?
1: 남극에 있는 소울푸드?
0: 어.
1: 남극에 있는 소울푸드라는 게 없어.
0: 소울이 없어?
1: 거기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거야.
0: 갑자기 눈물 나네.
1: 남극의 눈물.
0: 아, 평소 두둥이 귀엽다. 어때?
1: 약간 모닝, 첫 끼, 아침에 식사 딱 첫 끼로 딱 좋겠네요.
0: 야, 난 이거 너무 좋아해. 사실 너무 자주 먹는 거라가지고. 이거 먹으면 배가 빨리 고파져.
1: 단점 아니에요?
0: 좋은 거지. 맛있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어요.
1: 오, 그러네.
0: 더우니까 내 피사 보자고 갈아입고.
1: 아, 너무 좋아.
0: 너무 좋아. 펭수야.
1: 어?
0: 뭐 볼까?
1: 아, 보고 너무 많아요.
0: 자, 어? 아, 뉴욕 여행.
1: 야, 아니, 여행이 엄청 많네. 이거 관광, 아, 나는, 관광이구나.
0: 나는 이제 알고리즘이 약간 여행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알아, 이거 요즘. 이거.
1: 어, 어!
0: 이거. I'm used to hot. 아, 잘한다. 아, 잘한다.
1: 오, 좋았어요. 아, 원산이와 팽산이었습니다.
0: 원산과 팽산이요.
1: 근데 원지,
0: 어.
1: 나 오늘 어디서 자고 돼?
0: 평소 근데 어디서 자?
1: 나 여기서.
0: 바닥에서 잘 수 있어?
1: 응.
0: 알았어. 그러면은 자고 가.
1: 근데 문제가 이게 그 남편분께서 오시면은
0: 그 인형인 척해. 내가 인형 샀다 할게. 움직이지 마. 그러면 다음날 아침까지.
1: 네? 오, 왔다! 왔어! 아, 맞다, 가만히
0: 인형 샀어. 엄청 큰 인형. 이거 얼마 안 하더라고. 떠리로 가져왔어.
1: 아, 은편!
2: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풀을 그렇게 끈다고?
3: 아니, 천둥 소리 나. 그래서.
4: 31. 아! 오, 오, 오, 오.

0: 그건 정말 특별한 부분만이.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군만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깨깨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꿀이라고 생각해요. 꿀이 없이는 모든 것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5: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6: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7: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5: 아, 아시겠죠?
8: 아, 맞아, 맞아요. 네.
5: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7: 진짜요?
5: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7: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9: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5: 지익 하는 그 황산검 이런 거.
9: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 가지고 오셨어요? 깜짝이야.
5: 이게 레이저는 아니야.
9: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위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5: 와, 탑3.
9: 우리께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란 거예요.
5: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7: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11: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12: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철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합니다.
5: 대한독립 만세!
13: 진짜 너랑 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다른 기능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EBS 뉴스입니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서 선원수령 평가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제대로 평가하자는 건데요. 답안을 공정하게 채점하면서 교사의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AI 채점이 이 문제의 해법이 될수 있을지 남은 과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0: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사실 객관식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은 네네. 예전부터 나왔는데요. 지금 이 선원수령 평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 초기의 고도성장 시기와는 달리 AX 대전환 시대이고 또 첨단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수업과는 달리 아이들로 하여금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이제 협업 역량 같은 그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워야 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방식으로는 이런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편이고요. 지난번에 교육부의 그 업무 보고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이런 우려를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의 변화,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야 되는데 그 평가 혁신 중에 하나가 우리 선원수령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수령 평가는 채점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좀 있으시고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채점하는 데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과 일부 교육청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채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AI는 교사의 채점을 도와주는 보조도구인데요. 이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 최종 점수가 확정되기까지는 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을 설계하면서 선원수령 문항도 개발하고 채점 기준표도 만들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에 맞는 수업을 한 후에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답안지를 이제 AI가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초벌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AI는 왜 이런 점수를 부여했는지 그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해 주도록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이 초벌 채점 결과를 검토해서 수정 보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선생님께서 점수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채점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교사가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0: 네, 최종 판단은 교사가 한다고 얘기를 네네. 해주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AI의 초벌 채점 결과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해본 결과는 어땠습니까?
1: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작년에 66개 학교 그리고 올해는 112개 학교에서 실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재는 AI 채점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엔진을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올 하반기 정도 가면 이렇게 저희가 보조도구를 사용한 것이 선생님들의 어떤 부담을 어느 정도 낮추는지 또는 평가를 좀 더 질적으로 높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채점 결과는 이제 선생님들 간에 이렇게 그 교사들이 채점을 같이 해서 결과를 살펴보고 또 AI가 채점한 것과 선생님이 채점한 것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1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선생님이 채점한 것과 AI가 채점한 것의 일치도가 한 0.8 정도 지금 나오는데 이거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모범 답안과 표현은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답이나 또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답변도 AI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1: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시 답안으로 만든 것과는 다르지만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채점 기준표를 저희가 정교화해서 AI가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그와 관련되는 양질의 문항 출제 그리고 학생들이 그에 관한 다양한 답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AI 채점 엔진을 지금 고도화해서 창의성

0: 성도 판별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학생과 학부모님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건 이의 신청일 텐데요. 이 채점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증할 수 있습니까?
0: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 채점에 이의 신청이 있으면 확인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선후수령도 채점에서 아이들에게 확인을 시키고 이의가 있으면 선생님도 확인하고 AI가 채점할 때왜 이런 점수를 줬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해주시는데 필요할 경우. 다만 이제 선생님,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이 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과정평가센터에 이쪽 박사 전문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이제 조언을 하고 또 지도를 해주고 필요한 경우는 이제 점수를 좀 조정해주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의 신청 절차까지 짚어봤고요. 이 AI 채점 지원 시스템은 사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0: 네,
1: 수도 있을
0: 맞습니다.
1: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내신이나 대입처럼 1, 2점 차이가 이제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평가에도 좀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우선 저희는 이제 형성평가나 수행평가 등에서 먼저 지금 적용을 할 예정이고 지금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채점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그러면 우선은 그다음에는 내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 2점 차이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선후수령을 하면서 점수 1점, 2점 차이보다는 아이들의 성취도로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더 많은 학교에 적용을 하려면 이 채점의 정확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좀 뒷받침이 돼야 할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좀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0: 우선은 수업하고 평가를 잘 연결해서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서울교육청과 전남, 광주 그리고 전북의 선생님들이 2박 3일 같이 모여서 문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실제로 그분들이 문항을 출제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질의 문항을 만듦과 동시에 선생님들이 수업과 평가를 아이들의 미래 역량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AI도 더 고도화되고 또 내년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서울교육청이 개발하고 있는 이제 채우마이는 완전히 독립된 밖으로는 차단된 그런 엔진을 현재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데이터도 한쪽에 다 별도의 저장 장소에 저장하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는 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점수화해서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역량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좀 성취도 평가 방식, 절대 평가 방식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새로운 수업, 물론 기존에도 해 오셨지만 새로운 채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교원 수급 정책에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수업에 열중하실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야지만 현장에 안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AI가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도와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0: 맞습니다.
1: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내신과 대입에서도 활용되려면 정확성과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짚어보는 시간 10분 문화톡입니다.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음악상 그래미가 내년부터 아시안팝 부문을 새로 만듭니다.

0: BTS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시상식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K-POP에는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심희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미가 내년부터 아시안팝 부문을 신설합니다. 아시아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 묶는 건데요. 어떤 변화라고 볼수 있을까요?
1: 대중음악에서는 뭐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진 그래미가 이제 내년부터 아시안팝 부분을 부문상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K-POP, J-POP, C-POP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명시를 좀 했었는데요. 외형상으로 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K-POP에 있어서 뭐 로제 아파트라든지 K-POP 데몬 헌터스, 골든이 그래미상 본상 후보까지 올라가면서 K-POP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래미도 이제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세부 규정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아시안팝이 단순한 장르 구분이 아니라 지역과 언어를 좀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될수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0: 네, 이런 우려 속에서 BTS는 내년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이 수상 여부가 좀큰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례적인 결정으로 느껴집니다. 이 BTS가 이런 선택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1: 그런 선택을 하고 굉장히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BTS가 사실 그 미국의 주요 음악상입니다. 빌보드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주요 상을 이미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래미와는 좀 인연이 없어서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많은 목소리들이 좀 나왔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2021년부터 3년 연속 부문상 후보에는 올랐지만 수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는 본상 후보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버터라는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10주간 했음에도 불발이 됐어요. 뭐 생각을 좀 해보면 아무리 그래미가 대중상보다는 음악계의 평가를 중요시한다고 해도 이건 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그래미 발표 직후에 BTS 내년에는 출품하지 않겠다. 멤버들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사실상 보이콧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0: 네, BTS의 발표 뒤에 그래미 측도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시안팝 부문에 출품해도 본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논란을 해소하기에 좀 충분한 답변이었습니까?
1: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뭐 BTS 멤버들이 이제 입장을 밝히고 나서 팬들과 대중들 또 언론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미 측에서도 CEO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리가 아니라 더 많은 아티스트를 포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시아 팝 부분에 들어가도 본상에 함께 도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부 조항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좀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1: 첫 번째는 과연 아시안팝이 하나의 장르로 묶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K-POP, J-POP, C-POP이 각각 다른 음악적 특성과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지역이 똑같다고 이게 하나의 장르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구 음악은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칸 팝이다, 또 유로피안 팝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팝이라고 하는데 K-POP은 아시안 팝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좀 역차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은 언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안 팝이 되려면 아시아 언어가 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세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은 영어 위주 곡이기 때문에 수상을 할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수가 부르는 K-POP 곡이 단지 영어가 많다는 이유로 수상에서 배제가 된다면 사실 그래미가 K-POP의 정체성을 규정 짓는다는 의미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번 논란은 비서구권 문화가 이 주류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아 왔는지를 좀 돌아보게 하는데요. 영화나 스포츠 사례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1: 네,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영화 이제 오스카상이라든지 미 LPGA 투어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우선 오스카상 같은 경우도 비영어권 영화에 대한 이 부문상이 예전부터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그 당시에 이제 출품을 해서 부문

0: 상뿐만 아니라 이 본상의 핵심상이죠.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을 다 휩쓸다 보니까 이 부문상과 본상의 경계가 사실상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후에 이제 오스카는 이 투표권에 있어서도 많은 다양한 국가라든지 언어 이렇게 고려해서 좀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논란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2008년 LPGA 투어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 선수 중에 한국인 선수 비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상위 랭크에 된 선수도 대부분 또 한국 선수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영어가 좀 부족하면 선수 자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좀 역풍이 들면서 그 조항이 철회가 됐는데, 결국은 그래미도 BTS의 이번 선언과 함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과정으로 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그래미와 K-팝의 관계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0: 우선 뭐 시상식과 스타는 서로를 빛내주는 그런 좀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시상식이 스타에게 권위를 주기도 하지만 스타도 시상식에 권위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BTS의 이번 선택은 사실 불가피하지만 그래미의 권위보다는 대중의 권위를 선택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들고요. 결국 그래미가 스타를 선택한 시대에서 이제는 스타도 그래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끝으로 저는 뭐 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부문상 자체는 문제가 뭐 어떻게 보면 없다고 생각을 듭니다. 뭐 잘 운영만 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부문상이 본상을 배제하는 어떤 그 장치로서 또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 또 언어로 또 지역으로 음악을 나누는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된다. 나중에 좀 수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지금의 K-POP은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음악을 지역이나 언어로 나누는 게 맞는지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8월 14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스피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주스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피 끓는 청춘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1: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2: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0: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참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뚱뚱해도 귀여움 하나만큼은 최고라는 뚱냥이. 그런데 고부회에 등장했던 뚱냥이들 다 제치고 역대급 뚱냥이가 등장했다? 그야말로 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이 범상치 않은 이 녀석. 압도적인 크기는 물론 완벽한 오랜까지. 오늘부터 고부의 뚱냥이계의 기강을 바로 세울 주인공. 이름도 귀여운 흑땅이랍니다. 고양이라면 모름지기 사냥놀이는 기본.
5: 아빠 고양이는 이렇게 잘 노는데.
4: 캣트윈 타기도 기본 중에 기본이건만.
5: 아니 맨날 저렇게 누워서 놀아. 일단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뛰어다녀야지. 고양이가 뛰지를 않아.
6: 거의 누워서 매일 숨만 쉰다고 보시면 돼요.
4: 만사 귀찮은 듯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누웠다 하면 요지부동. 아이고야, 바닥이랑 한몸이네 한몸.
6: 엄마 봐, 흑땅아, 흑땅아.
4: 애타게 불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드러누운 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어도 너무 없는 고부의 역대급 뚱냥이 흑땅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4: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8: 여기 흑땅이에요.
7: 아, 이거 흑땅이죠?
8: 네. 흑땅아, 인사해야지.
5: 보통 하루에 대부분은 이 자세로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잘 일어나진 않아요.
4: 제작진이 오든 말든 누워서 신경도 안 쓰는 흑당이. 그런 흑당의 너머로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5: 이 친구는 소금이라는 친구고 저희 흑당이의 엄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일 고양이다운 고양이에요. 성격이 도도하고 이렇게 만지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4: 도도한 매력을 가진 소금이가 흑당이 엄마군요.
7: 고양이가 또 있네요?
5: 네, 얘는 호추라고 저희 흑당이 아빠거든요. 얘는 하루에도 말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제가 수다쟁이라고 부르는데 평소에 애교도 많아서 완전 그 개냥이의 표본이에요.
4: 애교 많은 흑당이의 아빠 호추랍니다. 그러니까

0: 아무리 크게 태어났어도 이렇게 큰 고양이는 고부에선 처음인 듯 싶은데요.
1: 고양이 일어나. 세상이 일어나. 세상이 여기 와봐.
0: 그래도 제작진이 왔으니 꿈쩍할 생각도 없는 흙강이를 상위에 올려보지만 아이고고 다시 드러누워버리고 마네요. 그나저나 보면 볼수록 푸짐해 보이는 이 녀석. 살이 찐 건지 아니면 털이 많은 건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리 털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클 수는 없는 법. 흑당아, 대체 너 뭘 먹고 이렇게 큰 거니?
1: 조의사 선생님께서는 골격이 좀 크게 태어난 거다 하고 이제 1년 뒤에 찾아뵀더니 이건 자살이다 하시더라고요.
0: 타고난 덩치에 살까지 쪘다는 흑당이. 이쯤 되면 흑당의 현재 몸무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기대되는 순간, 과연 흑당이의 무게는?
1: 11.6kg 나와요.
0: 몸무게가 무려 11.6kg, 거의 12kg에 육박하는 흑당이. 이제껏 나왔던 고부의 뚱냥이 다 제치고 압도적인 무게로 최고 뚱냥이로 등극! 축하해, 흑당아!
1: 식탐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같은 사료를 어릴 때부터 같이 먹고 자랐는데도 흑당이만 유독 살이 쪘어요.
0: 흑당이만 살이 찐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집사 진실 씨.
2: 옳지. 어머 잘하네. 이리 와 이리 와. 한 번 더. 흑당 내려와. 우리도 캐틀 타자. 이리 와봐. 내려와봐. 캐틀 타보자. 흑당 이거 타보자.
3: 하는 놀이 같은 거.
1: 관심 크게 없어. 그러니까 있어도 한 두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요.
0: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는 집사의 노력에도 사냥놀이는 누워서 하는 둥 마는 둥. 도통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그때 흑당이가 일어나 어디론가 향하나 했더니 다름 아닌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왔군요.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깔끔하게 뒷정리까지 마무리하고는 어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또 어디론가 향하는 흑당이.
1: 귀한 장면 보시는 거예요. 아, 밥 먹으러 가서.
0: 아하, 이번엔 배가 고픈지 밥을 먹으러 온 것인데요. 그런데 밥 먹는 양을 보아하니 덩치에 비해 소식하고 있는 흑당이. 정말 많이 먹어서 살찐 건 아닌가 본데요. 하지만 한번 누웠다 하면 몇 시간이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며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 흑당아, 너 허리 안 아프니?
4: 거의 누워서 매일 식단 신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밥 먹으러 갈 때나 화장실 갈 때 외에는 크게 움직이는 게 없고.
0: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집고양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을 다 합치면 30분 정도라는데요. 하지만 흑당이는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빼곤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평균적인 고양이에 비해 활동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1: 엄마 아빠 왔네. 오늘 일찍 퇴근했네.
5: 소금아, 가자. 이리 와, 소금 이리 와. 소금아, 이리 와. 옳지.

0: 엄마, 아빠 제일 반가워하네.
1: 야, 아빠 배웠다.
2: 땅아, 땅 일로 와. 땅이, 일로 와.
0: 소금이 졸졸 따라다니고.
2: 야, 야, 이리 와야지. 어? 이거 봐라, 이 목이. 목이 이만큼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나? 야, 이건 봐라. 이게 고양이가 돼지지. 이거 뱃살 봐라, 뱃살. 어휴, 큰일이다.
1: 먹자, 이거 먹자. 얘네,
2: 얘네. 아, 가.
1: 빨리 와. 얼추, 얼추.
2: 흑당이 말 조금만 줘라.
3: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0: 나한테 때 반만 줘, 반만.
3: 담이겠다.
0: 벌써?
4: 아니, 지금 살 빼야 될 것 같은데, 주시면 어떡해요?
1: 살 뺄 때 빼더라도 먹으면서 살 빼야 돼요. 안 먹고 살든 말든.
0: 예전에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간식 창고 이렇게 열어보면 자꾸 수상하게 한두 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 가게에 이제 길고양이 갖다 주나 보다. 엄마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중 일부는 흑당이 배에 들어갔더라. 이런 거죠.
5: 그렇다면 흑당이가 살이 찐 건 혼자 먹은 간식 때문이었을까요? 이유가 어찌됐든 흑당이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데요.
3: 흑당이. 엄마 긁어줘.
5: 아이고, 귀가 가려운 듯한데 이거 발이 닿질 않네요. 살이 찌다 보니 그루밍조차 쉽지 않은 흑당이. 어쩔 수 없이 닦아주고는 있지만 집사도 참 답답한 노릇이랍니다.
0: 이렇게 얼굴을 저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항문 닦아주면 시원한지 자기도 혓바닥을 막 그루밍 하는 척을 해요, 이렇게.
5: 이렇게 해줘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수록 걱정도 그만큼 커져간다는 요즘.
0: 살찌니까 운동 안 해도 숨쉬기도 힘들어.
6: 숨소리가 거칠어, 땅이. 힘들어?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1: 너 왜 이래? 운동도 안 하는데 숨이 이렇게 거칠어. 어떻게 숨쉬기 힘들어서. 이렇게 귀를 대봐도 근데 선천적으로 근데 약간 기관지가 좀 좁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까지 찌니까
5: 뿐만 아니라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급기야 넘어지기까지. 우리 흑당이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고양이 비만은 내게 맡겨라! 흑당이를 위해 달려온 김명철 수의사.
7: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7: 이 친구군요?
0: 아, 네. 이 친구입니다. 지금 주인공답게 맞이하고 계시는.
7: 아, 제가 고양이를 부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비만 매우들을 만나봤는데
0: 네네.
7: 단연 1등입니다. 와, 이게 단순히 털은 다 아니네요. 꽉 차있는 게. 사람도 키가 180인 사람이랑 170인 사람이랑 체중 차이가 있는 것처럼 고양이도 오늘 조금 체지방률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0: 네.
7: 흑당이가 진짜로 살이 찐 건지 아니면 그냥 덩치가 큰 건지
0: 네.
7: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 먼저 가슴 둘레를 잰 뒤 무릎부터 발목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에 1.5를 곱하고 거기서 9를 빼주면 되는데요.
0: 살짝 들어볼까요?
7: 네.
0: 보면 오, 작게.
7: 오. 60 2cm.
0: 62cm.
7: 네. 잠깐만. 13cm.
0: 13cm.
7: 네.
5: 측정 결과 흑당이의 체지방률은 64.5%.
7: 정상 고양이 체지방률이 몇 퍼센트까지인지 아세요?
0: 그래도 한 40? 한 50?

0: 사이 아닐까요?
1: 40에서 50 사이.
0: 네네.
1: 정상 집고양이의 체지방률 기준은 25%에서 30% 사이입니다.
0: 그러면 두 배.
1: 거의 두 배의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다.
2: 고양이 비만 지수표에 따르면 흑당이는 현재 위험도 극심 단계로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 지금 흑당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고도 비만이 맞아요.
2: 대체 어쩌다 초고도 비만에 이르게 된 걸까?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식탐이 많지는 않았던 흑당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1: 자율급식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자율급식하고 있어요.
1: 그러면 정확히 흑당이, 소금이, 후추가 몇 그램씩 먹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0: 아니요, 그건 정확히 또 제가 집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1: 이게 말이 자율급식이지 어떻게 보면 무제한급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흑당이가 먹는 하루의 사료량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사료가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량도 아주 조금인데다가 먹는 양은 정확히 얼마만큼 먹는지 모르지만 부족하면 자기가 계속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태.
2: 그리고 제작진의 관찰 카메라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 6시간 동안 후추가 밥을 먹은 모습은 한번 포착된 반면, 소금이는 사료 냄새만 살짝 맡아보더니 밥은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시각, 마침내 흑당이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시간 반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흑당이. 조용히 든든하게 밥을 먹고는 또다시 1시간 반 만에 밥을 먹으러 온 것인데요. 아니, 이제 보니 배고플 틈도 없이 계속 먹고 있었던 흑당이. 그렇게 하루 종일 먹고 계속 누워만 있었으니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하죠.
1: 혹시 지금 호흡음은 괜찮은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되게 선명하게 고양이들은 들리거든요. 이 흉곽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쪽 부분도 살이 쪄가지고 심장음도 되게 좀 멀리 들려요. 당뇨라던가 심장질환, 그리고 이 골관절염, 방광염, 이런 질병들에 훨씬 잘 노출될 수 있어서 저희가 빨리 다이어트 돌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흑당이 앞으로 제한급식을 해야 되는데, 딱 맞는 칼로리를 계산해서 하루 동안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본 칼로리가 될지 확인을 해보면 11.6kg 곱하기 30에다가 저기 70, 418kcal. 근데 우리는 체중 감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80%만 주는 거니까 0.8을 곱할게요. 그러면 334.4kcal. 를 먹으면서 앞으로 다이어트 관리를 하는 게 스타트 지점입니다. 그래서 흑당이는 지금 11.6kg에서 목표 체중은 최소 7kg 정도까지.
2: 하루 필요한 열량을 정확히 계산해 제한급식하는 것. 흑당이 다이어트의 첫걸음이랍니다.
1: 요 정도. 흑당이가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사료량은 요만큼. 그래서 요 사료량은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줄여나가야 되기는 합니다. 애교가 엄청 폭발할 건데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어요.

0: 해야 되군요.
1: 네. 흑당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0: 활동을 잘 안 하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움직이지 않는 고양이 먹지도 말라.
0: 어떡해. 너무 잔인한 멘트 아닌가요?
1: 하루에 급여하시는 사료 또는 간식을 꼭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일종의 헬스장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거대한 먹이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0: 오.
1: 그리고 그 안에 또 먹이 퍼즐이 하나가 더 있을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뿌려주고 언제든지 와서 또 탐색하면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2: 흑당이가 잘 따라줄까 싶었던 걱정도 잠시.
1: 지금 냄새를 엄청 맡고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서 충분히 자기가 찾아먹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저쪽 공간으로 넘어가서 소형 먹이 퍼즐을 계속 또 탐색을 할 겁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단순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 배고파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먹을 거는 이렇게 내가 찾아먹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씩 내가 사냥하듯이 먹는 거구나 라는 부분이 일깨워지면서 훨씬 즐겁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0: 진짜 오랜만에 봐요. 이런 집중한 모습.
2: 누워서 꼼짝도 안 하던 녀석은 어디 가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사료 먹으면서 운동까지 되니 다이어트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흑당아, 앞으로 다이어트 열심히 할 거지?
1: 실은 너무 빨리 또 체중이 줄어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주당 110g 정도씩 감량 서서히 쭉 유지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보통 고양이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대부분 귀여워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고양이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평균 수명을 나중에 깎아먹는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자분들께서 우리 집 고양이 지금 체중은 괜찮은지 체지방률은 괜찮은지 꼭 체크하셔서 필요하다면 바로 다이어트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솔루션이 끝나고 2주 후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라는 흑당이. 짧은 기간 사이 과연 체중 변화가 있을까요?
3: 저희 흑당이 벌써 200g이나 빠졌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이어트 시킬게요. 감사합니다. 나로만

0: 이상하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다동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0: 강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1: 안녕하세요. 남자분 거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최하 금액 8호 40입니다. 4천만 원이에요.
2: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적 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3: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3: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0: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시간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1: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0: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살아남고 싶은 마음.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1: 이거 외워야겠네. 이거 외워야겠다.
0: 교수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2: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3: 벽돌 몇 개 필요해요? 스카로!
1: 귀에다 꽂겠습니다.
4: 서전에서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5: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4: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5: 라스트 노드?
4: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0: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게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6: 포스트 아칼립스.
4: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7: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8: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있다라고.
7: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레터 갖고 와서.
0: 아니 근데
7: 뭐... 아,
8: 청소가 안 되면 저에겐 도끼가 있죠.
9: I'm a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10: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항공 연구를 하는 N사에서 지구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1: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is a direct.
0: 득템, 득템, 득템!
3: 저기요, 혹시 실험 기지 찾아가시는
12: 맞아요.
3: 건가요?
12: 맞아요.
3: 여기, 저도 여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9: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3: 아.
9: 여기가 저희 목적지.
7: 같이 가면 되겠네. 그러면.
3: 그럼 같이 갈까요?
9: 가볼까요? 가시죠.
7: 수도가 있네.
9: 오, 여기가 기지의 거긴가?
3: 어머, 잠깐만. 왜, 형수야. 왜. 저 사람 아니야?
7: 잠깐만, 함부로 가지 마.
3: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4: 아, 그래.
3: 저 스티브
4: 좋은 누구야? 짐승이야.
3: 어, 도끼 가지고 있어요.
7: 도끼?
3: 도끼가 있어요.
11: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3: 네.
7: 아, 그쪽도예요?
13: 네.
4: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0: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4: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1: 전 사실 정장을 입고 오신 분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0: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1: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봐주셨어요?
2: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3: 라디오?
1: 여기 선생님.
4: 근데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3: 전파? 뭐 저 메일로 왔어요.
1: 메일이 왔어요?
3: 이메일.
1: 저 아까 얘기했던
5: 현지 왔습니다.
6: 현지로?
7: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1: 이거 표지판에 못
2: 있잖아.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 여기 수도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긴 하는데 물은 안 나와요.
3: 반대로 찾는 거 아니야?
4: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2: 큰일 났는데?
8: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단 덜하다 해도
5: 목이 너무 말라요.
1: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5: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4: 물탱크?
5: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2: 아, 저기 땅에서
4: 와, 저기 통이 있다.
2: 저기 가볼까요?
5: 가볼까?
2: 아, 눈이 되게 좋다.
5: 아, 목 말라 죽겠다.
4: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2: 이야. 선인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5: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래.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한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탱크 아니야 이거?
1: 얘를 어떻게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이거 어, 조심하세요.
4: 조심해요.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1: 조심하세요.
4: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여행이 다 맞다 말할게요. 아 조심해요.
1: 조심.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5: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2: 뭐야?
3: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2: 관이 내려와?
3: 요거.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4: 도르렌가?
1: 네 이걸 풀어서 내린 될 것 같은데요?
3: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1: 아니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4: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여기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2: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4: 어떻게 했어?
6: 잠깐만. 통 갖고 와,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6: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아, 나오려나?
4: 어때요? 어때?
1: 아, 없는 것 같아. 없나 봐.
5: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7: 저도 도와줄게요.
4: 네?
0: 안녕하세요.
7: 예. 아,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4: 생존자세요?
7: 네.
4: 아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0: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7: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4: 우리
3: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7: 물은 없는데. 네.
5: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4: 우리 열심히 네. 저기서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7: 아 일단은
4: 네.
7: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2: 뭘 찾았나요?

0: 정말 물은 없고.
1: 우리가 물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2: 뭐가 있어요?
0: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2: 어? 우와. 어?
0: 아, 잠깐만. 진정해야 돼.
1: 야, 약탈자다, 약탈자.
2: 내가 혼자야.
3: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1: 정신이 나가.
3: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2: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0: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4: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야.
2: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찾아, 우리가 뭘 좀 찾아봐봐요.
1: 아니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0: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흩어져서 네.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2: 알았어요.
1: 알겠습니다.
5: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6: 아, 이거 불피하기 위해 저도 들어온다, 여기.
1: 약품이.
0: 어? 뭐 엄청 많은데?
7: 챙겨봐야겠다.
2: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5: 살롱은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 숯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그리고

0: 다들 조심해요, 조심.
1: 저 물, 물을 찾긴 찾았어요.
0: 예?
1: 좀 더러운데 이게 꽃이 떠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고여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빗물을 받아.
2: 그래도 이거 괜찮다.
3: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아, 정 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4: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거는
2: 못
0: 먹죠. 그쵸? 뭐야? 그거 뭐예요?
1: 이게 TDS 미터라고.
0: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1: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언능언능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ppm이에요.
2: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1: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는 200까지가 괜찮고.
4: 이거는 뭐가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1: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5: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침전물 같은 것만 좀 없애고 하면은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1: 이거를 여과를
0: 좀 거 있습니다.
1: 네네네.
0: 여과하면 박테리아도 걸러지나요?
1: 걸러지진 않아요.
0: 그러면 어쨌든 간에 끓여야 되긴 하죠.
1: 어쨌든 간 끓여야 되긴 하는데 사실 지금 좀 급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장기전으로는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은 증류수를 안전하게 마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급한 만큼 여과를 해보고.
2: 여과를 하면서 불도 한번 피워보면 되겠는데 불을 못 피우면 소용이 없으니까.
1: 한번 더 할까요, 그러면?
3: 당연히 증류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과로는 걸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뭐 마스크 쓴다고 감기 안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증류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0: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1: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면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왜 파는 거야, 여기다?

0: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1: 촉촉하게 네.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2: 알았어요.
1: 뿌리에서부터.
3: 벌써 잎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0: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1: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0: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1: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촉촉한 게.
3: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4: 나 자체가 좀. 그거는 뭐 택도 없다 느꼈고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진짜 하려면 그 살아있는 식물을 비닐로 감싸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계속 호흡하면서 내뿜는 걸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파고 식물을 뜯어서 거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수분 나온 다음엔 더 나올 게 없죠. 아마 기다리다가 7명이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3: 이걸로 여과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1: 아, 좋아, 좋아.
3: 좀 곱게 깨서 할까요?
1: 아, 잘 깰게요.
3: 조심하세요. 손 조심. 여기 자갈도 있거든요. 걸려서 필터처럼 쓰자라는 거죠? 오.
1: 제가 갈게요.
3: 아, 네네.
1: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3: 커피 필터를 발견했다고? 네. 와우.
1: 이거.
3: 아, 이거 좋은데?
1: 네. 커피인가?
4: 충분하겠다.
3: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1: 네.
3: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훨씬 맑아요.
0: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물이 마셨으면 마셔야 되는데.
2: 보일 때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3: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1: 일단은 여과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피울게요. 와,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와, 아이고, 어지러워.
4: 불을 우선 붙여볼래요.
1: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4: 이게 껌조의 은색이니까 전기가 자르거든요. 건전지 양쪽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5: 그럼 해보자.
4: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1: 되나 안 되나 한 번만.
4: 아, 반대로 해봐.
1: 아니, 근데.
4: 아,
1: 아니, 근데.
4: 이거를 찍어야겠다.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종이에 비해.

0: 저 그 눈썰미가 조금 있습니다.
1: 불을 피우는 거가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서 불부터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어?
2: 이거 없으면 됐다. 이거 하면 되겠다.
3: 저 파이어 스틱을 주웠거든요?
4: 파이어 스틱을 찾았다는데 근데?
3: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4: 알려줄 것 같아요, 손님.
3: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붙었다. 일단 형수 씨가 했어. 파이어 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 스틱으로 한 게 제일 쉽긴 해.
2: 우와.
0: 우와. 파이어 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 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 스틱.
4: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0: 완전 파이어걸이셔.
4: not very bad. nice. done.
2: 오, 대박. 비비님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되게 손이 엄청 야무진데?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
5: 이 물은 떠왔어요. 해서 우리는 증류를 할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면은 될 것 같은데? 네. 냄비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모이게.
0: 아, 관처럼 만든다. 관. 은박지로. 아니, 뒷모습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으신 모습이 꽃집 사장님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확인해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6: 수감할 때도 다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버튼.
5: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6: 호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5: 흉물스럽네.
7: 이게 뭐야?
5: 야, 나는 백조 같기도
7: 하고.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5: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게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야.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7: 그럼 이유가 뭐예요?
5: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네. 것 같아.
0: 나와요?
5: 연기는 여 끝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아. 네. 속에서 엄청 끓고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6: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그 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5: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4: 일단은
5: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넣어.
6: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8: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7: 목이 너무 말라.
0: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했어.
9: 나 최근에 이렇게 목 말라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3: 해랑 불이랑 모습 보다 보니까

0: 생각이 좀 멈춰서.
1: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이구나.
2: 우리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다는 건 이미 뇌에서 탈수를 느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1%, 2%가 저하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력도 좀 저하되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 7명이 지금 막 만난 사이인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덩치 큰 하늘색 정장 그분이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3: 얘는 위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4: 진짜요?
3: 네. 뚜껑에
4: 오, 좋아, 좋아.
3: 속기 잔뜩 맺혔어.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어, 배터리가 여기 돼야 되네.
4: 평소에 물 좀 먹어.
3: 뜨끈한 물이 되겠구만.
4: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5: 네.
6: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7: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4: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8: 아니 그거 배터리가 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4: 네.
8: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있었거든요.
4: 네.
6: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의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8: 밑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 걸 봐서
4: 금고?
8: 뭔가 열릴 수
2: 재밌겠다.
8: 그게
2: 어디 있어요?
8: 저쪽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2: 그럼 네, 이거 봅시다.
9: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에 키가 될 것 같다.
7: 어? 이게 뭔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10: 일단 작동 원리부터 파악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7: 아! 50!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정수해서 50 이하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숫자라고... 이게 그 재는 거잖아.
10: 50 미만.
8: 깨끗한 물을 한 컵 가지고 와볼까요?
2: 아, 이렇게?
8: 조심하세요.
4: 네, 두꺼운 점으로
8: 해볼게요. 오케이.
2: 봐요, 잠깐.
8: 뭔가 이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4: 얘랑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8: TD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서가 여기 있네요.
4: 오! 오, 다행이다.
8: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2: 여기다가 중류했으니까.
4: 열렸다!
8: 열렸어?
4: 네.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8: 열렸어!
4: 금고가 열렸어!
2: 물이 있어요!
4: 물이 있어!
6: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1: 이거 뭐예요?
4: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8: 뒤에 숫자가 있어요.
7: 숫자가 있어? 어? 이거 우리가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2: 아, 이게 그거구나.
11: 북위 32.57860, 허위 110.85137. 아, 네.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4: 기지 좌표구나.
6: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2: 너무 목말라.
11: 이물질 없다.
4: 지금 어때요?
7: 나도 옮겨줘.
4: 괜찮아요?
7: 나도 옮겨줘.
4: 와. 다들 조금씩 사이좋게.
11: 야,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을 축이면서
4: 저처럼 이거 거짓말 물 이거 어떻게 마셔요?
8: 이것도 나왔어요.
2: 다 먹어야지.
4: 와,
2: 아, 맛있다.
1: 근데 이거
4: 많이 먹으면 안 돼요.
2: 한
4: 모금씩 먹었죠?
1: 잠깐만, 근데 이거 증류한 것도 마셔도 되죠?
4: 이것도 괜찮아요. 마셔도 돼.
11: 깨끗한 거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2: 한번 먹어보세요.
8: 이물질 없다. 없어요.
4: 어때요?
11: 와.
4: 괜찮아요?
11: 와.
4: 다들 쬐끔쬐끔 사이좋게.
1: 뜨뜻한 거 빼면 물 맞다.
8: 기질을 빨리

0: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럼 여러분 진천교에서 갑시다.
0: 네, 네 갑시다.
1: 렛츠고. 야, 이거 대박이네. 야.
2: 그래도 너무 힘들게 만든 물인데

0: 하기가 많이 맺히긴 했어요.
1: 어, 불 있어.
0: 이거는 누군가가 먹을 거야.
2: 가야 돼.
3: 다음 조난자가 먹을 거야.

0: 어,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아까 먹은 걸로는 비별도 안 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 만들면서. 와.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생긴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키즈인 것 같아요.
1: 원시회 같으신데요? 약간 피라미드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닌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2: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4: 네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 들어가야 기지에서
5: 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4: 아 맞아.
1: 아 압도적이네.
4: 아니, 그냥 창문이 없네. 네.
5: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1: 여기 어. 이거 이게 문이다.
4: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요?
0: 열리긴 해. 근데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뭐야?
5: 오물었다물었다
1: 어디야? 우와, 뭐야?
2: Watch your step.
0: 어, 깜깜해.
1: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게 있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2: 뭐 들어오세요.
0: 오, 씨, 뭐야? 와.
5: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0: 바뀌네, 거.
2: 여기는 생존을 위한.

0: 화장실에 있어서 뭔가 무서운데요?
1: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2: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3: 기억할게요.
0: 놀리네?
4: 완전 어딘데?
5: 깜깜한데?
2: 깜깜하다, 진짜.
0: 조심하세요.
6: 메인 디지온 것 같은데요?
3: 깜깜해.
5: 무슨 그리드가 있고.
2: 빛이 있는데요?
6: 오.
5: 이거 모형인가 봐요.
2: 이거 그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3: 아, 이거.
5: 누가 가져와?
2: 몸 사이즈네. 이야.
5: 들어왔다.
3: 오, 정연이야, 와.
5: 참
3: 좋아.
5: 우와!

0: 영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1: 금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0: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0: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검투를 빌립니다.
3: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거를 뭔가 얻나 봐요, 마지막에.
4: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5: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인류가...
4: 근데 사실은 살아남는 게 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6: 그래,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나가면 세상이 망해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
7: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진행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0: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곳으로 오십시오. 아니,
3: 김한결 씨가 누구셔?
5: 저요. 아, 어디로 오라고요?
6: 점등된 곳으로 오라.
5: 점등된 부스?
3: 아, 시드룸인가 보다.
5: 저희 가볼까요?
7: 네.
4: 네. 궁금해 죽어.
5: 갔다 올게요. 뭔가 이거를

0: 오! 동전이다.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겠다. 저 동전이 나왔어요.
0: 동전이야?
1: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2: 이게 뭐예요?
3: 돈이 나온.
1: 시드다, 시드.
2: 아, 저게 시드다.
4: 아, 저게 시드구나.
1: 시드.
5: 와.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0: 여기서 나온 거죠?
1: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6: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7: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 간 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 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8: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9: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뭐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6: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1: 라스트
2: 휴머니티
4: 최후의 인류
1: 최후의 인류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6: 갈아입을까요?
10: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7: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6: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1: 이게 원래 도움이...
7: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가볼까요? 우리 하나만 떠봐요, 하나만.
11: 시드 쓰는 거예요?
1: 어.
2: 햄 있고.
1: 보드게임 있고.
2: 라멘, 네.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6: 네, 좀... 근데.
1: 네, 왜요?
6: 이 우리가.
1: 도파민.
7: 미스터리 박스?
6: 이거 먹어.
7: 뭐... 도파민?
2: 아, 이것도 도파민.
9: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6: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3: 그래요. 도파민을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

0: 충전한 모드로 가는 게 좋아요.
1: 하고 싶어요, 안 하고 네. 싶어요?
2: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3: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나 뭔가 진짜 이상한 것
4: 같아요.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아, 그럼 오늘 피곤했잖아요.
0: 문화를 마무리를.
5: 어떠십니까?
4: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삽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6: 박사님은 제일 조금.
7: 저는.
4: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5: 어때요, 동선 씨? 아,
8: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3: 아, 맞네.
8: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 그래요, 그래요.
3: 있으면은.
8: 일단 넣었어요.
3: 불러. 깜짝이야.
4: 뭐야?
3: 아, 그냥.
4: 왜 이렇게 소리가 나?
3: 아, 크기가 심상치 않네.
0: 무거워요?
8: 그럼 무게가 있어.
2: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8: 좀, 오!
4: 어? 뭐예요?
1: 설마 시드?
3: 오? 맥?
4: 뭐야, 맥주야!
3: 아니, 아니.
8: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3: 우와! 우와!
8: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7: 차가울 때 쓰면? 마셔야죠.
8: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맞아요. 아까 뭐야? 이 사람 뭐지?
4: 이 사람 뭐예요? 누구보다 더.
1: 아, 뭐야?
8: 아, 저기요! 아까 뭐,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7: 아니, 미스터리... 자원을 아껴야 돼.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4: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1: 가장 비이성적인
8: 과 아, 역시 화학자
4: 그래,
8: 선생님.
4: 미안합니다.
3: 이야.
1: 아, 저 좀.
6: 최고다, 최고.
7: 아. 세 모금 마셨어.
1: 한 번에 넘어갔어.
3: 한 번에.
1: 저 한 모금.
4: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에 망아지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일곱 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9: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3: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9: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3: 뭐지?
0: 뭐예요?
3: 이게 뭐지?
4: 이게 뭐예요?
7: 이거 뭐예요?
9: 한 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조절하십시오.
3: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어디야, 어디야.
1: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3: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7: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3: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9: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이어서 건축판고 집이 방송됩니다.
1: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2: 전 태어나서 한 번도.
3: 그래서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1: 아, 아시겠죠?
4: 아, 맞아, 맞아요. 네.
1: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3: 진짜요?
1: 그럼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3: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5: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1: 지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0: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가지고 오셨어요?
2: 깜짝이야.
3: 이게 레이저구나.
0: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1: 국내 최초고
0: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1: 탑3.
0: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1: 야,
4: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5: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 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개월에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든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1: 열디 고!
3: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선. 그 시선을 만들어가는 심진 창작자들. EBS 국제다큐영화제와 코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총 46편의 작품에 대해 3억 5천만 원의 상금을 지원한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가 올해도 신진 창작자들과 함께합니다. 이번 제작 지원에서는 기획 제작 단계의 55분 미만 중단편 다큐멘터리 세 작품에 총 상금 3천만 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8월 25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리는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 다큐 창작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신진 창작자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EIDF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4: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5: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

0: 전망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열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6: 서울의 오래된 동네에서 운명처럼 만난 집. 평생 꿈꿔온 로망을 오롯이 쏟아보았답니다.
5: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6: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됐다는 이화동 양옥집살이.
5: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6: 어린 시절을 보낸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와 만난 집.
7: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 아이들의 고향집이 되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담은 집이랍니다.
7: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집.

0: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서울에서 오래된 양옥집에 둥지를 든 가족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종로구로 갑니다. 한양도성, 그 중에서도 낙산성과 길인데요. 혹시 오늘의 건축주 성곽길로 산책 나오셨나? 동네 산책할 맛 절로 나겠어요.
2: 오늘은 아현동에 왔는데요.
3: 근데 소장님, 이화동인데 아현동이라고.
2: 네. 아, 이화동. 아, 죄송합니다. 뭐를 딴 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1: 아, 새로운 소장님이셨군요. 오랜만에 여성 소장님 환영합니다.
2: 건축가이자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공간에 담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1: 낙산성곽길 아래 이화동 벽화마을. 1950년대 후반 시멘트로 지은 최초의 서민주택단지가 들어선 동네입니다. 지금은 벽화로 더 유명해졌죠. 칠순을 바라보는 집들과 80년대 빨간 벽돌 집들이 공존하는 근대 양옥의 박물관 같은 동네랍니다.
2: 아, 여기 건축탐구집. 아, 여기 맞네요. 여기 빨간 벽돌이 있고요. 예, 네, 여기 다른 것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1: 옥상부터 눈이 환해지는 집. 한쪽은 정겨운 빨간 벽돌인데 이쪽은 설마 아직 공사 중?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2: 여기 있는 하얀 대문도 되게 인상적이고요. 아, 여기 포크가 손잡이로 되어 있네요.
1: 이런 발상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이댁 주인장,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4: 멋있어서 감사해요.
2: 네. 4층? 총 4층인가요?
4: 맞아요. 일단은 1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제 2층도 제가 홈스튜디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3, 4층은 저희가 거주를 하고 있죠. 아. 안녕하세요. 이화동에서 40년 된 양옥집을 고쳐 살고 있는 강미입니다.
5: 이런 빨간 양옥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추억이 있으세요?
4: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역삼동에 오래 살았어요. 거기서 거의 태어나고 계속 자랐는데 역삼동이 사실 저희 어릴 때는 테헤란로에 밭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곤충채집 같은 거 나이가 나오지만 네 아무튼 곤충채집 하우라고 하면은 그 잠자리채 들고 가가지고 테헤란로에서 뭐 곤충채집해서 그 시절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라는 그룹의 이화동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뭐 연인이 이렇게 걷다가 하늘 맞닿은 그곳이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하늘을 맞닿았다고? 도대체 뭐지? 그래서 가을인가? 그때쯤 왔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랗고 진짜 꼭대기까지 오르니까 정말 넓은 이제 서울이 다 전경이 보이고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화동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흠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벌써 차를 팔았습니다. 네, 주택, 이화동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딱 잡고 나서 아예 차를 팔아버렸어요.
2: 이게 근데 지금 밖에 부분에 상당히 옛날 부분을 남겨놓긴 했으나 되게 독특한 터치가 있는 것 같은데
4: 벽돌 레드브릭이 있는 빨간색 벽돌집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곳이었는데 요 네. 보이는 부분만 네. 그 왜 80년도에 부잣집에 있었다는 그 대리석 넓은 네. 대리석으로 네. 쫙쫙쫙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 겹방이었던 네. 것 같아요.
1: 아, 원래 이런 형태였군요. 외장재로 대리석을 쓴 거 보니 찐 부잣집이었나 보네요.
4: 벽돌 위에 대리석을 붙인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벽돌을 떼내면 안쪽에 히끗히끗 빨간색 이제 벽돌이 보일 것이다. 듬성듬성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보이면서 구옥인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을 찾고자 시안도 이제 독일 어느

0: 그 집을 찾아서 이렇게 파괴된 느낌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을 딱 이제 찾은 거죠.
1: 요새 말로 힙하다. 힙해.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2: 보통은 집을 방문을 하면 커플이 나오시는데 혼자...
0: 아, 저도 짝꿍이 있기는 한데 출근했습니다. 돈 벌러 가가지고. 아, 그는 돈을 벌고 그렇죠. 저는 원샷 받고.
1: 아, 네. 네, 오늘 혼자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집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어요.
0: 다 오셨습니다.
2: 네.
0: 들어가시죠.
2: 우와. 야, 여긴 정말 딴 세상이네요.
1: 현관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주방이 맞아주는 집이로군요.
2: 주방이 사실은 이게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네.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는데
0: 일단 그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였으면 좋겠을까를 고민했을 때 집에 사람들 같이 음식 먹고 하는 걸 좋아해서 주방이 착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신기하셨죠. 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집은 사실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1: 깔끔한 화이트 톤에 레트로 감성의 가스레인지와 주방 도구들. 주방만 보면 어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요.
2: 그러면서 오히려 바깥에 정말 익숙하게 왔던 서울의 한 단면이 액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0: 예전 구옥들의 특징이 그 창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창을 뭔가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액자처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저 은행나무가 네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온전하게 담고 싶어서 네네. 이쪽 창을 조금 더 크게.
1: 격자무늬 창과 동네 풍경이 정겹게 잘 어울리네요.
0: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저쪽에 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무조건 창이 있는 주방을 해야겠다 해서 당연히 주방은 옮겨야 합니다. 바깥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방이 센터로 가야 한다가 성립이 된 거죠.
2: 제가 보니까 네. 여기에 뭐 스토브도 있고 디쉬워셔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냉장고가 안 보여요?
0: 저희 집 가장 큰 특징이 네. 냉장고가 숨겨져 있다.
1: 아니, 아무리 봐도 냉장고가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
0: 보시면 오른쪽 왼쪽에 냉장고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둘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창을 가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저도 나름대로 그 고민이 되게 오래 하다가 밑으로 넣어야겠다 해서 이 아일랜드 비치 냉장고예요.
2: 아, 네.
0: 네. 열어보시죠.
2: 열어볼까요?
0: 네. 이쪽은 이제 한식 관련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2: 엄청 네. 크네요.
1: 옳지, 아일랜드 아래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했군요.
0: 엄청 이렇게 서치를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업체를 찾았는데 그래서 유레카를 외쳤죠. 이거다.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집에 인스톨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업체랑 상담을 해서 이제 냉장고 3개, 냉동고 1개를 이 아일랜드 밑에 넣게 된 거죠.
2: 그러면 여기 공간은 뭔가요?
0: 여기는 다이닝 공간입니다.
2: 여기는 원래 어떤 공간이었나요?
0: 여기가 원래 이렇게 주방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작고 네. 여기가 좀 많이 골치가 아파. 왜냐면은 이게 또 내력벽이야. 그래서 원래는 플랜은 이걸 다 뜯는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공사가 돼버려서 재밌는 게 이 패널로 된 집들이 해당촌에서 좀 많이 봤고
1: 꼼꼼히 따져보고 취향에 맞게 구조를 직접 재구성했답니다.
2: 의자도 각각 다 다르네요.
0: 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2: 아, 그래요?
0: 네, 하나를 사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사고 그리고 이 바닥에도 사놨던 것도 제가 해외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따로따로 사놨던 거예요. 얘는 영국에서 샀고요. 쟤는 미국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협화음 같은데 이게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서로 다른 소품을 매치시키는 감각. 어우, 한수 배우고 싶은데요? 인테리어 소품 하나하나도 오래 사용하던 세월이 묻은 것들이랍니다.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떠나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업계에서 일했던 강미 씨. 최신 유행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취향은 늘 빈티지라네요.
2: 학문도 되게 특이한데.
0: 우리나라 창호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지만 미국에 살 때 그 오르내리기 창을 꼭 갖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창이 결국엔 좀 집에 포인트가 좀 된 것 같아요.
1: 아메리칸 스타일 창으로 내다보이는 정겨운 이화동 벽화마을. 이국적인 동시에 한국적인 일상 풍경입니다.

0: 여기는 또 어떤
1: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 1년에 두 번씩 여름에 좀 오래 이제 겨울엔 좀 짧게 오는데 그때 이제 머무르는
0: 근데 침대가 없어 보여요?
2: 설마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건 아니겠죠?
1: 침대가 사실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고민을 하다가 매립을 해서 넣었습니다. I've been searching all my
2: life. Someone just like you. 아드님, 마침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 있었군요. 오, 침대가 거기 있었구나. 좁은 공간 넓게 쓰기, 이거 괜찮은데요?
3: 사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을 하지 단독주택에 사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새롭지만 거부감이 딱히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을 체험한 약간 그런 거죠.
0: 저기 안에 저 공사가 아직 덜 된 부분인가요?
1: 우연히 이쪽 안쪽에 저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천정 부분이 네. 있었는데 네. 저희가 마치 약간 한옥에 보면 석가래 같이 이 집에 뭔가 약간 히스토리를 담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뭔가 하나를 네, 남기고 싶었군요.
2: 내부 인테리어 구경하다가 깜빡 잊었는데 맞아 이 집 오래된 옛날 양옥이었죠.
1: 정보에 의하면 84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건축물 대장을 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화목한 다섯 자녀를 둔 가정이었대요. 그때 만들어졌던 그 기운이 여기 왠지 다 있지 않을까. 이 집이 겉은 그대로 유지가 돼도 안에가 싹 다 바뀔 건데 이 집을 좀 기억할 수 있게 저걸 살려야겠다 해서 먼지만 나오지 않게 조금 코팅 작업 이런 것들을 해서 그대로 살렸습니다.
0: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네네. 만들어낸 이게 되게 강해요. 이게 마치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 거 맞아요.
2: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가 강렬한 계단이네요.
0: 올라가 볼까요?
1: 네.
0: 이야, 와, 여기 정말 딴 세상이군요.
2: 계단부터 뭔가 신상치 않다 했더니 역시 아래층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군요.
1: 여행 온 것 같지 않으세요?
0: 네네.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1: 이 공간은 사실은 제가 미국에 되게 좋아하는 호텔이 있는데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하는 에이스 네. 호텔을 너무 네. 좋아해요. 네. 그 호텔은 도시마다 그 버려졌던 공공기관들을 네 다시 호텔로 이렇게 바꾸는 이제 그게 명확하게 잡혀 있는데 네.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문도 없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열려 있으면서 네. 저를 가장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매칭을 했죠.
0: 밑에 부분 어둡게 칠한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여기 층고가 그렇게 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어두운 색

0: 그래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위에는 이렇게 밝은 색깔로 좀 뭔가 확장된 느낌? 답답하지 않은 느낌? 그런 걸 동시에 주는 것 같아요.
1: 건식 세면대에 분리된 욕실과 화장실까지 전부 미국 호텔 분위기로 꾸몄답니다.
0: 여기 침대 바로 네. 옆에 벽이죠?
2: 네, 네. 네.
0: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3: 세탁기를 돌리면서 음악을 듣는
0: 오~
3: 네, 제 짝꿍이 취미가 또 음악 트는 거고
0: 네.
3: 벤치 앉아서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요. 이 뒤에 여기 나무 보이시죠?
0: 네.
3: 너무 예뻐서
0: 네.
3: 그래서 원래 여기도 창이 이렇게 작았는데 제가 아예 이렇게 열 수 있는 양개형 도어를 만들어서
0: 네.
3: 앉아서 한번 보시면
0: 네네네네 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딱 그 타이밍에
2: 네.
0: 낮잠을 한숨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잠깐 머물러도 마음이 청량해지는 공간이랍니다. 돈 벌러 갔던 그 짝꿍님이시군요.
4: 음악 뭐 들어?
3: 밝은 분위기.
4: 밝고
3: 좋다.
4: 잔잔한 브라질 음악?
3: 오, 좋다. 딱인데?
4: 네.
1: 휴일에는 무조건 배짱이 모든데요. 모백화점 콘테스트 개발팀에서 일하는 짝꿍 정원 씨. 최신 트렌드의 한복판에 있지만 취향만큼은 역시나 아날로그랍니다.
3: 맛있다, 그치?
4: 맛있어.
3: 딱 좋네.
4: 응?
3: 오늘 같은 날씨에.
4: 아, 예.
1: 서로 취미와 취향이 같은 거 중요하죠, 아무녀.
5: 어때요? 이 빨간 영업집에 이렇게 있어 보면 뭐가 이렇게 좋은가요?
4: 감성도 있고 그냥 조금 어떤 느리게 사는 삶? 동네도 되게 느리고 예전 감성이고 예. 그냥 그런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원래
3: 가끔 이제 이화동에만 있다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아파트 단지 보면서 우와 아파트다 도시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 치고는 너무 시골 같아서 사실 약간 진짜 시골지가 된 느낌인데
4: 또 강남 한번 강남 한번 넘어갔다고 완전 눈이
3: 깜짝 놀랐어요. 우와 강남이다. 근데 이 골목을 딱 들어올 때 그 주는 안락함도 너무 좋고 네, 이 평화로운 이 풍경도 너무 좋고 이 안에 또 이제 저희 아지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속도, 저희가 저희만의 속도로 이렇게 흐르는 것도 너무 좋고
1: 누가 뭐라든 내 보폭대로 느릿느릿 걷는 일상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더랍니다.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강민 씨가 한눈에 반했다는 이화동 벽화 마을이 파노라마 뷰로 펼쳐지는군요. 와!
0: 여기가 하이라이트군요.
3: 맞아요. 네. 이 동네로 이사 오게 한 풍경이죠.
0: 네.
3: 옥상을 그래서 좀 즐기고 싶어가지고 빠르면 3월부터 늦으면 11월까지 이렇게 꽃이랑 식물이 계속 가득할 수 있게끔
0: 예, 예, 예.
3: 그렇게 조경을 조금 여기 설치를 했고요.
0: 지금도 너무 풍성하고
3: 네.
0: 예, 마치 여기 한 적어도 3, 4년은 있었던 것 같은
1: 누수 문제가 없도록 삼중으로 철저하게 방수공사를 했고요. 건물 하중에 무리가 가지 않게 가벼운 흙으로 채워 꽃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관리하기 쉽게 자동 급수장치까지 설치를 했대요.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옥상 정원이네요.
3: 작년에는 요만큼 정도밖에 키가 안 됐는데 올해 햇빛을 잘 받았는지 거의 뭐 숲이 된 느낌.
1: 햇빛도 듬뿍, 주인장의 애정도 듬뿍인 정원입니다.
3: 저희 집이 코너집이라서 이 윗동네랑 아랫동네가 연결이 되는 시점인데 올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저희가 2층 이제 입구 들어오는 쪽이랑 이제 옥상 쪽에

0: 조경을 직접 다 바꿨잖아요, 계속. 그랬더니 내려오면서 이 멋진 조경들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고맙다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1: 집을 짓는다는 거는 글에 비하면 건축가가 작가가 되고 건축주가 주인공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건축주가 본인의 스토리를 쓰는, 직접 작가로서 쓰는 자전적 소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건축주가 어떻게 발견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떻게 자기의 삶을 새겨 넣은 그런 과정이 정말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마치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나 아니면 손님들이나 그들에게도 특별한 공간일 만큼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0: 소파에서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창을 딱 바라보면 이 유아동 벽화말이 싹 보여요. 그 모습을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 한 10분, 20분 앉아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냥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할지언정, 이 오래된 전축을 저는 아침을 먹을 때마다 틀어놓고 93.1? 제가 좋아하는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정말 집은 결국 제 취향을 반영하는 마지막 그 무엇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은 저 자신일 수밖에 없다.
2: 약간의 불편함마저 나만의 특별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나를 닮은 집에서 비로소 나답게 숨 쉬는 법을 배워갑니다. 성북동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동네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곳이죠.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들과 7, 80년대 양옥집들이 한 골목에 사이좋게 이웃한 동네랍니다.
1: 이런 골목도 있네요.
2: 서울이란 도시 속속들이 볼수록 참 매력적이네요.
1: 여기는 오래된 집이라고. 건축가 승유상 건축가님께서 재생을 하셨군요. 여기에 이런 공간도 있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2: 같은 골목에 오늘의 집이 있다는데요.
1: 여기군요.
2: 소박한 양옥집을 기대했는데 제법 대저택 분위기인데요.
1: 다만 2층 양옥집을 생각을 했는데 규모가 꽤 크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회장님이 나오실 것 같은데.
2: 대문까지 내려오는데도 한참이네요.
3: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2: 회장님이시라기엔 젊은 부부시네요.
1: 여기 동네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아담하고 되게 좋아요.
3: 문화예술가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전통적인 가옥들과 한옥과 현대식 건물들이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고 부동산에서 이제 알려준 정보죠. 그래서 최초의 양옥 주택이라고.
2: 주변이 온통 한옥이던 1961년 당시 건설회사 회장님이 지은 성북동 1호 양옥집이랍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65년 된 주택을 만나서 어린 시절 살던 성북동으로 다시 돌아온 미술하는 작가 이완입니다.
4: 남편을 따라 성북동 살이를 하게 된 디자이너 안의 구희선입니다.
3: 제가 작업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공간은 아파트였는데, 아이가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집과 작업실을 같이 결합한 구조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0: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완 작가. 손때 묻은 오래된 사물들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역사를 읽어내는 일이 그의 주된 작품 세계라는데요. 아이 둘의 아빠가 되면서 작업과 육아를 병행할 공간이 필요해졌답니다.
1: 어린 시절부터 거의 한 3, 4살 때부터 이 근처에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산에서 주로 놀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뭐 산에 있는 개울 같은 곳에 가서 비 내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가재를 잡으러 간다든지 골목길의 어떤 형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어렸을 때 가졌었던 어떤 그런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2: 하지만 외관은 지금 새로 한 것처럼 보여요.
3: 이 건물의 외관을 거의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담벼락하고 대문 쪽을 네. 수선할 수밖에 없었어요.
0: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군요. 차가 두 대라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말끔하게 새 단장을 했답니다. 그 시절 회장님 댁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고요.
2: 마치 여기는 그 거의 옛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신 듯 싶은데
3: 예전에 지어진 집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편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네. 우리 집에 왔을 때 어서 집을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었고
2: 라인이 되게 모던하고 수평선 수직선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현대적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저 벽돌이 일반적인 그 붉은 벽돌이랑 좀 달라요.
3: 아마 그 저 벽돌은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든 벽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재벌한 벽돌.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 같이 네. 한 번 구운 게 아니라 유약을 발라서 한 번 더 구운 벽돌.
0: 그 시절 재벌집이라 벽돌 하나도 재벌한 걸로 쓰셨나 보다. 고급 대리석에 서양식 조명까지 65년 전 그대로 보존했답니다.
1: 저는 사실 이 집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근처에서 레지던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집이 되게 나무가 예쁘다 그리고 되게 크다 이런 생각만 했었고 근데 이 집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4: 그래서 소름
1: 네. 아내가 궁금했었는데 비어있다고 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제 들어왔을 때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집에서 기운 같은 게 저를 좀 받아주는 느낌?
2: 저 아내도 아주 궁금한데요. 네, 아내 좀 볼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0: 그래도 중환 옛날 회장님 때 그대로가 아닐까 했는데 가족의 삶에 맞춰 손을 봤답니다.
1: 여기 보면 창이 상당히 큰 창이 또 프레임도 없이 프레임 되게 얇은데
2: 이 집에 창문이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창문에도 요만한 사이즈면 저쪽 방에도 비슷한 사이즈가 있을 텐데 여기는 28개의 창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0: 정말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60년대 회장님 댁 글래스? 각기 다른 28개 창문에 일일이 세실을 맞춰 다느라 고생 좀 했다지 뭡니까?
1: 화장실도 창이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큰 거예요.
2: 화장실에 전면 창이 아마 그때는
1: 뭐가 없었을까?
2: 없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2: 그냥 다 뚫려져 있는 상태에서도 프라이버시에 어떤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집의 벽에 거의 한 3분의 1은 유리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무실 오피스 빌딩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주택인데 이렇게 창이 많으면은 열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썼고 일단은 보일러 시설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라디에이터 시절 그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아마도 이 집이 지어졌던 것 같아요.
0: 아궁이에 구운불을 대거나 연탄을 쓰던 60년대에 서양식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했군요.
2: 그 당시에 지어진 집이라고는 생각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기술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방식이 적용되어져 있는 건축물이었었어요. 벽에 곰팡이 쓸거나 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 난방을 이제 저희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라디에이터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바닥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0: 그런데 이 방은 용도가 뭔가요? 침대를 보면은 안방 같기도 하고 또 이쪽을 보면은 아이들만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정체성 대혼돈의 방인데요.
1: 여기는 아이 방인가요? 아니면 부부 방인가요?
2: 저희가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네. 아이들이 매우 어렸어요. 둘째는 이제 거의 두 돌, 그리고 첫째는 이제 네 살. 네. 그래서 이제 한방살이를 했었거든요.
1: 네네.
2: 아이들이 이렇게 금방 클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방을 네. 이제 2층에 네. 준비를 해주는 지금 과정이 있고요.
1: 아, 네네.
2: 그 동안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1: 네.
2: 그래서 계속 좀 생활을 하고 있죠.
0: 그러게. 아이들 크는 건 순식간이죠. 단칸방 생활 어서 청산하셔야겠는걸요.
1: 도어 뒤에 있는 그 공간이 왠지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
2: 사실은 이 공간이 네.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1: 네.
2: 사실 주방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1: 아, 주방이랑 원래 연결된 공간인가요?
2: 그건 아닌데 주방이 사실 상당히 좁았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공간이 주방이 밀고 들어왔죠.
0: 설마 그래도 회장님 댁 주방인데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1: 오, 와, 여기도 지금도 결코 크지 않은 주방인데 원래는 더 작았다는 네. 거잖아요.
0: 왜 옛날엔 주방을 구석진 곳에 비좁게 두었잖아요. 회장님 댁 저택도 예외는 없었구만요.
1: 예, 네, 그 어느 정도였었나요?
2: 그 전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와 있었으면 요 정도까지 나와 있었을 거고
1: 네네네.
2: 그 정도가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죠.
0: 냉장고 자리 양옆 빈 공간에는 알뜰하게 수납장을 짜넣었답니다.
2: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플랜 중에 하나는 이 마루가 전체가 주방인 것도 있었어요.
1: 맞아, 맞아. 네.
2: 그래서 아일랜드 옮기고. 바가 이쪽에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루는 없고 그 대신 위에 마루를 쓰고.
3: 처음에 저번에 어땠어요, 주방?
1: 근데 제가 막 거대한 요리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아 주방이 이것보다 요즘엔 주방을 되게 크게 잡으니까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지 사실 제가 쓰기에는 괜찮아요.
4: 여기 보니까 또 문이 저기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인가요?
1: 아마 전에는 여기에서 그 밑에 층에 기사님 방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기사님의 전용 통로였군요. 계단이 그대로 있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차고가 있었다는데 장본 물건을 바로 주방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겠죠? 차고였던 공간은 이제 작업실 겸 전시실로 사용을 한답니다. 한쪽에는 버려두고 간 회장님의 책상과 빛바랜 자료들을 고이 전시해 두었습니다.
2: 이 전 주인분께서 이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를 기록해

0: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얼만큼 이 집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제가 알게 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시 이어나가야겠다라고 하는
1: 오래된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작가로서의 작품 세계와도 맞닿아 있네요. 65년 된 양옥집의 두 번째 주인이 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는 날들. 아파트를 떠나 성북동으로 이사온 날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소파의 방향을 창밖을 향해 돌려놓은 거였답니다.
2: 훨씬 편리함과 사실 되게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큰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 멀고 뭔가 막 그랬었는데 이 성북동 자체도 되게 그런 옛날 동네의 느낌이 있는데 저희 집도 약간 그 주거 형태가 옛날이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과 굉장히 구분이 확 명확하고 같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감각들이 계속 주어지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 누구와도 닮지 않은 나만의 삶의 풍경을 그려가는 일상입니다.
3: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약간 이렇게 유리로 막혀 있는 게 있네요.
0: 2층은 제 작업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네. 집과 그리고 이제 2층 작업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필요했는데 소음도 차단돼야 되고 그리고 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차단돼야 되니까
3: 이게 유리로 있어서 저 뒤에 있는 창으로 통해서 뷰도 있고 또 이렇게 햇빛도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0: 오, 와, 여기는 거의 미술관이군요. 오, 엄청난 예, 작품들이. 오, 맞네요. 와.
1: 2층은 온전히 남편 혼자만의 공간인데요. 거실 안쪽에는 방 두 개를 하나로 터서 마련한 환하고 널찍한 작업실이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의 그 아틀리에는 보통 창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들어오는 광량도 어마어마하네요. 예. 아,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을 남편분도 혼자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투 안 나세요?
2: 이제 조만간 바꿀 거라서. 원래, 사실 여기가 방이 세 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가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는 너무 계단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뺄 때가 됐다.
0: 아, 얼마 안 남으셨군요, 네. 기한이.
3: 쫓겨날 때가 돼서.
1: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지금은 전시가 코앞이라 2층 작업실에서 종일 살다시피 한다는데요.
4: 이렇게 창 많은 거가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 잘 보이는데.
5: 너무 좋죠.
4: 도움이 돼요?
5: 그럼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풍경도 보면서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다양한 자연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또 날씨의 변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항상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1: 아니 그런데 2층 독점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옛 물건 수집이 작가로서 작업의 일부라고는 하지만은 이 수많은 소장품들은 이제 어떡하나요?
4: 보관해야 될 게 많고 유지할 게 많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0: 그렇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약간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
1: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선잠단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2: 조선시대 누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잠신에게 제의를 지내던 곳이랍니다.
0: 저는 이런 문화재 옆이니까 여기가 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게 조금 저는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네. 좀 얘네들이 커도 여기 오면 이 집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이런 길이나 이런 그렇죠. 거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았고.
1: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아이들의 추억이네요.
2: 아이들에게 변치 않는 고향집 풍경이 되겠죠.
1: 와, 뷰가 엄청 좋네요.
0: 답답하지 않은 동네 뷰가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3: 네. 우리가 어떤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고향같이. 저는 기억의 구심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길을 잃지 않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1: 정말 집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을 잇는 네, 구심점이 된다는 거 정말로 네, 마음에 와닿는 일인 것 같습니다.
2: 오늘 성북동 집에서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여기서 지금 같이 건축주 분들과 하루를 보내면서 느껴진 점은 여행을 할 때 생가를 방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다 누구의 생가죠. 여기에는 또 이 건축주의 그 예술가님으로서의 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잘 자라게 될 그 자녀분들의 또 생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 네, 누군가의 삶이 스며있던 오래된 집에 또 다른 일상의 온기를 채워갑니다.
4: 이 집이 굉장히 운명적으로 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저에게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서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곳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집에 그리고 이 장소 이 동네 위치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가족 구성은 각자의 생가로 기억될지 어느 날 거즈넉한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우연처럼 문득 두 분 마주치는 일 나 기대해봐도 되겠죠?
5: 그 AI와 같이 지은 집?
6: 네.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하게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시라고.
7: 나는 행복이 돼요.
8: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9: 집만 지은 거는 7천만 원이 지었어요.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8: 이런 집을 지으면서 그게 낫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10: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1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1: 딥이라면 됩니다.
1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1: 됩니다.
1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1: 됩니다.
1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1: 되고요.
16: 지병이 있어도?
1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

0: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4: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13: 유엔 세계식량계획이 전하는 속보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가족들이 기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4: 저는 지금 극심한 배고픔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경제위기,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허약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마주칩니다. 아이들도 많습니다. 팔에 두른 테이프가 노란색을 가리키면 그 아이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슴이 더 아픕니다.
13: 지금 당장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의 후원은 아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긴급 영양식이 되어 전달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14: 부모에게 아이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저도 도움의 손길이 올 거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1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이건 정말 특별한 공간이에요.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꿀이라고 생각해요. 꿀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건 몰라.
1: 혼자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2: 혼이 나갔어, 혼이 나갔어. 그 후에.
3: 달빛에 얼굴을 봐서 예쁘자, 그녀자만 골라서 그렇게. 서북 청년들하고 경찰 가장 그리운 게 여자라고 했었거든요.
4: 최초의 한인 이민이 고종 황제 때 하와이로부터 시작됐고요. 그 해가 1903년 1월 달입니다.
5: 어렸을 때는 이민을 왔으니까 미국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5: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 짝.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 짝.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 같은.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See the girl with the diamonds in her shoes. 입을 열면 금이 나올 것 같아요.
2: 그동안의 세상이 이긴 것 같습니다.
3: 우와, 소리가 잘 나.
4: 상호 잡았대. 상호 잡았대.

0: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1: 나왔습니다. 정말 나왔어요.
0: 우리나라에서 발리로 가는 하늘길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태양의 섬 발리 여행은 남서쪽 꾸따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여행지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뜨거운 태양, 이국의 낭만이 넘치는 휴양지의 대명사 발리. 전 세계에서 매년 약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모이는 발리 관광의 1번지. 꾸따 해변입니다. 특히 높고 거친 파도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 서퍼들이 모이면서 서핑과 젊음의 메카로 불리는 곳인데요.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발리가 가진 매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곳은 발리에서도 가장 유명한 푸다 비치입니다. 세계적인 서핑 마니아들이 이곳에 와서 높은 파도를 즐기곤 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발리의 구석구석을 이제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리를 발리답게 하는 것은 바로 독특한 힌두 문화입니다. 이슬람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발리는 좀 특별하게도 인구 90%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발리인들은 도처에 있는 각종 신에게 수시로 공양합니다. 자동차 신에게 안전을 기원하고 호텔에선 손님이 많이 오길 기원합니다. 발리인의 하루는 짜낭사리를 바치는 것으로 시작되고 또 끝이 납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 짜낭사리 전문 시장에 찾아갔는데요. 아, 멀리서부터 풍기는 꽃향기. 그런데 줄기나 잎은 없고 꽃 부분만 똑대어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선 완제품으로 만든 짜낭을 팔기도 했는데요. 손에 드니 향긋한 꽃향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이게 찬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걸로 아침, 점심, 저녁에 조상과 신한테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바치는 겁니다. 꽃이 시들기 때문에 당장 쓸 것만 사는데도 양이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재물을 바쳐야 할 신이 많다는 뜻이겠죠.
2: 1 bulan itu sampai 6 kali. 6 kali mesegah itu keselamatan orang Bali itu. Enggak ada pikiran apa-apa, tenang kita. Sudah sembahyang pagi-pagi. Nyapu dulu di merajam.
0: 신들과 함께하기에 발리엔 늘 꽃향기가 감돕니다. 발리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곤 하는데요. 거리까지 울리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니 아이들이 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표정으로 복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압권인 바리스 댄스를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듯 발리 아이들은 춤을 배웁니다.
3: 진짜잖아요. 몇 살? 아홉 살이에요. 나이 몇 살이에요?
4: 막.
3: 막? 오.
0: 이 학원에서 춤을 배워 직업 무용수로 일하다가 돌아온 선생님은 무용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무척 컸습니다.
5: 그 memang hobi, hobi menari, jadi belajar menari. Setelah itu di lingkungan kami di kampung ini memang kita seperti diharuskan wajib bisa menari karena menari itu bagian dari ritual agama kami, agama Hindu.
0: 발리에서 무용수가 인기 직업이라고 합니다. 월급도 직장인보다 많은 데다 춤을 통해 늘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저도 이거 한번 입고 전 전통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0: 춤이라면 저도 뮤지컬을 하고 있기에 부담 없이 도전했는데요. 목, 어깨, 손 등의 미세한 꺾기 동작이 막상 따라하려니 잘 안 되더라고요. 세 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이 춤을 배운다는데 엄지손가락만 치켜들게 되더라고요.
6: 손발이 오그라들고 팔다리가 쑤시고 제가 잠깐 쳤는데 땀 흘리는 거 보시죠? 너무 힘듭니다. 전통을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어린 아이지만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0: 춤은 발리인들에게 생활이자 문화 그리고 종교 그 자체였습니다. 발리와 이웃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롬봉.

0: 롬보겐 오염되지 않은 해안을 가진 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리 뜨리왕하는 순수를 찾아 떠나는 여행지입니다.
1: 아, 이곳은 롬보게 부속섬 길리 테라왕안이라고 합니다. 원시적인 그대로 또 자연적인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 색깔이 거의 에메랄드빛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섬입니다.
0: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칭찬이 자자합니다.
2: The beach is really great. We love it. We love Gili. It's really nice. A lot of sun, a lot of waves.
0: 길리 뜨리왕안의 또 다른 매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통한다는 것. 유럽인들은 한 달씩 머물며 쉰다고 하는데요.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 쉼표를 찍어주는 섬.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게으른 호사를 누렸습니다.
3: 어떤 맛이에요?
1: 아우, 시큼하고 새콤하고 달콤맛까지. 아우,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데요.
0: 누구라도 이런 바다를 보면 그대로 멈춰서게 될 겁니다. 롬보게 중심 도시는 마따람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0: 화산 쪽으로 자연을 숭상하고 농경 생활을 합니다. 온순하던 이들은 잦은 외세 침략으로 점차 용맹하게 단련이 됐다고 하는데요.
1: 이 상징물은 사사크족입니다. 사사크란 뜻은 부지런함과 용맹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0: 묵묵하게 일하는 소를 자신들 부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사삭족은 수천 년 동안 말을 교통수단으로 삼아왔고 지금도 그 흔적을 마차인 찌도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인들은 자신의 말을 예쁘게 치장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어른뿐인 마부들 사이에 8살 꼬마 마부가 있었습니다. 아빠랑 나왔다는데요.
2: 아쿠 아마쿠 이나쿠 바쿠쿠 다나쿠 야랑
3: 무성.
1: 저도 찌도모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주머니는 생일 잔치에 쓰려고 닭을 샀는데 10만 루피, 우리 돈으로 만 원이나 줬답니다.
1: 아마 아얌
4: 아얌
0: 최연소 마부는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제법 마차를 잘 몰았습니다. 우리 돈 200원 정도면 찌도모를 타고 곳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줌마의 닭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결국 잡았는데요.
1: 아, 이놈들 제가 아주 고생을 합니다.
0: 알고 보니 아줌마가 잠깐 졸다가 닭을 놓친 거였습니다.
5: 마마.
4: 잡혀. I am sorry, boss. 닭고 티라.
1: 저도 놀랐어.
0: 롬봉 남부의 사대에는 점점 사라져가는 사삭족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전통 마을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까이 닿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높게 올린 지붕에는 통풍이 잘 되고 구하기도 쉬운 볕단을 얹었습니다.
6: mengambil dari gunung. Ya. Tokon dale ken gunung ya tok tembai teri sa mrini. Non.
0: 사상 마을 여인들은 전통 직물인 잇갓을 짭니다.
4: 야 붕어 야
7: 분낭. 붕어 분낭.
0: 할머니는 목화에서 직접 실 뽑는 기술을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하는데요. 사삭족 여인이라면 누구나 전통 직물인 잇갓을 짤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그 전통 배트라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색깔이나 이런 모양이 뭐 우리나라 배트라는 단순 문양하고 좀 다르게 좀 화려합니다.
0: 볼수록 잇갓 짜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배워보았는데요.
1: 아니 다리, 아까 이렇게 크고 왔는데.
8: 나 따게, 어떻게 반대 얼마에? 렉가 이미 들어, 렉가.
0: 못한다고 자꾸 혼내시더라고요.

0: 몇 번을 연습한 후에야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방식을 알게 되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사사계 여인들은 이깟을 통해 그들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1: 어느 나라나 전통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배워봤는데도 허리도 아프고 눈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되게 힘든데 이분들은 이걸 유지하시기 위해서 평생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고 사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바구스!
2: 바구스!
0: 롬복이라는 말은 사삭족 언어로 맵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매운맛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삭족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회초리 춤인데요. 훈련을 할수록 점점 용맹해진다는데 따끔한 회초리 맛이 어떤지 저도 궁금해 대련을 청했는데요. 실천처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때리는 건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공격할 때 방패 밑을 때리면 안 되고요. 스치듯 회초리를 맞았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사들이 하늘을 보며 더욱 유연하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공격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라는데요. 사삭족의 남자들은 회초리 춤을 통해 선조들의 용맹한 기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삭족의 전통 마을 사대를 출발해 오늘은 상화잡이 마을이 있는 딴중 누아라로 향합니다. 스쳐 지나가듯 보는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하나의 이미지로 머리에 저장됩니다. 만약 거기에 체험이 곁들여진다면 우린 그 여행을 가슴으로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작은 배로 바다를 건너야 한다네요.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 걱정했더니 문제없다며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를 넘으며 널뛰듯 달려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한 시간 정도 달리는 사이 롬복의 바다는 쉴 새 없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3: 제가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가 됐습니다. 바닷물로 샤워를 했어요.
0: 전통적인 상어잡이 마을로 유명한 섬입니다.
3: 이곳에 지금 바닷물이 빠진 상태여서 더 이상 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려서 이게 걸어서 저 마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0: 참 힘들게 닿은 섬. 상어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저를 반겨줄까요?

상어잡이로 누렸던 부귀 영화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무슨 흉내를 내는 걸까요?

0: 그 시절로 돌아간 듯 기운이 펄펄합니다.
1: 오, 우와, 아직까지도 알통이 단단하게 있으세요. 와.

0: 지금?
1: 상어잡이에 대해 누구나 한마디쯤 할 얘기가 있는 마을. 바다에 나가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저씨는 배를 들고 보여주었는데요.
2: 내양인 쌀은 막 하나 쌀한
1: 실제로 마리기네는 상어를 잡다가 목숨을 잃은 섬 주민들의 묘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3: This area is someone they die when he cut it from the sack. And every year have one person in everywhere.
1: 하나씩 늘어나던 비석은 어느새 230개가 되어 묘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지만의 특징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먼저 길을 걸을 때마다 눈에 띄는 건 산호초인데요. 어부들의 유언으로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바다와 함께하겠다는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4: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바다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다 가까이에 이런 묘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두 번째 특징은 비석에 사망 연도가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서 가족과 마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보러 와 애틋한 그리움을 가슴에 담아갑니다. 출항 소식을 알리자 다들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5: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6: 상쾌
5: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거대한 상호잡이에 필요한 도구가 겨우 낚싯줄과 바늘뿐이라니. 저에겐 마치 맨손으로 잡겠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성공적인 상어잡이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 이맘때면 출렁이는 바다에 누워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되겠죠. 매일 똑같은 아침이지만 특별하게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상어잡이를 떠나기 직전 대형 얼음을 사서 배에 싣는 이들에겐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상어를 잡으면 신선한 상태로 싣고 와야 하기에 대형 얼음은 필수 준비물. 얼마나 먼 바다로 나갈지 며칠이나 걸릴지 알 수 없기에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상어잡이의 특별 선원으로 참여하게 됐으니 저도 열심히 거들었는데요.
1: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좀 무겁고 미끄럽고 차갑긴 한데 아, 들만합니다.
2: 어, 마고스, 마고스. 아, 링인, 링인. 아, 네.

0: Itu panang anu panang kareo itu berarti am langsung itu disembelih potong-potong begitu buang-buang pancing salahona itu kamu mat sampai ke tempat. Oke?
1: Okay? 2 3 이 얼음 창고를 상어가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상어잡이배가 출항한다는 소식에 대웅 나온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전설적인 작살잡이도 있었습니다.
2: 고하토와 구말린 그리카들라오 오 시다는갈레쿠 우다포데네 불루 가이 lagi gempar mesi ah kemari ah tiga enggak itu nih kemar rumah ya
3: hari ini kan aku melasio
1: kok 18살의 가마르디는 막내 선원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어린 아들을 보내는 엄마는 벌써부터 가슴을 졸이며 걱정이 앞섭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웅 속에서 상어잡이 배는 바다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걸릴지, 상어는 잡을지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바다에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이 넓은 바다에 맡겨야 합니다.
0: 이웃도 아무스타킴 바하야 아우 라디 바하야
4: 아 알겠습니다.
0: 어 아우 바하야
4: 조심할게요.
0: 바하야
4: 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명심에 명심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저는 상어를 만나기도 전에 무서운 적을 만났습니다. 배도 춤추게 하는 거친 파도. 선장 노베르 씨가 무용배로 보여줬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어잡이 배를 탄 게 후회된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하늘은 맑은데 바람은 거세고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이 상태를 상어들은 좋아합니다. 어느덧 붉은 노을이 세상을 물들이고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항구를 떠난 지 13시간. 비록 쪽잠이지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무하마드 씨가 바다를 응시합니다. 지도나 항법장치의 도움 없이 오로지 경험과 육감으로 상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요. 갑자기 배의 방향을 틀라고 조타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선장이 가리키는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어가 나타나면 근처의 물고기들이 도망가느라 파도의 흐름이 달라지는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5: 우와. 아우. 아직도 얼음 때문인지 아주 시원하고 차갑게 아주 싱싱합니다. 자, 너? 네.
1: 참치회를 좋아하는 저는 군침이 돌아 혼났는데요.
4: 사람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생선인데 상어의 미끼를 쓴다니까 좀 아깝기도 한데 큰 상어를 낚을 거니까 미끼를 쓰겠습니다.

0: 준비하는 밑밥은 20개 정도. 상어가 미끼만 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낚시 바늘에 잘 끼워야 합니다. 300m 정도 되는 낚싯줄에 미끼를 다는데 던질 때 줄이 엉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1: 저도 걸었습니다. 꼭 큰 상어가 잡히길 바라겠습 바랍니다.
2: 오케이, 사도 투하 뛰가.
0: 달리는 배 위에서 차례로 던지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데요. 미끼를 던지다가 잘못해서 딸려가는 사고가 나기도 한답니다. 미끼를 던져놓고 배는 파도가 잔잔한 만을 찾아갑니다. 우선 닻을 내려 배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갑자기 풍랑이라도 불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물은 현지 조달.
1: 제가 쌀을 씻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근데 그 바닷물로 쌀을 씻는 거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0: 근근히 간식으로 버티다가 무려 30여 시간 만에 하는 밥이 감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배를 세우고 선원들은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배 위에서지만 집에서 해먹는 식사 못지않게 정성 들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토마토 소스의 매콤달콤한 향과 뽀얀 쌀밥에 숨죽어 있던 식욕이 발동했는데요.
1: 많이 좀 퍼주세요.
3: 네,
1: 많이.
0: 밥만 먹어도 꿀맛일 텐데 채소 볶음까지. 이 순간에 세상에 어떤 밥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1: 한국의 가지볶음? 가지볶음 같은 맛도 나고요. 매콤한 맛이 느끼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야채 프레시한 맛도 있고. 제가 한국에서 고추장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고추장으로 한국인의 매운맛을 이분들한테 한번 맛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롬보코츠의 매운맛에 단련된 사람들에게 한국의 매운맛은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1: 이번에 매운 걸 못 드시나 봐요.
0: 맛있게 먹던 막내도 갑자기 주전자를 통째로 들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잠깐의 휴식이지만 먹고 웃으니 지쳤던 몸과 마음도 재충전이 되었습니다. 배는 다시 미끼를 던져두었던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표식으로 부표를 띄워놓았지만 파도에 밀려 떠다니기 때문에 그 일대를 다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헤매기를 2시간이요. 점처럼 떠있는 부표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0: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맑은 하늘. 상호가 좋아하는 조건을 다 갖춘 날씨라니 은근히 기대가 되는데요. 드디어 미끼를 매달았던 낚싯줄을 걷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미끼는 물지도 않았습니다. 뒤따라 올라오는 두 번째 바늘. 이번엔 뭔가가 매달린 것도 같은데. 하지만 역시나 미끼로 꽂았던 다랑어.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큰 것이겠죠. 선장님의 눈에는 실망의 눈빛이 가득합니다.
1: 상어는 없고.
2: 아, 됐고.
1: 손만 너무 아프네요.
0: 가늘고 질긴 낚싯줄에 쓸려 손도 아프고 미끼들이 그대로 올라온 상황은 더 속상했습니다. 이제 남은 미끼는 세 개. 갑자기 느슨하던 낚싯줄이 조금씩 당겨지는가 싶더니 베테랑 소란 무함하듯이 입에서 나온 말은
3: 사키
1: 사키
3: 망한나 꽉 이거 꽉 꽉 꽉.
0: 뱃사람들에게는 손끝의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느슨해진 낚싯줄이 팽팽해지면서 실망감은 기대감으로 뒤바뀌고.
4: 휴 휴
3: 휴 휴.
4: 아과 있대, 아과 있대요. 자, 아과 좀 있대요.
1: 아, 있다고요? 아과.
0: 아프고 쓰린 것도 잊은 채 저 역시 더 힘을 내 당겼습니다. 이젠 잘 당겨지지도 않을 만큼 묵직한 뭔가가 가까이 올라온 느낌.
4: 상어 잡았대.
0: 물속엔 진짜 상어가 있었습니다.
1: 잡았습니다. 상어 잡았습니다.
0: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끼를 문 상어를 두고 잡았다고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상어는 아직 바다에 있고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상어 잡이에선 바로 이때가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미숙하게 다루다가 발버둥 치는 상어를 그대로 놓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지. 힘 좋은 상어가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 사람까지 끌고 도망갈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상어와의 대결은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상어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스 영화에 나올 만한 상어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기나긴 상어와의 사투 끝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다 빠져서도 마지막까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흥분과 기쁨은 잠시 뒤로 하고 남아있는 마지막 미끼를 올렸는데요.

0: 그런데 이게 웬일? 배는 또다시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1: 팔 더 잡은 거예요?
2: 네, 하나 더 잡았어요.
0: 거짓말처럼 두 번째 상어가 올라옵니다. 선원들의 말에 의하면 한 번에 상어 두 마리를 잡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어는 해외에 수출하기 때문에 다른 어종에 비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배를 탄 지 1년 만에 막내 선원 가마르디는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배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항구에 닿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선원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개선 장군처럼 상어 두 마리 포에게 영웅담을 전하느라 바빴습니다. 사나운 상어와의 맞대결. 고된 사투리 힘들지만 이들에게 상어잡이는 숙명입니다. 거기에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으니까요. 딴중 루아르에는 롬복에서 가장 큰 어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물의 어획량은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잡은 상어가 매매되는 곳도 이곳의 경매장입니다. 수십 마리씩 쌓아놓고 경매를 하던 풍경은 이미 사라지고 이젠 한 달에 겨우 몇 마리를 볼 정도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대형 상어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모두가 모여들어 경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만 루피아까지 오르자 지켜보던 선원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파격적으로 오른 이날의 경매가는 두 마리에 700만 루피아.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눕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시간을 잊을 만큼 외진 섬에선 제법 큰 돈이기에 기쁨의 환호가 절로 나옵니다. 늦은 아침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앉은 선원들. 고되고 아찔한 위험이 두살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상어를 잡아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줄 희망이 저 바다에 있으니까요.

0: 이상하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장을 재보니까 350 나가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다둥이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2: 전 태어나서 한 번도.
3: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1: 아, 아시겠죠?
4: 아, 맞아, 맞아요. 네.
1: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대호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3: 진짜요?
1: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3: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5: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1: 씩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5: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가지고 오셨어요?
3: 깜짝이야.
1: 이게 레이저 문화.
5: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 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1: 국내 최초고
5: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1: 아, 탑3.
5: 우리 게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1: 이야.
4: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6: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7: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일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0: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이런 곳까지 길이 뚫렸나 싶을 만큼 첩첩산중 깊은 산길에 비까지 주룩주룩.
2: 우와, 이 맞게 가는 거겠죠 이게? 완전 진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1: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산 꼭대기 바로 아래 거짓말처럼 놓인 집 한 채.
2: 어떻게 올라오시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1: 거기서 아귀가 착착 맞물려 돌아가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라질 뻔했던 토종 술을 복원했다는데요.
2: 600년 동안 빚어먹는 술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삼척에서 만들어지는 삼척부술이라고. 이 술은 삼척밖에 없어요.
1: 화전님들이 빚어 마셨다는 불술. 이토록 맑은 빛깔과 오묘한 향을 얻기까지 숱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데 부부를 홀린 불술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삼척은 남편의 고향. 학교 졸업 후 객지로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게 2008년이니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이 산꼭대기에 터를 잡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군요.
3: 자,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안 챙겨주면 잘 안 입, 못 입으셔요. 잘했어요. 멋있다.
1: 술 빚는 부부는 물맛 좋은 곳을 으뜸으로 여겼습니다.
2: 여기 어때요? 한강락 50천 샘솔론 삼수령이라고 이 물이 바로 동해안을 흘러가는 물의 시작점이에요. 이 지역에서 계속 한 600년 동안 빚어먹는 술이 있어요. 삼척부 술이라고. 이제 그 술을 빚기 위해서 제가 이 물을 떠가집니다.
1: 좋은 술, 그 시작은 물맛이죠.
3: 단맛에 좀 가벼운 맛이 나요. 그러니까 물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삼수령 물이 있었기에 부부는 800m 고지 산골을 굳이 택했습니다. 술 빚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다는 그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고요.
3: 쭈룩 밀어 둥글. 따란다, 됐어요.
1: 불술의 시작은 식혜 만들기. 여느 술과는 좀 다르죠?
4: 요거 이제 기름을 갖다가 물을 붓고 이제 거르는 역할을 할 거래.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알코올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엿기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엿기름이 있어야지만 또 술이 달게 나와요.
1: 한 가지 특이한 건 술 빚기 전까지 부부는 술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네요. 심지어 즐겨 마시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4: 삼척에 큰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 제사가 있는데 외국에서 문화가 흘러온 술을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이 전통 문화가 없으면은 젊은 세대가 나중에 뭐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중심인지 모릅니다. 이걸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다 힘들고 안 한다 하면은 이 자체를 사라지거든요. 그건 안 된다. 우리 지역 특산주는 알아야 된다. 술을 빚는 나로서는 특산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씨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이제 그분도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제 그분인데 한 5년간에 거쳐가지고 복원하게 됐습니다.
1: 오랜 세월 전래되어 온 토종술. 하지만 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거죠. 분수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재료를 구하러 태백산맥 줄기 따라 경북 봉화군에 온 참입니다.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듯 익숙한 모습인데요.
4: 아, 고양이. 형님요. 안녕하세요. 어, 잘 있었어. 나 만개점에 들어왔어요.
5: 그 비에 이어나가요.
4: 예, 불술 만들려고.
5: 비에가 싫어야 되는데.
4: 예, 예, 예.
1: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동서지간입니다. 여긴 손윗동서가 운영하는 정미소고요.
5: 요걸 차려드려야
4: 돼요? 야, 야, 야, 요거 한 개 싫고 가지 마.
6: 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5: 볼 수는 아닌데.
4: 어, 한 개. 야, 보여드릴게.
5: 개껍질이야, 개껍질. 개껍질인데. 원기를, 이거는 5cm로 막 기계로 말라요. 또 온도가 적응하게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 질러놓으면 불이 잘 타지.
1: 왕겨를 구하러 오셨네요.
5: 이거는 불을 피하면 서서히 피니까. 갑작스레 확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24시간, 뭐 38시간 이래 갈 수 있다고.
4: 요즘 왕겨가 이게 쟁수 아니고는 없어요. 우리 소규모 하는 걸 찍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형님 빽 있어야지, 이렇게.
5: 나는 고지직하다, 그지. 뭐, 그래, 힘들게 하나, 그지. 그것도,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불수를. 불수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
1: 올 때마다 많이 가져다 놓으면 좋으련만, 보관과 관리 문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쓴답니다.
5: 조심해, 가지.
4: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손윗동서에게 고지식하다는 얘기 들을 만도 하죠. 하지만 원리 원칙을 지켜온 그 고집이 오늘을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술 빚기는 지금부터니까요. 아까 불술의 남다른 점은 식혜라고 말씀드렸죠. 가마솥밥으로 먼저 식혜를 만듭니다.
3: 불술에는 이 밥이 많이 들어가야지 단맛이 나, 삭으니까네.
1: 옛날엔 쌀보다 잡곡이 더 많았을 겁니다. 흙으로 빚은 전통 옹기에 미리 걸러놓았던 엿기름물을 담는데요. 거기에 한 김 식힌 밥도 넣어줍니다.
3: 이 쌀이 이렇게 알이 붙으면 이 밑에서 삭으면서도 야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쌀을 풀어줘야 돼. 붙지 않게 낱낱이 다 떨어지게.
1: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남편 손에 들린 저 자루, 손윗동선의 정미소에서 챙긴 왕겨입니다. 대체 이 많은 왕겨를 항아리 위에 쏟아붓는 이유가 뭘까요?
3: 자, 여보 불 붙여봐.
1: 왕겨는 연료였습니다. 식혜 만들 때 당화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왕겨를 태워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온용 전기밥솥으로 식혜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2: 근데 이거 술 만들어서 뭐 하세요?
7: 남 다 줬어요.
4: 남주면 맛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줬을 때 그 사람이 아 맛있다 좋다 이것이 최고예요.
7: 본번에가 술을 할 때 다 나가고 없어요. 이제는 거지가 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 술 만들어 돈 벌 생각은 애초 없었답니다.
4: 한 55도에서 한 65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발효 되기 제일 좋은 온도다. 이 기간을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 왕겨에 부딪혀가지고 열을 강하는 것은 이 강원도에서 이 온도 차이가 심한 지역에서 이 꾸준한 온도를 갖고 가게 하는 것도 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좀 독특하다.
1: 남편이 불 붙이는데 여념이 없는 동안 아내는 다른 볼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0: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1: 감자 무침 해가 먹으려고요. 비가 올 때는 감자 부침이 해 먹고 싶잖아요, 그 집에가. 그래서 감자랑 불술 해가지고 한 잔 먹을까 하고요.
0: 식사까지 준비하시다가 힘드시겠어요?
1: 아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남편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나? 자기는 왕자고 나는 무술인가 봐. 자기는 맨날 앉아있고 나만 하라 그래.
2: 강원도 산골에서 흔하기도 하지만 이맘때 제일 맛있는 게 바로 감자. 부재료 하나 없이 100% 감자만 넣었습니다.
1: 여보, 감자 부침 먹자.
3: 감자 부침 다 해가지고, 야, 내 생일날이네. 아이고, 야. 자. 아이고야.
2: 봄에 담가둔 불술과 감자전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부부.
1: 자, 이거 좀 봐봐.
3: 진짜 멋있네.
1: 이럴 때 무지개 뜨면 참 이쁜데 아래께 무지개 뜨는 식으로.
2: 얼굴 맞대고 단둘이 술상 받아보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3: 그런데
1: 나 봐봐. 그렇지. 맛있겠지.
2: 아내 애교 공습에 남편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3: 불술이 똘배 냄새가 난다.
1: 맛있다.
3: 불술은 아무리 먹어봐도 감미롭고 진짜 맛이 좀 특이해.
1: 오늘 우리 고생했다. 대 봐봐. 아이 참나야. 아주 분위기는 아주 왕창 없어. 못생기 진짜. 내가 아까 하트 보내시면 당신도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네 원래. 가면서 봐봐. 알았어. 자, 건배. 맛있다. 내가 해주면 맛있다 해야 된다. 안 그래.
3: 감자전은 강원도 사람들은 불습으로 맛있어요. 맛있는데 표현을 안 하지.
1: 그래도 표현해야지. 야, 니 진짜 맛있게 잘했다, 고맙다 이런 거 좀 해봐.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얘기도 안 하나. 내가 아까 이거 좀 해줬는데 자기 안 해줘.
3: 감자전 가지고 표현하지 뭐. 감자 같은 생겼다 그래.
1: 신랑이 날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나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꽃미남이래가 좋아했고, 두 번째는 살아보니 마음이 너무 좋아서 좋아했고, 세 번째는 살다 보니까 그냥 많이 마누라를 생각해준다는 그것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좋아요. 항상 좋아요. 작년에 신장 판막 이식 수술 했어요.
3: 그러니까 그때 죽다 살랐지 뭐.
1: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지. 죽을까 봐. 죽으면 못 같이 오잖아.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못 내려올까 봐 많이 걱정했어.
2: 아내 마음고생을 많이도 시켰습니다.
1: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서 괜찮아요. 이제는.
3: 자, 불술 한 잔.
1: 야야.
2: 이럴 때 불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고비를 함께 넘긴 부부의 정이 한층 깊어갑니다.

0: 꼬박 사흘 은은하게 타오르던 왕곁불이 꼬리를 내릴 무렵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시 부부가 나섰습니다.
1: 아이고, 잘 됐다.
2: 아이고, 잘 됐네.
0: 사흘간의 담금질로 단맛의 불향까지 얻었습니다.
3: 아, 색깔 달랐네. 이 엄마 봐.
2: 감자 잘 됐지.
4: 향도 괜찮다. 네. 한 번 더 먹을래.
3: 다음 같이 하라고.
0: 제 몸속 당분을 온전히 내어준 밥알들은 이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맑게 걸은 식혜 물만 받아냅니다.
1: 하나, 둘, 이자.
0: 들고 온 항아리는 술독. 일반 곡주와 달리 불술은 맹물 대신 이렇게 식혜물로 민물을 삶습니다.
3: 항상 이 술을 이렇게 술 항아리에 할 때는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떤 맛을 내고 어떻게 날 것인가.
0: 여기에 식혀놓은 지혜밥을 잘 풀어주고 알코올 대사를 일으키는 누룩 그리고 향 담당 솔잎을 함께 버무려 줍니다. 이때 배주머니를 사용하는데요. 찌꺼기 없이 맑은 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5: 내가 잘합니다.
0: 마지막으로 잡균을 막고 잡내를 잡아주는 숯과 고추를 더하고 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5: 맛있게 잘 때라.
3: 네, 잘 될 겁니다.
5: 더 때려줘야 돼.
3: 자.
5: 됐어. 잘
4: 좋은 꼬로 들어가가지고 4개월 동안 숙성을 시키면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3: 이제 맛있는 삼체풀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0: 100일 동안 불술은 맛과 향 그리고 색을 지어냅니다. 따스한 왕교의 불기운으로 다시 지펴낸 우리 토종술. 이 술이 사라질 뻔했다니 아찔하네요.
3: 이 술도 인생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술은 인내의 그 기다림에서 비어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삼체술은 좀 기다림이 중요하다.
0: 익어가는 것은 술만이 아닐 겁니다. 부부의 정도 술과 함께 무르익어갑니다.
6: 좋습니다.
7: 네.
6: 바로 이곳이 일명 복대비 폭포라고 합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보면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8: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9: 아기 때부터. 엄마 보면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7: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잔해 속에 갇혔습니다. 병원마저 무너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860-9595. 국경 없는 의사회는 재난 현장에 먼저 도착해 응급 의료팀을 투입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응급수술과 의약품,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080-860-9595.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국경 없는 의사회.
8: 대한민국 당뇨병 위험 인구 2천만 시대. 국민 10명 중 4명. 성인 2명 중 1명이 당뇨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9: 혈당 수치가 거의 280 넘는 수치였고 그 이 정도면 죽을 수치라고.
10: 링구를 맞으러 그냥 동네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이번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11: 심해지면 눈도 안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8: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눈과 팔, 신장 등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최근 당뇨병 치료법이 달라졌다. 주사 없이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공 췌장으로 혈당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12: 그냥 펌프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타는 느낌이고 인공 췌장은 남이 모셔다 주는 차를 타는 느낌.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8: 현대인이 섭취하는 수많은 음식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190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같은 메뉴인데도 혈당이 160으로 뚝 떨어지기도 한다.
13: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8: 당신의 몸을 당뇨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신 치료법. 내분비내과 김재형 교수와 알아본다.

0: 경기도의 한 골판지 제조회사. 올해 50세인 전태진 씨가 일하는 곳이다. 당뇨병과 함께한 지 언 21년. 가족력 때문인지 남들보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시작됐다.
1: 화장실 갔더니 이제 그 좀 색깔도 진하고 이렇게 수분물처럼 찐득찐득하고 그러더라고요. 살이 한 10kg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게 거의 2주? 뭐 2, 3주 동안 갑자기 싹 빠져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집안 가족 내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예, 병이 나왔죠, 그때.
0: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병원에서 준 약과 주사 외에는 특별히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
1: 젊었을 때는 병이 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정상이었으니까 40대 중반쯤 돼서야 이제 좀 관리해야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병원 가서 그냥 혼나는 게 항상 일상이었고.
0: 이젠 혈당이 높아지면 아무리 바빠도 사무실 한쪽에서 운동을 한다. 식후에 잠깐만 운동해도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
1: 운동할 여건이 되면 진짜 앉아가지고 이 종아리 운동만 해도 혈당이 한 2, 30은 떨어져요. 그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스쿼트 같은 걸 하면 4, 50까지 떨어지고 그 한 10분만 여유가 있으면 하다못해 계단 10층 한 두 번 오르면 한 5, 60이 혈당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0: 당뇨병은 어떻게 시작되어 우리 몸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걸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다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 이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돼 일을 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하다.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인 혈당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뇨병 진단 기준은 세 가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 부하 검사 2시간 뒤 혈당이 200 이상. 3개월간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전태진 씨가 병원을 찾았다. 얼마 전부터 시야가 흐려지는가 싶더니 당뇨병으로 인해 눈에 합병증이 생겼다.
2: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맥폐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껴있는 느낌? 예. 뭐 눈곱 끼는 느낌처럼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그런 증상 있잖아요. 이게 뿌연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눈이라서 이제 눈이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나이를 많이 먹어야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눈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좀 좌절했었죠. 4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이제 눈에다가 주사 맞는 게 있거든요. 유지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이 병원 그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전태진 씨 같은 망막 질환 외에도 당뇨병은 다양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한다.
3: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혈관 이제 미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미세혈관이나 신경 이런 데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미세혈관이 제일 발달한 데가 눈의 망막하고 신장이거든요. 신장에 이제 합병증이 오고 그래서 망막증이라고도 하고 이제 투석하게 되는 신장병증이 이제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큰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동맥경화가 오고 심근경색이나 중풍 이런 게 오는 거죠.
2: 한 20, 30 차이가 나가지고
0: 김재형 교수의 권유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기 시작했다.
2: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11 점 몇까지 나왔었으니까
4: 지금 6.0 나왔어.
2: 조금 올라간. 아 떨어졌구나. 아.
4: 1년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가셨죠.

0: 팔에 붙인 작은 패치 하나. 연속 혈당 측정기란 말 그대로 혈당을 끊임없이 재는 장치다. 체혈로 혈당을 재지 않아도 혈당을 알 수 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미세 바늘을 피부 아래 조직에게 꽂아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수치를 휴대폰으로 전송해준다. 지금 내 혈당이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중인지 내려가는 중인지 그 변동 추이도 알 수 있고 수면 중에도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파악할 수 있다. 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어떤 운동을 할 때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활 습관을 규정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1: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패치를 붙이고 난 이전과 이후가 가장 그 많이 바뀌었는데요. 패치 붙이고 난다면 이제 5분 정도마다 이제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혈당이 높낮음이 보이니까 그거에 맞게 이제 인슐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조절이 좀 지금 많이 돼서 늦게 한 게 되게 좀 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과 후의 관리는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고.
0: 연속 혈당 측정기 사용 후 고혈당 빈도는 29%에서 5%로 줄고 정상 혈당 빈도는 93%로 늘어났다.
2: 연속 혈당 측정기 말 그대로 연속이잖아요. 약간 동영상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손끝에 재는 거는 스냅사진 같은 거죠. 한 포인트밖에 못 보거든요. 이거는 연속으로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녹화까지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속도까지도 지금 상황의 변화까지도 추정해 주긴 합니다. 주사를 맞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를 달아드리고 교육을 인슐린만 잘 맞게 해드리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서 당황할 수도 있고 0.5% 이상 추가로 더 떨어졌고요. 타이밍 레인지라고 목표 혈당에 들어오는 것도 15% 정도 개선이 되거든요.
0: 이게 지금 본인이 다 내신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고혈당이 개선되면서 체중이 10kg 가까이 급격하게 늘었다.
3: 체중은 좀 빼셔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도 이번에 조금 빼갖고 왔습니다. 3-4개월 만에 10kg가 쪄버렸어요, 몸무게가.
3: 옛날에 이제 당이 높을 때는 먹은 게 소변으로 빠지셔가지고 먹는 것만큼 살로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사를 다 맞으시니까 먹는 대로 가는 거죠. 여유만 있으시면 요즘 뭐 그런 것까지 맞으시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연단기를 쌀고 계시면 내가 이제 아 이거는 올라간 음식인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단기 쓰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네. 나중에 끊을 때도 여유가 좀 덜 오고 그래요. 덜 먹게 되거든요. 연단기만 써도 확실히.
1: 그건 딴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3: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약간 변비 오시는 분도 있고요. 먹는 게 주로 드셔가지고. 이렇게 쓰시기 시작하면 주사 용량이 적게 맞게 될 거예요. 밤에 이제 약간 떨어지시면 안투수 줄이세요. 예, 예, 하고 계신 동안에는 연단기 꼭 쓰시고.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최근 비만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주사제는 사실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다. 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한다.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이 높을 때 포도당 흡수를 돕는 인슐린 분비는 촉진하고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은 억제한다. 또 소화 속도를 늦춰 음식이 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한다. 지방을 분해해 체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기존 약보다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 효과가 크다.
2: 비만 약으로 두 가지 약이 나와 있는데 당뇨약으로 원래는 개발이 됐고 GLP-1과 GIP라는 거는 몸에서 나오는 이제 장에서 나온 호르몬을 두 가지를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당을 떨어뜨린 효과도 월등하고 체중을 빼주는 효과도 월등하고 훨씬 더 뛰어나요.
0: 주사제 사용 일주일 뒤 전태진 씨를 다시 만났다.
1: 하나는 사용했고요. 이제 여기 세 개 남아 있는 거고.
0: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1: 아, 일단은 지금 이거 한 번 맞았는데 식욕이 이틀째부터인가? 식욕이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햇반 하나, 작은 거 200g짜리 햇반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서 그 반 개를 더 먹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은 햇반 한 개 먹으면은 괜찮더라고요. 3kg가 지금 빠진 상태예요, 일주일만.
0: 그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함께 스마트 인슐린 펜을 쓴다. 먼저 식사하기 전에 탄수화물의 양을 계산해서 펜에 입력해준다. 그러면 스마트 인슐린 펜이 인슐린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몸에 주입할 수 있게 해준다.
1: 이제 이 펜으로 하면은 병원이랑 연동이 되죠. 제 펜 자료가 다 뜨거든요, 병원에. 혈당이 얼마였구나, 그걸 다 아시니까 훨씬 좋아진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해진 거죠. 네.
0: 주사제를 사용한 뒤 혈당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 90일 동안 쌓인 데이터고 89%예요. 네, 일주일 전께 94%. 같이 시작한 다음부터 엄청 좋아졌죠. 3일 전 거는 100%예요. 혈당이 정상인이랑 똑같은 거죠.
0: 목표 혈당 안에 머문 시간이 90일간 89%, 최근 사흘은 100%. 21년 만에 처음 받아본 성적이다.
4: 근데 저한테 연락 오셨다.
0: 올해 29세인 김미연 씨.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2년 전 젊은 나이에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됐다.
5: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된 거, 하루에 막 2리터씩 이렇게 마시고 하니까 그래도 50분 동안에는 계속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 시간도 못 채우고 화장실로 갈 때가 되게 많았고 잘 때도 한 3, 4번씩 가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피검사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0: 처음엔 젊은 나이에 왜 나한테 당뇨가 찾아왔는지 받아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이 날 때면 수업하다 너무 곤혹스러웠다.
5: 앞에 아이들이 앉아있고 수업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는데 저혈당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식은땀도 나고 사실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급하게 사탕 갖고 있는 거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갖고 다니던 거를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섭취를 한다든지.
0: 당뇨병에는 1형과 2형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동네 병원에선 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나아지지 않았다.
5: 3개월이 지나도 사실 수치 자체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당뇨 카페 이런 데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물어봤었어요. 혈당이 튀고 막 내려가고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2형일 수가 없다. 다른 병원을 찾아봐라.
0: 김재영 교수에게 1형으로 진단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했다.
6: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2형인 줄 알고 약 먹고 계시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그때 11.6이었고.
5: 내일 시작하면 또 이제 피곤해지고.
0: 대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치료 효과가 없었던 걸까?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 크게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 세포가 췌장의 베타 세포를 스스로 파괴하면서 발생한다. 베타세포가 사라지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지 못해 혈액 속 포도당이 급격히 늘면서 당뇨병이 오게 된다. 그에 비해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발생한다. 둘 다 가족력의 영향이 있지만 1형 당뇨병은 소아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데 비해 2형 당뇨병은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0: 전형적인 일형이 이제 소아청소년에서 발병하면서 빨리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성인에서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일형이 나오는데 아주 천천히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2형 당뇨병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처음 진행 발병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2형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2형처럼 치료하시다가 나중에 치료 반응이 나빠지니까 검사해서 1형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성인은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김희연 씨는 주사 대신 인슐린 펌프를 쓴다.
2: 튜브가 지금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사 바늘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남은 인슐린도 나오고.
1: 인슐린 펌프를 쓰고 나서 일상이 달라졌다.
3: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놓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 네 번을 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산을 잘못했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사를 꽂아야 되는데 일단 주사가 너무 무서웠고 밖에서 주사를 놓을 수가 좀 없는 상황들이 많았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불편하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인슐린 펌프를 알게 됐죠.
1: 인슐린 펌프는 피부에 부착된 패치 아래 가느다란 관을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작은 기기다. 펌프에서 주입되는 인슐린은 두 종류다. 첫째, 24시간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저 인슐린. 인슐린 펌프를 통해 조금씩 일정하게 주입된다. 둘째, 식사 후 치솟는 혈당을 잡아주는 속효성 인슐린. 식사할 때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입력해주면 그에 맞는 인슐린을 주입해서 혈당을 잡아준다. 주사에 비해 최대 100배까지 더 정밀하게 인슐린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더 용이하다. 또 최근엔 연속 혈당기와 연동해 저혈당이 생길 경우 즉시 인슐린 주입을 멈추는 것도 가능해졌다.
4: 펌프 다시고는 지난번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떨어지셔가지고 6.8, 6.5, 6.4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세대고로는 뭐 많이 좋아지고 있고 본인도 뭐 펜 만질 때보다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너무 편합니다.
1: 인슐린 펌프를 쓰고 난 뒤 고혈당 구간이 42%에서 27%로 줄고 정상 구간이 54%에서 70%로 좋아졌다. 식사 전 탄수화물 양만 입력하면 주사를 따로 맞지 않아도 된다.
5: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수입되는 거죠?
2: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5: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2: 탄수화물 한 30 정도로 계산을 하고서 넣고 있습니다.
3: 펌프는 근데 사실 한번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그 조작해가지고 넣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주사였던 시절에는 그게 힘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배를 깔 수도 없고 그래서 주사는 훨씬 더 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펌프는 되게 그 0. 몇 단위까지 주사가 가능한데 주사는 그 1단위로밖에 못해서 되게 미세한 조절이 좀 일단 힘들고 그 막 2, 1 이렇게 넣기 위해서 또 바늘을 막 갈고 또 찌르고 이러는 게 되게 좀 힘든데 펌프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서 핸드폰을 볼 수만 있으면 고혈당은 대처가 가능해요.
1: 혈당 관리를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꿨다. 밤을 새거나 하루 한 끼만 먹는 등 생활이 불규칙했지만 이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채소를 많이 챙겨 먹고 있다. 인슐린 펌프로 혈당 관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기 때문이다.
3: 일단 그냥 흰쌀밥은 못 먹고 이제 다 현미밥으로 교체를 했고요. 집에 이제 밥솥이 없고 저는 즉석밥만 먹는데 즉석밥도 다 이제 현미밥. 그리고 탄수화물을 사실 많이 먹을수록 안 좋아서 단백질을 좀 챙겨 먹더라도 밥은 좀 적은 양으로 먹고 있습니다.
1: 식사 후 1시간이 지났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확인해 볼 시간. 고혈당이면 추가로 인슐린을 더 넣어줘야 한다.
3: 지금 아직 다 내려가기 전이어서
5: 지금 얼마
3: 넣었어요? 150입니다. 이 정도면 유지입니다. 아주 잘 넣었어요. 중국집, 지금 짬뽕, 짜장, 탕수육 이런 걸 먹으면 그 당장은 좀 누를 수 있더라도 그게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중간에 낮잠이라도 자면 그냥 바로 막 300 몇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6: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0: 메이킹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2: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킹
3: 무엇이 궁금한가요?
4: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3: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5: 11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6: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 우리 몸의 혈당을 끌어올리는 뜻밖의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8: 건조된 것들 있잖아요. 말린 거. 아, 그 다음에 구웠다든지. 고구마 굳는 순간 이게 당분 확 올라가요. 꽃감, 말리면 뭐 가마나 당분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피가 작아 보이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죠. 우리나라는 달고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데 달고 짜거나 그래서 고추장에 양념되는 거는 고기를 먹어도 설탕을 엄청 넣은 거예요, 이게.
7: 매콤, 달콤, 짭짤한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로 된 면류. 건강할 것만 같은 죽도 고혈당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혈당이 치솟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먹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9: 당화혈 색소가 5.6, 5.5, 5.6 이렇게. 당뇨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전 단계, 직전 수치.
10: 당뇨 진단받은 지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당화혈 색소가 5.8 그리고 경구약 복용 중입니다. 혈당을 재긴 하는데 이게 과연 올라가는 수준인지 아니면 내려오는 수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걸 통해서 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7: 식전 혈당은 김영옥 씨 100, 담당 PD 114, 둘 다 정상이다. 오늘의 식사 메뉴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제육볶음. 먼저 평소처럼 밥과 함께 반찬을 같이 먹어봤다. 식사 1시간 뒤 혈당을 확인해봤다. 김영옥 씨의 혈당은 191. 담당 PD의 혈당은 190. 두 사람 모두 정상 범위인 140을 훌쩍 넘겼다.
9: 저 처음 봤어요. 지금 너무 놀래갖고 어머 세상에 막 부들부들 떨리네. 저 지금 되게 무서운데요.
10: 평소에도 사실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혈당이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것 같습니다.
7: 2차 식사. 이번엔 제육볶음에 샐러드와 달걀을 추가했다. 식전 혈당은 김영옥 씨 98, 담당 PD 110, 정상 범위다. 이번엔 먹는 순서를 다르게 했다. 먼저 샐러드를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를 했다.
9: 아, 아무래도 이 탄수화물 밥을 좀 덜 먹게 되죠. 샐러드랑 계란을 먹었더니 좀 든든해서 밥을 아무래도 좀 덜 먹은 것 같아요.
7: 식사 순서를 바꾸었을 때 식후 혈당 과연 달라졌을까? 김영옥 씨 166, 담당 PD는 125. 식후 혈당이 확연히 떨어졌다.
9: 전혀 전에는 뭐 그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뭐 혈당 수치가 이렇게 좌우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 솔직히 전혀 그런 쪽으로 지식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보이네요.
10: 아무래도 최단탄 식단을 하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지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웠는데 실제적으로 채소 먼저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낮은 걸 확인하니까 앞으로 좀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은 경우 고혈당 없이 혈당 곡선이 완만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치솟은 혈당을 내리기 위해 췌장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0: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해 혈당을 낮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갑작스런 혈당 저하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손떨림, 단음식이 당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반응성 저혈당 또는 슈가 크래시라고 한다. 이 상태가 되면 뱃속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단음식이나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된다. 그리고 혈당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인슐린에 점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비만과 2형 당뇨병이 생기게 된다.
1: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빨리 드시면서 밥부터 드시기 때문에 워낙 탄수화물도 많은데다가 식사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가장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식사 패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탄지여도 순서를 바꾸면 섬유질이 놓쳐드리고 그다음에 단백질은 GLP-1을 몸에서 많이 나오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GLP-1 주사 맞은 것처럼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완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 번에 밥이랑 섞어서 먹을 수 있게 짜게 나오는 거죠. 반찬용으로 단백질이 나와서 그래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애초에 한 번에 다 차리는 게 아니라 요리를 먹고 야채와 단백질로 된 요리를 먹고 나중에 이제 탄수화물은 조금 소량 디저트처럼 먹는 문화가 되면 훨씬 좋아지겠죠.
0: 점심시간. 김재영 교수는 식사 전 음식 사진을 찍어 앱으로 탄수화물 양과 칼로리를 파악한다.
2: 안쪽이 제일 안 눌려요. 해보면.
0: 당뇨병은 없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1: 살아봐야지 아는 거죠. 어느 제품이 좋은지 알고. 사용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써서 봐야죠.
0: 김재영 교수의 바람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혜택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1: 2형의 주사를 맞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이제 교과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보호마가 되기 시작한 게 1형부터 되고 이제 인슐린을 맞는 2형까지 몇 년 전부터 다른 나라들은 다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성 평가도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공단 입장에 실제로 추가로 드는 비용 그리고 합병증을 줄여서 줄어드는 비용 이걸 경제성 평가를 한 20년까지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걸 한 다음에 보호마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뇨병 예방관리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당뇨병 위험 인구 2천만 명 시대. 당뇨병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김재영 교수는 연속 혈당 측정기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 선진국은 다 되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몇 년째 지금 고민만 하고 시행을 못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나온 자리입니다.
3: 3년 전에부터 거의 이런 국회 공청회를 제가 진짜 여러 차례 하고 실제로 달고 나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나서 당화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3개월 만에 8.7%가 7.4%까지 떨어지고 2년간 계속 유지됩니다. 전체 우리나라 2형의 7, 8% 정도가 인슐린 쓰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1형 당뇨에 못지않게 거의 똑같은 합병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에다가 교육을 해주면 당화수가 두 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옵니다. 연속혈당 측정기만 해주면
4: 환자의 진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보건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같이 하고 노력을 하신 열정적인 선생님이십니다.
0: 12살에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정다현 씨. 지금 임신 26주차다. 이젠 혈당 관리를 뱃속 아기와 함께하고 있다.
5: 저는 어렸을 때도 별로 결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이해해주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아기 생각도 들었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이 펌프가 연동이 돼서 남편도 24시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조절이 안 된다 하면 전화 바로 와서 이제 주사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같이 해주니까 너무 고맙게

0: 당뇨병이 있는 산모는 혈당 관리를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1: 제일 피크가 32주부터예요. 32주부터는 혈당 관리 진짜 안 될 거예요.
0: 태반 호르몬의 영향으로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수시로 달라져서 혈당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당뇨병으로 혈당 관리를 해왔더라도 산모에게 맞는 혈당 관리 교육을 다시 받는 게 좋다. 일형 당뇨병 산모의 경우 인슐린 필요량이 임신 중기부터 급격히 늘고 출산 이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2: 제일 큰 게 우선은 목표 값이 달라가지고 보통은 70에서 180을 목표로 하는데 이때는 뭐 63에서 140 뭐 이렇게 얘기 들거든요. 엄청 어려워요. 140 만든다는 게 이분들한테는. 비유로 좀 드리면 좀 넓은 길 달리다가 이제 완전히 좁은 길로 운전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주 좁은 길, 차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변수들이 또 평평하게 임신 내내 똑같은 길이 아니에요. 중간에 막 용량이 바뀌어요. 똑같은 주사 반응이 아니고. 엄마나 돼야지 할 수 있죠. 대개는 엄마 안 되고는 하기 힘들 만큼 힘든 건데. 지금은 당화에서 5.3 나와서 많이 당은 뭐 제가 보기에 문제 없어요. 저혈당이 문제예요, 지금도. 이제 아이가 혹시 뚱뚱할까 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낮춰서 애한테 영양분이 안 가죠. 저혈당이 가서. 그리고 엄마도 나중에 이제 치매가 올 수 있고 이렇게 가면.
3: 나중에 아기도 췌장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러고. 당뇨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뱃속에서 고혈당으로 많이 노출되면
2: 두 가지가 다 위험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위험, 양쪽이 다. 양쪽이 다 위험한데 아래쪽이 한 다섯 배 더 위험해요. 아니 진짜 가서 자랑해도 돼요. 엄마들 모임 있잖아요. 가서 86%라고 자랑해도 돼요. 이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대단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70% 만들어 오시면 잘했다고 얘기해요. 사실 진짜로 그거 되게 하기 어렵거든. 저 이거보다 더
0: 아기를 생각하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왔다.
3: 제 20년 당뇨 생활 중에 가장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시기긴 해요, 지금.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제 혼자의 몸이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최대한 잘 관리를 하는 게 1순위일 것 같아요. 일형 당뇨 산모들한테는
4: 축구한테
3: 뭐 각오 한마디. 그냥 건강하게만 잘 태어나줬으면 좋겠어.
0: 모든 엄마의 마음이겠죠?
2: 임신 초기에 혈당이 많이 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는 우선 유산이 많이 돼요. 초창기 일기 때 혈당이 높았던 분들은 확실히 출산했을 때 기형아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임신해야 하는 게 1형이든 2형이든. 다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그렇게 말을 안 듣던 분도 다른 분이 돼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번 경험하고 난 게 자기 인생에 남아서 한 번 받았던 교육이 남거든요.
0: 대학생 이준혁 씨. 중학생 때 일형 당뇨병 진단 후 9년째 인슐린 주사로 치료하며 꼼꼼히 기록해왔다.
5: 뭐 식전 식후 혈당이랑 인슐린 주사 그때 얼마 맞았는지 식사 시간 몇 시인지 매일 하죠. 책이 몇 권 쌓여있고 막 그래서
0: 성실하게 혈당 관리를 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5: 처음에는 이제 좀 밤에 화장실을 좀 많이 들락날락거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어서 처음에는 이제 비뇨기 문제인 줄 알고 비뇨기과에 갔었는데 지금 당장 대형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급하게 대형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혈당 수치가 거의 280 넘는 수치였고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도 거의 그 이 정도면 죽을 수치라고 한 12% 정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0: 하루에 한 번 맞는 기저 인슐린 주사와 식사 때마다 맞는 속효성 인슐린 주사 3번. 하루 총 4번 이상의 주사를 맞아야 한다.
5: 해가지고 일기도 없고 어쨌든 누르면 알아서 설정 용량이 들어가게 돼 있어. 저혈당이 와가지고 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들어간 주사를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이럴수록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0: 주사로만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해갖고 좀 시험 성적이 좀 내려가는 일도 좀 생기고.
1: 이준혁 씨가 인공췌장을 장착하기 위해 입원했다. 인공췌장은 인슐린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주사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혈당 관리도 더 잘 관리된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
0: 펌프를 나중에 착용하고 나면은 좀더 이제 혈당이 정상인이나 일반 수준으로 이제 맞춰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인공췌장을 장착하기 위해선 4일간 입원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아까 그 아침 먹고 혈당 어떻게 나오던가요?
0: 아까 아침 먹고 혈당이 좀 높게 나와서.
2: 점심 전까지 안 내려갔어요?
0: 네, 계속 쭉.
2: 한번 볼까요? 평상 식사량보다 많아야
1: 혈당을 자동으로
2: 나오는데 거의
1: 조절해주는
2: 비슷해요.
1: 인공췌장을 사용하려면 영양교육, 생활습관 교육, 기기에 대한 교육, 알고리즘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혈당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해야 한다.
2: 오늘 같으면은 낮춰야 되는 거죠. 본인한테 맞는 탄수화물 인슐린 B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 과정이 필요하고, 처음부터 이게 자동 모드라고 그래서 인공췌장 모드가 켜지는 게 아니어서 그때까지는 수동 모드랑 거의 비슷해요.
3: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할 건데요.
0: 네.
3: 여기 뒤에 손잡이가 있어요.
0: 네.
3: 여기를 꼬집으시고,
4: 직각으로 콕 세게 치르세요. 세게 콕. 그리고 종료 시간 24시까지
0: 네.
4: 조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 네.
3: 거의 먹을 때 먹기 5분에서 15분 전에 본인이 식사 인슐린만 넣으시면.
0: 그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았어.
3: 맞아요. 야간이든 식후든. 그래서 이 정도 다 혈당 조절하는 거는 되게 잘 되고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방패 모양 보이죠?
0: 네.
3: 네, 이렇게 방패 모양이 보이면 이제부터 자동 모드가 지금 활성화
0: 네.
3: 중이다라는 의미예요.
1: 인공췌장은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그리고 둘을 잇는 알고리즘. 이세 가지가 하나로 묶인 시스템으로 혈당에 따라 인슐린을 자동으로 조절해준다. 식사할 때 탄수화물 양을 기기에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필요한 인슐린 양을 계산해 자동으로 인슐린을 투입해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준다. 5분마다 혈당을 체크해 고혈당이 발생한 경우 따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추가 인슐린을 투입해 고혈당을 자동 조절해주는 게 일반 인슐린 펌프와 다른 점이다. 또 저혈당이 예상될 경우 스스로 인슐린을 멈춰 저혈당을 막아준다.
2: 이제 젊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그 통닭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고단백을 저녁 식사로 먹어버리면 밤에 나중에 단백질 지방이 혈당이 올라가 버려요. 나는 자고 있는데. 그러면 혈당이 이제 저녁에 때가 먹을 때 주사 맞았지만 잘 때쯤엔 괜찮았는데 밤사이에 올라가 버려요. 그거를 고조할 방법이 없거든요, 펜으로는. 내가 중간에 깨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주사 맞고 이러고 있는 혈당이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시죠. 약간 걸어 다니다가 자가용을 누군가가 운전해 주는 자가용을 타는 느낌. 그냥 펌프는 내가 운전해야 되는 차를 타는 느낌이고, 자동 인슐린 주입기라고 하는 인공췌장은 남이 모셔다 주는 차를 타는 느낌.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수 있거든요.
1: 조사 결과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 당화혈색소는 평균 8.5%, 인공췌장을 쓸 경우 7%까지 떨어졌다. 인공췌장을 단뒤첫 식사. 알코올 소음도 주사기도 없다. 버튼 하나면 끝이다.
0: 너무 고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1: 이제 체혈을 위해 손끝을 찌를 일도, 주사를 놓을 일도 없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5: 점심 지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좀 혈당이 막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히 펌프를 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추세가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이제 좀 혈당 관리

0: 잘안 되시는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은 확실히 혈당 관리 훨씬 잘 조절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중학교 때 당뇨병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매일 주사기와 씨름해야 했다. 이젠 시험 기간이면 찾아오던 저혈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일주일 뒤 이준혁 씨 혈당 정상 범위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47인 직장인 조은우 씨. 5살에 1형 당뇨병을 진단받고 벌써 43년째 당뇨병과 함께하고 있다. 가지 스테이크와 두부로 차린 한 끼 식사. 먹기 전 습관처럼 음식 사진을 찍는다.
2: 뭘 찍으신 거예요?
3: AI한테 탄수계수 물어보려고 찍어보고 있어요.
1: 인공지능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탄수화물 양을 물어본다. 김치나 가지조림 등 생각지 못한 곳에도 탄수화물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조은우 씨는 2년 전부터 인공췌장을 사용해서 탄수화물 숫자만 입력하면 인슐린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3: 펌프 없이 잤을 때는 그 저혈당이나 고혈당으로 막 해가지고 주사를 맞던지 자다가 주스를 마시던지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새벽에는 이게 주입 세트가 막히지 않는 이상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맨날 아침에 기저를 맞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나 막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침에 그냥 조금 더 잘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1: 인공췌장을 사용하면서 꿈만 같았던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었다. 5살 때부터 지금까지 43년 동안 그녀는 어떤 마음으로 당뇨병과 동행해 오고 있을까?
3: 남보다 조금 시선을 더 넓게 다른 사람들과 당뇨가 없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저는 살고 있다라고 그냥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당뇨병,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혈당 관리를 잘하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4: 한 분이 집에서 습관을 바꾸고 받아들이면 가족 전체도 바뀌거든요. 자기 건강을 생각할 때 뭔가를 먹어서 뭐 좋은 거를 먹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하는 거 뭘 먹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거의 그런 건 없어요. 탄수화물 많은 거 좀 줄이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내 근육에 투자할까. 또 뭐 오늘 조금 혈당이 높았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잘하면 되니까 하루하루에 너무 실패했다고 낙담하시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오늘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5: 혼자 걷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6: 잘 때 항상 싸웠어요. 큰 소리 치고 그 벽을 치고.
7: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8: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질환이 이제 파킨슨 병과 구분해야 되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게 됩니다.
7: 일반적으로는 파킨슨 증후군이 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힘들다.
8: 증상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정확한 진단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7: 진단명을 정확히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숙제 같고요.
9: 주먹 줬다 폈다 해보세요. 자, 빨리 해봐요.
10: 이렇게 그냥 앞으로 흐트러지려고 그러죠?
11: 승더블유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DB라면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이렇게 봐도 좋고, 이렇게 봐도 좋고,
1: 좋다. 보면 볼수록 끌리는 조합이야. 좋은 건 하나로 부족하니까. 이젠 KT 초이스 더블 갤럭시 Z 폴드 A, 요즘은 KT 초이스 더블로 씁니다. KT.

0: 비가 점차 그치면서 모처럼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뤄뒀던 뻥.
1: 빨리 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0: 저절로 돌아가는 일상은 없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1: 취미는 과학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취미는 과학 처음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융됐다.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는 그 댓글들도 네. 많이 있어요. 다들 좀 관리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분 관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관리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가끔씩 옛날 영상 뜨면 깜짝 놀라고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관리라기보다는 뭐 여기서 워낙에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1: 네. 무슨 관리 받아요?
3: 관리 안 받아요.
1: 뭐 안 받아요. GLP-1도 맞고 그다음에.
3: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이제 치료차. 저희보다는 사실 요즘
1: 네, 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지지는 거 레이저로.
3: 지져요?
1: 그 레이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레이저로 쫙 가서 이렇게 세주면 피부가 좀 깨끗해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닙니다.
3: 야.
1: 네, 아, 왠지 그쪽이 뭔가 좀 더
2: 믿을 수 있.
1: 뭔가 끌리더라고요.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4: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해요 지금.
4: 그런가요?
1: 예. 맞아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2: 저는 피부를 레이저로 예.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안경 쓰고 있다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1: 아 나시겠죠? 아,
3: 맞아 맞아.
2: 저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란 거를 따로 했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레이저로 안쪽을 파가지고 모양을 이제 렌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걸 쏙 빼내는 식으로.
1: 각막을? 네.
2: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작은 기포를 톡톡톡톡 만들어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1: 그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2: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1: 제가 라식할 때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2: 조금 무섭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저가 정말 정교하게 원하는 데만 딱 가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장비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1: 아, 신기하네.
3: 진짜로. 지금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레이저라는 게 뭐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용접할 때 이런 데도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1: 레이저가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쓰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레이저인 건가요? 종류가 다 같은? 그냥 한 종류인가요?
3: 아 거기까지는
1: 얘네도 제가 파가 있나? 레이저 파가?
3: 정확하게는 또 제가
1: 아 그거는 모르죠.
3: 네.
1: 아
2: 그래서 이제 레이저 관련한 연구에서 국내 최전선에 계신 연구자분을 이번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레이저에 대해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1: 레이저 전문가? 네. 레이저 마스터?
4: 뭐 레이저 스피드로 달려나오실 것 같은데요?
1: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I'm something like a cool kid. I can
1: tell you.
2: 빠르시진 않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국방진흥정보융합공학부에서 레이저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국방진흥정보융합공학부 레이저로 그러면
3: 네.
2: 국방이 붙었어요. 무기를 만드시나요? 레이저 무기?
3: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3: 네. 네.
2: 아,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던 막 그 광선총 핑핑핑핑핑 그 레이저 총 있잖아요. 핑핑핑 나가고 막 쥐익 하는 그 황선검 이런 거.
3: 예? 예. 레이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죠. SF 영화요. 예.

0: 비슷한 거지.
1: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데 이 레이저 광선검 정말 멋지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2: 아, 그건 레이저가 아니다?
1: 그건 레이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네. 빛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세이버는 말로는 광선검인데 레이저가 아니고요. 실제 스타워즈 제작진에서도 그거를 플라즈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 네. 플라즈마라면 그 태양에 있는 그거, 플라즈마.
4: 플라즈마고 뭐 태양이나 번개같이 엄청 고온이면 네. 원자가 이제 전자랑 핵이 분리된 걸 말하잖아요. 네. 그 플라즈마 검이 레이저 검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1: 훨씬 어렵죠.
3: 그래요? 플라즈마 검이 훨씬 어렵고.
1: 예, 고온으로 아주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영화니까. 네, 그래서 스타워즈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2: 아, 동심을 깨고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강연에서.
3: 이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1: 네,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진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또 지식이 대폭발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0: 맞아요.
2: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 PPT 할 때 그 레이저 포인터 이제 그것도 그러고 CD도 레이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D라고 있어요. 아니 그거 대놓고 레이저 디스크예요.
0: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4: 심지어 그 마트 가면 우리 바코드 찍잖아요. 예. 그것도 빨간 빛나는 걸 레이저고.
2: 레이저.
4: 그리고 CD도 레이저지만 DVD나 블루레이 가면 그거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도 다르고.
5: 사실 네. 뭐 요즘 레이저 하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넷입니다.
2: 인터넷이 왜?
5: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될 때 이 가느다란 유리 우리
0: 광섬유.
5: 그렇지. 광섬유의 광통신, 광케이블.
0: 광케이블.
5: 광섬유 속에 레이저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2: 인터넷 기술이 그럼 레이저 기술이네요? 아, 이건 처음 알았네?
1: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인터넷 기술, 광통신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2: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레이저 기술인 거예요?
1: 예, 실제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은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첨단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레이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소자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레이저 기술을 세봤는데 한 30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2: 30가지요?
1: 네, 3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2: 야, 그렇지. 반도체 만들 때 레이저 커팅 이런 거 다 하니까 네, 산업에서도 네, 정말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1: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다른 게 아니고 BD입니다. 근데 빛인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아주 고농축, 농축된 빛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빛에너지.
1: 보통 일반 빛 같은 경우는 뭐 사방으로 퍼지고 이게 뭐 60와트, 100와트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지고
2: 그렇죠,
1: 집중이 그렇죠. 안 돼서 예. 그냥 비추는 정도밖에는 예. 안 되는데
2: 퍼지죠.
1: 예.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한 아주 안 퍼지게 모을 수가 있어요.
2: 응축이요.
1: 예, 응축해서.
2: 예.
1: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2: 아, 예, 예,
1: 블랙이랑
2: 예,
1: 많이 해봤죠.
2: 하고 예. 친구들
1: 예, 예.
2: 한도 이만 이러면서
1: 블랙은 막 구멍 나고
2: 그러잖아요. 예, 예, 맞아요.
1: 그게 요만한 태양빛, 돋보기 사이즈만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에 모았을 때 거기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 에너지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태양빛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가 큰 빛을 더 작은 곳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2: 그러면 구조 자체가 레이저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게 맞아요?
1: 아닙니다. 돋보기는 그냥 태양빛에 있는 빛을
2: 그렇죠.
1: 그냥 모은
2: 있는 거를
1: 거잖아요.
2: 모으죠.
1: 레이저는 네. 빛을 만든 겁니다.
2: 아~
1: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만 가진 거.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방향만 가진 빛을 선택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높은 에너지로 만든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2: 원하는 특성을 증폭한다.
1: 네, 예.
2: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죠?
1: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네. 우리가 빛이 뭔지부터 먼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돼요. 그래야지 네. 레이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보통 태양빛을 얘기를 하죠.
2: 그렇죠.
1: 태양에서 오는 빛. 그럼 태양빛은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2: 그렇죠.
1: 가지광선 빛이 있고 또 네.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그다음에 파란색 밖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빛이 합쳐져가지고 우리는 백색광이라가지고 밝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레이저는 단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합니다. 아주 순수한 색깔의 빛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퍼지지 않게 나가도록 만듭니다.

0: 만들어 버렸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네.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0: 그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레이저 물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1: 레이저 물질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0: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레이저 구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저런 구조?
0: 네. 네. 제일 가운데 레이저 물질이 있죠. 네. 얘가 여기서 레이저 물질,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1: 물질, 레이저 물질이 가운데 있고.
0: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네. 레이저는 빛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빈에너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에너지, 왼쪽에서 네. 들어가는 그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1: 에너지가 들어가고 네. 가운데로.
2: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주나요?
0: 뭐 전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빈에너지를 넣어서 빈에너지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화학 반응에 일어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높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1: 저장해요.
0: 이 레이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게 예. 이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1: 저장.
0: 그런데 있다. 그런 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빛을 더 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두 개의 거울. 이걸 광공진기라고 하는데
3: 하늘색 막대.
0: 예, 하늘색 막대. 요 두 개가
1: 같은 게
0: 예, 예. 이게 거울입니다. 네. 요 거울을 두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빛이 일반 빛과 뭐가 다르냐고 네네. 비교를 하면 일반 빛을 먼저 좀 알아야 확인해야 돼요. 네네. 태양에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가 가득 차 있거든요.
1: 그렇죠.
0: 수소는 에너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 원자 안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있습니다. 네. 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요.
1: 네.
0: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떨어집니다.
1: 네.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지는
0: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게 빛에너지로 내놓거든요. 빛에너지. 근데 그때 나오는 빛에너지는 특정 색깔도 없고 타이밍도 안 맞고 전부 다 사방으로 방향성도 없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1: 네.
0: 똑같은 원자, 레이저 물질을 만드는 원자 안에는 원자가? 저렇게 전자가 올라갔다가 네.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1: 흥분한 상태가 좀 더 오래
0: 조금
1: 지속된다.
0: 더 지속됩니다.
1: 아, 예.
0: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빛, 다른 네. 똑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자극을 받아서
1: 짝꿍이 와요. 같이
0: 짝꿍이 와요. 오면 네. 걔가 그 짝꿍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요.
1: 네.
0: 그러면서 그 나오는 놈은 같은 색깔,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1: 짝꿍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
0: 예, 예.
1: 그래서,
0: 예, 예.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보면 똑같은 두노개가 나오니까 예. 말 그대로 빛의 증폭이 일어난 거죠.
1: 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증폭이 되겠네.
0: 증폭이 되겠어. 그래서 원자 하나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1: 유도방출.
0: 한 개, 두 개 생기면 이거는 표도 안 나는데 네. 이 거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수많은 원자들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반사가 되면서
1: 아, 예, 예, 예.
0: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0: 계속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1: 아...
0: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울은 약간 빛을 투과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100% 반사고요.
1: 네.
0: 오른쪽에는 일부 투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1: 빠져나갈 수 있게?
0: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쌓인 유도방출된 빛이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뭐냐 그러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즉 유도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 이것의 약자가 바로 레이저가 됩니다.
1: 아...
2: 여기서 어쨌든 핵심이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물질일 것 같은데
0: 네,
2: 그 레이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0: 레이저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1: 네.
0: 외부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그거를 조금 오래 머물고 있어야
1: 그렇죠.
0: 됩니다.
1: 네.
0: 머물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내놓을 때 그걸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레이저 물질은
1: 네.
0: 보통 루비,
1: 루비,
0: 사파이어,
1: 보석?
0: 이런, 네, 맞습니다.
1: 예?
0: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1: 예.
0: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1: 이산화탄소?
0: 그것도 이산화탄소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S는 그런 반도체 물질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보석, 우리가 알고
0: 네.
1: 있는 그 보석이랑 이산화탄소 그런 게
0: 네.
1: 빛을 머물게 했다가 증폭을 시켜버린다.
0: 네, 예.
1: 그럼 다이아몬드도 가능합니까?
0: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1: 아,
0: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1: 근데 루비 진짜 비싼데? 사파이어도 비싸고.
4: 루비나 사파이어가 예. 이런 데 쓰는 건 다 만드는 거거든요. 합성으로 키울 수

0: 수가 있어요.
1: 아,
0: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별로 비싸진 않고.
2: 아, 인공이에요?
0: 왜냐면 아. 우리가 천연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천연은 다른 불순물이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 아닐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루비랑 사파이어는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얘네가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루비는 거기 크로뮴이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조금씩 박혀 있고 사파이어는 보통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들이 빨간색을 만들고 파란색을 만들고 한 역할이라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말씀대로 좀 어렵죠.
3: 얘가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2: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해요?
1: 형광특성 색깔을 먼저 봅니다. 색깔을 그래가지고 봐요. 색깔을 봐서 이게 색깔이 빛을 에너지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에너지를 가해준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빛 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알까 말한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요 근처에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 일단 후부근에 오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을 해요. 그 측정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물질이 고체 레이저 물질이거든요.
2: 고체 레이저 예.
1: 예, 고체 레이저 물질에서 레이저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히토리움 원자입니다.
2: 아, 히토리요?
1: 예, 히토리움.
2: 그 히토리움?
1: 예, 예. 여러분 지금 중국이 수출 통제한다는 그 히토리 있잖아요. 예. 히토리움을 만약 수출 통제 중국이 막아버리면요, 레이저 전 세계 레이저 산업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2: 그러면은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이저 물질이 히토리입니까 현재?
1: 어떤 물질이 가장 강력한 레이저냐, 좋은 레이저냐 이렇게 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2: 왜요? 왜요? 왜요?
1: 왜냐 그러면 네. 레이저를 지금 사용하는데 보면 또 라식하는데도 쓸 수 있고,
2: 예, 예. 그렇죠.
1: 철판도 자를 수도 있고, 네. 분광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성들이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 레이저가 무조건 가장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네. 어떤 레이저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판단합니다.
3: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1: 시간적 특성도 조절을 하고요. 온놈이 잘났다기보다는 제일 좋은데 자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죠.
2: 우리 교수님은 군사용 레이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1: 예, 군사용 레이저도 같이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2: 근데 군사용 레이저는 그럼 뭔가 다를 거거든요. 또 산업용이랑 어떤 레이저 물질을 이용하나요?
1: 군사용 레이저로 쓰는 거는 일단 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2: 전장이에요.
1: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레이저는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2: 광섬유 레이저.
1: 네, 예, 예. 예. 광섬유 레이저가 바로 뭐 말 그대로 광섬유 유리로 만든 광실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아주 효율도 높고 고출력으로 가는데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4: 광섬유. 아, 그러면 네.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인 거예요?
1: 네, 광섬유에 사실은 이터뷰미라는 그 원자, 아까 주기율표의 히토리에 대한 원자를 아. 도핑을 하면 그게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이 됩니다. 그거를 광섬유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2: 넣어줘가지고?
1: 예,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던져도 되고
2: 안정적이고
1: 네,
2: 튼튼해야
1: 예, 오랫동안 튼튼해야
2: 그렇죠.
1: 되고 그다음에 잘 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레이저가 똥 쏜다 해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 2초나 2, 3초를 계속 따라가면서 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3: 아, 그렇겠네요. 네.
2: 레이저 무기가 네. 실전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1: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2: 예.
1: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드론이 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레이저 무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드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수억 원짜리 수십 원짜리 미사일 써서 떨어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 벌어지고 그렇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폭탄 제거라든지 지뢰 제거에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2: 지뢰 제거는 아 그렇게. 네.
1: 특히 또 우리나라는 2024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
2: 천광
1: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 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4: 아, 그럼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2: 센서를 교란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카메라 같은 거 막 CCTV 같은 거 망가지듯이.
1: 지금 거기서 말하는 청광은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거예요. 뚫어버리는
1: 예, 뚫어버린, 태워버리는 겁니다.
2: 아, 진짜요?
1: 예, 그래서 20kW 정도, 그게 한 3kg 정도, 날씨가 좋은 날엔 3kg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는데, 그걸 정확하게 태워가지고 한 점을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면 거기에 굴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겁니다.
3: 야, 20kW면 엄청난 출력이네요.
1: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아. 실제로 미국은 메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0kW에서 30kW 정도면 드론, 조그만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도를 메가와트. 격추할 수 있다고 하고요.
2: 메가와트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네.
1: 네, 가능합니다.
2: 아, 진짜요?
1: 진짜 전투기 미사일용입니다.
2: 와.
1: 메가와트는.
0: 이게 대인이나 대전차용으로는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1: 전차는 너무 크고요.
0: 아, 철판 못 뚫나요, 그렇게?
1: 철판 뚫으려고 그러면 진짜 작아야 되니까.
3: 사람한테 지상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워낙에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사람한테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2: 있죠, 그게.
1: 왜냐 그러면 레이저가 이게 아주 약한 레이저 포인트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 눈에 지나가면 실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지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0: 축구장에서 사람 두뇌하는 것도 그럼 협약을
1: 받는 그건 테러입니다.
0: 테러로
1: 구분됩니다.
2: 이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제 장난감들이 문방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이 레이저 이거요. 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지? 막 그거 가지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1: 뭐 진짜 위험한 건데.
2: 진짜 위험한 건데.
1: 이거 레이저 포인터 갖고 눈에 들어가면 그 각막 맞는 부분은 상합니다.
2: 아, 그니까. 네.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무기를 쓰는 건지 참 이게 좀 상상이 안 돼요.
4: 그러니까 숫자로 막 몇 킬로와트, 네. 메가와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잘
2: 감이 안 오죠.
1: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그냥 제가 조그만 레이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지고 오셨어요? 아, 진짜 잘 어울리네.
1: 예, 제가 지금 준비한 레이저가 네네.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2: 반도체 레이저?
1: 예, 반도체 네. 레이저인데 출력으로 따지면 1W급이에요.
2: 1W.
1: 예, 1W라고 하면 지금 이런 레이저 포인트에 쓰는 출력의 한 수천 배에서 만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1W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켠 상태거든요.
2: 지금 뭐 저기 녹색으로 지금 들어와요.
1: 예, 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길에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2: 안 보이죠.
1: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레이저 빛이.
2: 오, 보인다, 보인다. 오, 찬다. 와. 엄청 세. 와. 구멍이 났어요. 연기가 나요. 와.
1: 그래서.
2: 냄새.
1: 냄새 나면 아마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2: 예.
1: 그러면.
2: 아. 와. 눈부셔. 눈부셔. 아, 이게
1: 레이저네요. 이게 연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요. 네.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3: 아, 길이 보이는 거죠?
2: 길이 보인다?
1: 예, 이제 보이죠?
2: 너무 보이죠?
1: 초록색이 잘 딱 보이죠? 길이.
2: 초록색 아, 보이네요, 길이.
1: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 하나 더 해드릴게요.
2: 풍선 터뜨리기요.
1: 예, 풍선 한번 퍼뜨려 볼게요.
2: 자.
1: 가겠습니다.
2: 아,
3: 깜짝이야.
2: 이게 레이저구나. 야, 잘 봤습니다. 야.
1: 레이저가 무기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흡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거죠.
3: 근데 이게 지금 1W였잖아요.
2: 1W. 네. 그러니까 메가와트 이런 거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1: 그러니까 철판을 뚫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2: 그러니까
1: 하는
2: 출력이
1: 거죠.
2: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4: 에너지가
2: 더 커지는 거죠. 더 네. 세지고.
3: 야,
2: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그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SF 영화처럼 이제는 진짜 빛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1: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아.
1: 적외선이거든요. 1마이크로미터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른 순간 벌써 타겟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막고 눈에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2: 그래서 그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레이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산처럼.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런 원리네요, 그러면? 아, 네. 눈에 보기가, 그러니까 더 무섭네.
3: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전기만 꽂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네요?
1: 전기세만 드는 거죠. 레이저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4: 몇 와트 기준으로요?
1: 청광 기준으로 한 30kW, 20에서 30kW 정도.
2: 오, 가성비가 넘산데요, 가성비가?
1: 네. 네. 사실 레이저 만드는데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기만 공급되면 무한히 사용될 수가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저 무기가 아니, 되는 거죠.
4: 그 드론이 가성비 무기라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성비 무기를 잡는 또 가성비 방어 무기가 또 레이저네요.
1: 그럼 네. 그런 드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일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2: 예를 들면 어떤 게요?
1: 네,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2: 아, 날씨. 네, 비 오면.
1: 비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면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앞에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진행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레이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2: 그때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하네요?
1: 네,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총 들고 다니면 쏘잖아요. 네. 그럼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레이저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 부피가 너무 커져요.
2: 너무 크다. 휴대용 무기는 힘들겠네요.
1: 나중에 뭐 혁신적인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들고 다니기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레이저가. 예.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를 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레이저가 어쨌거나 좋은 의도로 쓰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쓰이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사실은 레이저를 네.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이저는 등급이 있어요. 1, 2, 3, 4 출력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그게 안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500mW, 지금 1W 정도 되면 어떤 그 안정된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에서만 반드시 사용하다 해야 한다는 그런 레이저 안전 규약이 있습니다.
2: 레이저가 마치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약간 그런 소비되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1: 좋겠어요. 레이저는 장난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예. 장난감이 아닙니다.
2: 그러니까. 과학 실험할 때도 사실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과학자분들은 레이저를 좀 많이 쓰나요?
4: 레이저 진짜 중요하죠. 또 저희 생물학자들은 현미경 많이 보잖아요. 근데 현미경 중에서 또 성능 좋은 현미경들은 또 레이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
2: 공초점?
4: 아주 정밀한 형광 이미징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때 이제 레이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이제 다 쓰거나 수리해야 되면 연구비 엄청 깨지죠.
2: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3: 천문학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늘에다가 인공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 되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거리를. 그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정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정말 강력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광학이라고 불러요.
2: 적응광학. 네. 참 신기한 기술이네.
0: 화학 쪽도 워낙에 많이 써서 사실 뭐 화학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구조가 어떨지를 볼 때 레이저가 최고의 장비고요.
2: 분자 구조를 본다고요? 레이저가?
0: 네. 별은 그래도 망원경 있고 하면 확대해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있으면은 뭐 미생물이든 선충이든 볼 수 있는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는 추론의 정보가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색이 바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코올이라 부르면은 뭐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있지만 유독하다는 메탄올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탄소 하나 차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면 그냥 정확하게 뭐 지문 찍듯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2: 분류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0: 전부 다 가능해요.
2: 이 레이저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 분야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 도대체 처음에 뭘 하려고 만든 걸까요?
1: 처음에는 뭘 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2: 우연이에요?
1: 네. 그냥 빛을 증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2: 빛을 어떻게 좀 이용해 보자.
1: 네, 예. 예. 그 전에 전파가 무선 전파, 무선 통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무선 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2: 그렇죠.
1: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파도 증폭을 했는데 빛도 증폭할 수 있지 않을까.
2: 호기심으로.
1: 예, 예.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예.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예. 왜 우리가 무선 통신 쓰는 전파 대비 빛은 에너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빛을 증폭하는 것,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떤 물질에서는 유도 방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유도 방출이 가능하면 빛도 증폭할 수 있다는 이론을 191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2: 또요? 또 아인슈타인이요? 와, 진짜. 예. 안 끼는 데가 없으시네. 아니, 다 끼어 있으시네.
4: 레이저의
2: 진짜.
4: 기본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2: 레이저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까?
1: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첫 이론, 유도방출이라는 이론 자체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 제시합니다.
2: 툭 던진 거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던졌고, 그분이 여기저기 과제를 많이 주셨어요.
1: 유도방출이라는 말을 처음 제시하고 과정이 있다는 거라 해서 그러면 유도방출이 있으면 빛도 증폭하자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십니다.
3: 그러면은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2: 이론을 세웠고. 거예요?
1: 네. 실제 동작하는 레이저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시오도 메인만 박사님입니다. 1960년에 네. 루비 결정을 이어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듭니다.
2: 아, 루비를 이용해서?
1: 그거를 논문을 적어가지고 처음에 유명 저널에 제출을 해요.
3: 네. 투고를 했군요.
1: 투고를 했는데.
2: 나 이거 만들었다.
1: 네, 나 레이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네. 보자마자 레이저는 안 돼 하면서 바로 리젝을 시켰다고 합니다.
2: 아, 바로 예, 예. 레이저는 안 돼.
1: 예, 너무 에너지가 있어서 난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이먼 박사님하고 그 회사 연구소가 열이 받아서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2: 시연이요?
1: 예, 시연을 직접 해버렸다고 합니다.
4: 그러면 그때까지 막 논문 거절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1: 놀랬죠.
2: 놀랬죠. 당연히 놀랬죠.
1: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 저널의 편집장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2: 얼마나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1: 네. 뭐
2: 그런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건데
1: 네, 예.
2: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1: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네.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메인먼 박사님조차도 네.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쓸지를 몰랐다 그래요.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2: 어디다 쓰지?
1: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메인먼 박사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레이저에 별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살인광선.
2: 살인광선.
1: 아,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이러니까 이게 살인광선이다, 무섭다라는 의미에서 했고 이거는 나쁜 별명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문제를 찾는 해결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2: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지? 너무 웃기네.
3: 그러니까 해결은 방식은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데 뭘 풀어야 될지
1: 모르는 거죠. 보통 과학 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디다 쓸 줄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엄청 유용할 것 같기는 한 거예요. 예상은 했는데.
3: 네. 느낌은 있죠.
1: 느낌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몰랐던 거죠.
2: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고.
3: 그렇죠. 네.
2: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쓰이고 있는 거고.
1: 네.
2: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겠죠.
1: 참 안타깝게도.
2: 이거 메인먼... 예?
1: 메인먼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2: 줘야죠. 이분을 왜 좀 만들었는데 왜?
1: 예, 좀 억울하긴 게 있는데
2: 뭐예요?
1: 이 1960년에 예. 메인먼 박사님 레이저를 시연을 하기 전에
2: 네네.
1: 1953년에 예.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타운스 박사님이란 분이 네. 메이저를 만듭니다.
2: 메이저?
1: 예, 비슷하죠.
2: 처음 들어봤는데.
1: 이게 레이저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을 증폭을 한 건데
2: 네.
1: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에요.
2: 마이크로웨이브?
1: 네. 네,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파를 말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증폭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증폭한 거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 거나 과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고 실제 찰스 타운스 박사님은 196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2: 아, 이걸로요? 메이저로?
1: 네, 메이저로 받는데 정작 메이저를 발명하신 메이먼 박사님은 같은 일이라고 해서 받지를 못하다가
2: 너무 억울하겠다.
1: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2: 아 진짜요?
4: 요즘 같았으면 공동수상 했을 것 같은데.
2: 공동수상 뒤늦게 좀 상 좀 더 인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 실제로 그 뒤에 매년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2: 아니 돌아가셔도 이거는 드려야

0: 되지 않나. 왜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쓰고 있는데. 메이저는 우린 몰라요. 메이저는 몰라요. 아니면 레이저는 알아요. 레이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인데 이거를 돌아가셔서라도 좀 늦었지만 드려야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근데 네. 이 규정상 사후에는 노벨상 수상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요. 예.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레이저가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후에 레이저라는 걸 뭐 장비로 쓰든 기술로 쓰든 이게 관련돼서 받은 노벨상이 이제까지 20개가 넘어.
0: 저 봐봐, 야, 20개가 넘어.
2: 물리학도 받았고, 화학도 받았고,
3: 여기저기 다
2: 받았습니다.
1: 아, 심지어 진짜. 아까 화학에서는 분자를 보는 게 목표로 했는데 분자 구조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던 거는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뭔가 섞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반응이 닦은 결과물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999년에 노벨 화학상 이 반응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게 천조분의 1초, 천조분의 1초로 끊으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0: 아니, 천조분의 1초면 아니, 상상도 못하겠는데요.
2: 이게 천조분의 1초를 우리가 펜토초라고 부르죠.
4: 네, 예. 펜토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처럼 계속 나오는 걸 연속광 레이저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가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아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네. 그게 바로 펄스 레이저라고 펄스 얘기를 레이저. 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는 시간 동작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광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 하면 같은 에너지를 1초 동안 늘려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천조분의 1초 동안 내보내느냐. 예.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시냇물, 강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 그냥 한 시간에 1톤의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댐을 세워요. 네.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에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펄스 레이저는 바로 이런 동작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2: 그럼 총 에너지는 같아도 순간 출력은 펄스 레이저가 훨씬 크겠네요?
4: 훨씬 큽니다.
0: 훨씬 크겠네요.
4: 예, 훨씬 크게 됩니다.
5: 그럼 그 펄스의 요 빛을 끊어서 쏘는 거니까 그 비트 쪼개기처럼 얼마나 그러니까요. 쪼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4: 펄스 레이저는 나오는 그 펄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게는 마이크로초도 있지만 네. 밀리초, 마이크로초, 그다음에 나노초, 10의 9승, 그다음에 피코초, 펨토초, 최근에는 오. 아토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0: 아토초는 더 펨토초보다 더 짜게 쪼개는 거예요?
4: 100경분의 1초입니다.
0: 100경분의 1초요?
4: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2023년에
2: 노벨상.
4: 노벨상을 받습니다.
0: 와, 100경분의 1초?
4: 네.
0: 와, 실제적으로
4: 아까 원자가 움직이나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100경분의 아토초로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0: 그럼 아토초로 화학 쪽에서 만약에 아토초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버리면 더
1: 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초가 짧아질수록 비싸져요. 저도 이제 레이저도 그러네. 사용도 하고 그러네요. 또 적어도 펨토 정도는 돼야 화학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절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들은 흥미로운 소식이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킬로와트급 펨토초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진짜요? 걸 봤거든요.
4: 아, 예. 자랑 좀 하자면
0: 예, 하셔야죠.
4: 네. 제가 2022년에는 네. 국내 최초로 3kW 연속 발진으로 3kW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는 네. 평균 출력이 1kW인 펨토초 레이저를 국내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드문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쪽에서 개발해서 보관보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출력 레이저를 한 연구실에 한 거는 조금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0: 이거 펄스를 가두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걸요?
4: 이런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광공진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광공진기 안에 빛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빛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 순간적으로 아까 댐에서 수문 열었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빛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팍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한 나노초 레이저 정도.

0: 시간이 짧고 강력한 펄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 모드 잠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모든 그 빛의 파동을 동기화시켜가지고 동시에 발진하도록 만들면 그게 펜토초가 나올 그러니까 펜토초, 피코초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대화하고 떠드는 소리하고 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하는 게 똑같이 되면은 네, 예. 확 커지는 네, 예.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0: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2: 모드 잠금. 걔네들끼리 파동들끼리 대화해서 우리 한 번에 나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모드 잠금이 되는 거예요?
0: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고 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어떤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손실과 지나가는 빛의 손실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공진기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액티브하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면 지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3: 축구장 같은데 한꺼번에 발을 굴르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다가 들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서 발을 구르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0: 정확하십니다. 저도 네.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 안에 거. 있는 물질이 동시에 서로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조금 적게 나가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 안에서 서로 맞추게 됩니다.
4: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맞아도 문제는 이게 천조분의 1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4: 천조분의 1초에 맞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당연히 출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제어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게 듣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1: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월드와이드.
3: 아, 월드와이드.
1: 쓰리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3: 쓰리 손가락. 네?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펜토초.
0: 네, 예.
3: 그 기술로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될까요?
0: 지금 펜토초 레이저는 네. 응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응용. 레이저를, 좋은 레이저를 만들자. 좋은 거기에 레이저를. 초점을 두고 일단은 고출력. 고출력이 될수록 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다른 기계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2: 아, 역시 그 처음에 레이저 그 개발의 전통,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의 그 전통을.
3: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0: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때려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응용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레이저 갖고 와. 그럼 우리 샘플에 때려봅니다. 어, 잘 돼? 그러면 이거 갖고 갈게.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되게
1: 맞아,
0: 많습니다.
1: 맞아, 화학 쪽에서 계속 때려보듯이 갈때 무조건 레이저 갖다 대는군요.
0: 네.
1: 그러면은 펜토초만으로도 웬만한 데에는 다 네.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사람은 아, 항상 그래요? 부족합니다. 아,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안 되는 게 있고
1: 야,
0: 그래서
1: 그래요?
0: 더 요구합니다.
1: 아 그래서 아토초가 나온 거고요?
0: 네, 그렇죠.
2: 그래서 궁금한 게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 펄스의 말하자면 길이에?
0: 요 정도면 끝이지 싶은데 계속 그거를 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연구원자들이요. 아토초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아토초를 실제로 보이고 그걸 또 쓰고 펜토초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펜토초 쓸데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제 20년 전만 했더라도 레이저 처음 할 때는 아 펜토초 좋기는 한데 산업용으로는 출력도 작고 뭐 그것까지 예. 필요 없어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1: 이리 주 이리 주셔 저리 주셔
0: 예예 예, 이래 주고 네. 저래 주셔 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때려 부르고 정말 이것도 대하는 정도까지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1: 아, 대단하다. 진짜.
3: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0: 계속
3: 거죠.
0: 계속 도전합니다.
1: 인간의, 네.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그게? 네. 예.
2: 그럼 아토초의 한계도 지금 다들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0: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1: 하겠죠. 갈 때까지 가겠네. 예, 왜냐하면 이 레이저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런 거죠. 이 레이저가 발명됐을 때는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3: 맞아요.
1: 레이저 맞아요.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0: 예. 지금 레이저 과학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응용 분야가 반드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응용 분야, 여기 이런 거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쓰고 싶은데 상상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과학자분들은 혹시 레이저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연구에 착함 잘 쓰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3: 레이저로 진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연구 많이 되고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데 스타샵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5: 스타샵?
3: 네. 이건 반도체 칩

0: 같은 데다가 거대한 돛을 답니다. 얇은 호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가속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1: 레이저를 바로 뒤뿜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0: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거죠.
1: 아, 레이저 밀어버리는. 네,
0: 그러면은 관성이 계속 생기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도를 얻으면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생이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살아생전에 거기서 보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2: 저희는 아토초 레이저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특정하게 원하는 곳에 그 유전자 부위만 잘라낼 수 있는 거. 근데 화학 분자도 결합마다의 성질이 다르니까 아토초 정도로 전자 수준 제어가 되면 딱 여기만 잘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것처럼 아예 편집이 되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의 분자 연금술 수준의 시대에 이르는 거라 세상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1: 교수님이 하셔야겠네요, 아토초를. 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3: 아, 저는 약간 첨단 레이저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첨단 레이저 산업이 발달해서 제가 쓰는 레이저들이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1: 어, 그러네. 어. 아, 오히려 내게 좀 더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많이 비싸요?
3: 비싸죠. 뭐 레이저는 무조건 천만 원, 억 원 단위니까.
0: 아, 레이저 비싸요.
4: 맞습니다.
2: 이것도 인연인데 뭐 싸게 안 될까?
1: 아, 여기서 그러니까
4: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1: 오, 어렵다.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5: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0: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6: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강물, 비바람 불음,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 그것도 유체 역학에 들어가는 거죠?
6: 그렇죠.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보는
1: 예? 이야, 공식이에요?
6: 네,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 이걸 푼다고요?
6: 네.
1: 너무 무서워요.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6: 저게 소원이.
1: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7: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8: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9: 안녕하세요.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최하 금액 8호 40입니다. 4천만 원이에요.
10: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첩 400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8: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1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8: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11: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8: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2: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오기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하듯이.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매진돼서.
0: 레디 고!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포지텐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리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스피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시네마 주스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피 끓는 청춘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0: 저희는 얼터너티브 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밴드 이름입니다.
1: 음원 심사 3번 도전하셨어요?
2: 네. 중학생 때 TV에서 실제로 모키모키 만만수 무대를 봤는데 그때 정말로 자유로운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껴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바로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때 봤던 그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게 너무 설레고 지금 연예인 된 것 같고요.
3: 역대 헬로루키 중에 좋아하는 팀?
2: 저는 한로로고요. 여기에 나와서 한로로가 되든 무키무키 만만수가 되든 둘 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스타. 뮤지션의 뮤지션.
4: 그치.
2: 하나, 둘, 셋.
5: 한로로!
2: 한로로가 있어? 한로로가 되고 싶습니다.
6: 얼굴 보면 힘들어요, 정말.
2: 사람들이 말도 잘 안 걸어주고요.
7: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감동. 어?

0: 주유소 습격 사건 느낌인데 감동이 나왔네요. 뽀뽀. 뽀뽀처럼 친근하고 귀엽게 다가가는 막 귀여운 팀인가봐요.
1: 정원형 생일 축하라는 노래예요. 저희 베이스 멤버 형 생일이어서 저희가 만든 노래입니다. 원영이 형 생일 축하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집에 가기 싫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 이 박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0: 듣고 있다가 아마
1: 사랑해.
2: 할 수 있잖아. 사랑해.
3: 할 수 있잖아. 사랑해. 사랑해. 양치기 전에 난이라고 합니다. 저의 음악 완전 사랑문 얘기밖에 없거든요. 락스타가 된대도 난 너만 있으면 돼. 떠야 해. 널 위해 좋은 차를 사고 널 옆에 앉혀야 해. 뭐 이런 가사도 있고. 저희는 아직 다 사랑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꿈인 것 같아요.
4: 딱 봐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딱 봐도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오이스터즈랑 같은 레이블이에요, 그렇죠?
3: 맞습니다.
4: 오이스터즈가 참가한 거 봤어요? 헬로 루키?
3: 봤습니다.
4: 딱 질색이야.
3: 말 무시하고
4: 정말 싫어.
5: 나한테 미쳤어. 오이스터즈 포장 풀어요.
4: 근데 양식이 소년단은 너무 좋아요.
3: 아, 감사합니다.
4: 관객 호응료도 자신 있어요?
3: 아, 완전 자신 있죠. 좀 즐기시다가 지금입니다 하면은 같이 놀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놀 준비 됐어요?

0: 노래 엄청 좋네요. 노래 되게 좋아요, 진짜로.
1: 지난달에 PPB 노래의 힘으로 접수했지 않습니까? 알고가 좀 궁금해지는 도리 씨. 기대가 됩니다.
2: 싱어송라이터 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떨려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하니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큰 거울이 있는 연습실 가서 앞에 관객분들 있다고 생각하고 제스처도 찍어서 제가 또 보고 이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고치고 약간
3: 제스처 살짝만 스포
2: 이런 게 있습니다.
3: 못 봤어요?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거리온 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AI와 IBK가 만나면?

0: 개인도 더 크게, 기업도 더 크게. AI와 IBK가 만나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AIBK. 좋은데? IBK 기업은행.
1: 나 거기서
2: 나기지. 엄청
1: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3: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1: 치과에서 찾으세요.
4: 실리카겔에 포함된 나라는 존재와 진짜 나라는 사람의 뭔가는 또 다르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더 큰 단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생각해보니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놀이도감이라는 책이 그냥 떠올라요.
5: 시간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른다고 하더라. 동시에 제가 노래를 쓸 때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꾸 쓰다 보니까 나는 그럼 어떤 특정 시간대에 잡혀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1월 연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진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게 내 이름 같다는 직감적인 게 와서 그래서 데이머스 이름으로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좀 가끔 음악 활동할 때 어떤 앨범을 내도 누군가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좀 투명인간 취급을 좀 받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데 뭔가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제가 그냥 갑자기 뭐 사람들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눈에도 들어올 수 없는 완전 지하에 있었어요. 서울에 어디 변두리에 있는 술집 같은 데서 노래하고 아무리 노래를 만들어도 누군가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들어주거나 그랬던 적이 없다 보니까 재능이 없나? 음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누가 등떠민 것도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작했는데 어디다 대고 좀 힘들다는 말을 못하다가 스스로를 좀 위로하려고 노래를 쓴 게 이제 제 첫 노래였어요.

0: 거의 제오나 부산 같은 경우는 공연 때 진짜로 안 불러서 마치 처음 부르는 것처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원이 나오면 친구들한테 맨날 연락해서 댓글 좀 달아달라고.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반갑습니다.
2: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단독 공연을 했을 때, 아, 이제 됐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내 이름만 온전히 존재하는데 그 공연을 보러 사람들이 티켓팅을 하고 온 상황이 좀안 믿겼다고 해야 되나?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러준다거나 할 때의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에너지가 진짜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어디서 이렇게 듣고 다들 와주셨는지

0: 감사합니다.
1: (웃음)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제 마음이 제 말보다 더 예쁩니다. 문덕을 흔들려 드릴게요.

그냥 저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했었어야 했는데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을 때의 제 마음 같은 것들을 거부를 하나씩 잠이 잡히게 기다리다 쓰러졌던 밤. 제가 1년 중에 잠을 잘 못 자는 시즌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있는데 뭔가 잠이 유기체 같은 거라면 작살 같은 걸로 잠을 찔러버리면 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코르퍼스 제로는 그러니까 신체를 뜻하는 라틴어인데 제로가 붙어서 신체 없음, 뭐 슈가프리나 슈가제로처럼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그냥 내가 바랬던 거지 현실이 아니니까 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를 보내요. 너무 기분 좋은 꿈을 꾸면 만약에 내가 그 꿈을 꾸고 있는 상태로 내가 깨어날 몸이 없어지면 나는 그 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만나려고 긴 시간 비행기 타고 만나러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 여름이 되게 추워서 처음 느꼈던 여름 차가운 밤이라는 그 기억으로 쓴 가사예요.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없을 추억?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지금 꿈처럼 느껴지는 거죠.

0: 편인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씩 사고 같은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걸 빨리 잊고 싶어가지고 외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돌아볼 수 있을 때 노래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대는 나를 말고 사랑해나 되어주지
0: 죽지 않은 연인에게 가사 저 진짜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통으로 다 좋아요.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이별이라는 게 사람의 그림자도 쳐다볼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리면, 그냥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랑은 그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마음 안에서 느낄 수가 있어서 더 망가지지 않게 하고, 망가져도 어떤 그 하한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힘들어도 하고 싶어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너무 잠겨있지 말라고. 좋은 음악이면 누군가는 분명히 들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0: 감사합니다.
1: 올해 초 트루스버스터라는 2집 앨범으로 아시아 투어를 스르륵 돌고 공감으로 안착한 놀이도감입니다. 놀이도감으로 왔습니다.

0: 오늘이 이제 정말 저희가 이 땅에서 공연을 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1: 저희가 이제 군대 가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서 내 일처럼 해왔던 실리카겔 일들이 좀 없어지니까 솔로 프로젝트란 걸 뭔가 해야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유근호라는 싱어송라이터 형의 기타 세션으로 연주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작업은 포크하고 쿠스틱한 곡들이었거든요. 그런 음악들이 되게 좋다라고 그때 쾅 느꼈어서 실리카겔은 좀 더 록이나 사이키델릭의 지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거를 떠나서 그냥 나라는 인간의 뭔가 취향은 또 이쪽인 것 같네? 이게 실리카겔에 포함된 나라는 존재와 그냥 진짜 나라는 사람의 어떤 뭔가는 또 다르게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꽤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러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이었어요. 처음으로 기타를 갖고 친구들 앞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썼어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문득 그냥 기타라는 게좀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딱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문득 들어서 부모님한테 기타 사달라고 해요. 그때 처음 샀던 게 클래식 기타였어요. 그냥 뭐 두들기니까 소리는 나는데 이걸 난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라는 감정으로 그 기타를 이제 만지작거렸던 그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어요.

실물을 연주하는 어떤 기분이 좀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를 나한테 맞추는 과정들, 교감하는 느낌이

0: 오랫동안 계속 가까이 있으면은 서로가 어떤 이해되는 리도감에게 이곳은 공장이죠.
1: 프루스버스터가 좀 오래 걸렸던 곡인 것 같아요. 그 곡은 원래는 인트로에 타타두두두두 구 딱 구 구 이 드럼 파트만 그냥 프로젝트에 어디 있었거든요. 그걸 녹음한 것도 마이크를 샀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니까 소리 어떤가 해서 쳐놨던 드럼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오, 이 마이크 이렇네 하면서 그냥 쟁여놨던 이제 드럼 그루브였는데 여기다가 뭘 얹어서 뭘 해볼까 하면서 그렇게 좀 쓰기 시작했던

이번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은 그 전보다 조금 더 여러 동료들이랑 좀 같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전에는 진짜 그냥 거의 저 혼자 했거든요, 모든 걸. 근데 이번에는 지원이나 구민이 형이나 일준이 형, 그리고 이번에 투어를 하면서 희준이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주를 할 수 있는 한 좀 많이 담아보자라고 생각했던 음반이기도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순간이랑 이 곡에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놀이도감이란 어떤 집단적인 느낌을 고려한 이름이었던 게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지 않나.

감사합니다. 제 시야 안에 있는 관객분들은 이렇게 쭉 보면서 쭉 연주를 했거든요. 굉장히 신명나게 듣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엄청 진지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막 입은 따라 부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활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곡을 하겠습니다.

0: 이어서 EIDF 걸작선이 방송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我剪头发了，你没发现吗？
1: 你这一戴帽子，我也没看出来啊。

0: 你喝点茶水不喝？
1: 不喝，别这走了呀。
0: 嗯，不喝呀。那你不喝？

Hey.

0: 所以说我们这红娘这个事业是很好的。
1: 我知道嘛，咱个子1.7米了嘛，我知道嘛，嗯嗯。
2: 好熟。

这个事情我觉得也没法说，是不是？其实这样想，我怎么说？我找一个什么样的人？对呀，他很好呀，但他不是我的呀。

0: 你去来拿包子了，东东家。
1: 啊，对。
0: OK。这两件。关于从家里下的。

当天去那个当天回儿啊，看一看我爹我妈，你跟这老丈人儿啊，哎呀，哎呀。

0: 行，再买一个吧。就这个戴着最得劲，主要是比那几个都得劲，不舍得扔。我不看了，我准备睡觉。
1: 啊？
0: 我准备睡觉了，不看了。

0: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허리카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만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해주는 인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술도, 상품 개발도, 자금도, 영업도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영의 핵심인 셈입니다. 특히 CEO를 비롯한 C레벨급 핵심재들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수는 적지만 조직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오늘은 핵심 인재가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죠. 꽤 유명한 기업인데 텐센트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10위이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텐센트는 파격적인 성과급으로 유명합니다. 2018년 초인가요? 가장 성과급을 많이 낸 게임 개발팀에게 1인당 165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텐센트의 평균 연봉은 2022년 기준 1억 9천만 원으로 한국과 홍콩의 최고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고 매년 연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위챗을 개발했는데요. 위챗을 개발한 장사오롱의 연봉은 3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80억을 넘죠. 이건 텐센트의 마팅 회장의 보수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이나 혁신 기업일수록 성과에 따른 보상도 크고 최저 보상과 최고 보상의 격차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역량에 따른 연봉 체계가 그대로 성과급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텐센트가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T 인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성과에 걸맞은 파격적 보상은 끊임없이 수혈되는 인재들이 또다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성과를 창출하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텐센트 경영진들에게 직원의 높은 연봉은 비용 주출이 아니라 선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전히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가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는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보다 108배나 많은 123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넥슨의 일본 법인 임원과 직원 간 임금 격차는 무려 72배나 됩니다. 넥슨 임원의 평균 보수는 45억 원을 넘고 있는데 직원의 연봉은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최고 책임자의 보상이 이렇게 높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고난과 책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기업 가치는 대개 임직원 가치의 합인데요. 기업 가치를 가장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조직이나 사업의 최고 책임자를 제대로 배치하면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을 바꾸는 게 효과가 크죠. 실무자보다는 중간 간부, 중간 간부보다는 임원, 인원보다는 사장을 바꾸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짐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최고 경영자의 핵심 능력으로 인재 확보 능력을 꼽았습니다. 상위 10%에 해당되는 A급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인재 확보나 발굴을 위한 팀들을 두는 게 유행인데요. 또 내부에서는 CEO 평가 항목에 핵심제 확보를 넣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인재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인재에 큰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 삼성도 이런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되고, 영입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황기에 인재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불황일수록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왓슨 와이어트라는 회사가 평균 매출 64억 달러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불황기에 접어들었던 2000년대에 기업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불경기에 교육 훈련비를 삭감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성과가 5배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2년 최대 위기를 맞은 HP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핵심 인재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들을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도 했죠. 결국 핵심 인재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HP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도 창립 이래 최대의 적자를 내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직원에 대한 교육 투자를 오히려 늘려서 회상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점포와 지점을 줄이는 대신에 직원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제품의 수준이 높아졌고,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1년 만에 다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불황기에 핵심 인재를 중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인재 관리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본모 LG 그룹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에 신임 전무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불황이라고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내보내면 원래 있던 사람들의 충성심도 낮아지고 우수한 인재들도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호황에 대비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선발해야 합니다. 불황은 기회입니다. 불황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조직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인재 일부가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림의 떡 같던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 있다면 불황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불황기에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다 이해하고 있지만 쉽게 사람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더구나 임원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연공 서열 방식의 기업 문화에 익숙해 있는 한국 기업에서 고위직의 경우 퇴사를 의미하는 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무자를 바꾸고 중간 간부만 교체하다가 끝납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야단을 벌이지만 애꿎은 직원들만 회사를 떠나게 되고 효과는 별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승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의 경우 내부 인력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과 조직의 안정은 참 유리하지만 혁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C레벨의 경우 내부 인력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서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절감할 때만 외부 영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영입이 잦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할 것을 다 해본 뒤 결정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인재 영입이 늦어지고 사업과 조직의 혁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운영은 적재적소만 중요합니다.

게 아니고 적시도 참 중요합니다. 혁신을 하려면 조직과 사업의 핵심 축인 임원과 간부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업의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에서 끝납니다. 결국 사업 부진과 성장 정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사람이고 그 해법도 사람입니다. 성장 정체는 기존 인력으로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직원을 재배치하고 인재를 발탁하고 영입해서 인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 때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신규 사업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 절차를 돌파하려면 결국은 인재밖에 없습니다.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발탁하고 재배치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성장 정책의 돌파구는 핵심 인재 확보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만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해주는 인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인재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늘의 일본이라고 불리는 일본 항공이 있습니다. 주알이라고 그러죠. 이 일본 항공이 2010년에 파산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왜 일본 대표항공사가 파산했던 걸까요? 설립 이후에 반은 정부에서, 반은 민간에서 반관 반민 형태로 운영되던 그런 좌알이 1987년에 완전 민영화됐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되긴 했지만 계속 준국영기업으로 간주가 됐고 경영진이나 경영 방식 역시 관체제를 벗지 못했습니다. 경영진에는 계속 낙하산 인사가 투입됐죠.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퇴직자들은 두둑한 퇴직금을 챙겼고 이 와중에 부실은 계속 커졌습니다. 결국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흔들리게 됐고 2010년에 파산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 부채 규모는 무려 2조 3천억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파산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바로 외부에서 수혈한 경영진을 통해서 뿌리 깊은 공기업 스타일을 벗어났습니다. 일본 항공을 살리는데 일본의 전자정보기기 업체인 교세라에 이나모리 가즈오 명예회장이 투입된 거죠. 그는 당시에 78세의 나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존경받는 경영인이었습니다. 교사라의 창업자였는데요. 파인 세라믹 기술로 기업을 키웠죠. 당시 일본 총리가 이나무리한테 가가지고 좌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나무리 가즈오는 처음엔 내가 나이도 많고 항공업은 내가 잘 모르니 내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이

일본 경제와 남아있는 사원들,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며 결국 무급으로 취임하게 됐죠. 그는 들어갈 때 경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두고 봐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즉각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의 40%, 국내선의 39%를 줄였습니다. 4만 8천 명이 되던 인력을 3만 2천 명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항공기도 오래된 항공기를 없앴고 기종수도 삭감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노선으로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기업 의식을 깨기 위해서 교세라에서 해온 아메바식 경영을 접목했습니다. 이 아메바식 경영은 기업을 10명 이하의 소집단으로 재편하는 건데요. 각 집단마다 시간당 채산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수지타산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충실하게 하던 그런 분위기를 바꿨고요. 그 덕분에 잘 직원들의 마인드는 점점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좌른 파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2년 반 만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재상장도 이뤄냈죠. 경영 성과를 따지면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여러분, 세릴 샌드버그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세릴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을 흑자 전환시킨 사람인데요. 초창기에 페이스북은 그냥 하버드대학교 대학생들끼리 즐기기 위한 그런 사이트에 불과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사업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개설했는데 4년이 지나니까 가입자는 계속 늘어났는데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없었고 적자가 계속 커졌습니다. 이때 마크 저커버그는 구글에서 해외영업과 광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세릴 샌드버그를 COO, 최고 운영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이 영입이 페이스북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샌드버그는 합류하자마자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광고 수익 모델을 개발했고 그 결과 페이스북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시기에 과감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이 기업 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물론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때가 많습니다. 기업들이 헤드헌팅 회사의 인재를 추천을 의뢰할 때 상당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경영이나 사업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원투수를 원합니다. 결국 기업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뽑아야 하는 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기업마다 처하는 환경은 참 다릅니다. 문제의 원인도 다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해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총장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당 대학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에 따라서 총장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그 대학에서 우수한 교원 확보가 중요한지, 학교 재정 확충이 중요한지, 학교 행정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하는 게 중요한지에 따라서 어떤 총장을 뽑을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임원은 전문성만 보면 안 됩니다. 포괄적 역량을 살펴봐야 되죠. 직원들은 대개 전문성을 보고 뽑습니다. 개인 역량을 보고 그 개인 역량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임원이나 CEO는 그런 점만 보진 않습니다.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적절하게 동기부여를 해서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직원이 아니고 CEO나 임원들은 리더십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외에도 역량평가, 잠재력평가, 시장경쟁력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어떤 걸까요? 해결사는 우선 문제의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법을 찾아내야 하죠. 두 번째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탁월한 리더는 탁월한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팔로워 경험이 없으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해법을 현실에서 신속하게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유능한 실행발들은 매우 깐깐하고 저돌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행가들이기 때문입니다. CEO인데도 세세한 것까지 챙기고 전략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이렇게 유능한 경영자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성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유례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반복적인 것이어야 되고 계획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른바 재현 가능한 성공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책임자는 성과와 조직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CEO나 임원급 후보를 평가할 때 또는 찾을 때 잊지 않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 욕구입니다. 성장과 성취에 대한 욕구. 어떤 사람을 뽑을까 얘기할 때 성실하고 스마트하고 욕심있는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경영은 농사와 같습니다. 꾀를 내는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스마트하지 않으면 조직의 사업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의 한계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입니다. 스마트함도 성실함도 욕심이 없으면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잠재 역량을 100% 발휘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처한 상황은 언제나 최적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최적만 생각하다 보면 자칫 느슨해지고 안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최고 경영자는 물론이고 C레벨급 인재를 교체하고 영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말만 앞세울 뿐 실제로 교체와 영입에 나서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우리 회사엔 인재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인재가 없는 게 아니고 인재를 알아보고 확보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조직은 언제나 최고 책임자의 그림만큼 닮게 됩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최고 책임자가 없다면 우선 인재를 구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1조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1조의 인재를 모아라로 하겠습니다.

0: 또 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1: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칠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합니다.
0: 대한독립 만세.
2: 진짜 너랑 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다른 이름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0: 내가 아는 목표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씨.
1: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최하 금액 8540, 4천만 원이에요.
3: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적 400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1: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4: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1: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4: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2: 강제 이주 열차를 타고 황무지에 던져졌을 때
5: 만연설이 쫙 녹아내려가지고
6: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미국으로 오신 이유는
7: 이런 거 여기서 많죠.
2: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8: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긍지가 있어요. 보니까
9: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2: 역사는 개인의 기록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0: 평상시는 폭포가 나타나지 않다가 예, 폭우가 내리는 순간 작게 폭포가 형상이 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일명 도깨비 폭포라고 합니다.
1: 기까지 빨개졌어.
2: 아, 참.
3: 해도 육룡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4: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5: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8: 아이고 잘하네.
7: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0: 영암의 너른 평야 위에 우뚝 솟은 산,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월출산입니다. 악소리가 날 만큼 산세가 험하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괴성은 귀야말로 절경. 마주하는 풍경마다 한 폭의 산수화를 선물하니 간판이 절로 나오지요.
1: 계곡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0: 새롭게 다시 열린 길에서 만난 태초의 자연.
2: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손도 씻는 거, 발도 담는 것도 안 됩니다.
0: 그래서 물놀이 명당은 따로 있답니다.
3: 너무 차가운데 시원하고 좋죠.
1: 진짜 이 길이 너무 좋아요.
4: 예쁜 곳에
5: 예쁘죠?
4: 사시네요.
5: 네? 맞는 것 같아요.
0: 초록빛 산자락이 안아주는 그곳. 오늘은 영암에서 가장 신비롭고 웅장한 월출산의 여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월출산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천왕봉까지 해발 약 810m. 높진 않지만 바위가 많아 오르기가 쉽지 않은 산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2023년에 월출산을 좀 더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하늘 아래 첫 부처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사냥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4: 지팡이에 예. 맨발에 이거 어떻게?
6: 예, 부처길 부처님 덕을 좀 받아보려고 길을 좀 받아보려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여 가지고 아마 월출산이 물이 좀 끼한 산인데 이제 이 부처길만 물이 풍부해요.
1: 구정봉까지 항상 이 코스로 가요. 코스가 힘들지도 않고 계곡 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0: 대동제 저수지부터 시작하는 구간으로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길을 자랑한답니다. 오직 이 코스에서만 볼 수 있는 월출산의 숨은 비경. 시원한 계곡입니다. 물을 보기 힘든 다른 코스와 달리 계곡을 끼고 있어 기분 좋게 산행을 즐길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길이 왜 뒤늦게 개방된 걸까요?
2: 30년 동안 여기가 이제 그 영암의 식수를 담당하는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영암군과 우리 국립공원이 화합을 해가지고 여기 영암군민들이 여기 길을 되게 가고 싶어라 했기 때문에 이제 30년 만에 개방한 곳입니다.
0: 물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날아갑니다. 아름다운 산세와 계곡을 볼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지사겠죠. 여름을 맞아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월출산 국립공원 직원들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구정봉에 오르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살펴볼 계획이라는데요.
2: 오늘 주변에 좀 정리만 해서 일반 탐방객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변 정리 좀 잘하게.
7: 네, 알겠습니다.
2: 시점 점검도 하고. 이런 흔들리니까 재는 거.
0: 산 속에선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서둘러 정비를 마치는.

0: 구정봉을 향해 오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3층 석탑. 세월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이곳이 과거 용암사의 절터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1: 편안한 여생 우리 가족들 같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좋네요. 여기 얼줄산 또 길을 충분히 오늘 받아가고.
0: 한때 스님과 불자들로 가득했을 용암사. 3층 석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용암사지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돌로 잘 쌓인 우물을 비롯해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 옛날 용암사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용암사지에서 100m가량 오르면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바위. 이 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국보, 마의 열의 좌상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 왜 이 길을 하늘 아래 첫 부처길이라 불렀는지 절로 납득이 가는데요. 화강암을 파서 만든 불상의 크기가 무려 8.6m. 불심으로 꽃피운 예술은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오른 사람들,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0: 마에열의 좌상을 뒤로 하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가다 보니 커다란 바위가 앞을 막습니다. 막다른 길인가 했는데 그 사이에 숨은 틈이 있었네요. 비밀의 통로를 지나는 길, 이 끝엔 뭐가 있을까요? 마침내 도달한 곳은 구정봉 정상. 올라와서 보니 커다란 웅덩이가 보이는데 구정봉이란 이름이 이 웅덩이 때문에 생겼다는군요.
1: 왜 구정봉이라는 이름이 젖었냐면 아홉 개의 구멍이 있다 해서 젖은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제 주위를 보시게 되면 안개가 가득하고 바람이 세게 불고 이렇게 이제 오래 시간 동안 흐르다 보니까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 전설에 따르면 여기에 용이 살았답니다.
1: 이 구정봉이 신령스러운 바위다. 그래서 장군 바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0: 구정봉의 또 다른 이름 장군 바위. 맞은편 천왕봉에서 보면 이목구비와 투구 모양이 장군의 모습과 같다며 붙여진 이름인데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운무가 거치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월출산의 비경. 사계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데요. 탐방 안내소에 가면 월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전시실 안으로 쭉 따라가 보면요, 월출산의 숨은 명소와 코스 등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재 월출산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을 한눈에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0: 여기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천연기념물 남생이. 쉽게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보니 참 반갑네요.
1: 도갑지구의 한 가족 다섯 개체가 살고 있는 게 실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천연기념물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남생이를 저희가 기대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새도 또한 남생이를 사용하여서 태평성대를 꿈꾸는 임금, 그리고 나라가 안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뜻하는 걸로 옥새에 사용된 동물로 남생이가 됐습니다.
0: 월출산 북쪽 자락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둘레길, 비찬맥길입니다. 그중 힐링의 길이라 불리는 황토길은 완만한 숲길이라 요즘 같은 여름에도 맨발로 걷기 좋은데요. 피톤치드 가득한 상쾌한 공기는 덤입니다.
2: 진짜 이 길이 너무 좋아요. 황토길까지.
0: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3: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진짜 마음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숲속에서 걷는 게 너무 좋아요.
0: 맨발로 느끼는 월출산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4: 크물지고 여름이어도 얼마나 시원해요. 저도 다리가 아프니까 만약을 초탁해서 다닙니다.
5: 예. 월출산 자체가 맥반석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서 사람께 참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살살 다니다 보면은 봄에는 이제 이렇게 푸르름 좋고 여름에 이제 상사와 피면서 귀찬 풀장,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단풍이 이쁘고 겨울에는 이제 눈이 이쁘고 이렇습니다.
0: 사시사철 아름다워 산행의 즐거움이 있는 월출산. 그중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시원한 물놀이장입니다. 하하. 마침 오늘이 개장하는 날이라니 잠시 구경 좀 해볼까요? 매년 7, 8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영암 주민들에게는 공짜, 그 외에는 성인 기준 6,000원에 즐길 수 있답니다. 단차별로 수심이 달라 피서지로 인기라죠.
6: 목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80인데 딱 이 정도? 그렇게 안 기뻐요. 딱 좋아요.
7: 좋아요?
6: 네.
7: 물이 차갑지 않습니까?
6: 너무 차가운데 시원하고 좋죠. 뭐. 물이 맑고 그리고 뭐 짠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놀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0: 요즘같이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도 서늘할 정도로 수온이 시원하게 유지되는데요.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네요. 바로 이 물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아구가구 그냥 때마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오셨네요.
8: 여기는 북극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적인 물과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천연 안방수에서 나오는 지하 관정수를 이용한 지하수를 섞어서 저희가 월출산 기차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 지하 안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수온이 아주 차갑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0: 계곡물을 이용하다 보니 수질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된답니다. 물놀이장과 가까운 곳엔 취사가 가능한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물놀이하다 고기 구워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겠죠?
9: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보시다시피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바다보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월출산. 또

0: 어떤 사람과 장소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월출산의 너른 품에 안긴 마을. 초록빛 여름에 시선을 뺏겨 걷는데 풀숲 사이에 누군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뭐 하고 계세요?
3: 아, 여기 이제 식초 담으려고 300초 채취하고 있어요. 여기 잎이 하얗잖아요. 꽃도 하얗고 뿌리도 하얗답니다. 그래서 잎, 꽃, 뿌리 세 개가 하얘서 요 이름을 300초라고 하는데.
0: 명성 씨는 하조 식초를 만드는데 여름이 되면 재료로 쓰이는 산야초를 채취하느라 바쁘답니다.
1: 너무 예쁜 곳에
3: 예쁘죠?
1: 사시네요.
3: 네? 맞는 것 같아요. 절대 구정이 안 됩니다. 영암이 함자로 실령령자 바위암자거든요. 그래서 여가 영암 월출산이라는 게 달이 나오는 산. 낮이고 밤이고 그냥 던진 얘기인데 진짜로 매일을 떠나서 시시각각 다르게 보여요.
0: 이 아름다움에 반해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터전을 잡았다죠. 자, 이곳이 식초를 만드는 공간인데요. 귀촌을 결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식초. 꾸준히 연구하다 보니 이제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고수가 되었답니다.
3: 약초로 담는 식초 중에 여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초 재료입니다.
0: 300초가 어떻게 식초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3: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300초를 다 넣어서 300초로 다 채웁니다. 항아리.
0: 이 300초가 식초로 변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간과 발효의 마법.
3: 얘가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색상, 맛, 성상,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하는 게 발효의 방법이라 굉장히 식초가 뭐 좋다고 말하는 건 허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물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될 이 300초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자기들 밥.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얘네들 밥 준다. 물 100리터에 설탕 10kg. 설탕 10kg를 넣고 그 설탕을 잘라버리죠. 가수분해 해놓으면은, 설탕이 100kg 넣은 것 같은 맛을 내는 거죠.
0: 와우, 이거 양이 꽤 많네요.
4: 선생님, 이거 지금 100리터 넣었잖아요. 100리터 넣어서 식초를 만들면 식초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도 100리터예요?
3: 양이 늘은 게 아니고 얘가 빼낼 때 얘네들 머금은 것도 있거든요.
4: 아.
3: 머금은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먹으면서 닳아져요.
4: 아, 그럼 적게 나오겠네요.
3: 예, 더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리터를 넣었으면 수율이 한 40%? 60%? 아, 많으면 60% 정도.
0: 300초는 자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견뎌야 식초로 제맛을 낸다는데요.
4: 저는 서울에서 이제 귀촌한 지 1년이어서 이게 산에 가도 이게 300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좀 익혀보고 오늘 이제 담아봤는데 아까 수율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 보면 저희가 한 잔씩 소장님이 저희한테 가끔씩 음료로 주시거든요. 식초를. 근데 그렇게 귀한 건지 모르고 많이 마셨어요.
0: 1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발효 식초의 맛. 궁금해지는데요. 자, 작년 8월에 담근 식초 항아리를 열어봅니다. 정성과 시간을 쏟은 결과물. 이 상태가 되면 거의 완성 단계라는데요.
3: 사과식초를 청사과를 담았던 식초인데요. 이렇게 식초가 다 사과를 분리하고 나면 완성 단계에서 생기는 이제 막들. 그걸 이제 겔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막들이 공기 중에 이 공기 산소를 딱 차단해 주면서 그 막 밑에가 실제로 완성돼가고 있는 식초가 있습니다.
0: 시간이 갈수록

0: 맛과 향이 더 깊어진다는군요. 자연에서 숙성된 식초는 유기산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다만 원액으로 마실 경우 식도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량 섭취를 권한다죠. 그래서 마시는 방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입안에서 식초의 산성이 중화되는 효과가 있다고요?
1: 머릿속으로 본인이 한 15초 정도. 네.
2: 많이 쉬어요?
3: 먹기 전 드시죠.
1: 아마 마실 거예요.
2: 침 나와.
1: 반숨만.
0: 거침없이 마시는데 그 맛은 어떤가요, 그럼?
2: 눈이 번쩍 뜨는데.
4: 정신이 확 뜨는 것 같아요.
1: 이제 5초 정도 지나면.
0: 용기 내 도전.
2: 달달니까.
5: 이런 느낌 처음입니다. 와.
2: 안 쉬어요?
5: 아이고 많이 안 쉽니다. 아,
2: 근데 뭐, 눈이 띈대잖아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5: 근데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0: 말씀 안 해도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죠?
2: 우악스럽게. 우악스럽게. 더 해야 돼.
6: 아, 쉬어. 나와.
2: 아, 쉬어. 쉬어요.
1: 괜찮아요. 식도 쉬다가지.
2: 응. 와, 쉬다. 근데 뒷맛이
4: 깔끔하게,
2: 달아요.
4: 깔끔하죠.
2: 뒷맛이 달아요. 네.
4: 침샘은 계속 나오지만 깔끔하고.
1: 이렇게 한 15초 정도, 20초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서 맑은 침이 계속 나오죠.
4: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도. 네.
1: 굉장히 그리고 기분이 확 지금 뭐랄까 약간 그린 이렇게 돼요.
7: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이 환경적인 공간이 최고의 사람들이 힐링시킬 수 있는 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영암은 오히려 큰 이렇게 약간 대도시와는 좀 더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연치유적인 환경 안으로 더 들어와 있는 것이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영암 군민들의 이렇게 심성이랄 게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타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하는 폭이 크신 것 같아요.
8: 자연 환경들은 바람, 뭐 햇볕, 그다음에 뭐 일조량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그런 환경들이 말 그대로 너무 좋습니다.
0: 한번 찾으면 그 풍경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곳, 이곳은 영암 월출산입니다.
9: 우리 마을이 한 2200년 된 역사를 가진 마을인데요.
10: 지금 약간 580년째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11: 머신이 비어하면 온 동네가 전부 모여. 그래갖고 송편 해먹고 그랬어요.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스피드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이루신

0: 드라마 주스.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피 끓는 청춘.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1: To the Korean film Old Boy.
2: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1: 레디 고!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곳에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1: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다고 합니다.
2: 2200년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12개의

0: 동네가 한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요.
1: 옛날 말로 하면 큰 대도시예요, 여기가.
2: 팔길 닿는 곳마다 문화유산이 가득. 역사 박물관이 따로 없는데요.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옛 이야기에 귀가 즐겁고 아름다운 풍경에 눈이 황홀한 곳. 여름이면 별미를 맛볼 수 있어 입도 즐겁다는데.
3: 다 맛있겠다.
2: 이 마을이 어딘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 같이 떠나보시죠. 오늘 찾아갈 곳은 전라남도 영암군 서쪽에 자리한 마을 두 곳인데요. 먼저 군서면으로 향합니다. 예로부터 기의 고장이라 불렸던 영암, 그중 부림마을은 월출산의 기운을 품은 명당으로 유명했다죠. 마을에서 제일 처음 마주한 것은 나무 두 그루인데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4: 어르신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집 살인문으로 심어놓은 나무예요. 한 300년 가까이 됐어요.
2: 팽나무 두 그루가 집 입구를 지키니 든든하시겠습니다.
4: 완전 차청용 우베코 같은 느낌입니다, 선생님.
0: 차청용 우베코는 옛날 말이고 요즘은 자버스 우택시요. 그래야 명당 자리예요.
4: 그렇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어떤 마을입니까?
0: 여기 구림마을인데요. 구림마을은 2200년의 역사와 전통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12개의 동네가 한 테두리 안에 들어있어요. 12개의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동네는 거의 없어요.
2: 마을 역사만큼 오래된 연주현 시총과 무려 580년째 살고 있답니다.
0: 들어오려면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와야 돼요. 집이 모양새도 이상하고 또 이 살인문 거리도 멀어요.
2: 더 들어가니 고풍스런 정자 중림정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바지런히 지켜왔는지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요.
0: 들어서 이쪽에다 걸어서 다 열려서 방과 마루짝이 한쪽에 훤하게 다 통하게끔 돼 있어요.
2: 그러고 보니 뭐가 좀 다르다 싶었는데 순식간에 방과 대청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에 그저 놀랄 수밖에요.
0: 옛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렇게 넓은 장소로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연주현가 시죠. 현담윤. 내가 우리 현건. 내가 우리 중림공 할아버지 현징.
4: 송시현 선생님이나 이순신 장군이 오셨어요?
0: 이순신 장군이 오셨죠. 이것이 양무호남 시문국가. 선조님한테 보내신 편지에가 저 말이 쓰여 있어요. 호남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는 호남을 지키랍니다. 만약 호남이 없어지면은 나라가 없어져요. 그렇게 써서 보낸 것입니다.
2: 대를 이어 지켜간다는 것. 현삼식 어르신의 자부심이자 구림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4: 동네길이 참 예쁘네요.
0: 네, 오래된 옛날 동네길이라 아주 멋있어요.
1: 어디 가셔? 어디 가셔?
0: 달랐네. 네. 국상 거기 한번 구경하려고.
2: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바위.
0: 여기가 바로 이제 도손국사를 버렸던, 애기 나가가지고 버렸던 바위죠. 여기가 처녀가 애기를 갖다 놔서 버렸는데 그 애기를 보고 싶어서 며칠 후에 와서 수풀을 헤치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 비둘기들이 날개로 감싸주고 먹이를 모려다 먹어서 아기가 포동포동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0: 보통 얘기가 하니까 데려다 키우자. 그래갖고 키운 게 바로 도순국사가 됐죠.
1: 숲이 많고 비둘기가 많으니까 비둘기 굿자에다가 수풀림자를 써서 구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숲이 이런 마을에 숲이 이렇게 많은 마을 봤어요? 이렇게 숲이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갔다가 이제 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0: 장대를 걸쳐요. 저쪽에도 바위 건데인데 장대를 걸치고 마람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 밑에서 책도 보고 그러고 놀았다니까요.
1: 이 숨을 때가 많잖아요. 숨바꼭질 많이 했어요, 여기서.
2: 구림 마을에는 450년 넘게 이어온 전통이 있습니다. 주민 자치 조직인 대동계인데요.
0: 1565년에 설립이 됐는데 회의 장소예요, 여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여기다 모시고 접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초가집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1642년부터 46년 사이에 대동계 계사도 다시 짓고 이 회사장도 다시 지었거든요, 기하집으로. 그런데 6.25 때 불이 나갖고 타져버렸어요. 1980년 때이 회사장을 대동계에서 다시 지었죠.
2: 지금도 봄, 여름, 겨울에 모임을 갖고 있는 대동계.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되 엄격한 규율로 마을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0: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면 잡아와요. 잡아와서 이 돌에다 묶어. 묶어놓고 매를 때려. 앞으로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앉혀서 묶어요. 묶으면은 사람이 매도 때리고 그러면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묶어놓은 게. 그러면 이게 무게가 크지 않으면 올라와 버려. 묶어놓은 게. 그렇게 무게다 못 올라오게 크게 한 거예요.
2: 구림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지금껏 이어져 올수 있었던 것도 대동계 공이 컸다지요. 회사장 안에서 위를 바라보면 관련된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름다운 풍경 속에 이렇게 정자가 있으니 70개원이 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그래서 대대손손 후손들도 이와 같이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주로 그런 내용이.
2: 네, 대동계가 지금까지 이어오니 대대손손 잘 사실 겁니다. 아미요. 구림은 일본의 학문과 문화를 전파한 왕인 박사가 나고 자란 마을이기도 한데요. 일본으로 떠난 출발지가 이곳 상대포구입니다. 이 상대 바위 위에서 배를 탔다네요.
3: 엄청 높습니다.
0: 엄청 높으죠. 이 상대포구가 상당히 큰 포구로 지금 옛날에 그랬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1: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마을이 큰 말하자면 옛날 말로 하면 큰 대도시예요. 여기가 대도시에 있는 큰 요새 같으면 부산항구나 목포항구처럼 큰 포구지 여기가.
0: 왕인 박사가 여기서 일본으로 건너갈 정도 포구니까 엄청 컸다고 봐야죠.
1: 여기서 배만 타면 서울을 가니까
0: 이제
1: 서울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2: 국제 무역항이었던 상대포구. 간척 사업으로 평야가 되기 전까진 이곳이 바다였답니다. 구림마을 동쪽에는 왕인 박사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탄생지를 중심으로 왕인 박사의 발자취를 복원해 놓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 일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진답니다. 왕인 묘에는 영정과 위패가 봉안돼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백제지 14대 왕인 군구수 왕때 태어난 왕인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힘쓴 결과

0: 우경 박사로 등용됐는데요. 일본으로 건너간 후 아스카 문화의 창시자가 되어 지금도 일본에선 학문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되면 유적지에서 왕인 박사의 업적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죠. 왕인 박사에 대한 영암 사람들의 존경과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데요. 축제의 백미는 1600년 전 일본으로 백제의 문화를 전파하러 가는 퍼레이드. 봄이 되면 이걸 보러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랍니다.
1: 왕인 박사라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더 추대하고 더 크게 모셔야 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수많은 인재가 나온 구림. 이번엔 또 어떤 역사적 인물을 만나게 될까요?
2: 내가 육부다 아니야?
1: 네, 육부다.
2: 한덕보이가 저기서 공부했다고?
1: 한덕보이가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한덕보이 어머니가 애가 계시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떡썰기하고 글씨 쓰기하고 시합도 하고 그랬어요.
0: 한석봉 선생과 어머니가 불 끄고 시합을 한 전설의 탄생지가 여기였군요.
1: 함양박씨 박읍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유경제를 낳았어요. 그래서 유구당이라고 그래요.
0: 유구당의 현타는 명필로 알려진 한석봉 선생이 직접 쓴 것인데요. 개성에서 태어났지만 스승을 따라 영암으로 내려와 공부한 흔적이랍니다.
1: 엄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씨를 쓰기 둘이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궁이 불 때는 거예요.
0: 그런데 아궁이 위에 있는 요것은 무엇이던가요?
1: 저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영 안에다가 위패를 넣어요. 넣어놓고 제사 때나 명절 때는 위패 뚜껑을 열고 보이게 하고 밑에다 상을 놓고 방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죠.
0: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전통을 지켜가는 이유. 이곳이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1: 고향이 이곳이니까 영원히 자손 만대까지 지키고 싶고 지금 약간 580년째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았으면 합니다.
0: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한옥들로 가득한 구림 마을. 걷다 보니 길 끝에서 그림같이 예쁜 한옥 한 채가 발길을 이끕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통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카페네요. 차를 마시는 카페지만 한옥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시골 할머니 댁에 온 듯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래서 일상 속 작은 휴식을 찾는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는 것이죠.
3: 일단 이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 카페가 한옥 카페다 보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 밖의 정원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도 되고 또 아이들하고 그 잔디밭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0: 이 부녀가 주인인데요. 4년 전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인규 씨의 바람이 어머니의 한옥을 카페로 변신시켰습니다.
4: 굉장히 입장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5: 누가 만든 건데?
4: 딸내미 눈높이에 못 맞춰가지고 제가 굉장히 하여튼 변화하려고 굉장히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사고 채색이 전에 빨리 만들어야 돼.
4: 맞아요.
0: 인규 씨가 이곳에서 각별히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4: 부모님이 이제 계실 때부터 이제 심어놓은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제 잎이 이게 나이가 들면 요 잎이 그대로 처집니다. 떨어지지 않고.

0: 그리고 세순 이게 난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자로의 교양목이라서 교체해서 양보한다 해서 세대교체 나무라고 합니다. 굴거리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부모로서의 역할은 일단 자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저 나름대로의 또 다른 길을 또 결정한다든가 그런 의미 있는 나무입니다. 맨날 볼 때마다.
1: 이곳에서 행복을 찾은 분이요. 더 바라는 게 있을까요?
0: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주변 대도시에서 많이 우리 구림마을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골목길이 많은 그 구림마을 이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꼭 귀농이 아니어도 살기 좋은 시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뭐 젊은이들만 와라 이런 것보다도 저처럼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그런 마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 그것 또한 좋겠네요. 자, 발길을 옮겨 찾아간 곳은 서호면에 위치한 신풍마을입니다. 동네 초입에서 만난 아낙네들. 삼삼오오 모여서 분주히 손을 움직이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풀일지 몰라도 이곳 사람들에게 더없이 귀하다는 이것 바로 모신잎입니다.
3: 딱 하루 날을 받아. 그래갖고 모신잎 비요 하면 온 동네가 전부 모여. 그래갖고 이 나무는요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뜯어. 귀하니까. 그래갖고 송편 해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는 요거 다 해놓고 나면 이 대를 비어가가지고 껍질을 벗겨. 그래갖고 모시를 이렇게 모시 배를 놔. 이거 하면 이 줄기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걸 껍질 벗겨가지고 이거 갈라갖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째요. 전부 이렇게 째. 그래갖고 그 모시를 또 삼아. 딱 이빨로 이렇게 뜯어갖고 있으면 해갖고 졸졸졸졸 해갖고 굴로 배를 놔. 옛날에 그랬어요.
1: 이야, 모신잎이 풍년이네요. 자, 오늘 채취한 모신잎으로 다 같이 송편을 만들 계획인 제이씨. 13년 전에 귀농해 전통 음식 전문가로 활동 중인데요. 귀농한 사람들에게 교육도 하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농가 소득도 올린답니다.
4: 선생님, 모신잎 냄새가 어떤지 알아요? 이게 시골 냄새.
3: 아니, 송편 냄새나.
4: 이게 시골 냄새. 모신잎 갖고 송편을 하니까.
3: 그러니까 네. 그 송편의 향이 나.
4: 향이 아주 가득해. 정말 맛있네.
1: 이 떡은 영암의 향토 음식입니다. 추석 명절에 데친 모신잎과 불린 쌀을 곱게 갈아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죠. 촉촉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라서 지금도 즐겨 먹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하지만 떡을 만들 수 있는 이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제이 씨가 그 맛을 잊기 위해 틈틈이 만드는 법을 알리고 있다는데요. 모신잎이 들어가자 손놀림이 더 빨라집니다. 다시 한번 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고요.
4: 그 쌀가루만 보면 이렇게 막 먹고 싶은 생각.
1: 모신잎을 많이 넣어 쌀가루가 진한 녹색을 띠기 시작하는데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지만 실은 다른 이유도 있답니다.
4: 이걸 많이 넣을수록 떡 자체가 찰져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많이 넣어요. 맛있는 떡 쫄깃쫄깃한 떡 먹으려고. 이렇게 나와야 돼. 비단이 나오듯 펄프가 나오듯 쭉쭉 나오니까 먹음직해 보이네.
1: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반죽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4: 저 물 깨끗한 물. 이거 옛날에는 이거 없이 손으로 했어요. 반죽을 손으로 칠했어요. 참 이게 잘 나왔어요.
1: 중요한 과정이라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4: 잘 치대야지만이 맛있는 떡이 나온 거죠.
1: 드디어 확인한 시간 어디 한번 볼까요?
4: 도움이 딱 좋네.
5: 한 입 먹고 싶은 맛.
4: 색깔 이쁘잖아요.
5: 네, 향은 여전히 송편향이고.
4: 전라도에서는 계속 많이 흔히 해 먹으니까 그냥 송편 맛이라고 이렇게도 다 통일하니까.
5: 네.
4: 이게
5: 단맛이 느껴져.
4: 찹쌀이 원래 몹쌀보다 단맛이 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맛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1: 송편 잘 빚는 비법도 아낌없이 공개.
4: 일정한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똑같이 분배를 해놓고 이렇게 자 하나씩 그래야 일정하게 나오지 띄어서 하면 일정하게 안 나와. 이렇게 해서
1: 다들 제이 씨에게 음식을 배워온 사이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척하면 척 찰떡 보을 자랑합니다. 명절 때는 함께 만들어 판매해서 가게에 보탬도 된다네요.
3: 지금은 진짜 이 송편도 잊혀져 가요. 근데 이걸 또 되살려서 또 이렇게 또 야 천지가 모신잎인데 그걸 또 살려갖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또 떡을 만들어서 또 남의 입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입니다.
4: 보통 모신잎 송편 이런 모르신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신잎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이걸 이제 후배들에게 또 계속 남겨줘야 하는 그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이제 완성이 컷, 맛있게 찌는 일만 남았는데요. 오늘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와우, 드디어 완성된 모신잎 송편.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네요. 바로 여기 백나무 아래에서 식혜랑 같이 먹는 것이죠.
3: 어따 맛있겠다.
4: 겁나게 맛있겠다. 그래.
6: 예쁘게 되라.
3: 오미 맛있겠다. 진짜로 맛있겠다. 짠작짠작하니.
5: 겁나게 맛있네.
4: 오미 나는 콧도 오네.
3: 진짜 맛있네.
6: 맛있다. 하나 드릴까?
3: 자. 진짜 쫀득쫀득한 맛있네. 우와.
5: 진짜.
3: 보들보들하니.
4: 쫀득쫀득하니. 진짜 맛있네.
3: 아, 이러시 이렇게 모여서 만들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고 수다는 있는 수다 없는 수다 다 떨고.
4: 우리 마을 어르신들 우리 언니들 우리 회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음식 준비해가지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7: 놀고 먹고 즐기자.
8: 멋있게 성가요.
1: 옛것의 가치와 전통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고장. 이곳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3: 오시안이 크게 있었고 미얀마 바다에서 낙지가 많이 나와서 갈락등을 끓이게 됐어요.
9: 영암 무화과가 국내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어요.
10: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화덕이 됐잖아요. 그것이 보물이죠.

0: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

0: 거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삼다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9: 이어서 세상을 비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10: 천중일구비 진흙색 일구비
6: 너희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깨우는 것도 독립운동 아니겠어?
11: 나와서 몸을 던지시오. 최동지 출판 앞에서 맨날 입으로만 합니다.
6: 대한독립 만세!
12: 저 노랑나랑은 호흡이 안 맞는데. 너 다른 기능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

0: 내가 아는 그 교육자 중에 네가 제일 잘 먹는 거야. 이런 씨.
1: 상상 초월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전쟁.
2: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당시가 최하 금액 8540 4천만 원이에요.
3: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적 400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1: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
4: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1: 세상에 단 하나뿐인 초고가 가구 탄생 현장.
4: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파리랑 오래 살았으니까 얘 짖음소리를 알잖아요. 좋아서 짖는 거랑 공격적인 거랑 막 행동 자체가 막 달라지니까 힘들더라고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2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날씨도 좋은데.
1: 그러니까.
0: 한번 또 놀아줘야죠.
1: 그러니까. 우리 네, 놀러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일단 이 젊음 즐기지 뭐.
0: 그래, 구경 한번 해보자.
1: 갑시다.
2: 서로 내 원하는 코디를 막.
0: 그니까,
3: 괜찮은데?
0: 야, 야, 소리 들린다, 노래 소리.
1: 오.
0: 랩한다.
2: 랩하네.
1: 와우.
3: 아, 나 보셔, 여기. 댄스, 댄스.
2: 언니, 절로 갈래, 그냥?
0: 야, 너무 좋다.
3: 누나, 내가 저 사람 옆에 세워줄까?
2: 옆에 세우래.
4: 누나, 뭐라 해도 우리 세상 뮤지컬. 가자!
1: 가을은 음악과 낭만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음악과 낭만 어딥니까? 홍대 아닙니까? 갈 수밖에 없었다, 홍대를. 오, 마포 순환 열차 버스를.
0: 버스처럼 생겼어?
2: 어, 맞아, 맞아.
0: 아, 진짜?
1: 와, 여기는 아니, 그림 그려주는데 나 되게 귀엽다.
2: 아니, 이거 캐리커처 아니야?
1: 아.
0: 야, 이런 거 좋다.
3: 이거 엔지니어링 많이 하는 건데.
1: 아, 그래? 이런 거 해?
0: 네. 가자.
1: 해볼까?
2: 나 가자. 간다, 가자. 간다.
1: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그러면 두 분 먼저 이쪽에 앉아주시고 아, 두 분 잠깐 기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0: 그럼 기다렸다가.
5: 뒤로 앉아있죠.
6: 네. 어이. 앉아주시고. 여성분.
2: 아, 네. 가겠습니다. 웃어요? 어떡해요?
1: 근데 원래 잘 안 웃는 사람이라서 그냥 안 웃는 게 낫겠죠?
2: 원래 미소가 작살되어 있는.
1: 아니, 아니요. 마음에 미소가 없어요.
0: 약간 동물로 그려주면 안 돼요, 이제?
1: 아, 사람 말고?
0: 아니, 그러니까 약간 담비, 고양이, 토끼 이런 식으로.
1: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셔, 누나.
2: 와,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나. 나 끝났어.
0: 끝났어요?
3: 벌써?
2: 어, 나 끝났어.
3: 이 정도면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1: 어, 저 말하는 거 봐라.
0: 실력.
1: 아, 저 남자애가 말했어요. 저는 콧날 높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 네, 이미 그렸어요.
2: 그냥 사실 그대로 그려주세요. 막 아, 실사로.
1: 저희 됐어요?
2: 네.
1: 아, 누나! 저 됐어? 너무 빠른 거 아니었어요?
2: 어, 됐어.
1: 아, 저는 너무 빨리 그리셔가지고 너무하세요.
0: 아, 이제 너 그린대.
7: 웃어보지.
0: 아, 웃어줘.
2: 그러네.
0: 아니, 홍윤아, 너도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있었어?
6: 지금 제일 못하는
2: 웃어. 어, 약간 딱딱하게 웃었어.
1: 내가?
2: 어.
1: 웃겨 보이네. 아.
0: 웃어주세요. 아,
7: 내가 힘든 게 많아.
0: 우리 막내.
6: 아,
0: 네, 막내야. 이제 머리만 칠하면 끝난대.
1: 진짜?
6: 게임 다 됐습니다.
0: 따라라.
2: 어머 어머 어머 귀엽다.
1: 아, 진짜.
3: 아 근데 묘하게 좀 느낌 있다.
1: 야 너 뭐야?
0: 와 대박이야.
2: 어 일단 저. 일단 나.
0: 저는 헤어스타일을 좀 살렸대요.
2: 아니 근데 생각보다. 와.

0: 여기 가방에다가
1: 야, 홍윤아 이런 거 하나 사서 우리 자주 놀러 다니니까. 아. 이런 우리 패비
2: 파우치 파우치. 아, 어 이런 와펜들도 있네.
0: 아 진짜 여기 많다.
1: 야 우리 하자 그러면 세비고.
2: 우와 만들자.
1: 그러면은 가방이 낫지 않을까?
2: 그렇지 가방이 낫지.
3: 우리 그럼 누나 말대로 진짜 그거나 할까? 돈가방?
2: 저만한 사이즈 어때?
3: 야 에코백은 돈이 안 들어가. 그 아래 거가 돈 들어가겠다요.
1: 그러면 크로스 되는 거 없냐? 크로스 할 수 있네.
3: 그럼 누나가 아까 처음 고른 거 저게 딱이야. 아까 누나 뭔지 알지? 어 그거.
2: 바꿔.
0: 이런 거?
2: 어 거기는 와.
3: 이거 아까 정인 누나가 잡았던 건데 이게 딱이야. 여기.
2: 여기 가가지고 하자.
3: 와.
2: 각자 약간
1: 하나씩 고를까?
2: 아이덴티티가 드러나는 걸 하나씩
3: 그래. 해줄 좋아.
1: 아 좀 더 힙한 거 하면 안 돼?
3: 야 뭘 거? 아 그래 너 거니까 뭐.
2: 아니야 아니야.
0: 이거 어때?
3: 슬프니까.
0: 이거 네. 약간 세밀고.
2: 자 네. 나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그냥 내가 고른 거 놨어.
3: 네.
1: 나는 내 사랑을 골라봤어.
2: 내 사랑? 오케이.
3: 아 우리 넷을?
2: 귀엽다 귀엽다.
3: 누가 뭐예요?
1: 제일 잘 골랐어.
0: 아, 사람은 생각하는 거 다르다.
3: 좋아요.
0: 반갑다라는 게.
1: 그래. 이거는 홍윤이. 이건 재웅이야. 약간 귀여우니까. 탐탁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잘 고르지 않았나요? 나름?
2: 아니 근데 우리에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3: 아 우리 찍고 찍히니까.
2: 찍히니까. 내가 비행기 하나 넣었어.
1: 어 비행기 좋아.
2: 어 비행기 하나 넣고 그리고 홍윤이 오빠가 프렌즈라는.
1: 아 프렌즈.
2: 어 그리고 재웅이가 태극기를 그냥.
1: 아 태극기.
4: 제가 그래도 항상 세비고의 리더를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 골라와. 그렇다면 다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야.
0: 어 근데 벌써 기대가 된다.
1: 어.
0: 생각했을 때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1: 바로바로 되니까
2: 2분밖에 안 걸린대.
1: 2분?
0: 응. 근데 숨 막힌다.
2: 아 프레스로 누르네.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2: 4 3 2 2
1: 2
3: 2
1: 1
2: 1 와우.
3: 됐나요?
2: 완성.
3: 와우. 감사합니다.
0: 카메라 한번 볼.
3: 네네네 누나 들어봐.
1: 우와 짜잔. 예쁘지, 얘들아.
4: 짜잔.
0: 근데 여기 모델 한 명 좀 필요한데.
3: 모델?
1: 모델 한 번 매봐, 그러면.
2: 빼빠가 매봐. 어.
1: 따다다다다다.
3: 세비고의 모든 용돈들아. 내게 오라.
1: 우리 용돈 가봐.
0: 10점, 10점 만점에 1점입니다.
3: 이것도. 이것도 돈 많이 넣게 생겼네. 두인 유어셀프 할 게 진짜 진짜 많이 있구나. 작은 샵 하나에도 몇백 개가 그렇게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고르는 재미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2: 야, 아니 아직까지 신나?
3: 아니 홍대가 이 재미지. 아.
1: 사람이
3: 아 너무 재밌네. 아 진짜 재밌네. 어
5: 이번에는 네.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3: 뭐가 있어요?
1: 메이드 카페.
5: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3: 오락실?
5: 방탈출입니다.
1: 진짜로?
3: 미쳤다 진짜로?
1: 저는 그 지령을 못 읽잖아요.
6: 아 완전 처음. 완전 처음이었죠.
7: 하늘땅 별땅 하나 둘 셋.
3: 오
2: 야.
3: 야. 천재가 만났다. 하나죠.
0: 아 어쨌든 누나
2: 어디 아 저기 아 근데 내가 처음이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3: 많이 보자.
0: 이겨야지.
1: 우리 박씨 남매 힘을 보여줘.
0: 남매
2: 좀. 오빠 갈 수 있어?
3: 자 시작부터 이게 탈출이 안 되는데요. 일단 들어가면은 이거 큰일 났습니다. 가자.
0: 위에 뭐? 계단이 좀 높거든.
1: 아 계단
0: 괜찮겠어?
1: 어, 저기 잡고 갈게. 핸들에 오 핸들을 잡고 간다고 했는데 팔을 내어주는 우리 재웅이.
0: 오 엄청 높다.
3: 4층이래 비밀의 숲.
8: 이렇게 열어가지고 당겨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3: 오, 베리어 프리. 어, 네.
0: 근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제 게임 종료가.
8: 어, 아, 예. 맞아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지금 하시는 테마는 드림레일이랑 어비스 테마예요. 아,
3: 잠깐만, 네. 하나는 공포네. 어비스가 공포네요. 네.
8: 어비스가 공포고 하나는 감성입니다.
1: 어, 우리 감성. 감성.
2: 아, 감성할래. 우리
1: 여기가 공포.
2: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 나는 나 공포 나 좀 싫어해.
3: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2: 아,
3: 이겼어 우리.
2: 근데 혹시 만약에 저희 둘 팀 다 못 나오면
1: 다 못 나오면
8: 그러니까 진행률이 있으니까 진행률 뭐 10% 진행률 했다 뭐 30%
1: 진행률
2: 아 가보자.
3: 거북이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0: 그래도 갈비뼈 하나 이겨서 다행이다.
3: 우와 어, 그럼 이제 눈뜨면 되잖아.
0: 이게 여기서 없어.
3: 오 재밌어. 오. 야 빨리 해. 1번 여기 있다.
9: 이곳에 처음 온 날 이곳 우유권에 온 지도 일주일이나 지났다.
3: 자, 그러면은 내 생각에

0: 오늘 날짜를 적는 거야. 봐봐, today가.
1: today가 이게 뭐야?
0: 나야 나 책 뒤져봐. 책 뒤져보고.
1: 그럼 여기에 뭐가 써 있어야 돼?
0: 뭐가 거기 안에 내용이 있어야 돼.
1: 날짜에 대한.
0: 날짜에 내용? 대한 힌트가 뭔가 있는 거야.
1: 약간 홍윤이 오빠랑 저랑 또 새로운 케미였잖아요. 근데 약간 우승 조합을 노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어떤 날짜를 우리가 찾고 거기서 일주일을 더하는 게 왠지 그 느낌이 들어. 얘를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게 100% 투데이가 이거잖아. 봐봐, 투데이에다가 여기에 7을 더해야 되는 느낌인데 책 별거 없지?
1: 일단 책에는 뭐 없어.
0: 저걸 해야 돼? 야, 어떡하냐, 우리 못 나가는 거 알죠?
1: 아니 오빠 이거 어렵네.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렵구나.
0: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2: 1번 번호를 한번 찾아봐.
3: 번호를? 여기 뭐 알 수 없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영어로 적혀 있고 어떤 비리가 있는데?
4: 아니, 초인종을 동시에 놀라야지. 언제 들어오려고 저런다?
2: 어? 뭐래? 초인종을 언제?
4: 아니, 초인종을 동시에 놀라야지. 언제 들어오려고 저런다?
2: 초인종을 동시에 눌러야 된다는데.
3: 아, 그러면 저기 초인종 저기
2: 있거든. 같이 누르자.
3: 잠깐만, 여기 있거든.
2: 자, 하나, 둘, 셋.
4: 아니, 초인종을 동시에
2: 아닌가 봐.
3: 아, 밑에 있다, 누나. 아, 여기 또 있어, 여기. 여기 또 있거든.
2: 버튼! 버튼이 어딘지 모르겠어. 막 벽을 막 더듬어가면서 덩굴들은 있어가지고 더 안 보여, 더 안 보여.
3: 다시 하자. 잠깐. 여기, 여기 위에 있어.
2: 이거랑? 너 뭐 눌렀어? 이거랑?
3: 일단 다 눌러봐, 일단.
2: 하나, 둘, 셋! 아니래.
4: 누구신데?
2: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야, 처음부터.
5: 음성문 나오는 그런 주제가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2: 우리 힌트 쓰자.
3: 힌트 쓰자.
2: 1번하고
6: 회전 조각이 윗줄이 그대로 따라서
2: 그래, 이거를 똑같이 하래. 첫 번째
3: 맞아, 맞아. 그대로 가면 돼. 이제 세 번째 거.
6: 세 번째 거.
3: 이렇게 생겼어. 내려야 돼, 누나. 더. 스톱.
2: 이거야?
3: 그 다음에 다음 거. 해서 돌리면 돼. 스톱. 맞다, 이거 느낌 왔어. 풀었어.
0: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답답한데?
1: 이거 해봤다면서.
0: 그거 안 열려.
1: 안 되네?
0: 얘도 뭐가 아니야, 그지? 나연아, 힌트 쓰자.
1: 아 그래, 힌트 쓰자. 너무 힌트 시간을 아니 너무 시간을 너무 지금으로 안 되니까.
7: 감소히 동그란 부분을 움직여보면 각자 정해진 길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1: 안 돼.
0: 내가 빨리 돌리기.
1: 와 이게 자물쇠잖아요. 한손 자물쇠 좀 쉽지 않더라고요. 홍윤이 오빠랑 손이 합쳐서 세 개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막. 내가 잡고 있을게. 오빠 돌려봐.
0: 알았어. 오 됐다. 왔어.
3: 풀었어.
2: 그렇게 하고
3: 벨누르래. 벨누르래. 눌러본다.
2: 동시에 누르래. 하나 둘 셋. 아닌데.
3: 아마 아닌가 봐.
2: 그럼 이거 눌러보자.
3: 하나 둘 셋.
2: 잠깐만 헷갈려. 야 이렇게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닌가 봐. 안 들리는데 어떡해.
3: 해보겠습니다.
2: 그거야? 하나, 둘, 셋.
3: 아, 큰일 났다.
2: 그거 맞긴 맞았네. 잠깐만.
0: 이거 봐.
1: 세다. 와. 비가 오냐.
5: 최성공.
2: 방탈출 하니까. 해도
3: 되고. 그러니까.
0: 아니 날씨가 바뀌었어.
1: 맞아.
0: 비가 오고.
8: 방탈출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1: 저희는
0: 뭔가 이 승리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저희 누가 이긴 거예요?
8: 오늘의 승자는 아빈.
3: 조동을 귓가에 가져다 대보세요.
2: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너 들어볼래?
3: 나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
2: 뭐
3: 설마. 야, 시간 종료.
2: 진짜로? 이렇게 끝난다고? 야, 이게 뭐야.
3: 헐.
2: 사회에 누군가.

0: 와, 귀가 되어주면서 아름다운 그런 모험을 시작하겠다 싶었는데 막상 게임에 들어가니까 아주 아수라장인 거예요.
1: 저는 기가 안 좋고 누나는 눈도 안 보여요. 내 팀이 애초부터 잘못 짰어요.
2: 오!
3: 어, 뭐야?
2: 야야, 됐어!
3: 대박! 깜짝이야!
2: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어, 열렸다!
3: 열렸다! 대박!
2: 야!
3: 어머머머!
2: 와! 우리 지금 10개 있어?
1: 그때 한 방을 4개인가 갔죠? 해서 이만큼 뚫었으면은 박남매는 무조건 잡는다. 약간 이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4: 아까 전에 베네핏이 있다고 했잖아요.
0: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오늘.
0: 베네핏은?
4: 밤페스타의 오프닝 공연.
2: 아, 진짜?

0: 부럽다.
1: 화이팅!
2: 무슨 거예요?
3: 미스.
4: 오. 아니, 그때 홍대 거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백 명만 뽑아서 갈 수 있다? 아, 이건 엄청 큰 베네핏이죠.
0: 전혀. 딱 듣고 나서, 아, 지는 거 잘했다. 그때 사실 너무 많이 배고팠고.
3: 솔직히. 좀 배가 고프고 그래서 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 먹고 싶어가지고 생각보다 긴 게 나을 수도 있겠다.
2: 안녕.
0: 우리 반대로 갑시다.
2: 그래, 우리 가자.
1: 어떤 가수들이 나올까?
4: 근데 나 골목에 오니까 느낌이 와.
1: 어떤?
4: 약간 센티멘탈한.
1: 인디 밴드?
4: 이랜 데뷔메탈.
1: 여긴가?
4: 여긴가 봐.
1: 우와.
5: 갑시다!
4: 와, 뭐야?

0: 이렇게 힙한 느낌에다가 우리 우리나라 악기 더하니까.
1: 어, 막 그러니까.
0: 이게 좀 다르네. 옆에
1: 아재? 아재?
0: 아재?
1: 와우! 와우! 와, 대박이다.
2: 텐딩 공연은 제가 이다리로 살면서 한 번도 가볼 일이 없었고 한 번도 갈 생각을 못 해봤고 이게 뭔가 뭘 클럽 같기도 하고
3: 안 뜨거워?
4: 어, 뜨겁긴 한데. 와, 미쳤는데? 나 공연 필요 없다. 근데 지금 네가
3: 그래도 많이
4: 미쳤어.
3: 버스킹
4: 좋아.
3: 하는 곳 있잖아. 쭉 한번 가보는
4: 거 그럴까? 어, 진짜 할 것 같은데.
3: 어, 근데 음악 소리 같은 거는 안 들리지?
4: 어.
3: 어때? 여기 있어? 없지? 안 계시지? 없네, 버스킹 팀이.
2: 홍대는 무조건 버스킹이에요. 그러고 정희 누나도 많이 기대했어요.
3: 공연장에서 못 보더라도 그래도 길거리 공연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비 와서 좀 아쉬웠죠.
2: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4: 아까 옆에 어떤 외우 사람이 우리 사진 찍는 거야.
3: 아, 진짜로?
4: 어,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인사를 했거든.
3: 어.
4: 어, 하이 하니까 웃으면서.
3: 가셨어?
4: 어.
3: 그럼 우리 재용이를 또 세비고를 많이 알아봐줘야 될 텐데.
4: 유명히 해줬으면 좋겠어. 어, 아까 그분이 왔는데. 하이. 아, 어, 컴온, 컴온. 오케이, 어, 에이스.
3: 아, 나이스,
4: 하이.
3: 어. 버스킹 다 할 수도 있잖아.
4: 아, 오케이. 어, okay. Oh,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3: France.
5: I'm from France.
4: France?
3: 어.
4: Bon, bonjour.
3: Bonjour.
4: 어, 오케이. 어, come on. 어, oh, thank you.
3: 아, we taking video. Video.
5: Happy to meet you.
4: Oh, yes, we are the happy. Okay, we are the picture. It's okay. Okay, you come on.
6: Bye.
4: Bye. 김치.

0: 맛있어요!
1: 이제 홍윤희 오빠가 과연 어떻게 즐길까를 제 시야에서 봤었는데 처음에는 홍윤희 오빠가 되게 이렇게 쭈뼛쭈뼛 뭐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빠도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리듬도 타고 막 호응도 막 하고 내가 데리고 간 것마냥 조금 약간 뿌듯했어요.

0: 갈 거야?
1: 아니 아니.
0: 아니 내가 뽑으면 내가 가져가야지.
1: 아 재용이 그런 게 어딨어.
0: 아 알았어. 재용아 내가 한번
1: 아,
0: 뽑아볼게.
1: 아 몰라. 일단은 1,000원.
0: 5,000원 진짜로? 이거 1,000원 아, 아니야.
1: 잠깐만. 아 이게 잠깐만. 아 이게 1,000원이네. 어 야 5,000원을 뻔했다.
0: 어 깜짝이야.
1: 어딘가요 이거 넣는 거?
0: 야 누나 도전. 누나 혼자 한번 해봐. 어딘지 도구도구도구도 어디실까요?
2: 아 여기다.
0: 제가 보면 누나가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어 들어갔어.
0: 자 있는 시킬 대로.
3: 아 싫었어.
1: 야 이게 아슬아슬하게 아, 안 되네.
0: 아니 너무 일당한데 너무 열받는다.
1: 아 열받는다.
0: 아 됐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 제발 자존심.
1: 화이팅!
0: 화이팅!
1: 아 제발.
0: 제발 제발. 오 됐어 됐어 됐어.
1: 진짜로?
0: 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1: 진짜로?
0: 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1: 진짜로?
0: 어 됐어. 떨어졌어. 꺼내줄게. 어 여기 있어.
1: 귀엽다. 나는 그런 거 못하지? 라는 생각인데 안 보이는데 몸으로 다 느껴져요. 막 뭔가 손으로 장기술을 부리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다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저한테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 성취감? 그게 너무 좋았어요.
2: 아이스크림은 추라쌤 같이 안 먹어봤어?
4: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0: 그런 느낌.
2: 프로사님 먹어봐.
0: 아 그래?
2: 프로사님 먹어. 비도 오고 그러니까.
0: 우와.
2: 맛있어?
1: 맛있네.
0: 괜찮아.
1: 아 까워. 우리의 하트가 깨졌다.
0: 괜찮아. 우리 어차피 남매야. 괜찮아.
1: 인형 뽑고 아까 달달한 거 먹고
0: 맞아. 그 랄라를 아까 그 오랜

0: 오랜만에 괜히 기억하니까. 아까 설레는?
1: 아 진짜요? 어.
2: 어 저기 있다.
3: 어. 우리 왔다고.
4: 헤이 헤이 헤이
1: 야 재밌었어.
3: 어땠어?
1: 우리는 뭐했어? 너무 즐거운 남매 데이트 시간이었어. 어,
3: 남매 진짜. 데이트. 아니 뭐 했어? 버스킹?
1: 버스킹은 못 봤고 어, 비가 와서 지금은 괜찮는데 어. 맛있는 걸 먹었어. 어,
0: 먹었어?
3: 뭐 먹었어? 뭐 먹었어?
1: 먹은 이 배를 봐.
3: 어, 아니 이거 악인데? 어? 야 악인데?
4: 야 꺼내봐.
3: 아 뭐야? 아,
0: 꺼내보라니.
1: 야 보여줘 이제.
0: 한다.
3: 아 뭐였어? 복귀했네 복귀.
0: 자 우리 사세요.
4: 오, 귀엽다.
1: 지웅이가 뽑아줬어.
4: 진짜?
1: 어. 아, 너네들 공연 어땠어?
4: 아, 우리는 정말 어. 세계적인 공연들을 봤어.
3: 너무 좋았어. 원래 더 있다 오려고 했거든? 나 언니 생각났잖아.
4: 맞아.
3: 언니.
1: 어, 춤췄어?
3: 어, 왔었으면.
1: 아, 진짜로?
3: 진짜 신나게 쳤을 것 같아.
1: 아, 진짜.
4: 누나 진짜 전 세계 다양한 팀들이 와서 어. 그 나라 언어로 노래를 다 하셨어.
3: 나는 좀 언니랑 오빠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여기 딱 도착했을 때.
4: 어.
3: 아, 홍대? 망했다. 우리가 아는 막 이제 이렇게 배경 후회하는 거 아니었잖아.
4: 네.
3: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1: 맞아.
3: 나 지금 어. 완전 100% 만족.
4: 근데 길 진짜 좋았어. 걷기 편한 거리.
1: 사실 같이 있어가지고 좀 잘 다닐 수 있지 않았나.
4: 맞아. 아무튼 이렇게 재밌게 홍대에 하루 보냈습니다.
3: 우리 다음에 또 놀자. 어때? 잘 어울리나? 어, 어, 미니 같아.
1: 이런 곳이 좋아.
0: 와우. 와우, 뭐야?
3: 진짜 지하철처럼 한 번 가보자. 카메라를 보지 마. 시계, 우리 취객이었잖아, 취객. 아,
1: 뭐로 하자고?
3: 아이돌, 저 렌즈 가운데 봐.
4: 됐다.
3: 어.
4: 재밌었다.
5: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6: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리오!
7: 모니터 BBS로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무시무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8: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7: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친구 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놀라운 생각들. 어린 철학.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자.

0: 첼리, 우리 딸. 안녕, 밴디트.
1: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0: 그러게, 요즘 좀 바빠. 일단 지기 먼저 좀 보내고.
1: 또 뵐게요.
0: 잠깐, 뭐지? 왜 벌써 가는 거야? 아직 돈도 안 냈는데.
2: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아빠. 인터넷으로요.
0: 이런, 요즘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
2: 어서요. 저녁 준비할 동안 소녀들이랑 놀아주세요.
0: 걔가 좋지. 근데 앱이 대체 뭐니?
3: 블루리본 이야기는 휴대폰. 띠뚜뚜 띠뚜.
0: 안녕 얘들아.
3: 할아버지.
0: 우와, 많이 컸구나.
3: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
0: 어, 그래 그럼. 무슨 놀이를 해볼까?
3: 우리 레스토랑 놀이 해요.
0: 어, 그래, 레스토랑 잘 알지.
3: 휴대폰이 필요해요.
0: 아, 그런 건 없는데.
3: 정말요? 여기 이거 쓰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게요.
0: 어, 고마워, 빙고.
3: 여기가 사시는 곳이에요.
0: 어, 좋아. 내 집이구나.
3: 아니요, 할아버지 집 아니에요.
0: 어, 그래. 그럼 누구 집이니?
3: 저분들이요.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잠깐 빌려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 앱을 누르세요. 삑.
0: 어, 앱으로. 그래, 뭔지 나도 알아요. 삑. 쉬운데. 이런.
3: 그거 계산하셔야 해요.
0: 어.
3: 버튼을 누르세요.
0: 삑.
3: 그럼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음식 주문해 주세요.
0: 알았다.
3: 여기 새 휴대폰 좀 봐. 오, 멋있다. 그걸로 뭐가 돼? 이건.
0: 안녕들 하시죠?
3: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0: 여기가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3: 맞아요. 근데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안 돼요.
0: 왜 안 돼?
3: 집에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셔야죠.
0: 어, 그래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휴대폰 쓰란 말이지?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3: 여보세요?
0: 아, 여보세요. 음식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3: 할아버지, 레스토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0: 뭐라고?
3: 주문은 앱에서 하세요.
0: 근데 메뉴가 없는데.
3: 앱에 있어요.
0: 어, 그래. 빅. 어, 그래. 어디 보자. 잠깐만. 무슨 음식 파는 레스토랑이지?
3: 무슨 뜻이에요?
0: 중국 음식이야, 이탈리아 음식이야?
3: 뭐든지 다 돼요. 네, 피자 주문도 가능하고 브리토도 돼요.
0: 브리토?
3: 브리토.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어요.
0: 어, 그래. 무엇이든 된다는 거지?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게 더 어렵네. 미안 얘들아. 계산을 해야겠지? 삑.
3: 메뉴 추천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0: 아니, 내가 알 수 있어. 아, 그래. 삑. 커리맛 소시지 좋아.
3: 커리맛 소시지! 왜?
4: 근데 왜 커리맛 소시지예요?
0: 커리맛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3: 네.
0: 무엇이든 다 된다고 했는데.
3: 좋아요. 커리맛 소시지.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한 음식 가지러 왔어요.
3: 할아버지.
4: 음식 가지러 오시면 안 돼요. 빙고가 배달 갈 거란 말이에요.
0: 아, 그래. 알았어. 저기, 수고가 많으세요. 날씨가 좋죠?
3: 배달 기사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0: 오, 그래. 미안해. 빅.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3: 네, 맞아요, 할아버지.
0: 그거 다행이네. 이제 좀 먹어볼까? 너무 맛있네. 근데 여기서 혼자 먹어야 하는 거니?
3: 휴대폰에서 TV를 보셔도 좋아요.
4: 네, TV 앱이 있어요.
0: 좋아. 빅.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3: 네.
0: 그래,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앱 누구나 만들 수 있어?
3: 아, 그럼요.
0: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겠지?
3: 네.
0: 그래, 알았다. 이거 좀 빌렸어야겠네. 소시지 다 먹었고, 후식도 좀 먹어볼까? 삑. 파블로바.
3: 삑. 오, 파블로바 주문이 막 들어왔어.
0: 여기 간다.
3: 거의 다 됐어, 배달기사님. 준비? 삑, 삑. 좋아요. 이건 여기에 넣을게요.
4: 아빠다!
3: 뭐?
4: 동안에 아빠가 있어!
3: 아, 빨리 가네! 빨리 가네!
4: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3: 아, 좀 꺼내줘요!
0: 여기! 내가 악어 앱을 만들었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악어 사냥꾼이 문 앞에 나타날 거야.
3: 저희가 지금 필요해요!
4: 앱 다운받아줘!
3: 어떤 그림이에요, 할아버지?
0: 작은 악어 머리 그림이야. 아주 귀엽게 생긴.
3: 알겠어요. 와, 빨리!

0: 오, 손님이네.
1: 맞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죠, 그죠?
1: 혹시 앱에 있는 악어 사냥꾼이세요?
0: 네, 맞아요.
1: 여기 악어 잡아줄 수 있어요?
0: 물론이죠.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집안에 악어가 돌아다니게 되면 안 되죠.
1: 이제 뭐예요?
0: 당신이 악어 입을 꽉 잡아요.
1: 저요? 그럼 사냥꾼은요?
0: 저는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려요.
1: 좋아요, 꽉 잡아 빙고. 잡았어!
0: 등 위에 올라타요.
1: 좋았어, 올라탔어, 올라탔어. 만세!
0: 이제 어떻게 하죠?
1: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악어 사냥꾼이시잖아요.
0: 앱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1: 할아버지.
0: 아, 그래, 그래. 혹시 애완동물이 없는 집이 어딜까? 머리를 조심해, 머리를.
2: 따라라라라라라.
0: 아! 아, 저리 떨어져! 만세!
1: 15개짜리에!
0: 어, 고마워, 여러분.
3: 저녁 준비됐어요.
1: 와, 저녁이다!
3: 거리맛 소시지야.
1: 와!
0: 맛있는 거.
3: 가세요.
0: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보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
3: 네.
0: 그래도 아직 애들은 애들이야.
4: 여보, 당신 차례야.
3: 나도 알거든.
4: 잘해봐.
3: 왜 항상 내가 지는 거야?
4: 게임은 머리를 굴려야 돼.
1: 엄마, 냉장고에 있는 파블로바 케이크 먹어도 돼요?
3: 안 돼.
1: 어, 빙고 배고파요.
3: 그럼 완두콩을 먹으면 돼요.
1: 완두 뭐라고요?
3: 완두콩이야.
1: 회전 초밥집에서 먹는 거야.
3: 쑥!
1: 엄청 맛있어? 괜찮아. 빙고는 완두콩 별로 안 먹고 싶어.
3: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1: 아.
3: 그럼 배고픈 거 아닌데.
1: 빙고 생각났어. 우리 카페놀이 하는 건 어때?
5: 아니, 빙고 그냥 파블로바 먹을래.
1: 그럼 카페놀이를 같이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5: 오, 알았어.
3: 가보는 게 좋겠어.
4: 갑니다.
5: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파블로바 케이크.
1: 여기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돼요.
5: 파블로바 주세요.
1: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왜 그러세요?
6: 봉주.
1: 어?
6: 봉주.
5: 아빠가 셰프 하시고 싶나 봐.
1: 안 돼요, 아빠. 아빠가 셰프 안 하셔도 돼요. 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게임 계속 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셰프 하세요.
6: 만세!
1: 파블로바 한 조각 준비해 주실래요?
6: 파블로바?
1: 네, 파블로바. 냉장고에 사요.
6: 파블로바?
1: 아니, 그건 다섯이고 냉장고 안에. 보세요.
6: 아하, 파블로바.
1: 네, 파블로바. 손님에게 가져가 주세요.
6: 봉주루. 봉주, 봉주루.
1: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파블로바 곧 나올 거예요. 새로운 셰프가 준비 중이에요.
6: 봉주, 파블로바.
1: 잠깐,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네,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6: 제가 여기 셰프입니다.
1: 이건 완두콩이잖아요.
6: 아, 위?
1: 완두콩이라고요.
6: 어디 있다는 거예요?
1: 여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파블로바.
6: 아, 이거로군요, 파블로바.
1: 네.
6: 완두콩.
1: 네, 그건 완두콩. 완두콩은 필요 없어요. 우린 파블로바가 필요해요.
6: 알았어요.
1: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왔거든요.
5: 히히, 괜찮습니다.
6: 여기 왔습니다, 파블로바.
1: 파블로바 어딨어요?
6: 여기 보세요, 파블로바.
5: 히히히, 진짜 이거예요?
1: 너무 작잖아요.
6: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1: 돌아가셔서 이만큼 큰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이만큼 큰 거.
6: 봉주.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 히히, 괜찮아요.
6: 봉주, 파블로바. 확인해 보세요.
1: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됐어요.
6: 봉주.
5: 감사합니다.
1: 아, 뭐 하시는 거예요?
6: 울랄라, 케첩.
1: 파블로바에 케첩 뿌려 먹는 거 아니에요.
6: 울랄라, 울랄랄랄랄라.
1: 그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6: 봉주.
1: 가세요.
6: 어, 봉주르, 봉주르, 오라라, 봉주르.
1: 셰프가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손님이 파블로바 못 먹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5: 히히, 말하는 건 재밌어요.
1: 다른 곳에서 재밌게 말하면 돼요. 여긴 카페라서 안 돼요. 그럼 다시 파블로바.

0: 준비해 드릴게요. 봉주르, 저기 언니.
1: 어? 오랄랄랄랄라.
0: 잠깐,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시면 어떡해요?
1: 어, 봉주르.
0: 어디 가시는 거예요?
2: 메뉴를 좀 보고 싶어서요.
0: 금방 오세요. 파블로바가 준비됐어요.
1: 오르바.
2: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1: 메뉴 보여줘라.
0: 메뉴는 뭐가 있어요?
2: 완두콩 하나만 보이는데요.
0: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파블로바가 없잖아요.
1: 오호, 오호, 아하, 오호하.
2: 다른 재료들을 아하. 올려서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오, 봉주.
2: 근데 사실은요, 파블로바를 정말 먹고 싶어요.
1: 아, 울랄라.
2: 원하신다면 완두콩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1: 그거 좋죠.
2: 하지만 파블로바랑 완두콩 중에서 뭐 먹을지는 빙고가 정할래요. 빙고는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카페 메뉴 대결이네요. 능선이 설탕가루. 저기요.
1: 봉주르.
2: 도와드릴까요?
1: 우와, 엄청 좋죠.
0: 만세! 완성!
1: 봉주르!
2: 좋아요. 결정했어요. 파블로바!
1: 랄랄랄랄랄라.
2: 이제 먹어도 되겠죠?
1: 봉주르! 몰라 모르고.
0: 감사합니다.
3: 아빠가 방금 코딱지라고 한 거 알아?
0: 네?
1: 예?
0: 아빠, 너무해요.
2: 아빠가 주셨어요.
3: 알아요. 아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엄마도 괜찮아.
1: 오, 몰라라.
0: 어떻게 코딱지라고 할 수 있어요?
2: 엄마 여기 이거 보세요.
3: 쏙. 우와, 아주 잘했어. 어서 와, 아빠 찾으러 가보자. 아빠 차례니까.
2: 좋아요, 엄마.
0: 아빠 안녕.
3: 둘 다 잘 다녀와.

0: 아, 안녕하세요. 여기 타투 가게죠?
1: 네.
0: 좋네요. 타투를 그리고 싶은데 아시죠? 멋있게 하고 싶어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남자로 보일 수 있게요. 가능하겠죠?
1: 당연해요. 자리에 앉으세요.
0: 등 위에 그려주세요. 힘이 세 보이려면 등에다 해야겠죠?
1: 네, 맞아요.
0: 타투는 어떤 걸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무섭게 보이는 걸로 부탁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해골에 칼이 있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칼 같은 거. 해골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냥 멋지게! 코브라 뱀이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오토바이. 뭔가 불타오르는 게 좋아요.
1: 알았어요.
0: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타투를 봤을 때 바로 우와! 저 사람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특공대원처럼 멋지게 보여야 해요. 아우, 아우, 아, 아파요. 아파. 아우! 이제 다 돼가는거죠?
1: 네, 끝났어요.
0: 아, 드디어 끝났군요. 요청한 대로 엄청 무섭고 남자답죠?
1: 그럼요.
0: 좋아요, 고마워요.
1: 뭘요?
0: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안녕.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한번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익숙하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미션 3. 드디어 볼만한 놈이 나타났군.
1: 네 번째 참가자 볼투나. 전류가 해류처럼 흐르는 행성 네오트리움에서 온 번개의 화신. 감정이 폭발하면 주변이 정전되고 전류를 노래처럼 다루는 존재. 그 이름.

0: 오늘의 파격 구성은 바로바로 짜잔짠!
1: 우주 최강의 몬스터는 미스터 블랙님이시다.
2: 방을 그렇게 어지럽히고 가면 어떡해? 빨리 청소 못해?
1: 아야, 엄마, 엄마, 잠깐만요!
3: 마지막 참가자, 블루! 독성 안개와 늪의 행성 미르마르에서 온 젤리 괴물! 충격을 흡수하는 젤리 피부, 느리지만 치명적인 독성의 소유자! 늪의 지배자에서 이제는 우주의 챔피언을 노린다! 독의 방출, 편채찍, 그리고 모두를 삼켜버리는 다 먹어치우기! 블루!

0: 미션 4! 마지막 참가자 블루! 독성 안개와 르페 행성 미르마르에서 온 젤리 괴물! 충격을 흡수하는 젤리 피부! 느리지만 치명적인 독성의 소유자! 블루! 최종 스테이지에 오른 세 분입니다.
1: 보기만 해도 든든하구만. 털복숭이 외계인들, 너희는 끝이다. 지구 특산물을 맛보러 가자.

0: 최강 몬스터 즉 어셈블! 왜 이렇게 조용해? 휴가! 두 달씩이나? 이건 아니잖아!
1: 망했습니다! 모두!
2: 타타, 쿠마, 같이 휴가 나오니까 너희도 좋지?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2: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하라. 제발.
1: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0: 아들아. 예.
1: 기다려봐.
0: 안돼. 번개 보석검에. 아버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절찬 상영 중.
3: 미나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4: 말이세요.

0: 샤샤야, 뭐해?
1: 어허, 안녕.
2: 너무 샤샤.
1: 어때? 엄청 반짝반짝하지?
3: 이 모자.
2: 이 조끼.
4: 너 설마 이 기타도 새로 산 거야?
1: 그래. 한번 볼래?

0: 샀노? 모자란 조끼랑 또 새로 산 거야? 지난번에 내가 생일 선물로 준 모자는 어쩌고?
1: 그게 어딨더라?
0: 뭐? 그거 겨우 지난주에 준 건데?
1: 아이, 몰라. 반짝거리는 것만 보면 자꾸 사고 싶은데 어떡해?
0: 자, 어쩌면 좋아?
2: 어떡해?
0: 무조건 샀다니까.
3: 여기는 샤샤의 마음속.
1: 샤샤야, 반짝이는 걸 또 샀어. 이제 더 둘 곳도 없어.
4: 어머, 이게 다 뭐야? 누가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지? 근데 다 새 거 같은데?
5: 김동쌤!
4: 그래.
2: 아니, 김동쌤, 누가 이렇게 어질러놨어요?
4: 그니까.
2: 이건 샤샤 건데.
0: 이 모자, 내가 지난주에 샤샤 생일 선물로 준 모자인데.
2: 맞다.
0: 아유, 참. 딩동쌤, 샤샨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선물한 이 모자는 몇 번 써보지도 않고 또 번쩍번쩍한 모자를 새로 산 거 있죠?
2: 기타도 새로 샀더라고요.
6: 맞아요. 이 기타도 아직 이렇게 반짝반짝한데.
0: 하여간 샤샨은 번쩍번쩍하기만 하면 사기만 한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4: 샤샤가 그런 말이지. 얘들아.
1: 네?
4: 뭐요?
0: 왜요?
4: 우리 이렇게 해볼까?
0: 어떻게요?
4: 잘 들어봐.
1: 좋아. 반짝이면 다 내꺼. 가질 거야.
7: 뭐야, 끊어져 버렸잖아. 또 그때가 생각나 버렸네.
3: 호랑이 극단에서 노래하던 시절, 난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라는 이유로 호랑이 언니 오빠들한테 밀려나기만 했지.
1: 우와, 선물이다. 엄청 반짝반짝하네.
8: 에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
9: 샤샤는 채 이 낡은 기타나 가져라.
7: 나도 반짝거리는 걸 갖고 싶은데.
3: 반짝반짝한 것들은 항상 언니 오빠 차지였어. 꽃도
1: 많다.
3: 선물도 엄마의 사랑도.
7: 나도
3: 난 갖고 싶다.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지.

0: 샤샤야, 그럼 너 원래 쓰던 기타는 어딨어? 그거 네가 아주아주 아끼던 거 아니야?
1: 아, 그거? 하이, 그거 너무 오래돼서 안 반짝거려. 이건 딱 한 개밖에 없는 샤이니 반짝이 기타라고.

0: 여기 있던 제 물건 혹시 못 보셨어요?
1: 어머나! 여기 있던 물건들 그게 다 샤샤거였어?
2: 맙소사! 그게 다 샤샤거였다니!
0: 어디 갔어?
1: 저런! 우리는 물건들이 막 쌓여만 있길래
2: 게다가 포장지도 하나도 안 뜯어놨길래
1: 포장지도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싹 갖다 버리려다가
2: 다른 친구들이랑 나눠 쓰려고 밖에다가 치워뒀지.
0: 뭐? 안 돼! 와! 내 거!
1: 샤샤야!
3: 이게 다 샤샤 거야?
2: 샤샤야, 마이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설마 다 쓰는 거야?
0: 사실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것도 있어.
3: 봐봐, 여기 모자랑 머리띠 엄청 많아.
1: 몇 개야? 하나, 둘, 셋, 여덟. 야, 비슷한 게 10개도 넘네.
0: 진짜로 비슷비슷하네.
2: 아유, 이 정도면 마트네, 마트.
1: 샤샤, 어때?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물건이 너무 많지?
0: 네, 이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반짝거리는 것만 보면 계속해서 사기만 했어요.
1: 그래.
4: 샤샤야!
1: 어?
4: 네가 전에 쓰던 기타 조아랑 내가 같이 꾸며봤어. 이거 샤샤 네가 제일 아끼던 거잖아.
5: 샤샤야, 어때?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이것도 반짝반짝하지?
0: 우와! 진짜로 반짝반짝하다.
1: 그래, 샤샤야. 꼭 새 것만 반짝거리는 게 아니야. 어쩌면 진짜로 반짝반짝하는 건 물건을 아껴주는 우리의 마음이야.
4: 아하! 아껴주는 마음.
1: 그래.
0: 반짝반짝한 마음.
1: 고마워. 예뻐.
2: 디디 만드는

샤샤? 안녕, 난 샤샤의 추억이야. 그동안 여기 있던 욕심들에 가려져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갇혀있었어. 그런데 네가 날 구해줬어. 정말 고마워. 와, 샤샤의 추억. 옛날에 샤샤는 낡은 기타 하나만 있어도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던 아이였거든. 그건 참 좋은 추억이야. 우와.

0: 그런데 샤샤야, 이렇게나 많은 물건들을 다 어디다 둘 거야?
1: 그러게. 사실은 한 번도 안 쓴 것도 많은데. 샤샤야, 그럼 나 이 바이크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 처음부터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 그럼 난 이 책 빌려가서 읽어도 될까? 그럼. 와. 우리 이거 다 같이 나눠 쓰자.
0: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마치 가게 사장님 같은데? 잠깐만.
2: 어?
0: 샤샤가 하는 가게니까 응. 샤샤 샵인가?
1: 샤샤 샵?
3: 샤샤 샵? 샤샤 샵?
2: 얘들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샤샤야, 우리 정말로 샤샤샵을 열어볼까?
1: 좋아요! 샤샤샵!
4: 샤샤샵!
1: 오늘도 샤샤샵 오픈! 샤샤야! 뭐하냐? 나 장난감 갖고 놀아도 돼? 그럼 여기 좋은 거 진짜 많아. 짜잔, 이 인형 좀봐. 댕구랑 똑같지. 댕구.
5: 샤샤야.
1: 하늘아.
5: 너 혹시 색연필 있어? 이 큐브랑 바꿀래?
1: 샤샤샵에 없는 게 어디 있어? 색연필 당연히 있지. 고마워. 색연필은 말이야, 내가 노래대회 나갔을 때 받았던 건데.
5: 우와, 노래대회? 샤샤야, 너 팝송도 부를 수 있어.
6: 난 다읽은 책 다른 책으로 바꾸자고 해야지.
1: 난 이 인형 모자를 바꾸자고 할래.
3: 근데 샤샤 모자가 마리한테 맞을까?
1: 아이, 몰라. 샤샤샤 샤샤샤
4: 샤샤샤
1: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샤샤샤

0: 꾸준함이 있는 초콜릿 토끼 2층 집을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길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3: 미나공주 미니!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0: 여름엔 수박이 최고.
1: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다 통통통.
2: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0: 어, 그러게. 아빠
1: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3: 호빵아 호떡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4: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수박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 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2: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0: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홍보가 살았어.
2: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0: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고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5: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6: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5: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당장 나가!
7: 여보!
8: 아버지, 괜찮으세요?
6: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7: 밥이요?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6: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5: 설마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8: 아버지, 목 말라요.
6: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7: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0: 물? 없다! 어?
1: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내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0: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2: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0: 너무하긴? 다 갑시다!
1: 갑시다! 어? 어우, 정말! 아유.
2: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1: 여보!
2: 막혀!
3: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4: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5: 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3: 아유, 덥다.
4: 아유,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3: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6: 부인, 조심하세요.
7: 으아, 제비 살려!
3: 으아, 아버지!
8: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2: 오, 구렁이 녀석! 아,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9: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8: 제비를 구했어!
3: 우리 아버지!
8: 만세! 만세!
2: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7: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2: 아유,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7: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5: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8: 아버지, 목 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2: 아니,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8: 아버지!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말라!
7: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할 집이. 저기요! 저기요!
2: 제비야, 왜 그러느냐?
7: 내 목숨을 구해준 담례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2: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7: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3: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5: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8: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얼른 심어요.
2: 아유, 근데 물이...
5: 이 물을 씨앗에게 주면 되잖아요.
3: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8: 물론이죠.
2: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바지여졌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박이다.
3: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4: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 제비.
5: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6: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예, 아버지.
5: 자.
7: 톱지 맛에 지금 지금.

0: 좋아.
1: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자
2: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더블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따뜻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으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받을 수 있으다.
1: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상사 괴물을 물리치러 왔지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하,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6: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8: 아유, 목 말라. 아유.
9: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10: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1: 누가 물 좀 주세요.
12: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13: 홍보네
14: 집.
13: 갑시다.
15: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6: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9: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10: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7: 아이고, 아이고 목말라.
18: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17: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야. 아, 싫어.
12: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18: 탈수? 아니요.
12: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9: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18: 돈... 없는데?
12: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17: 공짜! 공짜!
18: 어머, 형은 공짜!
17: 진작 말을 하지!
9: 아이고.
17: 아이고, 기운 없어. 에휴.

0: 버블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가세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3: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4: 고마워요.
5: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4: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6: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7: 먹어보세 먹어보세 한여름에 먹어보세 수박꽃 몸을 채우고 수박꽃 기운 내세 먹어보세 먹어보세.
8: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9: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8: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 나고
9: 알쑤 박수받아 맛깔한 수박이야.
8: 얼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9: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8: 우와 나도 생겼어.
6: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8: 네 아빠.
6: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8: 응? 아 좋았어. 하야.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말랑무지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이킹! 몰드에 붓고 거는 게 콕!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팩 메이커!
1: 진짜 맛있다.
2: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1: 어우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아 더워 더워 더워.
2: 호떡아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1: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2: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3: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2: 뭐, 호떡아 수박 먹지마.
1: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2: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1: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이야!
2: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4: 어, 저거. 나는 지파리.
2: 나는 금파리.
5: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1: 아!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6: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1: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5: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비행사님의 파리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1: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비행사님이 누구야?
4: 어? 파리비행사님 기억 안 나?
2: 아, 너 파리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비행기를 탔으니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1: 차리지.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응? 파리를 말하는 거야?
7: 당연하지.
6: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1: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7: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1: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6: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상구균. 아!
5: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2: 나도 식중독균이야. 내 이름은 비브레오균.
1: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4: 야! 넌 왜 빼!
1: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4: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1: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7: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4: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어. 파리 비행사님이다. 파리 비행사님 여기요. 여기 저도 좀 비행기에 태워주세요.
5: 태워달라는 건가? 찾기. 아, 타세요.
4: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비에서.
8: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4: 그렇게 난 지파리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5: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4: 와, 맛있는 냄새.
5: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4: 어, 파리기 비행사님,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5: 자, 그러시지요.
4: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9: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1: 어? 똥파리 비행사님?
10: 아, 여행 가고 싶다.

0: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1: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0: 야호! 뚜루뚜루루.

0: 자, 그럼 출발하지요.
1: 출발!
2: 불이 난다게.
3: 그렇게 난 닭동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1: 유후!
2: 축제를 해.
0: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 가지요.
3: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0: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3: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4: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5: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겨.
6: 잠깐!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5: 응,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6: 아, 대장균은 최소에서 왔구나.
7: 파리 비행사님 출발.
6: 어? 넌 누구야?
4: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너도 세균이야?
8: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은데. 가루, 가루, 꽃가루 입니다만.
4: 어? 아니, 꽃가루가 수박공항엔 웬일?
8: 아, 똥파리 비행사님이 태워주셨어요.

0: 잠시 백복공항에 내려 꿀 좀 먹고 가지요. 무흘러니지요.
1: 어, 똥파리님! 꽃가루를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0: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2: 물론이지요.
1: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3: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불이난다게
4: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3: 그렇다니까!
4: 어?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5: 어? 먹어?
2: 누가?
6: 호떡이가?
4: 우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가자!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6: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7: 세균의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5: 쏴!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6: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8: 같이 갑시다. 갑시다.
7: 자,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아우,
6: 어머나, 쓰러졌네. 얘들아, 다른 것으로 얘기해. 우린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복풍을 선물할 거야.
3: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4: 아니, 너희들은 비상! 식중독균이다!
9: 소장에,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6: 어? 나는 왜 빼?
9: 노로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4: 헛! 그럼 설사할 텐데!
3: 야호! 물대포다!
6: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쓸 거야! 그럼 곧 또

0: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1: 헐!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2: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1: 아, 맞다.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3: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4: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5: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4: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5: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3: 그럼 될 거 아닌지.
5: 지파리
4: 똥파리
5: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1: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0: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있다는 거야. 이제 헛되기 뱃속으로 들어가.
1: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3: 삐로!

0: 뿌띠엠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엠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0: 빙그르르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놀라니 목욕놀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1: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1: 인치법사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4: 새 집 생겨서 좋겠다.
1: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5: 엄마 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00명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6: 너파즈 하면
7: 플러스
5: 물론 그래
7: 플러스
5: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단용 원인원.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오래전 그날 난 쓰레기통을 한참 뒤지고 있었지.
10: 뭐야? 어? 생쥐잖아. 이 조그만해서 안 보였네.
11: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10: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라,
11: 잠깐만.
10: 지지.
11: 어, 생쥐 안녕.
9: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아, 그때

0: 먹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놨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조그마한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는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서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1: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3: 아빠 어딨어?
1: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0: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1: 암흑 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0: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 보석을 노사랑 극곰한테 쓱 밀어줬다.
1: 맞아, 암흑 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0: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자마 왕제야.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1: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0: 네, 뭔데? 지구형은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나는 헛소리 못하게. 찍찍 마법! 찍찍! 찍찍!
1: 조그마왕! 조그마왕 날 꺼내! 날 꺼내줘서! 조그마왕 꺼내줘!
0: 안 들리?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죄다.
4: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와.
5: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아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 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6: 핑키, 잘 됐어 핑키.
7: 근데 한번개쌤 유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 맡기셨지?
5: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8: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9: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10: 제 친하게 지내자.
11: 왜 저래? 동생한테 화만 내면 안 돼.
9: 넌 나를 화나게. 핑키야.
11: 아, 만지지 마.

0: 누구야? 이거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지금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주구마님.
2: 좋았어. 그럼 가자.
3: 가자.
2: 지구로.
3: 출발.

0: 이게 뭐지?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1: 뭐야? 참,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2: 어? 어?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0: 지킬 수 있어. 봉개민이 도달할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아이, 아이, 아이.
2: 무서워. 왜 그래?
0: 사랑아, 저기.
2: 어떻게 된 거지?
0: 봉개민이 지하본 보러 갔는데? 못 걸렸나?
2: 저 사람들, 지난번에 했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저 말을 떠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구!
3: 아주머니는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2: 사랑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0: 어, 맞아.
3: 마해! 알린 작업!
4: 네, 조금
1: 형님!
5: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다들 안으로 피해요!
1: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너희들 말 좀 봐라, 약속들아!
6: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1: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0: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너 좋아해.
1: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야야,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2: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부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3: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1: 얘들아.
4: 주무세요. 대장님 되죠?

0: 현대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에 남아있는 건 유규?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노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 건?
2: 씌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4: 뭐지? 학당들 정말 다 갔나?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7: 사랑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8: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9: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0: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1: 옥스포드 탕!
12: 어, 해보고!
1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모험!
1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절찬 상영 중!
7: 친구들 안녕. 암흑보석 반쪽을 사랑에게 준 번개 박사는 액자 속에 갇혀버렸어. 악당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암흑보석 반쪽을 찾아 주야본부로 온 난 그곳에서 암흑보석을 만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 번개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16: 아버지.
7: 그 사이 사랑이가 갖고 있는 암흑보석을 뺏으러 지구에 온 악당들.
17: 네, 조그마왕님.
7: 이대로 사랑이는 암흑보석을 빼앗기게 되는 걸까?
18: 희망아, 빨리 가자. 대회 늦겠다.
19: 아, 잠깐만요. 내 머리핀 어딨어? 그거 있어야지 태권도 이길 수 있는데.
4: 언니, 지금 머리핀 찾고 있지? 미안. 이 행운의 머리핀. 오늘은 내 거다 필요해.
19: 도사랑이 이게 진짜.
9: 11화. 암흑보석검과 슈퍼크다마왕.
4: 목소리 같은데?
1: 이제 암흑 보석은
2: 우리까지.
8: 안 돼. 제발.
6: 나한테 맡기고 모르지던 고양이 쫓아내.
13: 알았지?

0: 뭐지?
1: 태연아, 저 괜찮아?
2: 모르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설마 저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야?
3: 일단 위험하니까 너희부터 숨겨줄게.
4: 암흑 부서가 비록 반쪽짜리지만 친구들 숨겨줘. 제발.
2: 이제 좀 괜찮아?
5: 괜찮아. 안 괜찮아. 이상한 게 보이지?

지금부터 쥐 잘못.

0: 다먹고서 반쪽. 다먹고서 어떡해. 말도 안 돼. 내 아무것도.
1: 아버지는 저곳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암흑보석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왜 암흑보석이 지구로 온 걸까? 혹시 아버지가 암흑보석을 지구로 보내신 건가?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 거지?
2: 날 꺼내줘!
1: 네, 번개대장님.
3: 번개맨, 긴급 상황이다. 쪼개진 암흑보석 둘 다 지구에 함께 있는 걸로 확인된다.
1: 예? 둘 다요?
3: 둘 다 녀석들 손에 들어간 것 같다.
1: 이런...

0: 희망아! 노희망! 아니, 대체 어디를 간 거야?
1: 여보세요?
2: 희망아, 너 지금 어디야?
1: 나 번개 유치원 가는 중. 노사랑한테 내 머리핀 받아오려고.
2: 어? 아, 희망아, 아니 그거 지금...
1: 아빠, 나 1분에 겨우 이겼어. 하마터면 질 뻔했다고.
2: 아, 그렇다고 거기를...
1: 이게 다 그 머리핀이 없어서야.
2: 너 이러다 이 부대에 놓치면 어떡하려 그래?
1: 노사랑, 만나기만 해봐.
3: 드디어 암흑보석이 모든 모였군.
1: 뭐야? 유치원에서 무슨 어린이 드라마 찍나?
4: 드디어 슈퍼 크다마왕이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3: 이 모든 영광을 그동안 암흑보석을 찾느라 애써 중. 야! 조그마하게 바칩니다.
5: 최고십니다.
6: 네.
3: 자, 이제 암흑보석을 끼우지.
5: 반죠.
6: 나머지 반쪽도
1: 안 돼! 어? 절대 안 돼!
6: 어? 저 꼬맹이가? 예, 자장가 공격!
1: 멈춰!

0: 너네들 내 동생 괴롭히면 가만 안 둬?
1: 가만 안 두면 웃길 건데 웃길 건데.
2: 하이!
3: 부장님 정신 차리시지요.
0: 아빠 나 끌고 있어. 너 사랑 언니 최고.
4: 이것들이 공포의 댄스 나체파.
5: 시끄러워.
6: 자기 이제 너 뭐야?

0: 슈퍼 크리나마와 결국 암흑 보석을 뺏긴 거야. 아우!
1: 동기네?
0: 왔군.
2: 사람아, 괜찮니? 다친 애는 없어?
3: 멍게네, 나 아무 부서워.
4: 그만 울어, 노사랑.
5: 어우, 시끄러워. 난 애들 우는 건 딱 질색이라지.
6: 나도지.
2: 사랑아, 내가 지구에 없는 동안 이만큼이나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잘했어. 사랑이 최고. 오히려 난 이게 더 좋은걸. 번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기대되거든.
0: 같은 생각이다, 번개는. 얼마든지 상대해줄지.
7: 이어서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가 방송됩니다.
8: 얜 집 없어?